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임신 중 복용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미국 내 법정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습니다. 미국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13일 1심 재판부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소송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에서 80mm, 전남 광주와 제주도 20에서 60mm, 영남지방에 5에서 40mm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빨간 사과는 사과가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죠. 사과가 빨간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태양빛 속에 섞여 있는 수많은 색 중에서 파란색과 초록색 같은 빛은 흡수하고 유독 빨간색 빛만 밖으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빨간색은 사과가 가진 색이 아니라 사과가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낸 색입니다. 나뭇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엽록소는 빨간빛과 파란빛을 흠뻑 받아들여서 성장의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품지 못한 초록빛은 밖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색이란 그 존재가 안으로 깊숙이 소화한 게 아니라 밖으로 튕겨내고 남은 자국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헷갈립니다. 사람의 외모, 인상, 옷과 가방 같은 것들을 그 사람의 본질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흡수하고 소화하고 에너지로 바꾸는 그 과정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닿는 건 언제나 그 다음 남은 것, 겉으로 튕겨져 나오는 색깔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상빈님, 백현주님 출첵 예, 하셨고요. 김미진님도, 장명화님, 조혜영님도 반갑습니다. 이보미님도 들어와 계시고, 오늘은 화요일이죠? 예,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시는 날입니다. 토론할 날씨만큼 뜨거운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가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사흘 동안 국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달아서 연다고 합니다. 아파트 공급, 대출, 세금까지 전반적인 여론을 청취하겠다라는 건데요. 계속해서 규제는 하고 있으나 서울 집값은 오르고 전월세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고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좀 전달해 주십시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죠. 또 동시에 강풍 예비특보도 발효된 지역들이 있는데요. 수도권 또 충남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인 비 예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습도가 높아서 이 무더운 날씨 계속해서 끈적끈적거리고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력 수급 또 노동자의 안전까지 곳곳에서 경고음도 나옵니다. 폭염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도 원탁의 기자들 K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밤에도 기온이 높죠. 밤잠 설치시는 분도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역시 열대야 현상 때문이죠. 뭐 에어컨 또 선풍기 밤새 또 가동하다 보면 전력 수요, 전기 요금 부담 같이 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업무 집중도, 생산성 또 안전에 대한 것도 우려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렇다면 섭씨 몇 도 이상, 그러니까 밤 사이에 가장 낮은 기온이 섭씨 몇 도 이상인 날을 열대야라고 부를까요? 그 온도의 기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 이강엽님, 백한용님 빠르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렇게 말하면 KBS 콩에서 벌써 저기 커닝하시는 분들 나타나겠구나. 예. 윤성호님 33도. 아유, 너무 높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낮고요. 그 기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또 더 많은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과 유튜브 채널로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증시 상황부터 좀 볼게요.
2: 일단 오늘 우리 증시 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3%, 코스닥은 2.6% 정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던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재개됐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고요. 증시는 하락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이 MOU에 대해서 일종의 시험, 테스트였으며 이란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 인근인 피켓스 마운틴, 일명 곡괭이산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타격할 거다라고 하면서 중동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이러면서 다우는 0.26, S&P 500은 0.79, 나스닥은 1.55%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렌트 기준으로는 배럴당 83.3달러까지 올랐고요. WTI 기준으로는 78달러, 두 개 다 모두 9% 넘게 올랐고요. 지금은 여전히 상승폭을 높여서 WTI 기준으로는 79달러, 그 브렌트 기준으로는 84달러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증서 ADR 궁금하시죠? 뉴욕 증시에서 정식 거래 이틀째. 네, 어제 사실 우리 SK 하이닉스 본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9.32% 내린 152.35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0: 오늘도 코스피가 변동성이 엄청 크네요.
2: 또 낙폭을 줄였네요.
0: 보합으로 출발하다가 2% 이상 급락했다가 지금 0.6%대로 낙폭을 좁히고 있고, 특히 요즘에 그 신용융자 쓰신 분들 많았었는데 한 37조 넘어섰고 최근에 한 35조까지는 줄었는데, 아무래도 신용융자 물량들, 반대 매매들도 나가는 게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휴, 시장이 너무 불안해요. 어떤 뭐 분석들, 전망들 의미가 있을까요?
2: 뭐 분석 전망이 약간 무의미할 정도로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어제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서킷 브레이커가 8% 이상 떨어지면 네. 일단 1차 발동이 되잖아요. 8% 떨어진다라는 8%라는 숫자를 정한 건 그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라는 거죠.
0: 그쵸.
2: 시장을 중단시키는 거니까요.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0: 그쵸.
2: 그런데 그 서킷 브레이커가 올 들어서만 7차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0: 그렇죠.
2: 아, 어제도 발동이 됐습니다. 코스피가요. 어제 8.95% 내린 6,806.93에 마감했습니다. 6,800선 가까스로 지켰거든요. 근데 어제 지수 하루 변동폭이 669포인트예요. 역대 4위입니다. 오전에는 매도 사이드카 나왔고요. 오후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고요. 코스피가 종가 기준 7,000선 밑으로 떨어진 거는 5월 4일 이후 71만입니다. 어제 그럼 왜 떨어졌을까? 사실 모든 분석이 사후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설명일 텐데요. 그래도 뭔가 좀 재료를 보자면 일단 SK하이닉스 ADR 상장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주 대비 ADR 프리미엄 유지되면서 이 정작 우리가 사실 ADR이 상장되면 아 ADR 따라서 본주가 오를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본주를 매도하고 ADR을 사는 수요가 나오면서 본주 주가가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오전에 한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이 추정치에 컨센서스보다 8% 못 미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또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에서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못 미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오니까 시장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요. 여기에다가 그 증시 격언 중에 악재는 어깨동물하고 온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제 갑자기 또 미국과 이란 전쟁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군사적 충돌이 이제 이어졌죠.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CPI 발표되거든요. 요거 발표를 앞두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니까 또 물가가 오르겠네.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또 올릴 수 있겠네 라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10.7% 밀렸고요. 하이닉스는 15%나 밀렸습니다. 오늘 보자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이닉스가 양전에서 지금 현재 0.16% 오른 180 말씀드린 데 또 응전했네요. 하여간
0: 좀 변동이 계속 있고
2: 184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다행히 반등 성공해서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0: 이게 참 우리가 오늘도 뭐 개장한 지 지금 한 14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변동성을 보고 있는데 그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아 대한민국 저 시장은 너무 투기성 심하고 흔히들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주식시장이 막 도박장 같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딱히 반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요. 머리를 좀 모아봐야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또 그냥 가만히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더 답답해하시는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2: 네.
0: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신저가. 그러니까 모두가 물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2: 어제 이제 코덱스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가운데서는 제일 규모가 큰 건데요. 장중에 15,890원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래되는 걸 보니까 14,670원이에요. 어제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점보다 오늘 저점이 더 낮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 오르락내리락만 해도 레버리지 ETF는 더 녹아내리죠.
2: 네, 지난달 23일에 44,000원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하면 60% 넘게 급락한 수치입니다. 나머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다른 것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모두 역대 최저점 기록했고요. 이게 지난달 25일에 그 순자산 총액이 16조 원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이 발언 나온 지도 한참 됐는데 이찬진 금감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들어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2: 네.
0: 뭐 좀 움직임이 나타납니까?
2: 어제 20개 자산운용사 CEO들을 만났습니다. 금감원장이. 원래 이 자리가 그 예정된 자리였어요.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실태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는데 사실 이 자리에서 나온 게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페이스X 공모주 관련입니다. 요거 ETF 과장 광고 논란이 됐었죠. 대형 자산운용사 콧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운용사의 거짓 과장 광고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엄정한 사안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상반기 자본시장은 쏠림 현상, 변동성 심화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LP 증권사와 함께 괴리유 관리 등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 업계에서는 일단 뭐 상장 폐지를 시켜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업계에서는 이 보완책 마련이 현실적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0: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1: 근데
0: 보세요?
1: 이미 사전 의무 교육 다 받으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 시간을 이제 30시간으로 15배 늘린다는 건데
1: 의미가 있겠습니까?
0: 네.
1: 기본 예탁금을 최소한 그 수억 원 단위 이상으로 올리고 전문 투자자들만 거래를 한다라거나 본인이 그 리스크를 다 감내할 수 있는 자산 수준이 있다거나 그렇게 좀 허들을 확실히 높여야죠. 이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무슨 뭐 기본 예탁금 1000만 원을 3000만 원, 5000만 원 높인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본질을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또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노트북도 그렇고 태블릿도 그렇고 스마트폰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AS 비용까지 올라요.
0: 칩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완제품 가격뿐만이 아니라 AS 비용. 이것도 어차피 AS를 하려고 하면 거기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삼성전자 서비스에 납품하는 수리용 부품 자재 가격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6개월 만에 올린 겁니다. 뭘 올렸냐 보자면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 자재비는 평균 5%,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가전 부분 자재비는 평균 9%. 그 요걸 올렸고요. 그 인상 품목에 뭐가 들어갔냐? 스마트폰용 AP. 요건 당연히 뭐랄까 반도체니까 올릴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모터, 컴프레셔 이게 다 포함이 됐어요. 다만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AS 비용에서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에서 90%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가 받아드는 수리비 청구서 한층 무거워질 것 같습니다.
1: 휴대전화 떨어지지 않게, 떨어뜨리지 않게 각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너무 비싸졌습니다. 부품도. 또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어요. 대통령이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고요.
0: 예,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사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나왔냐라고 보자면요. 한국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비정상적으로 싸게 책정된 상황이다라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김 장관이 산업용 전기가 싸고 가정용 전기가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에선 산업용보다 가정용 전기가 더 싸다. 중국 등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선 더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181원, 가정용은 킬로와트시당 160원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전기요금 올리면 서민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관련해서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만약에 올리면 바우처를 지급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네. 그 전기요금 관련 바우처 예산이 지금 현재 1조 원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너무 적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산업용 요금에 적용하고 있는 시간대별 요금제 이걸 장기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1: 그리고 내년도 예산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발표도 나왔어요.
0: 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한 건데 내년에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한 게 412조예요. 그런데 500조 플러스 알파. 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은 본 예산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는 방침이고요. 그러면서 모든 재정사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전년의 2배 수준인 50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하기로 했고요. 자, 이런 우리 이제 세수를 많이 걷잖아요.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 이걸 어디다 쓰냐?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해서 청년 세대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냐? 역시나 AI 확산세에 법이 힘입어서 법인세 중심으로 유례 없는 국세 증가율이 예상된다. 다만 반도체 업황의 지속 시기를 두고 전망이 엇갈려서 세수 변동 위험은 여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추가 재원이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다 써야 되냐 얘기가 많잖아요. 적극 투자론, 재정 안정판이 필요하다는 신중론,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담아낼 해법이 바로 미래 대응 기금이다라고 했어요. 네. 이걸 만약에 이렇게 기금화 형태로 해서 해놓지 않으면 그냥 써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장기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적립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4대 분야가 바로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입니다. 여기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1: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서영민, 송낙규, 최인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정부가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합니다. 사흘 동안. 1, 2, 3. 좀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은. 정책 토론회를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각계 부처에서 이어서 한다라는 게.
3: 느낌은 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죠.
1: 아, 그래요?
3: 뭔가를 내놔야 하는데 이걸 내놨을 때 시장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그 원했던 목적을 거두는 종류의 가격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자신이 없으니까 일단 쫙 한번 펼쳐놔놓고 이 중에 뭘 들어보자. 좋아하십니까? 물어본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정책 종합 토론회입니다. 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까지 1, 2, 3 이렇게. 최인영 기자가 보기에는. 네.
4: 저는. 네. 왜 지금 시점이냐를 논한다면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는데 그렇죠. 재정경제부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 부동산 세제가 담길 건데 이제 정부가 어쨌든 생각하는 기본 방향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딱 내놨을 때 이제 부동산 세제라고 하면 워낙 이제 또 반발도 크고 집값을 좌우하는 그 영향이 크게 그렇죠. 크고 세금을 쉽게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일단 한번 국민들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게 저는 세제의 가장 큰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렇죠. 사실은 7월 말 8월 초에 세제 개편안 발표를 하고 또 국회에 이제 넘겨야 하는 시기이긴 하니까. 네. 근데 그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건데 사실 세제 개편안 이제 어느 정도 다 파일을 만들어놓고 있을 텐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거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잖아요. 송낙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5: 뭐 야당에서는 어쨌든 그 계속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그 장관도 그렇고 계속 어느 정도 정책 메시지를 내놓았던 게 있었으니까 사실은 결론을 정하고 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사전 포석 뭐 좀 다지는 뭐 그런 뭐 논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 입장은 뭐 결론은 열려 있다고.
1: 그래요.
5: 뭐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뭐 지금 입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또 다음 주에 대통령이 또 주재하는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그거를 하기 전에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론을 어쨌든 최대한 들어보겠다는 거니까 뭐 지금까지 정책 기조에서 뭐 약간 보완할 부분을 뭐 세부적으로 조금 보완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 그래서 저도 네. 궁금해서 이제 그 재정경제부 관계자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네. 이게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반영이 되는 거냐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가 그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거를 7월 초에 한번 중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성이 있기는 한데 정부가 생각하는 초고가 주택 뭐 기준은 얼마로 할지 또 부담 수준은 얼마로 할지 여러 가지 안을 일단 만들어놨다. 그거를 엑셀시트 하나로 만들어놨다. 뭐 장특공제라든지 보유세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우리가 생각한 보유세 수준은 이거였는데 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낫겠다. 그럼 그걸 그냥 숫자만 넣으면 계산은 금방 나온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1: 뭐 1안, 2안, 4안, 4안 네. 뭐 쭉 있고 그 안에서 퍼센테이지를 얼마로 할 거며 이거는 그럼 얼마 높이면 이건 얼마를 내려야 할 거며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은 돼 있다라는 네네. 거죠. 일단 오늘부터 사흘간 각 부처 정책 토론회가 있고 23일에는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세 분은 초대 못 받으셨죠? 만약에 내가 여기 참석을 한다. 주요 패널로 나가서 말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건이라고 싶으세요?
5: 저는 우선 일단 뭐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하거든요. 뭐 제일 필요한 뭐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 뭐 3인 가구나 4인 가구 중심의 공급 대책이 조금 논의가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저도 뭐 한 10년 전에 그렇고 보면은 이게 당장에 뭐 집도 집이지만 이제 선배들이나 뭐 이제 직장 뭐 선배들 보면은 뭐 결혼하고 뭐 이제 뭐 집 구하고 뭐 이런 게 제일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출산하고도 그 문제가 계속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결혼이나 출산율 뭐 이런 부분에도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공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 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청년 세대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뭐 40대 3인 가구 4인 가구의 내 집 마련도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집 사는 사람들이 점점 30대 또 그 30대 초반으로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더 늦게 사면 더 비싸게 사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서영민 기자는 가서 어떤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방금 그 송락규 기자가 말한 내용하고 유사한 느낌인데 네. 근데 좀 이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있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을 좀 더 많이 공급하면 좋겠다는 건데 만약에 공급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청약 제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청약 제도를 보시면 작은 그 면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추천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점도 그렇고 특공도 그렇고 특공도 예비 번호로 가면 거의 추첨이고 가점 경우에도 한 5, 6 절반 이상이 다 추첨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첨으로 놓은 이유는 어떤 실수요자라고 만드는 가점의 조건 외에서 좀 뽑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긴 일들이 사실은 어제 약간 화제가 됐는데 그게 화제가 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유명 연예인이 로또 청약을 받아서 강남에 집을 받았다더라. 아 있는 사람들만 아 더 버는 세상 이런 종류의 기사가 어제 굉장히 많이 읽혔어요.
1: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금 네.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
3: 네. 네. 그러니까 이 구조는 사실은 방금 말한 송락규 기자가 말한 청약 제도의 지향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좀 더 랜덤하게 좀 더 공평하게 기회가 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 청년들을 위한 거였어요. 돈도 없고 가점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그런 청약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지니까 전 정부에서 청약 제도를 이렇게 좀 바꾼 거였거든요. 그 취지는 알겠으나. 근데 아무래도 청약 제도라고 하면 조금 더 가족이 많은 사람들 혹은 그런 식으로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1: 최인영 기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토론회에 간다면.
4: 전 일단 청년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금 동원력 있는 사람들, 현금 부자들 지금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가 세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획일적으로 좀 걸려 있잖아요.
1: 그렇죠.
4: 6억 원, 15억 이하면 6억 원. 그게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른 상황에서 뭐 생애 최초 구매자라든지 뭐 결혼을 앞둔 뭐 신혼부부 청년 정말 살고 싶어서 그렇게 구매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좀 대출 한도를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약간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재현을
1: 김영대 님이 주신 말씀이랑 비슷하지 않다 싶은데 부동산 정책은 세금 규제 등 지역별 차등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 2428님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일주일, 2주일 후에 어떻게 정책에 실제적으로 반영을 합니까라고도 또 권혁중님도 제발 답정너가 안 되길 바랍니다라고도 의견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 꼭 필요한 건 사실 공급이었지 않습니까? 서울 지역에는 늘상 공급이 또 오래 걸리고 필요한 만큼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이거는 뭐 사실 전 정부, 전 정부에서 계속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또 규제 일변도로 갔던 거고 과연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목소리는 이번 토론회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3: 토지거래 허가 제도 하에 서울 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이 묶여 있는 한 그리고 대출 규제를 풀 수 없는 한 틀림없이 틈새 지역 혹은 풍선 효과가 나오는 지역만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계속될 거고 이거 토호제를 확대한다고 못 막을 거예요. 이번에 뭐 그 동탄이랑 구리랑 뭐 이렇게 토호제 새로 지정했지만
1: 네.
3: 그 지역들이 KB 그 부동산 데이터 보면 상반기에 많이 오른 지역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오른 지역은 용인 수지거나 안양 일부 지역이거나 이런 지역입니다. 아니면 동대문 이런 지역이거나.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오른 지역은 그런 지역인데, 근데 그런 지역은 이미 지정이 돼 있거나 뭐 지정할 수 없거나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셔세권이라고 부르는 고지역들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0: 토호제로 풀 수 없는데 토호제를 이제 풀어 해칠 수도 없어요. 풀면은 정말 전 지역에서 급등할 테니까 상당히 몰려 있는 상황. 오르는 걸 막아야 돼서 꾸역꾸역 막고는 있는데 풀 수도 없고 그리고 전세가나 월세가는 너무 높아져서 이 반작용이 너무 심각한 상황.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리고 공급이 몇 년, 10년 이렇게까지 걸리는데 사실 뭐 작년에 구칠대책에서 수도권 뭐 135만 가구 착공하겠다 했고 올해도 뭐 용산이나 노원 골프장, 태릉 골프장 이런 것들 활용해서 수도권에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사실 6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한 상태이니까 이게
2: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간 중심의 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더 이제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으나 그 역시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집값 잡겠다라는 여러 규제가 사실 또 어디에게 화살을 꽂아놓고 있느냐 임대 전월세 시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전월세 가격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는 거의 이제 물량도 없고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사람들이 지금 더 심각한 상황 아닐까라는 염려도 큰데요.
0: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오히려 전세라는 것에 전세 제도라는 것에 생명력이 다했고 오히려 전세와 전세로 인한 전세 대출 제도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전세 문제가 심각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전세는 생명력이 다했습니다라고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2: 이론적이죠 참. 예.
0: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전셋집을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 다 월세 살라는 말이에요.
2: 그러니까 그 네. 말이 전세를 끼고 다주택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필요한 지적이겠으나 당장 전세가 필요하신 세입자에게는 이거는 비수 같은 말이잖아요.
3: 그렇죠.
1: 그게
2: 송락규 기자.
3: 전세를 줄이는 게 어쨌든 정부의 기조고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월세 가격이 지금 매매 가격보다도 뭐 7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상승률이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이게 뭐 기조가 맞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이제 뭐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차원에서의 전월세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같이 제시를 해야 이게 좀 시장에 좀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지금 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가 시가 말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런 이야기도 오늘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2: 최인영 기자는요?
1: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알아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은 없고 그리고 들어가기 너무 비싸졌고. 근데 사실 그들이 집을 살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당연히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공공임대나 이런 것들이 또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도 적은 상태에서 그러면 어딜 가라는 거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는 줄이더라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확 잘라버리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2: 그렇죠. 또 아까 공급 이야기할 때 6925님이 보내주셨는데 건설인. 서민 대표 전문가가 토론해서 답을 찾읍시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그러니까 왜 건설 쪽 계시는 분들 정말 이야기를 들어보고도 싶은 거죠. 공급 많이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지으세요? 이런 거. 규제가 많아서요. 상한가가 있어서요. 상한제가 있어서요. 막 이런 아마 이야기가 또 나올 텐데 또 규제 역설이기도 하고.
0: 그리고 사실은요. 저희 KBS에서도 시사기획창이라는 프로에서 네. 그 한번 나가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건축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2: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죠.
0: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새로 지을 수 있는 용적률에는 한계가 있고. 근데 용적률을 무제한 풀 수도 없습니다. 도시가 너무 고밀화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 아주 지가가 비싸고 유망한 지역 외에는 수도권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심지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울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공급으로 문제를 푸는 게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이 됐고 물가가 비싸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아마 여기 성공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하면 저는 꼭 이 얘기를 결론으로 갈 거예요. 지방 분산해야 됩니다.
2: 아, 그렇죠.
0: 모두가 서울에 몰려 살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소득이 많을수록 서울에 계속 몰려들게 만드는 이 구조를 지속해서는 집값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저런 대책이 있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그 어떤 대책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밀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기만 한다면.
2: 그래서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같이 가야 되고 신원구님도 수도권 집중이 문제일 텐데요. 국회부터 세종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 내일은 금융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역시나 그러면 이제 금융정책들이 이야기가 될 텐데 사실 금융을 동원해서 이제 부동산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것도 이제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정책이긴 한데 미시적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뭐 대출을 더 줄일 게 있습니까? 이미 많이 조여놓지 않았나요?
1: 그렇죠. 지금 심지어 일부 그 국민은행은 대출 한도를 3억 원까지로 줄였던 네. 이제 대출 총량 관리 때문에 그래서 사실 15억 이하 담보대출이 6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하고 15억 맞춰서 이제 다 올랐잖아요. 평균값이 지금 중위값이 서울은 12억 정도인데 그래서 청년층은 이제 현금 없으니까 집 못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 그러게 김명현님이 제 주변에서도 결혼 준비하는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전세는 구하기 힘들고 매매는 꿈도 못 꾸고 코로나 때보다도 힘들다고 하네요라고도 보내주셨고
0: 집값 상승 추세 보면요,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보면 그 강남 지역은 상승 반전 하긴 했으나 거의 안 오릅니다. 그 다른 동대문이나 강북 지역에 오르는 것에 비하면 별로 안 올라요. 이유는 대출 때문입니다. 25억 이상 주택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25억과 20억 사이에서는 4억이고 15억 사이에서는 그리고 15억 밑으로는 6억이고 근데 이 제도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은 집값이 그 규제에 해당하는 지역은 안 오르는데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국민은행이 6에서 3억으로 사실상 내린 이유는 6억을 대출해 주니까 오르는 지역이 있으니까 6억 대출해 주는 지역을 없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대출을 하긴 규제를 하긴 어려우니까 은행을 비트는 거죠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신한은행도 할 거고 뭐 다른 은행도 다 할 거고 아마 서울에서는 3억이 새 규범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서울에서는 집값 오르는 지역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정책 당국은 하고 있는 거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3: 근데 저는 약간 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또 그 새로운 규범이 나올 때마다 이제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또 가격이 막 튀지 않을까 다른 부분에서 또 막 찾잖아요. 그 방법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2: 3억이면 마련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네, 대출 받아서 마련할 수 있는
3: 이게 약간
2: 집들.
3: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계속 약간 한시적으로 막는 느낌이 있어서 뭔가 좀 전반적으로 조금 뭐 방법을 좀 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네 이렇게만 한다고 정말 집값 잡힐지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마크가 있어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최근에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 그러면 또 분명히 청년층에 한해서 신혼부부에 한해서 생애 첫 주택 마련자에 한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 나올 텐데 근데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목도했습니다만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 막 이런 정책 대출 나왔을 때 그 힘으로 또 집값이 막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0: 실수요라는 게 생겨나더라고요.
2: 아니 근데 그 실수요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0대 50대의 내 집 마련도 실수요일 텐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1: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청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통계로 봐도 30대 주택 구매자가 이제 자금을 어떻게 취득 자금을 40% 넘게 대출로 마련을 하는데 40대는 요 비중이 한 26% 정도. 그러니까 30대 주택 구매자들에게 대출 수요가 더 많다. 그러니까 청년층들이 이제 살 때 조금 이 한도를 풀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이거는 정부 내에서도 좀 반발이 있다고 해요.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또 끌어올릴 테니까. 그래서 뭐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뭐 소득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이것도 봐야 되겠죠.
2: 그래도 이제 대출 규제 나오면 예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GDP 대비 GDP 성장률 대비 총량도 GDP 대비 얼마의 가계부채 이러면서 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반도체 덕분에 명목 GDP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대출 총량도 좀 높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3: 어쨌든 집값을 또 근데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쵸. 이제 뭐 갑자기 막 풀고 이런 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소폭 조정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애 최초 구입자 가운데 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뭐 그렇게

0: 이렇게 숫자를 딱 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뭐 약간 좀 한도를 좀 조정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네. 뭐 아까 최인영 기자 얘기했듯이 결국은 대출을 받는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소득만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현금 부자 아니면 사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뭐 고려는 해야 될 텐데 사실 또 뭐 이거를 갑자기 막 대출 규제를 막 조정 완전히 없앤다거나 했을 때는 집값 확 튀니까 그렇게는 좀 어렵다.
1: 그래서 결국 나오는 하이라이트는 세제입니다. 세금 분야. 16일이죠? 그 재정경제부
2: 네, 맞습니다.
1: 쪽 토론회가 결국에는 보유세를 높일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2: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대통령도 여러 번 말했듯이 어쨌든 투기 목적의 사람들은 보유 부담을 확 늘릴 거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 에 대한 이제 보유 부담도 늘릴 거다 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종부세 최고 세율을 크게 늘린다기보다는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시행령 조정 사항이니까
1: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재산세가 높아지니까
2: 네네 근데 또 재경부 관계자는 뭐 최고 세율을 높이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받아드는 건 고지서인데. 그 고지서 가격이 작년보다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는데 다른 건 그냥 방법론이다. 그건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할 그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6일에 쟁점이 될 거는 초고가 주택을 얼마로 볼 거냐거든요. 뭐 30억, 40억, 50억. 사실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부세 부담을 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 서영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세제 그러니까 왜 거래세나 양도세도 여기에 맞게 좀 밸런스를 조절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3: 그 거래세나 양도세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는 재산세를 많이 올린다. 평균적으로 올린다라는 전제 하에서인데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 약간 종부세든지 재산세든지 좀 높아지게 그리고 동시에 양도소득세도 실제로 거주를 했다면 그리고 거주 기한이 뭐 지금 10년인데 15년이 될지 뭐 그건 모르지만 거주 기한을 채우면 똑같이 한 80% 정도는 면세 범위에 넣어주는 방향으로 할 것이고 거주를 안 했다면 앞으로는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1: 그러니까 장기 거유 네. 거주 특별공제는 네. 높이지만 네. 장기 네. 보유에 대한 거는 네. 그렇게
3: 줄 필요는 없다. 보유는 0으로 할 것이다. 네, 0으로 할 것이다. 만약에 이런 종류의 제도라면 뭐 그 외 거래세를 낮춰야 할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낮춰야 할 유인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폭의 조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약간 높아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향이 없고 비싼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면 영향이 있게 설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이게 이제 시리즈로 펼쳐지는 사흘에 걸친 토론회 그리고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까지 보면 확실한 방향이 또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갑니다. 온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온도. 밤사이에 가장 낮은 기온이 섭씨 2온도 이상인 밤을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많이들 또 힘들어 하시는데요. 신보선님이 정답 맞춰주셨고 시원한 물 많이들 마시세요라고도 보내주셨네요. 3168님 열대야 기준이 이 온도인데요. 우리 대프리카에서는 이 정도 더위는 선풍기도 안 켜고 잡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3: 대프리카요?
1: 어디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5848님은 여기는 금산인데요. 어제 처음으로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 5750님은 대전인데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아이고야. 지금 전국적으로 다들 그렇죠. 천민지님은 습도가 높아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요. 아, 저 습도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3885님 동료 소개로 듣게 된 성공예감. 이제는 제가 지인들에게 홍보하는 성공예감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오, 고맙습니다.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열대야의 기준이 되는 그 온도 몇 도일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어떻게 밤사이에 잘들 주무셨습니까? 열대야 때문에 못 주무신 건 아니에요?
3: 방금 대프리카 대전 더워요 찜통이에요 그러셨는데 서울도 덥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 4층 빌라의 4층 꼭대기층이거든요. 아. 특별히 더 덥습니다. 그런데 밤에 열대야 계속되니까 안방에 그 에어컨을 틀어놓고 밤새 에어컨을 틀어요. 그리고
5: 저희 한 방이 모여서
3: 네, 모든 식구가 거기서 다 잡니다. 저희 식구가. 모든 식구는 다섯입니다.
5: 아,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3: 중학생 남학생 둘을 포함해서 다섯이 한 방에서 자는데 이 방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대프리카 대전 다 저리 가라 그냥 너무 습하고 힘듭니다.
5: 어디든. 그러니까 또 크고 나면 그게 또 되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지금 유럽 지역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이 더위 또 피해 또 사망자까지요. 송학규 기자.
0: 지금 뭐 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나왔고 뭐 그중에 9천 명이 고령층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평년 대비 그러니까 뭐 초과 사망자라고 하는 건 이제 뭐 평균치보다는 지금 뭐 더 사망을 했다라는 건데 어쨌든 당연히 뭐 폭염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 단순히 더위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더우니까 강이나 바다 같은 데 이제 뛰어드는 사람이 늘면서 익사 사고도 늘고 아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뭐 유럽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뭐 몇몇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어컨이 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더라고요. 진짜 뭐 더위를 식힐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막 강이나 이런 데 뛰어들었다가 뭐 익사 사고가 나는 경우도 네.
3: 사실 저는 송 기자한테 궁금한 게 그 파리 특파원을 다녀오셨어요. 아. 그래서 아마 파리의 더위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5: 몇 년 전이요?
3: 네.
0: 제가 2년 전쯤 갔다 왔는데 그때는 사실 그 올림픽하고 막 이랬을 때인데 그때도 잠깐 더위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은 해마다 대부분 늘어나는 것
5: 에어컨 없이들 지낸다면서요?
0: 맞습니다. 네. 제가 그때 살았던 데도 에어컨이 없었고 그래서 선풍기로 이제 버텼었는데 그래도 제가 느꼈을 때 습도 자체는 한국보다는 낮기 때문에 어쨌든 집에 들어와서 좀 밤만 돼도 그래도 좀 버틸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5: 지금은 완전 아니라
0: 지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3: 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절대 온도도 엄청 높고 습도도 엄청 높아졌고 그리고 이 견딜만하다라고 하는 게 영국이든 프랑스도 위도가 되게 높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5: 그쵸.
3: 우리나라 한반도 위에 있을 거예요. 파리, 런던 이런 데는 한반도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좀 시원한 데였는데 그리고 여름에 더워봐야 1, 2주 덥고 말고 아 덥다 하면 여름이 지나가는 동네였는데 근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이제 3, 4주 뭐 한 달, 한 달 반 이렇게 덥다는 거거든요. 이제.
2: 저도 뉴스 보고 최근에 충격적이었던 게 네. 그 프랑스에서 그런 냉방기구, 뭐 선풍기 이런 것 때문에 그 마트에서
5: 쟁탈전,
2: 네, 쟁탈전
5: 몸싸움
2: 뭐
5: 일어나고
2: 몸싸움, 그 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들이 따라붙고 이럴 정도 얼마나 더우면 저럴까.
5: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 네. 거죠. 오죽 더우면 뭐 이성을 잃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물에 뛰어들고 하는 거잖아요.
3: 그리고 그 에어컨들이 무슨 우리나라 에어컨처럼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내에 놓고 맞습니다. 틀고 네. 물이 실내에 나오는 걸 그 다라이 바케스 이런 걸 계속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게 소음도 심해요.
5: 그렇죠.
3: 그렇게 시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두고 그렇게 싸웁니다.
0: 그게 또 규정상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달려면 실외기를 달려면 또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시청 허가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절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실내용 에어컨 이거 갖고도 지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5: 또 프랑스는 원전 가동까지 중단을 했다면서요?
3: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바닷가에 원전이 있습니다.
5: 예.
3: 냉각수가 뜨거워지는 일이 뜨거워져봐야 뭐 1, 2도 높아지고 냉각수로 못 쓸 정도로 뜨거워지지 않는데
5: 바닷물이니까.
3: 네, 프랑스는 거의 대부분의 원전이 강가에 있습니다. 네. 강물을 씁니다. 근데 강물은 굉장히 많이 뜨거워지고 미지근해질 정도로 그렇죠, 뜨거워지는데 그렇죠. 그러면 냉각수로 못 쓴대요. 그래서 세 개는 중단했고 그리고 나머지도 여러 개를 약간 출력 제한을 해가면서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원전도 민감한 거죠.
5: 아,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원전 뭐 바닷가에 해놓은 거나 에어컨 잘 해놓은 거나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되는데 뭐 사실 그게 모든 분들한테 또 적용이 되느냐. 아니 왜냐면 이 무더위에도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건강권도 그렇고 왜 야외 작업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정부에서 나오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또 어떻게 보세요?
0: 그 권고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뭐 사실 공기 지연이나 뭐 납기 압박 이런 게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또 하청업체나 뭐 일용직일수록 이런 부분에서 뭐 공고 내왔으니까 뭐 전 이제 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도 어쨌든 이걸 좀 강화하겠다는 거고 2시간마다 뭐 20분 휴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뭐 긴급 작업 외에는 또 중지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또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는 일을 멈추면은 또 생산성에 또 당장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속 대책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권고보다는 좀 더 강화한 방법으로 좀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공공공사 지침 이제 내려긴 했거든요. 그렇죠. 어제 내렸고 그걸 매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폭염이나 호우로 이제 작업이 어려우면 잠깐 중단을 하고 그러면 그 중단된 만큼 계약 기간이 연장할 수 있고 또 지연하면 지연에 따른 이제 지체 상금도 면제하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한계는 적용 대상이 국가랑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간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니까.
5: 저 또 왜 민간 쪽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하루 일당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뭐 택배 같은 경우에도 특정한 시간 내에 다 배송을 해야 일을 마칠 수 있는 거고 이 지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침이 있더라도.
3: 이를테면 뭐 배달 라이더들 더우니까 수당을 좀 더 주자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좋은 제도죠. 하지만 이 부담은 어디로 가느냐. 자영업자한테로 전가되거든요.
5: 아니면 배달 시키신 분들.
3: 절대 배달 시키신 분한테 그 비용이 절반 이상 전가되는 일은 없을 건데 왜냐하면 그 배달 시키는데 더우니까 더 부담하세요 하면 배달을 안 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은 매장만 주문하실 거예요. 저는 저희 형이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늘 느끼는데 뭔가 배달에서 무슨 제도가 나오면 다 자영업자한테 전가됩니다. 모든 비용은 자영업자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생긴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또 다른 자영업자가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가격도 올리겠죠.
0: 또 이게 건수별로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얹어준다라고 하면은 또 오히려 그 이제 배달하시는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도 그거를 막 뭐 그 이제 뭐 적당히 맞춰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걸 미션처럼 생각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2: 위험해.
0: 네, 그런 그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7536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그건데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 작업자의 가족입니다. 한낮. 희망 작업자한에서 작업을 이어간대요. 그 시간 동안에도 돈을 벌으신다고요. 유유 이렇게. 아니 그러면 희망 작업자들보다 다들 한 푼이라도 벌려고 나오신 분들이 아이 땡볕 아 그럼 나도 일해야지 뭐 뭘 쉬나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강제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당신네들이 희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또 뭐 쓰러지더라도 뭐 본인 책임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고
3: 그건 뭔가 제도를 안 지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법한 종류의 뭐 활동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5: 아이고 그러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거리들이 너무 많네요. 이게 더위라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또 사람마다 상황마다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여서 KBS 서영민 송락규 최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저희가 2부에서는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초고령화 시대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질병도 무서운데 치매 이후에 내 주변은, 내 자산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자산관리, 이게 또 사회적 문제까지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공신탁, 민간신탁까지도 제대로 또 알려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퍼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퍼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

0: 이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면서 곳곳에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고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중국에 상륙했던 태풍 바비가 남긴 많은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30에서 최고 100mm,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1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경상도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제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늦게 시작되는 동해안과 경상도는 강릉 34도, 대구 36도, 포항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정자역 인근에서 5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자 A씨와 10대 동승자 등 2명도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벤츠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의 뒤쪽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일어났습니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놓고 교섭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자 고용노동부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노조법상 단체 교섭,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어제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에 교섭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하수처리장 내 바이오 가스시설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안산 하수처리장 내 통합바이오 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을 추진 중이던 CC 등에게 사업을 성사시켜줄 것처럼 말한 뒤 돈을 받은 브로커 60대 A씨를 지난 5월에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 편의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안산시 공무원 B씨 등 2명을 뇌물 수수 혐의 로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 CC 등 4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해서 지난 8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과 행정안전부 경찰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증인 명단에는 지난 2023년 자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위는 22일 2차 청문회를 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오만 영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는 오늘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오만 영해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남쪽 항로를 통과하던 중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돼서 승조원 가운데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사망하고

0: 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와 수영복 등 여름용품 13만여 점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 물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불량 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냉풍기 등 일부 제품 천여 점은 법정 전자파 적합성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서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오뚜기가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모레부터 인상합니다. 평균 출고가 인상률은 후추류가 17%, 당면류 10%, 카레류와 케첩류는 각각 6.1%입니다. 오뚜기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포장재 가격이 상승한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주요 원재료의 수입 비용도 증가해 원가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나흘간 모두 9차례에 걸쳐 2차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각 100분 동안 약 100분 동안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부처의 업무 보고는 8월 초 이틀간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의 FC 포르투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오늘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르투는 황인범의 소속팀 페이에노르트와 이적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두 구단의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는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 전북 30에서 80, 전남 광주와 제주도 20에서 60, 영남 지방에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에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의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김승휘였습니다.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10시 5분이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열대야에 관한 열대야의 기준이죠. 기준. 기준은 밤 최고 온도가 몇 도일까요? 최저 온도죠. 예. 25도였습니다. 25도. 사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그게 또 산업 안전과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또 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4635님 새벽 배송 끝내고 투잡으로 가게 출근길입니다. 성공예감 됐습니다라고. 화이팅 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9611님은 초복은 내일인데 벌써부터 삼복더위가 시작된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기한테 공격받진 않았네요. 라고. 그래도 모기가 좀 덜한가요?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1151님 폭염에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이 염려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저는 예전에 아버지한테 그거 선물해드린 적이 있는데 얼음조끼 이런 거. 바람 나오는 조끼, 뭐 얼음 들어가는 조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경님이 대구에 사는 59세인데요. 성공예감에서 받은 커피 쿠폰을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보내줬더니 엄마 성공예감 들으시더니 똑똑하심 이렇게 인증 이렇게 보냈다고 하네요. 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럴 때 그 기분이 나는 거죠. 사실 커피 쿠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기분을 또 함께 나누는 거죠. 6619님이 오늘도 버스 운행하고 있는데요. 많이 덥네요. 승객분들은 시원하게 해드려야죠. 라고도 6619님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168님이 대호님 목소리 들으면 도깨비빗으로 머리 넘기던 80년대 신당동 떡볶이집 허리케인 박이 생각난다고. 아, 그 목소리 비슷합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덕분에 웃습니다. 덕분에. 함께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허리케인 박이라면 이제 신청곡이라도 틀어드릴 텐데 그것도 못해드리고. 그나마 반가운 소식. 예, 코스피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현재 143포인트, 2.1% 오른 6,950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개장 초 한때는 2% 급락하다가 지금은 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1% 내린 790선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5.6%, SK하이닉스가 3.7%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또 반등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2차전지, 금융, 바이오 등등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조선주도 뭐 한 4, 5%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오늘 뭐 밤사이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금리가 다시 튀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93원. 1493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5원, 6원 정도 내려가고 있네요. 자, 우리가 또 예고해드렸던 치매 이야기, 치매 환자들의 미래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실까요? 1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를 앓는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특히 올해는요. 치매 환자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바가 있고요. 또 치료, 돌봄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평생 모은 자산을 둘러싼 갈등, 사회적인 비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신탁, 공공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고 계실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0: 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라는 책도 쓰셨다고요.
1: 네.
0: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까, 신탁을?
1: 앞으로는 분명히 늘 수밖에 없는데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일단 왜 치매머니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치매 걸리신 분들의 자산. 실제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1: 그렇습니다. 뭐 미국인 경우에는 이미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은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네. 아무래도 낯선 사기꾼보다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죠. 90%를 넘어서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스피싱, 가짜 투자자문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0: 네.
1: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녀 또는 지인 또는 간병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마디 하고 통장하고 비밀번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큰 돈이 한 번에 사라지면 차라리 티가 나는데 무서운 건 조금씩 세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 대신 내드린다 그러고 나서 연금에서 매달 조금씩 빼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금 아끼려면 지금 명의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집이나 땅을 넘기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치매 그 인지 저하증이 생기면 내가 왜 그 돈을 보냈지?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돌려받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0: 아하.
1: 그래서 나중에 소송하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한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통장에 거래 알림 켜두시고요. 큰 돈은 두 사람이 같이 확인하고 또 쓴 내역은 가족이 한번 보는 그런 사소한 습관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0: 이게 나쁜 의도를 가졌건 안 가졌건 사실은 그 치매 걸리신 분 주변 사람이 탐낼 수도 있는 거고 선의로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어도 이거는 저 사람의 자산이니까 불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치매 머니를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 단순히 이게 개인 재산의 문제 그렇게만 봐선 또 안 된다면서요.
1: 이게 치매 머니 하면은 이름만 들으면 예. 치매 걸린 사람이 가진 돈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액수가 아니라 뭐 액수가 뭐 몇백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사람의 판단력이 흔들리는 순간 그분이 가진 통장, 집도 성격이 이전과 달라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인구 100만 명이라고 그랬지만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라고 얘기하는 치매 중기가 있고요. 그전에
0: 전단계.
1: 전단계,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가 있는데 이 인구도 벌써 300만 명이에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 20년 앞선 일본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숫자가 늘어납니다. 심지어 치매 머니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데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80세 중반이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0: 더 높아지죠.
1: 그리고 요양시설에 가보면 90세 이상 이 치매 환자들이 한 90% 이상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는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170조 원, 뭐 500조 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0: 더 많아지고.
1: 이 속도가 40년까지 굉장히 빨리 가죠.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거죠. 돈은 있어요. 근데 삶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은행에 가도 찾을 수 없고. 집은 있지만 병원비도 못 내고 또 예금은 있는데 간병비를 두고 형제들이 싸웁니다. 그 틈을 들고 사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놀라운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누구나 안고 사는 인지 저하가 생겼을 때 챙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한 집안의 상속 문제가 아니라요. 이 초고령 사회, 이 변화 속도에 대한 재산보호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래서 국가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2025년 기준으로 172조 원. 근데 이건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예정된 미래죠. 근데 이게 개개인은 체감을 잘 못하실 거 아니야. 에휴, 내가 무슨 치매야. 난 다 준비할 수 있어. 그래도 내 자식들은 믿을 수 있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런데 요새는 이제 낮에 돌아다니시면은 노인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0: 네.
1: 이게 점점 늘어나고 저도 이제 지인에게 얘기 들은 건데 핸드폰 매장에서
0: 네네네.
1: 이 잔금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대요.
0: 갑자기 생각 안 나서.
1: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치매가 걸리면은 내 돈이니까 배우자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은행이나 이런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돈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미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문제죠.
0: 그 왜 공인인증서 이런 거 비밀번호 되게 복잡하게 뭐 특수문자도 넣어놓으라고 하고 해서 본인도 기억 못할 때가 있는데 급할 때 가족들

0: 또 그걸 알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고. 그 아까 뭐 경도 인지 장애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순간부터 재산 관리가 특히 어려워진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1: 네. 이게 뭐 판단력이 갑자기 탁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은 시장도 잘 보시고 장도 잘 보시고 멀쩡한데 그렇지만 복잡한 투자 부동산 계약은 어려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일상의 판단하고 큰 재산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꼬박꼬박 내시던 관리비 보험료가 밀리기 시작하고 또 같은 돈을 두 번 보내고 부모님께 이 돈 왜 찾으셨어요? 여쭤보면 설명을 잘 못해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자꾸 잊어버리고 늘 쓰던 은행 앱도 갑자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엄마 치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실수는 누군 하니까요.
0: 그쵸.
1: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게 겹치고 반복된다면 병원 진료 한번 해보고 특히 치매안심센터에 한번 가보는 게 정말 좋고요. 그다음에 통장도 같이 점검하는 게 중요하죠.
0: 치매안심센터는 그 재정 지원도 많이 되는 곳이잖아요.
1: 그럼요.
0: 큰 부담 없이 찾아가실 수가 있는 곳이고 5143 쓰시는 분이 59년생 엄마가 경도 인지장애라서 너무 걱정되네요. 근데 나라에서 환자의 돈을 관리한다는 게 또 무섭게 느껴져요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또 이제 공공신탁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아까 김은주님이 치매 걸린 어른의 재산을 자식들이 의논해서 생활비, 의료비로 사용하라는 건 괜찮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부모님이 만약에 치매 진단 받으시면 자녀가 곧바로 통장이나 집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해도 되는 겁니까?
1: 이거 아니에요. 이게 오해가 아니면? 참 많은 대목인데 치매 진단서라는 건 뭐냐면 그 치매에 대한 진단이지 자녀에게 통장을 맡긴다는 위임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치매 부모님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요. 이 진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판단이 온전한지예요. 이거는 의학적인 판단이 더 그렇죠. 중요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대신할지 문서로 정하고 은행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스스로 맡기기 어려운 상태. 치매로 치면은 치매 중기부터 해당이 되죠. 그때는 카드하고 비밀번호 가지고 가족이 알아서 쓰면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0: 법적으로.
1: 뭐 법적으로도 문제되지만 가족끼리도 불화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법원의 후견 절차를 알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병원비 내드렸고 했는데 기록이 없잖아요. 나중에 반드시 오해가 생기고 싸웁니다. 요새 이혼 소송보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많은데 그 분쟁의 규모는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생활비

0: 이야기를 사실은 감히 하기가 어렵죠. 저희 부모님도 라디오 항상 듣고 계십니다만, 예,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근데 이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법적인 문제 전에 가족끼리의 갈등부터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부모님의 통장을 갖고 있어, 쓰고 있어. 근데 이거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 나한테 주신 거야 라고 주장을 해도 이게 또 형제 사이에 분쟁이 되더라고요.
1: 그럼요. 변호사 한번 만나보세요. 대부분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인데 이 돈이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역할, 기록 이게 흐릿할 때 싸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건강하실 땐 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형제는 절대 안 싸워. 나 그동안 관심 없어. 병원비 그런데 병원비 간병인비가 한번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얘가 조금씩 바뀌어요. 왜 큰형이 통장 갖고 있어? 왜 나만 돈을 내지? 몇 년을 모신 건 딸인데 왜 재산은 아들끼리 얘기해?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모신 사람은 왜 내 고상 몰라줘? 멀리 있는 가족은 야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 의심스럽고 서로 양쪽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요 이 나중에 가족들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건강하실 때 하나 적어두면 돼요. 뭐냐면 누가 모실지 그 비용은 어느 돈에서 낼지 그리고 큰 돈이 생기면 누가 같이 확인할지 또 모르는 사람의 수고 그러니까 돌봐준 사람은 어떻게 인정할지 가족 회의는 싸우고 나서 여는 자리가 아니라 안 싸우려고 미리 여는 자리예요.
0: 싸우고 나서가 아니라 안 싸우려고 화목할 때 건강하실 때 미리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 사실 이게 닥치지 않으면 와닿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미리미리 또 준비하시라고 저희도 이런 코너를 준비하는 거고요. 그럼 건강하실 때 판단 능력이 있을 때 재산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전 재산을 다 신탁을 해놔야 되는 건지 일부 뭐 비상금부터라도 준비해 놓는 게 좋은지 어떤가요?
1: 일단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은 대원칙은 네. 부모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길을 내두자. 근데 이 얘기는 재산을 서둘러서 자녀에게
0: 네, 물 좀 드시고요. 네.
1: 예, 다 넘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일찍 넘겨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작 부모님의 생활비, 간병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물론 어렵죠. 그렇지만 종이 한 장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집, 예금, 보험, 연금, 대출을 쭉 적어놓고 그리고 내 돈을 관리할 사람 한 명, 또 그것을 지켜줄 사람 한 명,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 병원비는 어떻게, 집은 어떤 경우에 팔지, 규칙을 적어두는 거고요. 일단 이것부터 정해두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위임장, 임의의견, 신탁, 유언 그다음에 하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면 내 돈을 이렇게 써줘라고 하는 계획서 하나는 부모님이 뜻을 밝혀놓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0: 그 유언, 대용, 신탁 시장 되게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유언 대용 신탁 이 내 재산을 누구한테 맡긴다는 건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실 좀 어렵기는 해요. 제도 이름이.
1: 그렇죠. 그래서 또 이것도 원칙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목적과 규칙대로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가 결정하는 신탁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돈을 맡기시는 분, 재산을 맡기시는 분, 네. 주로 어르신 본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맡기려면은 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 기관은 그래도 은행이나 신탁회사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돈을 맡겨서 누가 맡겼고 그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익자라 그러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살아계신 동안에는 당신 자신이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공익단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신탁은 가족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좋은 마음에 기록과 감독을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탁자는 아주 선량한 의무로 은행기관에서 함부로 돈 쓰지 않잖아요. 자기의 규칙대로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규칙대로. 그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는 지점. 신탁을 하면 재산 소유권까지 넘기는 건가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1: 이건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신탁을 하면 재산의 명의가 수탁자 앞으로 넘어가거나 등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절대 안 넘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명의가 넘어갔는데 수탁자가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 자기 재산하고 반드시 따로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고요.
0: 법적으로.
1: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에서 정한 목적, 규칙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0: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계약을 바꾸거나 물을 수 있는지 또 집은 어떤 조건에서 팔 수 있는지 수탁자가 하려는 건 누가 지켜보는지 이거는 다 계약이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하실 때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죠.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걸 이제 신탁으로 넘겼을 때 등기부등본 떼보면 내 이름 홍길동이 아니라 무슨 무슨 신탁회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게 또 평생 자산 일구신 분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그 원칙 하에 예를 들어서 그럼 나중에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는 신탁회사에서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점검하셔서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자산도 있으시고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하면은 법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초반에 계약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좋고 요새는 또 AI가 워낙에 탁월하니까 AI에게 물어보고 전문가로 것도. 더블체크 정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또 이게 사실 서민들한테 신탁이라는 제도는 좀 멀리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 그냥 유언장 써놓으면 그것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유언장 그 이상 꼭 신탁까지 가야 됩니까?
0: 그 큰 차이가 뭐냐면 유언장은 네. 돌아가신 뒤에 힘을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판단이 흐려졌는데 병원비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고 간병비도 줘야 되는데 유언장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신탁은 살아계실 때부터 계약이니까 매달 생활비는 얼마 주고 병원비는 어떻게 내고 큰 돈은 누가 확인할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할지 다 설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신탁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신 뒤에 나누는 것만 정하면 된다. 이런 분들은 유언으로 충분할 수 있죠.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세 넘어가시면 인지저하는 누구나 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걱정이 된다면 살아있는 동안의 재산관리, 매달 나가는 돈, 부동산, 특히 가족 갈등 예방 이것까지 고민한다면 신탁도 같이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설계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설계도를 미리미리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김은주 님이 치매는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겁니다. 공부합시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사실 나이 들면 팔다리가 좀 아파지고 활동 능력이 떨어지듯이 뇌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왜 치매 걸리기 전후에 성년 후견인 지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지정을 하게 될까요?
0: 이제 성년 후견은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서 혼자서는 계약 같은 법적인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쓰는 장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통장 관리나 재산 처분 혼자 못 하시거나 가족끼리 야 누가 대신할 거야 이렇게 싸울 때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하면 법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정해주는데 법원이 심사하고 감독해 주니까 굉장히 좋죠.
1: 법원을 통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0: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니까 절차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전담하시는 판사님들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견을 하게 되면은 생활비를 매달 얼마 드릴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어떻게 남길지 세세하게 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후견이냐 신탁이냐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후견은 사람을 돕는 거고요. 신탁은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거고 여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의료와 돌봄까지 하는 복지 이렇게 돼야 사람 한 분이 전체적으로 케어받는 거죠.
1: 아하.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의료와 복지를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 건지까지 계획해 놓는 것. 그래서 아까 그 신탁을 설계도라고 강조해 주신 거고요. 그러면 되게 세부적으로 쓰게 되나요? 신탁에 가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죽은 다음에 집은 어떻게 한다? 살아있을 때 인지능력 떨어졌을 때 생활비는 얼마를 어디에다 어떻게 쓴다? 병원비는 얼마를 어디 이렇게 낸다? 세세하게 들어가요?
0: 그렇죠. 그 세세함이 신탁의 힘인데 쉽게 말하면 내 재산에 사용설명서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보낸다. 병원비와 약값은 영수증을 확인한다. 1000만 원 넘는 지출은 두 사람이 같이 확인한다. 평소에 다른 이상한 송금은 일단 멈추고 다시 확인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 남은 재산은 자녀에게 주고 일부는 손주 교육비나 기부에 쓴다. 그런데 문제도 있죠. 너무 규칙이 빡빡하면 살 때 불편해지죠. 물가 오르고 건강 나빠지고 급한 일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나중에 고칠 수 있는 길까지 같이 넣어야 좀 좋은 신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자기 뜻, 자기 결정이니까요.
1: 그러니까 이게 뭔가 표준 약관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근데 물론 그 기관에 가면 표준이 있죠. 그러나 자기 뜻이 더 우선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 의료비가 100만 원이면 충분할 수 있지만 치명이 많으신 분은 한 달에 한 300만 원까지도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볼륨 조절하듯이요. 본인에게 맞게. 혹시 그럼 나중에 인플레이션 발생이 돼서 아니면 없던 큰 병이 또 생겨서 내가 월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만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증액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1: 아, 증액할 네. 수 있다까지.
0: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초반에 법무 전문가, 세무 전문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죠.
1: 야, 그것까지도 써놓을 수가 있다. 혹시 그 아까 많은 분들이 신탁이라고 하면 자산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나 가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거든요.
0: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포인트는 관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예요. 오히려 집 한 채랑 예금이 전부인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송금 한 번, 명의 이전 한 번의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돈 있는 분은 한 번을 버틸 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도 많고 자녀는 떨어져 살고요. 병원비와 생활비는 매달 나가야 되는 게 노년의 삶이잖아요. 이때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재산이 적은 게 아니라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고 처음부터 복잡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자동이체를 정리해보고 거래의 알림을 켜보고 비상시 연락할 사람을 정하고 이런 간단한 것부터 하다가 점점 생활비 관리가 어려워지면은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집 관리와 처분, 사후 정리까지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신탁을 제대로 보면 좋은데 질문은 이거죠. 내가 얼마를 맡겨야 되냐 이게 아니라 이 제도가 내 생활을 정말 지켜줄까? 이게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까 1829님이 저희는 두 부부만 사는데 가족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가 큰 걱정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따로 뭐 인지장애가 생겼을 때 자녀들이 아니라 어떤 회사가 나의 자산과 나의 병원비까지도 관리해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럼요.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이 없는 분들에게 더 필요한 걸까요?
0: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노인이신데 집 한 채가 있어요. 그것도 그 임대 보증금 있는 거. 이런 분들도 재산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보증금도 재산이
0: 있어요. 그런데 챙겨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부천희망재단이라는 곳에 방문해서 네네. 내가 이 집을 내 사후나 이것 때 맡기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든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게 은연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1: 예를 들어서 단칸방 살고 있고 여기 보증금 한 2천만 원 있고 이게 내 전재산이다. 그래도 신탁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0: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해주냐는 거죠. 비즈니스로 생각하면 네네. 다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익기관에서 요즘 나서고 있고요. 점점 그리고 그래서 공공신탁도 등장하는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1: 우선 또 몇 가지 더 여쭤보고 또 공공신탁도 여쭤볼게요. 어떤 재산이든 다 맡길 수 있는 건가?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주식도 있고 요즘에 코인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자지갑에 넣어놨던 코인 얼마 이것까지도 어떻게 신탁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0: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예. 외국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가 옛날 거에 머물러 있어요. 아주 옛날 거.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 현금, 예금, 상장, 주식, 부동산은 비교적 익숙하게 받아줘요. 그런데 금융회사가 누구냐, 또 상품은 뭐냐, 또 특히 그 재산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걸려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연금 같은 경우는 또 본인만 쓸 수 있는 권리라서 그냥 넘기기 어렵고요. 또 가상자산이나 온라인 계정은 아시다시피 제도권 신탁이 아직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주식도 요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주식하면 또 오해가 뭐냐면 이거는 그 원칙을 세우는 거죠. 누가 사라고 사고 팔라고 지시할지 어떤 종목까지 어떤 위험을 허용할지 계약으로 정하는 거지 이게 수익 보증서는 아니잖아요. 관리 규칙이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이제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길은 열리고 있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에서도 이 이슈가 많으니까 법과 제도를 개정하려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은 여전히 법과 제도는 떨어져 있고 금융기관은 자기들의 논리와 또 법 따로 복지 따로 의료 따로 있는 게 현재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아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부등본상에 그 소유자 이름이 바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은행 예금에 있는 그 통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요? 다른 데로 자산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것도 아예 그 신탁 계좌로
0: 네네.
1: 아 넣는 옮겨 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0: 그러니까 규칙은 그 맡긴 사람이 정할 수 있지만 네. 이제 수탁한 사람이 운영하게 되겠죠.
1: 그럼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내가 뭐 사라 팔아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회사에서 내가 갖고 있는 A 주식, B 주식을 매매를 해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0: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원칙을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보장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그건 네.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를 통해서 뭐 위탁을 한다 이런 거는 정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지금 금융상품들도 많이 그렇게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 신탁에도 트렌드가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질문이 무엇을 물려줄 거인데 요새는 무엇을 위해 쓰게 할까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 의료비, 돌봄비. 장애가 있는 자녀의 평생 생활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또 손주 교육비, 정기 기부 이렇게 목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떠난 뒤에 남은 재산 일부를 살던 동네 공익에 쓰겠다. 이걸 사회적 상속이라고 합니다.
1: 사회적 상속.
0: 예, 그리고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굉장히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반려동물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 사료비와 병원비를 대주는 신탁도 있고요. 나가서 미술품, 수집품, 저작권, 디지털 계정까지 맡기는 게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된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아직 가능한지 실제로 맡아줄 기관이 있는지 그 기관은 비즈니스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 다 따로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뭔가 여기에 대해 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물려줄까를 그렇죠.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심지어 반려동물까지도 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민간 회사들은 신탁 상품을 뭐 TV 광고도 하고 많이 해요. 뭐 은행 증권사들이. 근데 이제 공공신탁 시범 사업이 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민간이랑 공공이랑 이 신탁 가장 큰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0: 공공신탁은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보다는 사회서비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재산과 매달 나가는 돈을 살펴보고 생활비, 의료비, 요양비가 끊이지 않도록 개인별 계획을 세워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턱도 낮고 공공기관을 믿을 수 있고 근데 아직은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보호가 중심입니다. 근데 민간은요. 예를 들어서 은행원들의 연봉이 크잖아요.
1: 네.
0: 그거에 맞는 걸 해야 된다는 내부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수수료 수입이 예. 되는 정도가
0: 그래서 돼야. 실제로는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현실이고. 근데 이제 여긴 대신 폭이 넓죠. 예금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상품까지 살아있을 때 관리부터 돌아가신 뒤에 정리까지 훨씬 폭넓게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가입 조건과 비용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공 시작으로 해서 점점 확대해야겠다라는 인식이 열린 거고요. 또 근데 그 속사를 들어가 보면은 건보공단하고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의 소통이 이제 조율되는 단계라서 시범 사업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은 우리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신탁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이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범 사업으로. 근데 대부분 저소득층, 자산이 적으신 분들 중심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이런 분들이 수십, 수만, 뭐 수백만 명 뭐 이렇게 가입을 해버리면 그게 다 감당이 될까요? 현실적으로? 관리가 또?
0: 좋은 질문이신데 감당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1: 그런데 아까 그 신탁에 쓰는 그 계약 내용이 되게 세부적인 설계도 사용 설명서 같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내가 인지력이 떨어진 다음에 반려동물에게 얼마 치료비 얼마 세부적으로 막 용돈 얼마까지 다 해놓은 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다라고 하면 어유, 그건 엄청나게 뭐 AI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0: 그거 좋은 생각이세요. 어. 지금은 개개인 맞춤 가능하고 MBTI도 결국 몇 개로 분석하고 또 요새는 합성인구라고 해서 700만 한국 데이터를 이렇게 인공지능을 분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유형화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조정하고.

0: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앞에 그 어르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죠.
1: 이야, 그러게요. 아까 참 비용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0010 쓰시는 분 비롯해서 신탁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0: 네, 공공은 무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명서에 보면은 연 0.5%, 그러니까 1억 맡기면 한 1년에 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민간은 정해진 가격표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돈만 관리하는지, 부동산 등기와 임대 관리도 하는지, 돌아가신지 집행까지 하는지에 따라 다 다르고요. 물어볼 때 연간 보수 말고 가입할 때 얼마 내는지, 집을 팔 때 얼마 내는지, 등기할 때 법률 처리 비용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예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5년이면 다 합쳐서 얼마인지, 최소 보수가 있습니까? 집을 팔 때 추가 비용이 있는지,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인지, 부가세는 얼마인지, 이거 한 장으로 정리해달라고 그러면
1: 듣다 보니까.
0: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라 제일 비싼 계약 수수료가 높은 계약이 아니라 뭘 해주는지가 애매한 계약이 그게 지금 제일 나쁜 계약인 거죠.
1: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써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는 저렴하게 해드려요.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살펴볼 게 엄청 많네요. 이게 무슨 뭐 연간 보수, 최저 보수, 총 보수, 등기 비용 등등.
0: AI가 있지 않습니까?
1: 일단 네, 책도 있고.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겠고, 아까 그 기초연금 수급자들까지도 이 공공신탁에는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공공신탁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무료 또는 뭐 0.5%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기초생활 수급비는 나올 테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진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써주쇼가 된다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그 같아요. 생활에서 어떤 접점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치매 쪽에 관련돼서는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선량한 마음으로 연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자기가 접근 가능한,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곳에 한번 가서 물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치매 안심센터.
0: 네.
1: 거기는 뭐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게 걱정이 될 정도면 삶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가보면 도움이 되죠.
1: 그러니까 상담이라도 받아봐라라는 네. 거예요. 문턱이 높지 않으니.
0: 네.
1: 이거는 그러면 아까 그 공공신탁 시범사업 중인데 이거는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0: 그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공단.
1: 국민연금.
0: 네. 예.
1: 국민연금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직은 또 이제 시범사업이고 초반이다 보니까 뭐 장단점을 또 파악을 해야겠죠, 여기에서.
0: 그렇습니다.
1: 그 좀 보완할 점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0: 네. 이게 제가 책에서도 강조하고 이런 건데 인식이 일단은 부족하고요. 신탁하면 부동산 신탁, 대출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직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들어보셨지만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과 제도는 예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또 신탁하면 금융상품이야? 수익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 상품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요양비, 집, 가족관계, 그리고 떠난 뒤에 뜻까지 함께 보는 인생 설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가보면 수익률 말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지만 금융인들이 갖는 이해를 가지고 얘기하고요. 법률에서는 권리를 중시하고, 복지는 생활을 말하고, 병원은 판단 능력을 봅니다. 당사자는 한 사람인데 찾아가야 한 창구가 여러 개예요. 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하셔야 되고 현장에서는 아직 서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통합 상담해주는 창구,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쉬운 설명서가 지금 필요하고요. 또 계약한 다음에도 중요하죠. 본인의 뜻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는지, 안부 확인, 돌봄 연결까지 하는지. 그래서 계약서가 법으로 만든 신뢰라면 꾸준히 들여다보는 관계는 사람이 만드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상품 판매가 아니라 생애 설계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들이 법뿐 아니라 복지 그리고 금융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것을 이해하고 특히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님의 속사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는 또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자식에게만 다 의존하는 세상도 또 아니기 때문에 아예 법률적으로 나의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내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0: 1829님, 아, 아까 읽어드렸고, 그, 5988 쓰시는 분께서, 치매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병인 것 같아요. 그쵸, 기억이 지워지니까. 요즘엔 또 나이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 같고요. 라고도 아까 보내주셨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김동욱님이, 동네 사람도 무섭습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걸리셨을 때 며칠 동안 매일 현금으로 같은 동네 옷 매장에서 같은 검정색 바지를 계속 사셨다고.
1: 맞아요. 그런 게 많을 거예요.
0: 같은 바지만 10장 사셨다고. 그러면 이게 소비, 신용카드, 뭐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경증이신 분들도 나가서 소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이게 컨트롤이 됩니까?
1: 그래서 우리 인식이 필요한데요.
0: 예.
1: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해서, 아, 치매는 누구나 안고 사는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린아이 키우지 않습니까?
0: 예.
1: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저럴 수 있구나.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에는 치매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그 모든 사람이, 치매 환자에 대해서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존중해 듣고. 그리고 최근 나온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어떤 소녀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아니라 할아버지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풍부한 이야기 스토리텔러야.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대할 때는, 아, 그래, 어릴 때를 생각하고 낮춰서 그대로 치매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저분의 속 얘기가 뭘까를 경청해 주는 거고요. 사회 제도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카드 결제도 막고 그런 것들 지금 일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아, 치매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치매머니가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사회 문제구나.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40년이 되면요, 일본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는데 치매머니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럼 이거는 사회적 자원인데 이것을 신탁이나 이런 걸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전환하거나 사회적 상속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죠.
0: 그러게요. 4369님도 앞으로 치매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고. 근데 이거를 개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오늘은 민간신탁뿐만 아니라 공공신탁 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여기 문을 한번 두드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최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의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의무 종사 혐의로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인천 영종도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2만 5천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파트 등에선 주민 20여 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어떤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3: 네, 3079님. 계모인 공금도 유용하면 처벌을 받나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김장래 임종혁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4: 계모임 총문화 회장처럼 공금 관리를 반복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단순 횡령보다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나중에 돈을 갚아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공금 관리는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0: 그죠. 갯돈도 공금입니다.
3: 네.
0: 다음 질문은요?
3: 네. 0241님. 도시 지역에 있는 아파트도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0: 네.
3: 프라임에셋 331본부 백두현 수석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일단 가입할 수 있는데 16층 이상 아파트는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고 풍수해 특약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내용 들어보시죠.
5: 네. 15층 이하의 일반 아파트라든가 빌라까지도 풍수해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안전진단 D등급 이하의 위험 건축물이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불법으로 확장 혹은 무허가 구조물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니까 대상이 되는지 사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0: 다음 질문은요?
1: 네, 1238님.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구민이 상해를 입으면 보상해준다는 홍보물을 게시했더라고요. 직접 증서에 제가 사인을 한 게 아닌데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0: 그렇죠. 본인이 직접 가입한 보험이 아니더라도 네. 내가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민안전보험 네. 가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가 보험사랑 계약을 할 때 계약자가 지자체. 네. 그런데 피보험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지자체의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으로 한다는 겁니다. 해서 네. 그쪽에다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요즘에 보면 시민안전보험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별로 네. 구민안전보험도 따로 있더라고요. 해서 하나하나 그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무슨 무슨 시 시민안전보험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떤 항목으로 어떤 유형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지가 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질문은요.
1: 네. 0207님. 리츠 제도를 정부에서 손질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0: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상장이 된 부동산 네. 전문 투자회사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유럽의 빌딩 하나를 살 수는 없지만 네. 유럽 빌딩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회사가 상장돼 있다면 ETF처럼 한 주씩 네. 한 주씩 또 사서 모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배당으로 뭔가 수익을 이제 현금화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네. 이제 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그러니까 벌어서 남긴 돈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을 하도록 해요. 왜냐? 배당을 목적으로 상장하는 네. 리츠니까 그래야 이제 정부에서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리츠 입장에서 갑자기 뭔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JR 글로벌 리츠라는 사례인데 네. 뭔가 계약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갚아줘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3,300억 원 넘는 배당을 꾸준히 지급을 했는데 네. 당장 막을 돈 400억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서 뭐 임대료 같은 게 나와야 네. 그걸 쌓아서 또 90%는 배당으로 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갑자기 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관리 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날벼락이 된 거고. 이게 상장 페이지 되면 어쩌나. 지금 뭐 거래가 아마 정지가 되어 있을 텐데 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러면 이익의 일부를 네. 90% 다 배당하는 게 아니라 사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변경하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렇게 되면 또 우려가 나오는 게 그럼 배당이 주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리츠는 배당 받으려고 투자하는 건데.
1: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면 배당금이 주네. 아니 그러면 리츠는 투자할 필요가 없네라고 하면서 또 리츠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또 안 좋은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나오는지를 좀 더 봐야겠죠. 다음 질문은요.
1: 네. 이동규 님이요. 이번 청취율 조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이 내용 알아봤는데요. 지난 7월 7일에 2026년 3분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오는 7월 2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전화 받으시면 제가 매번 좀 강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그게 또 큰 응원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 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기다리신다는 분도 많아요.
1: 맞아요.
0: 근데 받고 보니까 스팸. 아. 또 같이 신경 써주신 우리 성공예감 식구분들 감사드립니다. 유혜진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좀 변동성이 큰데 개장 초에는 2% 가까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아까는 2%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또 상승폭을 다 내주고 한 35포인트, 0.5% 강보합 정도까지 또 내려와 있습니다. 6,842. 코스닥은 외려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2.7% 밀린 777까지 더 떨어지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아까 뭐 상승폭 높였다가 지금은 또 보합권으로 내려왔고 삼성전자는 3%대 상승하고 있고 어지럽네요.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의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몇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웨이드가 풀자 그는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다른 유저들, 그 중에서도 기업 IOI의 견제가 극심해집니다. 할리데이의 유산을 차지해 업계 1위가 되려는 야심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IOI는 웨이드를 잡기 위해 오아시스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웨이드는 이에 맞서 오아시스 속 친구들과 힘을 합치려 합니다. 바이크를 모는 아르테미스, 덩치가 큰 로봇 남성의 아바타가 특징인 H, 사무라이 외형의 다이토, 원래 이름은 저우이지만 모두가 쇼로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이름으로 삼은 쇼가 합세합니다. 내용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 레디 플레이어 원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는 게임 등의 제작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숨겨놓은 메시지 혹은 기능을 말합니다.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유저들에게 발견의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로 영화에도 간혹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레디 플레이어 1은 부가적인 재미에 불과했던 이스터 에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객의 향수와 기억, 그리고 취향을 자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의도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문화 열전입니다. 마치 어릴 적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새죠. 스필버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속 자이언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속 슐리와 류와 블랑카, 게임 오버워치의 트레이서와 둠피스트 등이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키티,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민수에게는 꿈보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 부모님의 폭력과 폭언 속에서 자라온 민수.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다행히도 의젓하게 자랐는데요. 수업이 끝나면 민수는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형을 챙긴 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치킨집으로 향합니다. 늦은 귀가와 잦은 결석으로 퇴학 위기까지 겪었지만 민수는 졸업의 꿈만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보다 가족의 생계가 먼저인 지금, 오늘도 민수는 얼마를 벌 수 있을지부터 걱정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너무 일찍 어른이 돼버린 아이. 민수가 바르고 단단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차차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0: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서 오전 중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이 30에서 최고 100mm,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제주도는 20에서 60mm, 경상도는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비가 오는 동안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과 제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30도까지 오르겠고 강릉 34도, 대구 36도, 포항은 37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정부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퇴근 시간대와 심야,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준비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동안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예상돼서 5개 광고물이나 가로수, 건설 현장 크레인 등 낙하 우려가 있는 시설물은 고정하거나 철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에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은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된 모든 화물의 20%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에 앞서 부동산과 관련해 각 분야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부처별 토론회가 오늘부터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사흘간 열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재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등을 논의합니다. 이어 내일은 금융위원회 주최로 주택금융 관련 토론회가, 16일에는 재정경제부 주최로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나흘간 모두 9차례 걸쳐 2차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먼저 내일 오전 10시에는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 동안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모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의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고 나머지 부처의 업무 보고는 8월 초 이틀간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는 매회 20여 명, 모두 200명의 국민 참여단이 참석합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연령기준 하향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 한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의 FC 포르투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오늘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르투는 황인범의 소속팀 페도르트와 이적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두 구단의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령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도권에는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는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에서 80, 전남 광주와 제주도는 20에서 60, 영남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드론 공세로 전황을 뒤집고 있다는 서방 언론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최대 정유소가 가동을 멈추고 연료 배급제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면 러시아만 위기에 처한 듯이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전장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는 전략 요충지가 함락 직전에 놓여 있고 수도 키이우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정말 전환점에 들어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소모전으로 빠져드는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소식은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쿠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쿠바 정부는 176개 경제사회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전력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현지 상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1: 미국이 내일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를 자처하며 안전비용 명목으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이란 봉쇄라고 규정하며 오늘과 내일 더 강력한 공습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구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국제법적인 논란은 물론 원유와 LNG를 수출하는 걸프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인기 공습을 강화하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몇 배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군사 전시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적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타격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곳곳에서 벌어지는 석유 공급 차질 사태와 관련해선 러시아는 매우 강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기반을 지니고 있다며 석유 제품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사실이지만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 국제공항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있는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브하 국제공항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항공사는 사나 국제공항에 대한 사우디 측의 봉쇄가 해제될 때까지 사우디 영공에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사나 국제공항 공습의 배후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하고 4년 가까이 유지된 휴전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 북동부 메인주 비디퍼드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과 대치하던 남성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ICE 요원이 멕시코 출신 남성을 사살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추방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ICE의 과잉 단속 논란이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확산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9월물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보다 9.6% 오른 배럴당 83.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83.54달러까지 오르면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 직전인 지난달 16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9.4% 급등한 배럴당 78.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수고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칭 소천사.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고 칭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 통행료를 받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의도를 놓고 의문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군의 해상 봉쇄도 다시 시작이 됩니다. 먼저 해상 봉쇄는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는 14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5시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이란 해상 봉쇄를 되돌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란 선박은 물론 이란과 교역하는 선박들이 이란 항구와 연안을 드나들 수 없도록 미군이 다시 막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동참 여부와 관계없이 호르무즈 해협은 계속 열려 있을 거다.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1: 네.
0: 종전 MOU 핵심 조건으로 풀었던 이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는 건 종전 MOU에 구속되지 않고 이란에게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1: 네.
0: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해협을 통행하는 모든 선적 화물의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고 밝힌 겁니다.
1: 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할 텐데요.
0: 네, 미국의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이란은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란 혁명수비대 사나 이맘 호메이니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이 미국의 반복적인 군사적 모험주의와 방해 행위가 영내 안보와 또 국제 안보와 국제 무역 그리고 유조선 및 상선 통항을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이 20% 통행료에 대해서는 조롱 섞인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가 전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네. 근데 20%는 너무 많다. 우리는 공정하게 대처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하면서도 20% 통행료가 과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꼬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행보 더 강경해지고 있는데 속내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진 사이에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겠는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1: 네.
0: 이 점점 수위가 세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을 보면 더 이상 종전 양해각서 합의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에 대해서 이건 일종의 시험이었고 이란은 통과하지 못했다. 네,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확전이나 장기 대치와 같은 대안을 트럼프 입장에선 택하기도 어려운
1: 부담이죠.
0: 상황입니다.
1: 지금 네, 상황에서는.
0: 맞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을 재개방하지 못하는 것에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고

0: 있는 것 같다. 전쟁으로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고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도 그렇죠. 지금 유가가 너무 높아서
1: 그렇죠.
0: 네, 이걸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통행료 20% 주장이 나오는 건 이 와중에 막대한 전쟁 비용 부담이라도 떠넘기려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도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고위 당국자들이 그간 통행료 징수의 불법성에 대해 주장해온 내용과 모순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무력 충돌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 네.
0: 미 중부사령부가 현지 시각 13일 소셜미디어에서 최고사령관 즉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을 향해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군에게 민간인과 또 상선을 공격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 덧붙였는데 앞서서 각종 드론으로 이란 군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하면서 공격 능력을 약화시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언론 인터뷰에 나서서 오늘 밤도 또 내일도 이란을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현재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가능성까지도 내비쳤습니다.
1: 네. 네,
0: 이에 맞서서 이란 혁명수비대도 뭐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 오만 등에 위치한 미군 관련 시설들을 반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각 14일 오만 영해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 공격을 받았다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1: 네.
0: 로이터는 양측의 공격 빈도와 범위가 지난주보다도 더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인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
0: 네, 지금 분위기만 봐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1: 네.
0: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측이 자신들의 우위를 확신하며 지나치게 행동해서 긴장을 고조시켜 전면적인 분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어서 저강도 분쟁으로 미국을 지치게 할 수 있다고 계산한 이란이 도박수를 던지고 있는 거다라는 중동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재개를 원치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압박은 하겠지만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1: 그렇죠.
0: 라고 분석을 했고요.
1: 네.
0: 만약 교전에서 대규모 미군 사망자가 발생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격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라서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험도 감안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그레이엄 여파.
0: 네. 미국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우군이었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럽게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트럼프표 주요 입법 안건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고 정치 전문 매체들이 계속해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공화당 내에서 대통령과 이 상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앞서서 이 미국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도움을 청하진 않는데 민주당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레이엄이 또 해결을 할 수 있었다. 그건 대다수 공화당원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의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안건이 뭐냐 보면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인데요.
1: 네.
0: 이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15일에 열리는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내의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보류할 위험이 있어서 그레이엄 의원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의원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이 상원 의석수가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7석으로 좁아진 상태라서
1: 그렇죠.
0: 이제 공화당에서 3명만 반대표를 던지면 인준이 지금 무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인 이 국방수권법 처리도 위기에서 좀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이 통상 초당적으로 처리되는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본회의장 토론에서 핵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인 정부 예산 편성 절차가 아닌 별도 입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3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안도 상원 예산위원장으로 이 그레이엄 의원이 공화당의 통과 노력을 주도했겠는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한편 내년 초까지 그레이엄 의원의 자녀 임기를 맡을 후임자로는 그의 여동생인 달린 그레이엄 노돈이 지명이 됐습니다.
1: 네.
0: 이번 지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천으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긴 했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의원이 좀 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상황이라 네, 트럼프 대통령 입지가 더 흔들릴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1: 전체적으로 영향이 네. 많네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냉방의 정치.
0: 네. 네. 부채를 쓰면 극좌, 선풍기는 중도, 냉방기는 보수, 에어컨은 극우다.
1: 오,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0: 이것만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네.

0: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이 일제히 올 여름에 40도가 넘는 역대급 더위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1: 네.
0: 근데 유럽의 에어컨 보급률이 20%밖에 되질 않는데요.
1: 잘 안 쓰죠, 유럽이.
0: 네. 네. 어딜 놀러 가도 많이 없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전에는 미국, 아시아에 비해서 날씨가 온화했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었을 거고 또 낡은 건물이 많아서 건축 규제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1: 그렇죠.
0: 합니다.
1: 네.
0: 근데 내년 4월 대선을 치르는 프랑스에서는 극우정당 국민연합 RN이 앞장서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에어컨 보급을 공약을 하고 나섰습니다.
1: 네.
0: 독일 극우 독일 대한당도 유럽의 에너지 효율 등급 정책을 문제 삼으면서 에어컨 사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에어컨 수요가 폭증은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에어컨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핵심 원인인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어서 더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좌파 성향의 프랑스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리크 멜랑숑 대표는 절대로 어디에나 에어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극대화돼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독일에 사는 한 네티즌이 SNS에 에어컨을 설치했으니 놀러오라는 이웃의 초대를 거절했다라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개인의 편안함은 지구를 파괴할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다라고 글을 저격글을 쓴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 해당 게시글에 2,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1: 네.
0: 일부 네티즌들은 아니 전 세계가 지금 유럽연합을 비웃고 있다. 수천 명이 폭염으로 죽어야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가? 라고 비꼬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덥다 보니까.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6월 22일에서 28일 일주일 사이에서만 폭염으로 EU 27개 회원국에서 1,65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1: 아, 네. 네,
0: 이 중에 9천 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였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유럽의 폭염 대응 투자 대부분은 기계식 냉방보다는 그늘, 단열, 냉방센터 등 장기적인 해결책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1: 네.
0: 노령자와 환자 등 온열질환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적인 에어컨 사용 확대도 필요는 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냉방의 정치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스파이 천국이 될 수 없어.
0: 네. 러시아 스파이 수십 명이 일본에 들어오고 또 중국발 허위 정보 공작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정보 수집 분석 기능을 한 대 묶어서 중앙정보기관을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네,
0: 뉴욕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달간 미국과 호주, 독일 당국에 새 정보기관에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 구성, 업무 우선순위에 관해서 비공개로 조언을 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관련 협의가 외부에 알려진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보체계는 그동안 뭐 방위성과 외무성, 경찰 등이 각각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분산형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부처 간의 정보 공유를 강제할 장치가 없어서 이 일본이 간첩 활동과 또 외국이 여론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작에 취약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정보 중앙정보기관 설립은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체제 개편의 핵심인데요.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이 전후 일본에 적용되어 왔던 국방 안보상의 제약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특히 경계하는 게 중국의 여론 개입 공작입니다.
1: 네. 네,
0: 사이버 안보 연구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일본어 뉴스 채널로 위장한 사이트 등을 만들어서 친중국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번에 새로 생길 기관은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과 분석을 총괄하면서 경찰과 방위성, 외무성 등에서 약 3만 3천 명이 수행하는 정보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기관과 별도로 이 각 부처의 정보 활동을 지휘할 정보위원회도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회는 총리가 의장을 맡아서 중앙사령탑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수집 기능이 총리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 계획을 군국주의적 행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1: 네.
0: 또 일본 내의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들도 이 기관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지 않냐, 또 평화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치닫던 시기에 일본에는 이 반정부 인사와 사상범을 탄압했던 사상경찰 조직, 특별고등경찰, 줄여서 특고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일본의 정보체계가 패전 뒤에 일본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에 따라서 해체가 됐습니다. 이거 없애 이렇게 한 뒤에는 미국식을 따랐던 거죠. 그 이후 일본은 해외

0: 보수 집을 미국에게 크게 의존하게 됐고 국내에서는 이 특고 경찰의 폐해 때문에 네. 독립 정보 기관을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 결과 부처 간의 칸막이가 지금처럼 굳어진 거고 외국 정보 기관 요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일본이 한때 스파이 천국으로 불렸었기 때문에
1: 네. 네.
0: 이걸 바꾸고자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스파이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0: 네.
1: 천명한 거네요.
0: 네.
1: 다음 키워드 탐욕의 굿즈.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열릴 예정인 경기장에 깔릴 이 잔디밭 조각을 네. 450달러, 우리 돈으로 67만 원 정도에 팔겠다고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나서면서 이 과도한 상업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 앞으로 결승전이 열릴 네? 경기장에 네. 잔디밭 조각을 나눠서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피파 공식 판매 누리집을 보면 네. 오는 19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19일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이 미국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의 잔디밭 조각을
1: 네.
0: 파운데이션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450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피파 측은 축구 역사의 한 조각을 간직해 보세요 라면서 최고급 아크릴 케이스에 영구 보존된 이 조각에 USB 기념품이 함께 제공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 예. 네,
0: 이제 이것만 보는데 네. 잔디밭을 누가 이 돈 주고 사나
1: 너무 비싸잖아요. 450달러.
0: 네. 그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결승전 이후 미국과 영국, 유럽 지역으로만 배송이 가능한 해당 제품은 현재 매진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영국을 기반으로 한 제품 제조사 누리집에 따르면 가장 저렴한 파운데이션 에디션부터 2240파운드, 우리 돈으로 무려 450만 원에 이르는 히어로 에디션까지 모두 네 가지 종류의 잔디밭 조각을 제품물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뒀다고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제조사는 잔디는 결승전 직후 경기장에서 직접 채취할 예정이다. 결승전이 끝난 뒤에야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1: 그렇죠. 네. 선수들이 일단 뛰어야지.
0: 맞습니다.
1: 결과는 나와야 되잖아요.
0: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서 비싼 걸 텐데 네. 네, 이제 이걸 보고 국외 누리꾼들이 SNS에서 피파의 과도한 상업화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피파의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이다. 피파 회장 집 마당 잔디 깎은 거 사려고 일주일치 월급을 내는 꼴을 상상해봐라. 네, 그들의 탐욕에 한계가 없다라는 등의 댓글이 우수수 달렸다고 합니다.
1: 네.
0: 또 진정한 축구 팬들에게는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가 없는 가격이다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1: 네.
0: 이제 피파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약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4천억 원의 수입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피파가 이번 월드컵에 처음 도입한 유동 가격제 때문에
1: 그렇죠.
0: 티켓 가격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랬던 터라 이렇게 지금 돈독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이해가 맥락상 되기는 하는 네, 것 같습니다.
1: 이번 월드컵 시작부터 끝까지 상업화 얘기가 네. 끊이시라고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을게요.
0: 네.
1: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아이슬리 브라더스의 This Old Heart of Mine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화물가치 20%를 선박 통행료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해협의 관리 주체는 자신들이라며 미국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쿠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바나 정호현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7월 11일이 2021년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일어난 지 5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당시 시위 돌아보면 쿠바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 네, 2021년 7월 11일 시위는 쿠바에서 날짜를 따서 흔히 온세대 훈려라고 불립니다.
0: 네.
1: 당시 쿠바는 코로나19 확산과 관광산업 붕괴, 식품과 의약품 부족, 정전과 급격한 물가 상승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바나와 산 안토니오 데 로스 바뉴스, 산티아고 데 쿠바를 비롯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주민들이 동시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전기와 식량, 의약품을 요구하는 생활고에 대한 항의가 컸지만 시위가 확산되면서 자유를 외치고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쿠바에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위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당시 시위는 수십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로 평가됐습니다.
0: 네.
1: 이 시위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불만을 넘어 오랫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정치적 불만까지 전국적으로 표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시위 이후 많은 참가자가 체포됐고 일부는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 쿠바계 사회와 반정부 인사들에게 7월 11일은 정치범 석방과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적인 날짜가 됐습니다.
0: 네.
1: 올해도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고 몇몇은 네. 체포된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미국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 5주년 맞아서 강한 메시지를 냈는데 루비오 장관이 이날의

0: 이렇게 특히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1: 예, 마코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그렇죠. 오랫동안 미국 정치권에서 쿠바 정부에 대한 강경 정책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네. 루비오 장관에게 7월 11일은 미국이 밖에서 변화를 요구한 날이 아니라 쿠바 국민이 스스로 거리로 나와 변화를 요구한 날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그는 이번 5주년 성명에서 쿠바 정부를 향해 너무 늦기 전에 진정한 개혁과 평화, 번영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치범 석방과 정치적 자유, 인권 개선을 요구하며 미국은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쿠바 정부는 2021년 시위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미국의 장기간 제재와 경제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7월 11일을 두고 미국은 쿠바 국민의 자유를 상징하는 날로 쿠바 정부는 미국의 압박이 만든 혼란으로 해석하는 등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큽니다.
0: 그렇습니다. 또 지난달에 쿠바 정부에서 이 176개 경제사회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 운영 방식을 상당 부분 좀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요.
1: 네. 이번 개혁안은 모두 23개 분야 176개 조치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큰 방향은 국가가 경제활동을 직접 통제하고 배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기능과 민간 자본을 더 많이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영기업이 가격과 임금 수준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원자재와 외화를 시장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는 국영기업은 구조조정이나 청산을 추진하고 국가보조금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국영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지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0: 네,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서는 정말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 민간기업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네. 개인 한 명이 여러 개의 기업을 소유하거나 또 여러 기업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승인을 기다리던 중소 민간기업 협동조합 설립도 허용하고 민간 부분이 진출할 수 없었던 업종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생산자들이 농산물 가격을 보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도 국영기업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기업과 협동조합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호텔과 관광시설의 임대, 외국계와 민간 여행사 설립, 민간 관광 안내원 활동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거 국가가 사실상 독점하던 일부 분야를 민간과 외국 자본에게 열겠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 시민들이 실제로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을까요?
1: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176개 조치 대부분이 앞으로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쿠바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혁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도 실제 집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 투자 확대를 발표했지만 오랜 경제 위기로 전력과 물류 등 기반 시설이 크게 낙후된 상황에서 그렇죠. 과연 얼마나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올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시간이 계속 지나갈수록 전력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전력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경제개혁이 실제 생활의 변화를 이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쿠바가 또 다른 온세대 훌륭을 막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개혁 실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쿠바 아바나에서 정호현 통신원이었습니다.

0: 최근 서방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드론 공격을 감행해 석유시설을 타격하면서 러시아 내부에 석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쟁이 전원점에 들어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우크라이나가 좀 전황을 유리하게 좀 바꾸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잇따르는 건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1: 일단 서방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많이 하죠.
0: 네.
1: 가장 최근 언론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에게 불리하게 바뀌는데 푸틴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과 석유 산업에 점령하는 피해를 가하고 있고 반면 러시아는 지난 겨울 이후 진공 속도가 늦춰지고 전쟁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크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보도 내용들은 지난 4월 1일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 성공이 러시아 승리의 불가피성이라는 환상을 깨고 있다. 이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0: 네.
1: 이런 글을 발표한 이후로 여러 저널과 언론에서 비슷한 이유의 분석과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이후 러시아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빼앗긴 영토보다 더 많은 면적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독자적인 미사일 드론 개발이 결실을 거둬서 국경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깊숙이 군사 산업 시설을 때리고 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최소 40% 일시적으로 차단됐고 연료 부족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0: 네.
1: 여론은 악화된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리한 전황을 바꾸려고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확장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0: 그렇군요.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인적 물적 피해가 상당하네요.
1: 그래서 이런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2025년 내내 전쟁의 주도권을 쥐었음에도
0: 네.
1: 막대한 인명 피해를 보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겨우 1%만을 추가 점령하는 데 그쳤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0: 네.
1: 핀란드 블랙버드 그룹 자료를 보면은
0: 네.
1: 러시아는 2월에는 오히려 영토를 잃었고 점령지를 잃었고 4월에는 겨우 94평방킬로미터의 영토 점령에 그쳤다.
0: 제곱킬로미터. 네.
1: 이런 보도입니다. 그런데 로이터 보도를 또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해서 러시아의 하루 원유 정제 능력이 70만 배럴 이상 감소했다. 특히 6월 중순에 모스크바 최대 정유소가 폭격을 받아서
0: 네.
1: 2027년까지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합니다. 또 전방에서 1,600km나 떨어진 시베리아의 안티피스키 정유소까지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예요. 이 때문에 석유 수출국 러시아가
0: 네.
1: 연료 부족을 겪고 있고 전국적으로 자치주의 절반 이상에서 연료 배급제가 시작됐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32일 기자들에게
0: 네.
1: 휘발유 수입을 위한 논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이터는 러시아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유 공급 중단 사태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어요.
0: 네.
1: 또 병력 손실을 보면은 러시아의 월 평균 병력 충원이 한 3만 명 내외인데 지난 5개월 동안 러시아는 그보다 많은 3만 5천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다는 겁니다. 지금 병력이 손실되고 있다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러시아는 전사자가 50만 명에다가 사상자까지 부상자까지 포함한 사상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러시아군 8명이 죽거나 다칠 때 우크라이나군은 한 명이 죽거나 다친다. 즉 8대 1의 비율로 러시아의 손실이 크다. 이렇게 서방과 우크라이나는 주장합니다.
0: 네.
1: 그래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신병이 들어가서 빠른 시간에 죽는다. 한 열흘 내서 3주가 되면 죽어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투입되면 고작 30분 이내로 죽는다.
0: 신병들도 훈련이 잘 안 된 상태에서 투입이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의 촘촘한 드론 킬존, 드론이 공격으로 이렇게 러시아 보병들이 죽어나간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0: 자, 이 정도의 피해라면 전쟁이 어떤 양상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 올해 1분기가 지나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세에 러시아가 피해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소모전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많이 죽고 피해를 입느냐 이런 경쟁이었죠.
0: 네.
1: 양쪽이 상대의 피해를 또 부풀리고 자신의 피해를 축소하는 선전전도 함께 펼쳐져 왔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 운영하는 러시아 전문 사이트 러시아 매터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 네.
1: 비교적 객관적인 전황과 뉴스를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전환점에 도달했나라는 장문의 분석 글을 게재했어요.
0: 네.
1: 그 글의 결론은 이런 피해들은 부분적으로 사실이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황이 전환점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이 양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객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특히 지상전 측면에서.
1: 그렇죠. 그래서 네, 러시아 매터스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0: 네.
1: 전황을 제공해온 우크라이나의 사이트 딥스테이트 그리고 네. 미국의 전쟁연구소 둘 다 서방 언론이면서 러시아를 자기네 걸 부풀리면 부풀지 러시아. 러시아 걸 부풀리진 않을
0: 그렇죠.
1: 것 같겠죠.
0: 네네.
1: 특히 우크라이나의 딥스테이트는 자기네들 전쟁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특히 전황 지도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딥스테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0일 한 50일 동안과 네. 그 직전 지역 즉 네. 3월 12일부터 4월 30일 한 50일간에 그 전황을 비교해 봤어요. 전황이라는 것은 즉 러시아가 얼만큼 영토를 더 점령했냐 이렇게 네. 봤어요. 그런데 5월부터 6월 한 50일간 한 208km를 러시아가 더 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 4월 30일 한 50일 동안은 한 273평방킬로미터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늘린 거, 점령지가 늘어나긴 했는데 러시아가 한
0: 네.
1: 늘어난 속도가 둔화됐다는 거죠. 280km 정도에서 한 200km 정도로.
0: 네.
1: 그리고 또 하나 크게 봤을 때 지난해 상반기 즉 아니 올해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한 170일간 그리고
0: 네.
1: 지난해 하반기 180일간 7월부터 12일까지를
0: 12월까지 네.
1: 비교를 해봤어요.
0: 네.
1: 그랬더니 올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는 러시아가 한 2164평방킬로미터 제곱킬로미터를 늘렸는데 땅을
0: 네.
1: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734평방킬로미터를 늘었다고 합니다. 증가폭이 한 1500평방킬로미터 정도 줄은 거죠.
0: 그렇네요.
1: 그렇게
0: 네.
1: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 속도를 늘리기는 한데 좀 둔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0: 네.
1: 러시아가 월간 점령지를 들이지 못했던 거는 지난 2023년 가을인데 그 이후로는 어쨌든 계속 순증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딥스테이트는 평가하고 있어요.
0: 네.
1: 반면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올해 1월 2월에는 점령지가 순증가됐는데 3월 5일에는 올해 줄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이코노미스트는 6월 29일자 분석에서 최근 30일간 러시아가 점령한 면적이 한 31 제곱킬로미터 정도이다 이렇게 추산했어요. 그래서 이 세 자료를 갖다가 같이 놓고 보면은 지상지대 그럼 뚜렷한 전환점에 이르렀느냐?
0: 네.
1: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는 거죠. 러시아가 좀 둔화되긴 했는데
0: 네, 네.
1: 그래도 계속 좀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러시아의 진공 속도가 둔화된 건 사실인데
1: 네, 네.
0: 예 그러면 지상전 전황에서는 변화가 큰 변화는 없는 건가요?
1: 근데 점령지 속도는 늘리지만은
0: 네.
1: 러시아가 오히려 동부 전선에서
0: 네.
1: 주 전선이죠.
0: 그렇죠.
1: 돈바스에서 전략 요충인 콘스탄틴 이우카를 함락했거나 그 함락 직전이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크라마토르스크, 슬로비안스크, 리만으로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방어선 요새벨트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도네츠크 잔여 지역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만약에 함락되면
0: 네.
1: 러시아가 이 전쟁의 목표인 돈바스 완전한 돈바스의 완전한 점령 및 더 나아가서 기후 쪽으로의 서쪽으로 진격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이 벨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어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이나 BBC 등은 러시아가 중요한 성과, 러시아에게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 도시 함락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거 봐라. 이 우크라이나는 이제 영토를 지키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이제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넘겨라. 네. 이렇게 활용한 논리로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0: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동부 전선에 집중하고 있다. 돈바스 지역에.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러시아의 전쟁 목표가 사실은 돈바스의 완전 점령입니다. 이번 전쟁. 그런데 그 돈바스를 완전 점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를 갖다가 지금 함락했거나 거의 함락 직전이라는 그런 거죠.
0: 그렇군요. 그런데 네. 이번 이 전쟁에서 지상전보다 드론 공격에 따른
1: 더 중요해지고 있다.
0: 그런 얘기가 네. 있어서 그 네.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뭐, 공중전.
1: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중전이 더 중요하다 이제는 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드론 생산 도입 규모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크게 앞섭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에 전쟁의 시작은 2020년에 최소 3만 대를 생산하다가 네. 2025년 말이 되면은 최대 600만까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러시아는 같은 기간 12만 대에서 한 150만 대 정도로 늘어난 거죠. 그런데 실제 공격 드론 운용 횟수에서는 러시아가 또 앞선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무력 분쟁 위치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그래프를 보면 네. 올해 1월부터 5월 중순 사이 러시아의 공중 공격 드론 공격 횟수는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약 2배라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사일 등 다른 공중 전력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비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요격 능력이 너무 현격히 차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우크라이나가 현지에 생산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힘들고 그렇죠. 성사된다고 해도 몇 년이 걸리는 네, 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중거리 드론 능력에서 우위를 되찾아서 러시아 전역에 연료 부족세가 초래하긴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후방의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가 러시아 미사일 경에 완전히 노출돼 갖고서 그 피해가 오히려 더 크다고 합니다. 지난 5일 키우는 러시아의 대지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개전 이래 최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전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방향 유리하게 틀었냐. 자, 그건 아직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네.
0: 예, 병력과 장비 손실 네.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1: 그 전황 관측 사이트 오릭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집계를 보면 러시아의 전차 손실은 올해 1월 한 1만 3,27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 초에는 좀 늘었어요. 1만 4,044대 한 1.6%가 늘었습니다. 네. 반면 우크라이나는 5,473대에서 5,884대로 7.5% 늘었어요. 절대 손실 규모로는 러시아가 큽니다. 그렇지만 보유량 대비 손실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더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피해받는 게 우크라이나가 더 크다는 얘기죠.
0: 그러네요. 네.
1: 미 육군 대학의 공식 저널 밀리터리 리뷰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미 육군 소령 토머스 헤이도과 잭 미커가라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충하고 그 교훈이 뭔가.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러시아군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에도 불구하고 매달 3만 명씩 병력을 충원하면서 규모를 키우며 효과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재편성한다. 네. 이렇게 지난해 말에 평가를 했어요.
0: 네.
1: 그리고 크리스토퍼 카볼리 전 유럽연합군 사령관도 지난해 러시아가 병력뿐 아니라 전투차량 탄약까지 전례 없는 속도로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매터스는 러시아가 병력 부족이 심각하긴 하나 2003년 가을 이후 점령지를 늘려온 사실 자체가 병력 충원에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0: 그렇군요. 경제적인 면에서 전쟁을 좀 지속할 수 있는 양국의 체력이죠. 경제적인 여력을 좀.
1: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보면 네. 그래야 예 네. 앞으로도.
1: 네. 러시아는 2022년 전쟁이 발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실질 총생산 성장률이 약 8%였습니다. 1년에 한 3%씩 성장을 한 거죠. 상당히 높은 성장입니다. 왜냐. 군수 산업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0: 아,
1: 그것 때문에
0: 네네.
1: 어쨌든 간에
0: 그렇죠. 전쟁 중이.
1: 근데 이번에 지난해에는 약 1%로 둔화가 됐어요. 올해는 0.4에서 1.1%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0: 네.
1: 둔화됐는데 아직 경제가 괜찮 그거 자체로만 보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재정 적자는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6%였습니다. 올해도 한 2.6%로 예상됩니다.
0: 네.
1: 군사비 증가 때문에 늘어난 건데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0: 한진국토 지금 재정 적자가 5%가 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 아, 루브라 특히 전쟁이 나면 그 국가의 통화가 약세도 완전히 붕괴되는데 루브라가 오히려 올해 상반기 85루블에서 70달러당 75루블 70루블까지 가는 등 상당한 강세를 보였어요. 지금 한 네. 달러당 77루블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 통화가 아직도 괜찮다는 거죠.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러시아 당국이 금리를 높이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아직도 견딜 수 있다는 얘기죠.
1: 네.
0: 뭐 러시아 경제가 건강한 뜻은 아닙니다. 이런 현재 경제가. 하지만 그 전시현황 이 경제가 붕괴되거나 전시현황을 견딜 수 없다. 이런 상태는 아닌 거죠. 아직도 견딜만 하다는 겁니다.
1: 네.
0: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지금 더 심각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네. 국방비가 국내 총생산의 27%나 되고 1분기 성장은 멈췄고 인플레이션은 8.6%나 됩니다. 거의 9%에 달하죠. 정부 지출의 절반이 해외 원조와 차관에 의존합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이 헝가리의 반대로 900억 유로를 지원하려는데 못해서 못하는 동안 돈이 없으니까는 우크라이나가 그냥 돈을 찍어내갖고서 그냥 뿌렸다고 합니다. 공공부채가 한 122%에 달합니다. 뭐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을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0: 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에 러시아가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피를 흘리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1: 네.
0: 러시아도 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1: 그렇죠.
0: 우크라이나는 더 피를 흘리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러시아 대 사실은 우크라이나 뒤에 서방, 미국과 그래, 유럽이 그렇죠. 있는 거죠.
1: 네.
0: 미국과 서방이 얼마나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여력 있고 또 지원할 의지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전쟁이 결판날 것 같습니다.
1: 정말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었던
0: 전쟁입니다.
1: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이 전쟁을 시작한 건지 또 네. 언제 좀 끝낼 수 있을지 뭐 많은 의문이 아주 드는
0: 의문이죠. 요원하죠. 그 답을 찾기는 진짜로 현재로선
1: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한겨레 정의기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전국의 하늘이 흐립니다.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지만 습도가 높아서 오늘도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 34도 등으로 비가 늦게 시작되는 동해안과 경상도는 오늘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과 제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어서 오전 중에 수도권과 충남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

0: 지방과 전북이 30에서 최고 100mm,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제주도는 20에서 60mm, 경상도는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과 함께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더 강한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재개됩니다. 여야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의 공개 검증을 두고 청문회 시작부터 격돌했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밀려들며 저녁부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3: 태풍 바비는 열대저압으로 약해졌지만 동반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밀려들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시간당 5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도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밤 시간대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나 시설물 침수,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 120mm 이상, 강원 영서 북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은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에선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야영 등 하천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초속 25m가 넘는 거센 강풍이 몰아치겠고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거나 시설물 낙하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은 내일 오후에 잦아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기세가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더 높아져 다시 체감온도가 치솟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더 강한 공습을 예고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까지 재개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란을 향한 더욱 강도 높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란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이번 작전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전날에는 이란 공격에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투입해 이란의 잠수함과 함정 정비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도 우리 시각 내일 오전 5시부터 재개됩니다. 이란의 모든 항구와 석유 터미널,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봉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며 통행료도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미국이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기 위기에 놓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해서도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그 시험을 한 번도 존중하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에 미국이 보복 공습과 해상 봉쇄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종전 MOU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17일 오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으로 대이란 대응 방안이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2: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한 역봉쇄와 통행료 부과 방침을 밝히자 이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선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아 선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구상에 이란은 즉각 맞받았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는 누구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항상 해협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는 너무 많다며 이란은 공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해협 수호자라며 통행료 구상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이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란군 최고 지휘부는 이에 앞서 미국은 해협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호르무즈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영토를 제공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변국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이 반복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러 선박을 선동해 불법 항로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이들 유조선은 표적이 됐고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
2: 오늘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의 공개 검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첫 청문회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공개 검증 설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투표지 공개 검증과 특검을 서두르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장의 제안에 민주당은 공개 검증부터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올림픽공원 투표지는 중요한 증거인데 공개 검증, 재검표를 한다면서 수사 대상인 선관위가 증거물을 건드리면 되느냐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의 재검표에 15시간이 걸린다며 7월 중 가장 빠른 시점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등은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를 맡았던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2차 청문회까지 마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던 전무곤 전 검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입니다.
7: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거로 조사됐는데 이때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다고 보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던 전무곤 전 검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2: 성평등 가족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보다 한 살 낮추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공론화를 주문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혜림 기자입니다.
5: 성평등가족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된 공론화 결과 시민 참여단의 절반가량은 조건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자문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선 연령 하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성평등부는 두 의견을 종합해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말했습니다.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건부 하향뿐 아니라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출지 두 살 낮출지 등 범위도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령 기준 하향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하향 범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2: 48개국 체제의 북중미 월드컵, 이제 단 네 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메시와 케인, 음바페와 야말 등 준결승 대진이 별들의 전쟁을 방불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아트사커 프랑스와 무적함대 스페인,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까지 피파랭킹 빅4가 만나는 꿈의 대진이 준결승에서 성사됐습니다. 자연스레 각 나라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에게 쏠리는 시선. 무엇보다 축구의 신 메시와 득점기계 케인의 화력 대결이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라운드를 밟는 매 순간, 매 공격 포인트가 월드컵의 새 역사인 메시. 마라도나도 이뤄내지 못한 아르헨티나의 2회 연속 우승에 득점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처음 만나는 잉글랜드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 60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잉글랜드 역시 결국 해리케인의 날카로운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반대편 4강 대진에선 세계 축구의 현재와 미래가 맞붙습니다. 8골과 3개의 도움을 올려 유력한 득점왕 후보인 음바페는 두 대회 연속 타이틀에 도전하고 18살 신성 야말 역시 파괴력 있는 한 방을 준비합니다. 통계 매체가 꼽은 우승 확률 1, 2위 팀이기도 한 프랑스와 스페인의 맞대결. 미리 보는 결승전다운 치열한 명승부가 예고돼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2: 서울경찰청이 오늘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A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이 당시 축구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전력강화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감독 선임 과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사업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인건비 등을 가로챈 공직자들을 적발해 범죄 혐의가 있는 두 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선임위원은 해외 건설 사업 수주를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는 지자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채용 청탁, 골프 접대 등의 공직자 15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오늘 오전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강원도 대변인실과 정책실 등 다섯 곳입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나 혐의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뉴욕 주식시장 상장 첫날 10% 넘게 올랐던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 증서가 밤사이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이 크게 하락했는데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인상될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9: 상장 첫날 13%가량 올랐던 SK하이닉스가 밤사이 9%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의 하락세였습니다.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의 주가도 4% 넘게 내렸고 인공지능 AI의 선두주자 엔비디아도 3%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주를 모아놓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은 5%에 가까웠습니다. AI 관련 호황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에 더해 중동발 위기도 한몫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국제 유가가 10% 가까이 급등했고 이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거라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최근의 물가 상승 신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며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부터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내리는 등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곧이어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증언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의 발언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6월 중 외국인 주식자금이 323억 7천만 달러 빠져나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채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5개월째 순유출을 이어간 가운데 올해 외국인 자금 순유출 누적 금액은 1,009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세가 배경입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정부가 새로 내놓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3%입니다. 당초 전망치 2%에서 1%포인트 더 높여 잡았습니다. 중동전쟁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AI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상승분이 포함된 경제성장률은 12.3%까지 올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일 거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를 동력으로 현재 2%에 못 미치는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센서와 2차 전지 등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규 지정합니다. 세수 여건이 양호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자리, 특히 청년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중동전쟁의 건설업 회복 지연까지 겹치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4만 명가량 감소한 15만 명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형 공공 일자리를 포함해 일자리 20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형 ISA 계좌도 출시해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IT 수도권 중심의 편중 성장이나 계층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2: 어제 오후 인천 영

0: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 KBS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결정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잠시 후에 경제인사이트픽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파트값이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세값에 빌라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윤 부장의 복덕방 코너에서 김인만 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는데요. 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셈법,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청취율 조사가 한창입니다.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요. 망설이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한마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오늘도 특별한 이벤트 준비했는데요. 전국 곳곳에 요즘 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여러분만의 장마철 어떻게 버티고 계신가요? 뭐 비 오는 날 꼭 먹는 음식, 장마철 또 나만의 필수 아이템, 꿉꿉함을 이겨내는 나만의 비법까지 여러분의 장마철 잘 지내는 법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속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30분께 쏘겠습니다. 30잔입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7월 14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2: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픽 임선원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뭐 중동 상황은 이게 마치 석 달 전 전쟁 처음 시작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4: 네. 연거푸 치고받고 하더니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당장 내일 아침부터요. 이란 선박은 물론이고 이란과 교역하는 선박들도 드나들 수 없도록 해상 봉쇄를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 술 더 떠서 해협을 통행하는 모든 선적 화물에 20%의 비율로 비용을 받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통행료를 걷겠다. 폭탄 발언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습니다. 네.
2: 그러면 또 이 소식에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했겠는데요.
4: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국제 유가가 또 크게 뛰었습니다. 브렌트유는 단숨에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재차 $80 선을 넘겼고요. 네. WTI도 급등하자 월가에선 이런 구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제 반영을 해야 한다. 장기 유가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기름값이 뛰면서 국채 금리도 함께 뛰었고 물가 오름세 주범으로도 또 꼽혔던 만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다소 누그러진 싶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다시 스멀스멀 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서는요 긴축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금리 선물 시장서도 당장 이달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 보는 확률이 40%대까지 그리고 9월 인상을 점치는 확률은 75%대까지 뛰었습니다. 당장 한은의 통화정책결정회의가 또 이번 주에 잡혀 있는 만큼 시 넘길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네, 어제 우리 증시 뭐 코스피 7000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검은 월요일이라고 했잖아요.
4: 예.
2: 오늘은 어떻습니까?
4: 코스피 특히 어제장 폭락의 여진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방향성 탐색하다가 현재 낙폭 키우면서 4%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6,500선마저도 깨졌습니다. 예, 하이닉스의 나스닥 입성 소식이 새로운 뉴스가 된 데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시장에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고 또 네. 뜨거운 감자인 레버리지까지 맞물리면서 장이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수급 상황 보면 논란 기인들이 앞다퉈 털어내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

0: 과 기관은 사자 흐름 보이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픽아웃 우려가 기저에 깔려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긴장까지 재점화되면서 국제 유가 또 환율이 동시에 올라 투심 위축시키고 있는데 그런데도 증권가에선 이번 조정을 약세장의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리프라이싱 과정으로 봐야 한다. AI 투자 사이클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말하면서 매수 의견을 좀처럼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코스피는 6450.88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이죠. TSMC 매출이 사상 최대치 찍었다고요?
0: 예, 앞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반도체 거인들이 연거푸 놀라운 성적표를 또 들고 나오고 있는데요. TSMC가 또다시 역대급 숫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우리 돈으로 20조 원 넘게 벌어들였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하면 70% 가까이, 직전달과 비교해도 6% 넘게 늘어났고 올 상반기로 범위를 넓혀보면 누적 매출은 벌써 113조 원을 찍었습니다.
1: 네.
0: 반도체 픽아웃 우려가 무색하게 월간, 분기, 상반기 매출 모두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쓴 건데 TSMC 실적은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주요 지표이기도 한 만큼 예, 이제 공식 실적 발표가 16일에 있거든요. 여기서 연간 가이던스라든지 설비 투자 계획을 또 다시 한번 올려잡을지 어떤 시그널들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 반면에 이제 월가 큰 손들은 발을 빼고 있다고 하는데
0: 네, 참
1: 왜 그렇습니까?
0: 아이러니한 일이죠.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서 그런지 TSMC를 비롯해서 메모리 투톱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까지 신흥시장 투자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월가 큰 손들은 이 세 기업의 쏠림 비중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하면서 조금씩 발을 빼고 새 투자처를 찾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들 세 개 기업의 MSCI 신흥국 지수 비중은 최근 30%대까지 올라와서요. 1년 새 2배 넘게 커졌거든요. 네. 이 때문에 글로벌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인베스코는 기업 가치가 지나치게 높고 기술주 편중도 심해졌다면서 올 들어 삼성전자 비중을 60% 이상 줄이고 그 자금을 기술과 무관한 한국 기업으로 옮겼다 이렇게 밝혔고요. 블랙록 역시도 높은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만큼 당분간은 관망할 필요가 있다 말하면서 변동성을 고려해 신흥시장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피델리티와 JP모건 역시도 비중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종목으로 투자처를 넓히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다만 반도체 산업 자체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성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 네. 부동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죠?
0: 네, 오늘 정부의 첫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주택정책 주무부처가 주관하는 만큼 이 토론회 중심에는 공급 확대 방안이 놓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도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이 밖에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전월세 시장 문제도 함께 다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1: 네.
0: 내일과 모레 곧장 부처별 토론회도 이어지고 다음 주에 는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종합 토론회가 또 열릴 예정입니다.
1: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제 김인만 소장과 윤 부장의 북덕방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대폭 늘어날 거라는 소식 짚어주실까요?
0: 네, 올해도 슈퍼 예산이다라고 했었는데 내년엔 더 커지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 이상 편성하기로 했어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에 국세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걸로 보이니까 보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펴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나는 세수를 기반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서 미래, 청년, 지방, 교육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구상을 내놨고요.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데 이렇게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까지 이어가고 내후년부터는 지출 증가율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미래 세대의 삶을 담보란 무책임한 재정적 도박이다.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 시한이 지나서 계속 줄다리기 협상 중인데 오늘 뭐 결정됩니까?
0: 잠시 뒤인 오후 3시에 회의가 또 열리거든요. 협상이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데다가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회의에서 이제 막판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노동계는 11,220원, 경영계는 1,530원을 각각 제시하면서 양측의 간격은 690원까지 좁혀졌는데 이번에도 중간지대를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여기서까지 또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 하면 표결을 통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는데 지난 회의 때 일부 의원이 회의장을 떠났을 만큼 갈등이 커서 당초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의 대규모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0: 된다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농협중앙회가 총 2,200억 원 규모의 힘내라 우리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는데요. 비료와 사료 가격 부담을 낮추고 영농대출 이자 지원과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을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에 물류비 지원과 판로 확대는 물론이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도 이어지고요. 스마트팜 보급과 재해 피해 농가 지원까지 포함해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함께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다가오고 있는데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막기 위한 제도가 더 강화된다고요?
1: 네, 앞으로는 요금표를 안 붙이거나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하면 한 번만 걸려도 바로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네 차례까지 갔다 하면 영업장 폐쇄까지 또 가능해진다고 하니까요. 바가지 요금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0: 자, 오늘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청취율 조사가 오면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채널, 프로그램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 있습니다. 날도 또 상당히 꿉꿉합니다. 뽀송뽀송하게 장마철 잘 지내는 비법.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5681님 욕지도입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침부터 비가 올 듯 안 올 듯 헷갈리게 하더니 지금은 해가 났어요. 점심으로 물회 만들어 남편과 먹고 있습니다. 돔 한 마리 해삼 넣고 밭에서 키운 야채로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이야 뭐 바다 바라보시면서 정말 맛있으시겠네요. 잘 드십시오. 8719님 냉동실에 얼려놓은 유리컵에 남편은 얼음 살살 뜬 막걸리 마시고요. 저는 시원한 맥주 한잔하면서 하루의 더위와 피로를 식히고 있습니다. 안주로는 애호박과 핵감자, 양파를 가늘게 채쳐 지져낸 부침개가 최고지요 하셨고요. 1657님, 비 오는 날엔 수제비입니다. 반죽을 찰지게 해서 펄펄 끓는 멸치 육수에 손으로 반죽을 떨어놓고 애호박 썩썩 썰어놓고 김가루에 깨소금, 참기름 한 방울, 생김치에 석박지, 완전 나만의 보양식입니다. 군침 돌게 하시네요. 6158님인가요? 더워도 너무 더운 날 비까지 오는 장마라서 마음 맞는 친구와 이번 주 어탕국수 만들어 먹기로 했어요. 윤인구 씨 경남 함안으로 오세요. 같이 먹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도 어디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가고 싶습니다. 145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1005님 구미는 지난주까지는 비오더니 이번주는 계속 쨍쨍 더운 나라 연속입니다. 저는 장마철 매콤한 닭갈비와 찐 감자로 맛있게 보내신 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또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시네요. 군침이 절로 돕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점심시간인 만큼 길었던 오전 정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 도심에서만 막히는데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복구 작업을 하면서 서울 요금소부터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선산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선산 나들목부터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서창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히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북진천부터 안진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도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사근램프 1,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원효대교 1차로에서 공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0: 오늘보다 더 스마트한 내일을 만납니다. IT 연구소
1: 다 함께 차차차.
2: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IT 연구소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2: 아,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3: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열심히 강의하다가 방학해가지고.
2: 아, 방학 기간이구나.
3: 네. 또 방학이니까 또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틈 내서 열심히 왔습니다.
2: 교수님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반가운데.
3: 네.

0: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거 안경을 네. 원래 꼈어요?
1: 아, 제가 원래 안경을 끼긴 했는데 이런 뿔테는 안경을, 안 꼈었는데
0: 안경을 야. 바꿨나?
1: 네, 좀 특이한 안경 오늘 또 네. 오랜만에 또 방송이고 청취자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또 우리 MC님 보니까 네. 아주 특이한 안경을 제가 쓰고 왔습니다.
0: 지금 혹시 이제 네. 일라디오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시거나 네. 또 KBS 콩 어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네. 김덕진 소장이 네. 쓰고 나오신 네. 안경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근데 별로 그렇게 뭐 특이해 보이지는 않는데 네.
1: 그런데 이제 제가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 음성 그러니까 손으로 댄데 일부러 음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헤이 메타 동영상 찍어줘. 지금
0: 어 지금 뭐 안 앞에 불이 들어오는데
1: 네, 뭐 불이 들어오죠.
0: 어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1: 네, 이렇게 한 불이 들어오고 실은 이제 여기에 스피커가 있어서 안 들리셨을 텐데 여기에 골전도 스피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안경이 뭐라고 하죠? 이 안경 다 다리 있잖아요. 네, 네. 다리 쪽에 마이크랑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얘가 제가 얘기해서 삥 소리 나고 실제로 네. 촬영할 때 디딩 하고 들리는데 지금 그냥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0: 신기하다.
1: 네, 그래서 동영상도 찍고 만약에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도 찍고 심지어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도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 핸드폰에 있는 소리를 들으면 네. 제가 굳이 이어폰을 끼지 않고도 골전도 이어폰으로 되고
0: 진짜?
1: 네, 여기 또 AI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 많이 돼요.
0: 야.
1: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정지를 하면 네. 실제로 이게 제 핸드폰에 넘어가서 동영상으로 촬영도
0: 저장이 돼. 고
1: 네, 동영상도 됐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이 스마트 안경에 최근에 AI가 들어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AI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챗GPT 뭐 재미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게 제가 차고 나온 건 메타에서 만든 안경인데
0: 네.
1: 메타에 AI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느냐?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대본을 보면서 대본에 있는 특정 내용을 영어로 네.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줘요.
0: 아 신기하네. 믿기지가 않는데. 네.
1: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부러 지금 이게 본을 보려고 제가 음료수 하나 가져왔는데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안 들리실 테니까 제가 얘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헤이 메타 내가 유당불내증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음료수를 내가 마셔도 돼?
0: 그럼 지금 AI가 돌아가면서 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럼 띠띠띠 하면서 네, 얘가 지금 뭔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지금 멈췄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네. 이 브랜드를 파악해요. 그래서 이 음료수가 뭔지를 파악한 다음에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 이거는 아몬드 음료수니까 이건 어느 브랜드의 아몬드 음료수니까 유당불내증은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귀로 만든 안경 그 이 아래 뭐가 보이는 건 아니고
1: 네 정확하게는 아래에도 요즘에 보이는 버전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은 한국에 있는 버전은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메타에서 나온 것들은 아래 있는 거는 미국에서도 지금 완판이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R은 그대로고 여기에 보면 안경 탭 부분에 이제 스피커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네, 한쪽에 네, 있고 네. 한쪽에는 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고 그리고 이어폰을 우리가 귀에 굳이 끼지 않아도 여기 그 우리가 말하는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여기 그 안경테 뒤쪽에서 소리가 충분히 들리고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앞으로 가면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면 설명도 해주고 해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야 저 간판 이거 좀 설명해줘 그러면 설명을 하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이 기능 저도 이제 꽤 많이 쓰는데 뭐냐면 네. 얘한테 기억해달라고 하면 기억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해외에 나가서 호텔 출장을 갔는데
0: 네.
1: 호텔 번호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호텔 이 그 어떻게 보면 호수. 그럼 호수 앞에 딱 서가지고 야 너 이거 번호 기억해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0: 백화점 주차장이나 그런 데가 사진 많이 찍어놓잖아요.
1: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억해줘. 그럼 얘가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갔을 때 이제 방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한테 어, 야, 너 그 방번호 기억한 거 알려줘라고 하면 사진 속에 있는 이미지를 분석을 해놓은 걸 기억하고 있다가
0: 신기하네.
1: 몇 호예요라고 얘기를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른바 이제 뭐 AI 안경 스마트 글래스 이런 거라서 오늘 그 얘기하려고 좀 직접 차고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그 뭐 후배가 SNS에다 뭘 올렸길래
1: 네.
0: 영상을 올렸는데 그 시점이 그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동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1: 네.
0: 뭐 저 레이벤 메타
1: 네.
0: 뭐 그러더라고요. 그
1: 네,
0: 안경에
1: 네.
0: AI가
1: 그렇죠. 스마트 글래스.
0: 그게 지금 오늘 김 소장님이 쓰고 오신 그거군요.
1: 예 맞습니다.
0: 스마트 안경.
1: 예. 실은 게. 이 스마트 안경이 말씀드린 브랜드에서 나온 거는 이미 2년 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샀던 거는 이제 2024년이죠. 2024년 CES. 가서 처음으로 나온 버전을 샀었고
0: 네.
1: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화면까지 있는 버전인데 그건 이제 완판이 돼서 못 샀는데 이게 왜 지금 이슈냐면 예전에 이게 한국어가 안 됐거든요.

0: 그런데 이제 한국어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 브랜드의 제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 게 한 가격이 한 50만 원 전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일반 안경점 가서 예를 들면 이 렌즈에 있는 알도 일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수에 맞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안경 쓰시는 분들이 그냥 안경 쓰듯이 쓸 수 있는 정도고 보면은 무게도 한 50g 안팎이라
1: 착용감은 불편하진 않아요?
0: 그렇죠.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건 좀 커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에서 이게 작년에 산 거거든요. 1년 만 전에 샀을 때는 지금 보시면 그냥 일반 안경 끼듯이 네,
1: 전혀 뭐 어색하지가 네. 않은데
0: 약간의 무게감이 있지만 뭐 반나절 이상 끼는 거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AI가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일상에 깔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김현우 님께서 안경 배터리 발열이 여름에 더 많이 느껴지나요? 하고 질문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실제로 동영상을 오래 찍게 하면 여기 약간 뜨거워지긴 해요. 어허.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못해요. 아. 그래도 그래서 재밌는 게 그 안경 집이 충전기예요. 충전기.
1: 재밌다.
0: 그래서 선글라스 끼듯이 요 충전기에 넣어놓으면 얘가 충전이 되거든요. 예. 그래도 한 적어도 두세 시간 이상은 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끼고 있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AI한테 물어봐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 대답을 하거나 네. 영상을 찍거나 하기도 하고 이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SNS 하는 회사 브랜드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SNS의 라이브가 바로 연동도 돼요.
1: 아, 진짜.
0: 그래서 제가 이거 끼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라이브 하겠다.
1: 생중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네. 그러면 생중계를 그냥 제 시선으로 보고 하거나 역으로 이거를 반대로 보여주는 것들도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I를 갖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무궁무진해지고 있는 시대라고
1: 그러면 그게 처음 나온 게 2024년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아직은 그러면 초기 단계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도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요 메타에서 나온 건 좀 한계가 있어요. 왜 한계가 있냐면 이 하드웨어 안경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네. AI 자체의 성능이 떨어져요.
1: 왜 자기네들의 AI를 그동안 만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0: 네.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가 요즘에 AI 하면 오픈 AI,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걸 생각을 하잖아요.
1: 많이 쓰는 게 그거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메타도 메타의 자체 AI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대적으로 성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언어들을 다 지원을 잘 못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랑 스페인어만 지원을 했어 가지고 그게 됐었고 이번에 이제 한국어가 된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어를 우리말로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어 이제 인지하는데 문제는 AI 자체가 들똑똑해요. 왜냐하면 이제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텍스트를 변환해 이런 건 잘하는데 특정 문제를 풀어달래거나 에. 아니면 제가 예를 들면 유닝과 하나를 보면서 유닝과 하나의 뭐 예를 들면 왼쪽에 여기에 있는 요거를 갓생을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안에 있고. 근데 이렇게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뭐야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읽지 못해요.
1: 그때 또 대답은 해요?
0: 그렇죠. 대답은 하죠. 그러면 이제 AI가 제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AI들 예를 들면 제미나이나 챗GPT는 저렇게 조금 구겨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면 AI가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해서 저게 구겨져 있지만 저건 갓생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AI가 똑똑해지면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기계가 나온 지가 2년 반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2년 반이 됐는데 메타라고 하는 회사는 자기들이 AI를 만드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 메타의 안경에는 메타 AI만 딱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는 만약에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면 굳이 메타 AI를 안 넣고
1: 그렇죠.
0: 지금 좋은 예를 들면 오픈 AI 거든 구글 제미나 이걸 넣을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걸 잘해요. 중국이 실제로 제조를 가성비 좋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년 전에 제가 이 메타 안경 처음 봤을 때 중국에도 비슷한 모델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 것들은 그때는 착용감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착용감이 좋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는 2년 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중국도.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수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우리가 말하는 뭐 짝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걸 되게 많이 만들고 연구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용감이 실제 안경 이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1: 야, 네. 중국이 무서워.
0: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의 포인트, 네. 네. 거기서의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데 그런 중국 AI 회사들은 굳이 메타 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모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I 안경에 똑똑한 모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 그래서 자체 개발한 중국에서
0: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제미나이 구글 제미나이를 거기다 넣는다든지 챗GPT를 넣는다든지
1: 하드웨어 안경은 자기네가 만들고
0: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고를 수 있게 한 거예요. 고를 수 있게. 그럼 만약에 제가 AI 비싼 요금제를 쓴다. 그럼 비싼 요금제를 쓰는 이 거를 이 안경에다 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에서 AI를 갖고 예를 들면 제미나이라고 할게요. 구글 네. 제미나이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AI가 똑같이 여기 안경에 들어가 있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작업을 하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AI한테 야, 나 아까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거 너랑 계속 하자. 그러면서 말하면서 작업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예를 들면 제가 보고서를 쓰고 있다가 출장을 왔어요. 네. 출장을 하는데 AI로 보고서를 쓰고 있다가 이 안경 끼고 저거 본 다음에 야, 저거 사진을 내 보고서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 AI 안경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가 쓰고 있던 보고서에 그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1: 아니, 그건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거는 김 소장님이 직접 실행을 해보신 것들이에요?
0: 네,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에서 나오는 스마트폰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이 안경들에서는 안경. 가능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금 야. 이 안경,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렸던 메타의 안경만 보면 아직 좀 변론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를 이제 알기 시작한 메타의 안경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모델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중국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는 AI 성능이 좋은 것들을 이 안경에 넣은 게 중국밖에 거네.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있는 안경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상당히 놀라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용되는 사례들도 좀 나오고 있다.
1: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뭐 2355님께서도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데 신기한데요. 그런데 네. 좋은 용도로만 사용하면 좋겠네요. 하셨고 2434님이 농담으로 스마트 안경 끼고 시험 보러 가야겠어요. 그거 농담이라고 하시면서.
0: 농담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농담이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토익 시험장에서 AI 안경 끼고 시험 치르던 응시자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1: 저 그 뭐 보도 본 기억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5월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무효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토익 응시가 금지됐는데요.
1: 당연히 그래야죠.
0: 네. 그런데 지금 이 AI 안경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AI 안경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명령을 말로 시켜야 됐잖아요.
1: 네.
0: 그럼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풀려면 지금까지 이 안경은 어떻게 되냐면 헤이 땡땡 하면 이거 뿅 한 다음에 문제 보면서 야 문제 풀어줘 답 알려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1: 시험장에서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런데 중국 AI 모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중국에 있는 안경에다가 AI 시스템을 세팅을 하면 그런 사전 명령도 기존 AI를 활용해서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한 유튜버가 그 중국에 있는 최신 AI 안경을 갖고 수능 문제 푸는 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제 정답률이 거의 100점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었느냐? 그냥 명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경 끼고 문제 이렇게 바라봐요. 바라보면
1: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여기서 음성으로 몇 번. 네. 3번의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받아 적는 거죠. 실제로 안경으로 딱 그냥 보고 15초에서 30초 정도만 문제를 딱 보고 있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답이 음성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중국 모델이나 아까 미국 모델에 이 안경에 액정이 있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아직까지 이 액정이 풀컬러는 좀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초록색으로 옛날에 우리 그 8비트 컴퓨터들 보면 화면에 이렇게 초록색으로만 되었었던 그런 느낌 있잖아요.
1: 매트릭스 같은 데 나오는 글자처럼.
0: 네. 그런 느낌으로 우상단에 초록색 글자가 나오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끼면 소리로도 아니고 보고 있으면 이 우상단에 3번의 정답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학 문제 30문항을 18분 만에 풀어봤는데 100점 만점에 96점이 나왔어요.
1: 어이구. 네, 야, 이거는 그러면은 네. 이거 부정행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우리가 말하는 상상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방법들이나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교육 당국이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AI 안경을 아예 명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1: 아니 근데 지금 김 소장님이 쓰고 있는 안경처럼
0: 네.
1: 그냥 보통 안경과 그렇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고
0: 네,
1: 작동을
0: 그쵸.
1: 안 시키면 여기 불빛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럼 그런 걸 어떻게 구분해내죠?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고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뭐 열화상 카메라를 써야 된다, 금속 탐지기를 써야 된다 여러 얘기가 나올 정도로
1: 육안으로는 안 되니까.
0: 그렇죠. 이미 현실적인 이슈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보기 직전에 예민한 학생들한테 뭔가 안경 이거 확인해봐 이러면 빼고 이럴 수도 없잖아요.
1: 안경을 벗고 들어가라고 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1: 안경 쓰는 사람들한테.
0: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부분의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올해 11월 수능 전까지 감독 요령이나 장비 준비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0: 제가 아까 동영상 찍거나 사진 찍고 이거 반짝반짝 거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한쪽은 카메라고 한쪽은 이제 불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만든 데는 이 불빛을 통해서 확인하게 한 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이 불빛 나오는데 테이프를 붙이는 사람들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영상을 찍고 가도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또 몰카의 위험이 있는 건데 그럴, 누가 나를 촬영하고 있는
0: 그럼요. 그럴 요소가 충분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거는 여기에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테이프가 붙어있으면 촬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기능을 넣긴 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아까 말씀드린 한 회사의 이야기고 예. 말씀드렸던 중국에 있는 여러 모델들은 그런 게 적용을 굳이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이런 스마트한 것들과 같이 움직이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과연 이런 규제나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좋겠을 거고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해야 될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나 가이드나 규제들이 생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몇 개를 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런 모델들이 계속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가 어딜 가든 야 이거 나 촬영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불안감을 그러니까. 갖고 살아야 되는 네.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1: 아니,
0: 거죠.
1: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점점 손바닥에서 이제 눈까지 올라왔네요.
0: 그렇죠.
1: 이 기기 스마트한 기기들.
0: 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은 어쨌든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럼 꺼내야 되면 우리가 24시간 뭔가 딱 특정한 모멘트가 있을 때 계속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IT 회사들이나 이 테크 기업들은 항상 핸즈프리 나는 손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내가 네. 원하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목걸이로 거는 마이크 형태 뭐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사람들이 차고 다녀도 괜찮을 게 이 안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경을 차고 이 안에서 액정만 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무게감이 그래도 조금 약간 무겁긴 한데 이 무게감을 조금 더 해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열을 조금 잡기 시작을 하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스마트폰보다 누구나 이제 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음성 수준이지만 네. 좀 더 지나서 액정이 나오고 있으면 이미 구글이나 이런 데서 좀 나오고 있는 그림들은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그냥 우상단에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네, 그렇죠. 움직여야 될 내비게이션이 있는
1: 네. 네,
0: 혹은 아까처럼 뭔가 제가 저희 집에 갔어요. 그럼 저희 집에 갔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얘가 비밀번호 뭐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비밀번호 판만 보면 이런 형태들로 진화하고 있는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빅테크들이 그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언젠가는 스마트폰이 AI 안경으로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소장님은?
0: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과 함께 쓰이게 될 것이다.
1: 함께 쓰일 것이다.
0: 네, 왜냐하면 이걸 무거운 걸 가볍게 하려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안경은 스마트폰 없이는 동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전송을 하고 통신을 하는 게 다 스마트폰에 연동이 그렇구나. 됩니다.
1: 예.
0: 근데 그런 걸 다 안경에 넣을 수는 있거든요.
1: 네.
0: 안경에 넣으면 안경이 무거워지겠죠.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사용성 때문에 연동이 될 거고 그래서 구글 같은 회사가 계속 이거를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팔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1: 그러네요. 네,
0: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의 기계는 같이 가는 그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399님께서 AI는 좋은 일로 쓰면 참으로 좋은데 나쁜 일로 쓰면 범죄자가 많을 것 같아서 무섭게 느껴지네요.
0: 그렇죠.
1: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뭐 스마트 안경에 대해서 김덕진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도나 썸머의 핫스토프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관청에 나가 나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켜 벼슬아치라고 부릅니다. 벼슬아치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벼슬아치는 결국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벼슬아치 심부름꾼이라는 속담도 나오게 된 것이죠. 벼슬아치라는 말 뒤에 붙은 아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벼슬아치 말고도 동양아치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벼슬이란 말은 관아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기관이나 직장 따위에서 일정한 직위를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가 맡아 하는 일이 큰 벼슬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닭 벼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벼슬이 아니라 벼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벼시 맞는 표현입니다. 벼슨 달기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을 말합니다. 아마 닭 벼시라고 부르는 것이 발음상 불편해서 좀 더 쉽게 발음하려다 보니 닭 벼슬이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벼슬이 아니라 벼시 맞고 달개 벼슬 한자어로는 개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토론 좋아하세요?"
2: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3: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4: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하면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5: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6: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7: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에 차차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내려도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포항 37도, 대구 35도, 강릉 34도 등으로 비가 늦게 시작되는 동해안과 경상도는 오늘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서울과 제주 32도, 광주 31도, 부산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안팎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와 남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어서 차츰 수도권과 충남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이 30에서 최고 100mm, 그중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100mm가 넘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전남 제주도는 20에서 60mm, 경상도는 최고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또 비가 오는 동안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경제 성장세가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위해 노력하자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세모윤 가족 중에 전화 받으신 분 계실까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2056으로 시작하는 전화 받았는데 어떤 프로그램 듣고 계십니까? 여쭤보면은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정치권 이슈들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풀어보고요.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소장과 함께 7월 말 세제 개편을 앞둔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치안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네.
2: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4: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를 할 이유가 뭔가. 게다가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네. 저는 이거는 불출마 선언은 당연히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2030년이고 당대표는 2028년에 끝나니까 뭐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한다. 이거는 사실 좀 연결성이 별로 부족한 부분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 등이 본인을 계속해서 공격했었잖아요. 이제 사적으로 조금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는 거다. 네. 요거를 좀 방어하는 논리로 얘기를 지금 한 것 같고 더 많이 나아가서 해석하는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거는 기존에 당대표 했다가 대통령 된 분들을 얘기하는 뭐 공격하는 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정천혜 대표가 나쁜 버릇이 있는데 한 번은 대통령을 막 감쌌다가 한 번은 또 막 찔러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또 좀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중요한 건 본인은 김민석, 송영길 등등과는 다르다. 나는 총선에만 열심히 해서 잘할 테니 나를 좀 찍어라 이런 얘기겠죠.
2: 네, 우리 저. 최 교수님은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5: 이제 노영희 변호사 말에 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2: 의미가 없다.
5: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정청래 지금 이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을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하고 차별하는 게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송영길 두 분 아무래도 잠재적인 잠룡 소위 이제 그렇게 분류되는 분이.

0: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이게 대표되더라도 이런 거에 관심 없이 대표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지방선거 물론 뭐 숫자적으로는 민주당이 성공을 했지만 승리를 했지만 네. 서울시장이나 아니면 재보궐선거에서 많이 또 밀렸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과연 이겼느냐 이렇게 보는데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본인은 총선에 올인하겠다고 하는데 그 전략으로 가면 과연 이길 수 있을 거냐는 의문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김민석, 송영길 두 이제 후보와 차별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이 표를 모아보려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당원들한테 이게 어필이 돼가지고 아, 정말 이런 사람을 찍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총선에 올인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못 낸 사람이 총선을 올인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기대보다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데 그건 네. 아무 말이 없이 총선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는 총선을 올인하겠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서 변호사님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잘 지켜줄 사람도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 그것도 이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저는 조롱하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뭐 죄를 지어가지고 어디 본인이 지켜줘야지 지켜집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니까? 대통령 국민이 지키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지킨다는 게 네. 사법 리스크나 모든 게 있는데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듣기에는 상당히 기분 나쁜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대선 이야기는요. 예. 민주당의 그 대선 주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추미애도 있고 또 이게 진보 범 조국도 있고 그 외에도 이게 뭐 우원식 뭐 김부겸 김경수 예.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나는 대선 안 나가고 기획자가 될 테니 네. 오히려 김민석이가 당대표 되면 바로 대선 후보 예약 아니냐. 그래서 이게 내를 좀 밀어달라 이런 의도 같은데 저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안 나간다는 거지 안 나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불출마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없다 봐요.
1: 아, 그러니까 나는 대선에 나올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은 아니다.
2: 그렇죠.
3: 이걸 왜 불출마 선언이라고 해석하죠. 나는 그게 더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솔직히 우리가 뭐 눈 가리고 아우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네. 불출마 선언이라고 보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1: 또 한 명의 후보인 송영길 의원이 이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지난 대선 지선 때도 연임을 위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철저히 선청 후당이었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제 날선 비판들이 서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0: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하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이런 뭐랄까요? 좀 맡아도 또는 뭐 네거티브 이렇게까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제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끝나고 나면 어차피 끝나고 나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성윤 의원 뭐 얘기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뭐 CCTV 공개하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는데 그런 얘기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뭐 전당대회 하면서 예전에 뭐 투표에 참여했니 안 했니 그때 담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감기약의 성분이 뭐니 이런 얘기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이번 대표 경선이 대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또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마치 뭐 본인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당권에 도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권에 도전해서 그게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능력을 인정받게 되면 대권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여당 대표 경선이 대권의 디딤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마치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서 본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 시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당권은 당권에 집중해서 경쟁하고 정말로 당을 잘 운영하고 또 저는 여당의 당대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당의 당대표하고 다르게. 그 여당의 당대표는 정부와 함께 가는 거잖아요. 정부 여당이라고 부르고 책임도 같이 지는 겁니다. 사실은. 네.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거고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선택해 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자꾸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몰아가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좀 원래 이 취지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로 하기로 확정을 한 거죠. 오늘 오전에.
3: 네네. 네. 당무위에서 이제 최종 의결만 한다는 건데요.
1: 오늘 오후에.
3: 네.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는 결정이 된 거라고 보고 대신에 청년 최고를 그래서 뽑지 않기로. 네. 그래서 약간 서로 좀 타협을 한 것으로 조금 보이고요. 정청래 대표가 나 좀 피해자야 이런 약간 서사를 만들.

0: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들의 숫자나 이렇게 성향을 보게 되면 사실 선호투표제가 이렇게까지 계속 논란이 되면서 결론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1: 정청래
0: 거는.
1: 정청래 전 대표 편이 많았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그렇죠. 예, 그때 아. 원래 4대1로 우리가 그때 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거는 정청래 대표가 내가 그냥 받을게 선호투표.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런 거 가지고서 사실 이제 나에게 불공정한 잣대를 씌우는 너네들이 좀 너무하다. 이제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전선이 그어지느냐면 결국 선호투표를 하는 거는 네거티브가 심한 사람은 이제 빼고 싶다는 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고 첫 번째 예를 들면 김민석, 송영길을 찍고 싶어하는 분들은 1, 2등을 그분들을 서로 찍을 가능성이 있죠.
1: 네.
0: 근데 정청래 대표를 1순위를 찍으시는 분들은 만약에 2순위, 3순위를 안 찍으면은 그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꼭 무조건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럼 누굴 찍을 것인가 잘 계산을 해보면 결국 2순위로는 고민정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요.
1: 김민석, 송경길한테 표를 안 주기 위해서.
0: 정청래 파에서는 정청래, 고민정, 김보미를 이렇게 찍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결선을 이제 안 가면서 결국 3순위로 된 사람, 이제 컷오프 된 사람들 빼고 3순위로 된 사람의 2순위 후보가 누가 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지금 진검승부가 갈리게 되면 저는 이게 조금 재밌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1: 그러니까요.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전 대표한테 이게 선호투표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제도입니까?
2: 그렇죠. 이거 여러 최고위원 수는 많은데
1: 네.
2: 4대 2잖아요. 한병도가 저리 가도 4대 3이거든요. 그런데
1: 네.
2: 왜 받아들이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옛날에 그 박찬대하고 할 때요. 그때는 2명밖에 안 놓지만 그때도 선호투표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러니까 명분에서 정청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기하고 대신에 실리적으로 최고위원 청년 최고는 낼 사람이 없잖아요. 친청에. 그렇죠. 따라서 이거 차라리 최고위원을 하나 더 건지보자. 이래서 이게 타협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1: 예.
2: 제가 볼 때 만약에 1위 표는 정청래가 제일 많은데 아마 3명으로 컷오프 하겠죠. 저는 뭐 김민석, 송영길, 정청래 이렇게 컷오프가
1: 갈 것이다. 3명으로. 예,
2: 줄이겠죠. 일단. 그런데 문제는 정청래가 1위 표에서는 1등 했는데 2위 표 때문에 김민석이나 되면 좀 상당히 정당성이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뭐 김민석이 처음부터 무난하게 1위 표도 1등하고 뭐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아마 1위 표가 정청래 됐을 때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다. 2위 표 가지고 뒤집어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래서 이게 원래 과반으로 정청래 후보가 사실 정청래 후보 쪽에 물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1등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그런데 이게 과반이냐 과반이 안 되냐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을 사실 이제 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1: 네.
0: 과반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
1: 그렇죠,
0: 거건데
1: 그렇죠.
0: 과반이 안 돼버렸을 경우에 이제 좀 전에 이제 서정호 변호사 말한 그런 부분이 이제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송영길 김민석 후보 두 명이 이 선호투표제 때문에 서로 이제 연합하는 꼴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 그러면 송영길 김민석을 찍는 사람은 3등으로 누굴 찍을 것이냐. 그렇죠. 제가 네.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김보미를 찍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2: 아니 컷오프가 3명만 놓는 건데.
0: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데 순위를 1순위 네. 2순위 3순위를 쓸 때 처음에 쓸 때 네.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도 정청래 고민정 김보미 이렇게 찍고 이쪽도 뭐 송영길 김민석 등이 둘은 이제 1, 2등을 하고 나머지가 하고 결국 이제 절대적으로 수가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있으면 그 어기를 가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3위가 정리가 돼서 다시 뭐 2위가 어떻게 결정이 되겠지만
1: 노 변호사님 들으니까 더 복잡하죠.
0: 네, 이거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좀 재밌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1: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일단 이제 무산이 된 거고, 네. 당대표 전당대회 전까지 보안수사권 문제는 해결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인 것 같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장인규 사건 때문에 여론이 안 좋잖아요.
1: 예.
3: 그 대통령도 사실은 이 문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주지 않는 거는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견제할 거냐. 견제 장치에서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정청래 후보는 전 대표는 아시는 것처럼 닥치고 그냥 하자는 거잖아요.
1: 네.
3: 근데 이게 과연 이런 장인규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안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3: 물론 이제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도 이 보안수사권은 그대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라고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보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견제 장치를 어떻게 둘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

0: 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이걸 전당대 전에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의미는 알겠는데
1: 네.
0: 그것이 그렇게 해서 졸속으로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1: 그 의미가 뭡니까?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0: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논란이 되는 걸 좀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10월에.
1: 그렇죠.
0: 시간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온 이상 여론도 안 좋고 이런 이상 저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박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허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좀 더 하고 최근에 보니까 10명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이 새로운 법안을 또 낸다고 그래요.
1: 네.
0: 그 부분은 조금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수사권을 완전히 막으면서도 예컨대 검찰에 그러면서도 이걸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하는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서 변호사님 보완수사 요구권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2: 그렇죠.
1: 부족한 겁니까?
2: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며칠 안 남았다. 임박했다. 그럼 이게 어느 세월에 한 달 이내에 뭐 요구하면 왔다 갔다 시간만 허비되면 공소시효 지나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부산의 돌려치기 사건에서는
1: 네.
2: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해가지고 그 청바지에서 DNA 남성 이걸로 강간 목적으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1: 네.
2: 20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항소심에서 재판하다가도 보완수사가 필요할 때 있어요.
1: 네.
2: 이런 경우에 다시 경찰한테 요구한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몇 가지 정해서 예를 들어 사건 당사자나 친척이 경찰이다. 이런 경우는 보완수사가 필요하죠. 경찰이다. 또는 이게 사회적 약자 있잖아요. 뭐 장애자나 또 여성 어린애들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잖아. 이런 경우
1: 네.
2: 또는 그 공소시효가 아까 임박한 경우 이렇게 좀 예외적으로 몇 개 정도는 두는 게 맞고요. 이거는 국민의힘하고도 상의를 해야 돼요.
1: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이에요?
2: 오늘 공청회. 지금
3: 법안 나온다고.
2: 예, 공청회 장동인 대표 오늘 갔거든요.
1: 예.
2: 그래서 이게 지금 어차피 제가 뭐 10월이면요. 검찰청 폐지가 원래는 이게 5월쯤에 좀 통과돼야지 출범이 됩니다.
1: 네네.
2: 지금 8월 17일 한다면 이미 늦었어요. 한달 만에 어떻게 그 두 개 합니까? 저는 검찰청 폐지를 한 6개월 연장하고
1: 네.
2: 그 시간에 보안소에 대해서 야당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만든 다음에 통과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1: 네.
3: 그런데 맨날 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꼭 막판에 가면 마치 뭐 자기네들하고 수기를 안 한 것처럼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동안에 할 말이 있고 기회 있고 하자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 버티고 있다가 왜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죠?
1: 왜 그러는 거예요?
2: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 지도관은 그런 거지. 저는 그 잘못했단 말이에요.
1: 아니 근데 민주당도 이런 거를 좀 진작부터 좀 수기와 또 토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3: 아니 근데 사실 그거를 안 한 건 아니죠. 민주당이 이 얘기를 언제적부터 했습니까? 이 얘기는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1: 아니 그 반대 의견이 좀 그동안 너무 묵살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3: 아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거 왜냐하면 검찰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 의견을 제대로 이렇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나와서 제대로 된 수기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입을 좀 다물게 만들어 버린 요인은 이제 검찰 개혁이 워낙 그 필요한 아젠다였고 또 검사들이 워낙 그동안에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사건을 좌지우지하던 게 있었으니까 그거에 국민들이 매우 화가 나 있었었고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또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였고
1: 예.
3: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걸 바꿔가지고 좀 여지를 준다? 그럼 그게 무슨 검찰개혁이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한번 그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부작용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안까지 마련해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된 거였죠. 근데 생각보다 대안이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 민주당도 오늘 의총한다면서요.
3: 네. 네. 민주당도 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보안사건 관련해가지고 좀 허용하고.
1: 여지가 있습니까?
3: 네.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안 그러면 이게 2028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안사건이 있든 없든 간에 검찰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분명히 이게 시행이 되고 난 때부터 2028년도 총선할 때까지 무슨 제도든 간에 정착될 때까지 과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혼란이 많이 야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그러면 그 모든 혼란을 전부 다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검찰들은 당연히 돌릴 것이고 국민의힘은 얼마나 공격을 심하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2028년도에 실제 그 일이 그 제도가 정착이 돼가지고 잘하는 결과 과실은 따오기 전에 이미 그 혼란만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것처럼 야단을 칠 거란 말이죠.
1: 네.
3: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사실 민주당도 생각해 보면 그 총선에서 그거를 그 아젠다를 극복해가지고 아 무조건 우리가 일 잘했으니까 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0: 아니면 이게 이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절이 돼가지고 별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수사 기술을 못해요 검찰이 이제는. 네. 그러니까 뭐 수사하다가 다른 거 찾아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럼 최소한 경찰이 수사 내용 중에 부실한 수사에 한해서만 본인들이 제한적으로 하든지 이건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반대를 하니까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왜 뺐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합의를 해주면 예를 들면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한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리고 대화하면 저는 대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제한적으로 어떻게 보안 수사권을 줄 거냐 네. 이 부분은 충분히 저는 대화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1: 대화가 안 될 것 같은데.
2: 합리적인 서 변호사님 국민의힘 측에 좀 의견 좀 전달해 주시죠.
3: 그러니까 지금 최진봉 교수님처럼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잘. 왜? 정청래 대표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이분은 계속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폐지 엄청나게 아, 글 올리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네. 정청래 걔가 있고 저기 그 강성 의원들이 있는데 김용민 의원이나 네.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안수사를 남겨둘라 하겠습니까? 숟가락을 남겨놓으면 이게 흉계대가 찌른다고 하잖아 검찰.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정청래 의원도 사실
3: 김용민, 정청래 이런 강경파 추미애, 추미애 이런 분들 있잖아요.
1: 근데 정청래 의원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확인 건은 주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뭐는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사실 검찰의 보안 사건하고 막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게 결국 핵심은 주체가 누구냐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거의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드러나는 문제점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무조건 경찰에게만 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여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아마 의견 교환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오늘 민주당 리총도 좀 잘 봐야겠네요. 네. 국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라고 나섰어요. 서 변호사님, 뭐 안철수 의원 속내가 뭡니까?
3: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직접적인 거는 이제 증언을 썼잖아요. 추경호 재판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측에서 엄청나게 공개했거든요. 네. 왜 본질을 속이느냐. 이렇게 그 정언에 대해서 이제 그 한동훈 측이 공개하니까.
2: 왜요? 그 개업날 뭐 저 당사
3: 한동훈 대표가 먼저 당사를 모의를 했다 최고위원 한다고. 네, 네. 이걸 이제 정언하니까 한동훈 측에서 막 안철수를 공개했잖아.
2: 그 시간대를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그게? 그러니까요.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 11시 4분 5분에 잠깐 왔다가 한동훈으로 바로 갔거든요.
2: 국회로.
3: 예. 아. 그래서 이게 뭐 본질은 아닌데 그 전에인데 한참 전에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지면서 안철수가 엄청난 진실을 밝혀서 한동훈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가 세게 좀 방송을 했어요. 네. 유튜브들도 이게 좀 본질을 왜곡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측에서 강하게 대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도 기분 나쁘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째 이유는 그거고 네. 공개한 게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가장 네네. 원인이고 진짜 이유는 이제 그 두 번째는 내년에 당권. 당권에 안철수가 놀라요. 당대표. 한동훈 들어오면 이게 라이벌이잖아. 예. 그거 막는 거 두 번째.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 대권. 안철수는 꿈이 대권인데 한동훈 라이벌이다. 네. 싹을 잘라야 된다. 그 세 가지 저는 이유로 자기 안철수도 자기 정치한 거죠.
2: 네. 아니 그럼 뭐 이유가 많네요.
3: 세 가지 정도.
2: 너무나 이유가 많아요.
1: 아니 저렇게 보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네, 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참 그게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저기 안철수 의원은 원래 대권 주자로 사실은 부상했다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게다가 안철수 의원은 지금 한동훈 의원하고 마치 자기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사실 주장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그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많이 움직였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 속에서 대권이나 당권을 잡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자체 성격 자체가 자기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도 여러 번 옮겼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에서도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렇게 힘이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헤게모니 네. 같은 걸 작용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뭐 여러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들면서 첫 번째 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그게 제일 크다. 지금 이렇게 화나게 만드는 그 그러니까 긁혔다. 소위 말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민감한 그 자존심 센 의원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런 네.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셌던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어서 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여기 이제 한 스푼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재판 증언 거론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 분치를 위해서 계엄을 이용한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그건 이제 두 번째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자기

0: 는 뭐 기회만 되면 국민의힘 들어오고 싶어 해요.
1: 아.
0: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밖에 있지만 지금은. 네.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 체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극우적인 성향으로 비판을 많이 받으니 이게 무너지고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때 네.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 해체 모여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못 견디고 그러면 친환계가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이 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의원에 대해서 하는 거 모르겠어요. 한동훈 의원이 차기에 어쨌든 뭔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1: 안 좋아하더라고요.
0: 그렇죠. 견제하는 게 견제. 서로. 왜냐하면 장동혁의 대안 세력으로 누구를 세울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사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경쟁자잖아요. 미래.
1: 네.
0: 그런 사람이든 좋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펀치를 날리면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 그럼 안철수, 이준석, 한동훈은 섞일 수 없는 겁니까?
2: 아니요. 그 이준석하고 한동훈은 원래부터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1: 네.
2: 원래부터 이게 라이벌 의식이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안철수하고 이준석은요.
1: 네.
2: 옛날에는 뭐 비협 시옷 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요. 완전히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1: 그래요?
2: 그건 왜 그러냐. 안철수 의원의 그 외동딸이 있거든요.
1: 네.
2: 안설희 씨. 이분이 미국 교수인데
1: 네.
2: 결혼을 했는데 이준석이 과학고 동문 제일 친한 친구하고 결혼했어요.
3: 친구랑
1: 그 신랑분이.
2: 아니 그냥 친구가 아닐 정도로 이준석이 가장 절친인데
1: 네.
2: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안철수 보고 아버님이라고 지금 할 상황이에요. 그때 아니 제일 친한 친구 장인을 여기서 친구가
1: 왜 가만히 두겠냐고 그래요.
2: 그 이후에 요즘 보세요. 되게 둘이가 찰떡궁합이고 그 되게 최근에 아주 밀접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 누구나 아셨어요 이 사실?
3: 네, 이거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근데
1: 아버님이라고 부르대요.
3: 아니 아버님이라고까지는 안 해요. 그걸
2: 그렇게 부를 통해서
3: 그렇게 부를 정도다 이런
2: 그렇죠,
3: 얘기인
2: 그
3: 거고.
2: 친,
3: 결혼할 때 워낙 그 이준석이랑 친한 사람이 그때 뭐 한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여가지고 어쨌든 친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준석 의원은 지금 그 개혁신당의 미래가 사실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1: 네.
3: 개혁신당 이번에 정의안 사건으로 이제 제일 최대 위기에 지금 빠져 있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에는 안철수 의원하고 손을 잡든 장동혁 대표랑 손을 잡든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지 않는 이상은 자기네들이 네. 독자 생존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비례로 됐지만 겨우 가까스로 됐었는데 다음에 미래가 없고 이준석도 그때 그러니까 지역구로 됐지만 그때도 되게 이렇게 신승을 했던 것이고 근데 네. 결국은 그 동네가 또 지금 이제는 넘어왔다고 이제 자기네들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네 지역 기반 정확히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럼 국민의힘에 누구랑 손 잡냐? 한동훈계 네버. 안철수 아니면 오세훈이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오세훈하고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다고 그때부터 계속 그랬으니까. 근데
1: 네.
3: 오세훈은 지금 당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1: 예.
3: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동훈을 배제시키고 나머지들하고 지금 똘똘 뭉치겠다. 이 작전으로 가는 거죠.
1: 네. 그 교수님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1: 그 개혁신당 그 정의한 전 부산시장 후보 자작극임은 드러났고
0: 네,
1: 이게
0: 그렇죠.
1: 또 이준석 대표는 저 국민의힘 쪽에 공작이 있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데.
0: 공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뒤에 조정했다는 게 아니고 네. 시점을 밝히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언제 알았냐.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예를 들면 이 시점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사실을 안 게 어느 시점이냐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책임을 그러면 몰랐다고 본인은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근데
1: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런.
0: 그렇죠. 그런 거. 일을 조작 그러니까 이게 자작극을 한 걸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그 선거하는데 캠프에 사람도 많고 이럴 텐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과연 이걸 했을까. 철저하게 비밀로 그러면 그 트레이너하고 두 사람만 알고 했을까.
1: 네네.
0: 아니 왜냐하면 그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 회사 관련 사람 너무 많잖아요.
1: 네.
0: 그걸 왜 인지를 못했느냐. 언제 알았냐. 알았다면 왜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이제 공작이다. 이건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지 않고 덮었다라고
1: 네.
0: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언제 알았을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미리 알았는데도 이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끌고 왔다고 하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개혁신당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당에 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건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근데 이게 이준석 대표가 알았냐 못 알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또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건 이준석 대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의 박형준 캠프하고 이 정의안하고 간의 모종의 서로 간의 이제 그 청년 뭐 부시장인가 뭐 그거를 준다고 그러면.

0: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개혁신당을 바보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사실 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진우 의원을 비롯해서 이거 개혁신당 니네가 정의 안 하고 진짜 이러는 거 몰랐다는 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니까 이준석 등등을 비롯한 개혁신당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소리야. 니네가 오히려 그랬잖아. 중책을 준다 그러면서 니네가 정의 안 하고 니네가 연락했지. 우리는 그 타임에 연락이 안 됐었어. 그러면서 5월 17일 날 정도에 이제 안 됐었다 그 얘기를 주장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부산시에서 어떤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정의안이 원래 기자회견한다고 했던 것도 우리는 저는 모르고 있었어. 네. 니네 박형준 니네가 니네 캠프에서 조작했던 거잖아.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이제 숟가락 얹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같이 공격하고 있죠. 이거 민주당의 청와대가 이 정의안 문제를 그 당시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 보수파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거에 그냥 계속 나가게끔 하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내버려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나오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민주당 얘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 국민의힘 박형준 캠프하고 이 정의안하고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사람들이 진짜 그 부산시에 있는 뭐 시의원, 구의원 등등까지 해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정의안의 아버지가 지금 연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이 전체적인 공작의 내용을 전혀 몰랐겠느냐. 그랬더니 개혁신당에서는 우리 전혀 몰랐어. 우리 아. 우리가 설마 뭐 돈 같은 거 받고서 공천 같은 거 해줬겠어? 우리 이 사람들이 그린닥터스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 그린닥터스는 아버지 정근의 이제 그 비공 비 그 공익적인 단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익 단체인데 비영리 단체잖아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우리는 여기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몰랐으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정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관련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야? 전부 다 개혁신당으로 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서 변호사님께 장동혁 대표 근황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잘 계십니까?
2: 요즘 게 그 장애투쟁 한다고 뭐 인천 부산 막 전국을요 돌고 있고 강하게 지금 뭐 투쟁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하나 비판하고 싶은 거는 그 뭐 네. 제명아 뭐 고등학생 말고 나하고 싸우라. 내 저게 뭐 또 이게 보이나 뭐 두 번이나 지금 반말로 했잖아요. 네. 요거는 조금 이게 그 역풍이 부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좀 자제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종횡무진 싸우고 있습니다.
0: 종횡무진?
3: 뭔 종횡무진이에요? 아니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그게 하는 게 무슨 종횡무진이에요? 야당의 대표가 네. 빨리 와서 일 좀 하세요.
0: 합리적이라고.
1: 합리적인 변호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 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당신에게 윤 부장의 복덕방.
5: 어서 오세요.
1: 월급은 꼬박꼬박 받지만 등기부등본엔 제 이름이 없습니다. 윤 부장의 복덕방. 여기서 부동산 시장 한 방에 싹 정리하고 우리 같이 집 걱정 끝내보시죠. 부동산 1타 강사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1: 네, 먼저 늘 그랬듯이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 살펴보죠.
6: 네, 7월 1주차 한국 부동산은 동향 살펴볼 텐데요. 요즘 한 주간 동향이 뭐 큰 변화가 없어요. 서울은 네. 0.3%, 지난주가 0.27%니까 뭐 큰 변화가 없고요. 한 달 전 또 0.27이니까 네. 0.27에서 0.3%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동탄 2.2 막 이런 데 너무 막 충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0.3%도 상승폭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네. 완연한 상승, 상승폭이 꽤 크다라는 이제 숫자가 0.3%인데 워낙 그동안 많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0.3% 정도야 뭐 그냥 보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남권보다는 비강남권이 상승폭이 좀 큽니다. 네. 서초구는 0.11%예요. 그러니까 평균 대비 3분의 1밖에 서울 평균의 3분의 1 수준밖에는 상승률이 되지 않고요. 강남도 0.18%임에 반해서 강북구는 0.37%, 도봉구가 0.37%, 노원구가 0.34%고요. 성북구가 0.51%.

0: 뜹니다.
1: 그러니까 좀 튀어 보이네요.
2: 예, 서울 외곽 지역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결국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30대 신혼부부들이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 갈 수 있는 아파트로 수요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이 상승률도 높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강남권은 상승세는 뭐 0.11, 0.18%라고 하지만 실제로 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많거나 막 빨리 집 사야지 막 줄 서가지고 막 사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세제 개편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이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변곡점이 이제 세제 개편안인데 세제 개편안이 7월 말 8월 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상승폭이 확대가 될지 아니면 이거 좀 무서운데 상승폭이 축소가 될지는 세제 개편안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서울 외곽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2: 외곽 지역 중에 이제 인천하고 이제 경기도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인천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인천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연수구가 0.08%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큰 변화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2: 경기도는 경기도를 보게 되면 일단 경기도가 0.23%, 서울이 0.3%, 서울보다 평균은 낮은데
1: 네.
2: 참 재밌긴 해요.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가 마이너스 0.13%고요.
1: 네.
2: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시가 마이너스 0.11%입니다.
1: 오히려 회사들이 있는 곳은 마이너스네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성과급도 받고 뭐 아직 삼성전자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좀 더 상급지, 평택의 상급지, 이천시의 상급지인 동탄신도시나 이런 쪽 용인 수지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7월 네. 1일부터 이제 규제 지역 효과가 나오는 화성시 동탄구가 과연 얼마인가인데 동탄구가 1.29%가 나왔습니다. 1.29% 지난주가 1.46%고요. 한참 많이 나올 때가 2.22까지 나왔잖아요.
1: 네.
2: 계속 줄어들고 있는 와중인데 제 생각보다는 1.46에서 1.29%는 규제 지역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1% 아래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1: 네.
2: 기흥구는 0.39에서 0.56%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구리시도 0.3에서 0.64%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통계의 결과를 보게 되면 약간 좀 당황하는 느낌? 규제를 지정했는데. 왜 상승률이 올라갈까에 대한 숙제인데 아마도 이게 7월 1주차 통계이기 때문에 조사 시점이 7월 6일이니까 아마 네. 2, 3주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장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매수 문의는 없어요. 매수 문의는 대출 규제가 됐기 때문에 뚝 떨어져 있는데 왜 상승률이 안 내려오냐면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거나 하락 매물을 거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규제 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굳이 내가 이 하나 있는 집을 금매로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상승세는 빨리 둔화되고는 있지 않고요.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지역은 어떻습니까?
2: 지방 같은 경우는 0.01%인데 사실 이게 지역은 큰 변화는 없어요. 세종시가 0.05% 하락이고요. 울산이 그나마 0.07%. 지방에서 상승세가 가장 높다는 게 이제 울산인데 0.07이면 수도권에 비하면 사실 뭐 이거는 보합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방까지는 아직까지 온기가 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부터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 부처별 의견 듣는 게 시작이 된 것 같고 23일 날 종합 토론회가 있잖아요.
2: 그렇습니다.
1: 우리 저 국토부 장관 후보로 늘 우리 청취자들이 말씀해 주시는 김인만 소장께서는 이날 참석하십니까?
2: 뭐 아직 뭐 초대장을 받지는 못했고요. 네.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기자들도 초대 받았냐고 하는데 네. 저도 못 받았는데 제 주변에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물어봤는데 그래서 도대체 네. 누가 초대를 받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궁금한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지난주였나요? 무슨 공지가 떠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신청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 어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2: 저도 그게 궁금한데요.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도 좋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진짜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게 토론회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 예정입니까?
2: 일단 오늘이죠. 7월 14일이 이제 먼저 사전 뭐라 그럴까? 사전 토론회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7월 14일인데

0: 공급. 공급이 주체는 국토교통부잖아요. 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이제 공급 대책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데 정보를 좀 수집해 보니까 이제 공급 관련된 업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 중에서도 예전에 공급에 관여했던 분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정책을 다룬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공급이 토론을 해서 공급 이 잘 될 것 같으면 한 100번 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도 이런 과정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일 15일은 금융 대책이니까 이제 금융위 주관으로 하고요. 16일은 재경부 주관으로 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 토론을 해서 준비한 다음에 23일에 대통령 주재로 이제 대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의제는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SNS를 통해서 의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의제를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가 보유세율이에요. 우리도 이제 여러 번 다뤘는데 보유세율이 OECD 대비 OECD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이제 실효세율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보유세율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첫 번째 네.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세제 개편안 또 결국에는 이제 보유세 부담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유세율을 올리긴 하는데 누구한테 올리느냐인데 초고가 주택. 초고가 주택은 얼마가 초고가일까에 대한 정부도 이제 생각이 있을 텐데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을 것 같습니다. 40억일까 50억일까 네. 아니면 공시가격 기준일까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1주택인데 거주하는 1주택이 있고 비거주 1주택이 있는데 정부의 방향은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가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예. 네 번째가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데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예요. OECD도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에 거래세를 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왜 핵심이라고 하냐면 보유세를 올리고 만약에 취득세나 양도세를 내리게 되면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도 야 이거 뭐지? 양도세를 내리면 나가 팔아야 될까?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한마디로 시장의 흐름을 한번 판을 흔들어버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괜찮아. 거래세는 괜찮고 보유세만 올릴래라고 하면 에이 이전하고 똑같잖아 라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래세를 내려준다면 이번에는 이건 뭐지? 라는 기대감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유세수의 용도.
1: 네.
0: 보유세 거둬서 어디다 쓸 것인가인데 저도 이게 사실은 좀 불만이 있긴 해요. 양도세든 보유세든 거둬서 그 돈 어디다 사용했지? 적어도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수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거나 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토지임대부나 반값 아파트를 하는데 좀 많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사전 토론회 오늘 하고 있는 공급 방안에 대해서
1: 네.
0: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패널들이 잘 참석한다면 저는 굉장히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교수님들이나 저 같은 전문가들보다 일반인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보게 되면 본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약간 관념에 빠져 있잖아요. 맨날 하던 얘기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 의견 좀 많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곱 네. 번째는 이제 금융 지원인데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얘기를 했죠. 청년들.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데 청년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 30대 무주택자들은 대출 문턱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할 것 같습니다.
1: 네. 5129님께서 정부가 초고가 1주택 세금을 손본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1주택 실거주자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거든요.
0: 이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실거주자들한테는 정책 기조는 확실해요. 실거주자들은 보호해준다.
1: 네.
0: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우리가 갭투자라고 해서 투기로 간주한다라고 하니까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영향은 안 받는데 단 초고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40억, 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네. 시세의 50억인지 공시가격이 50억인지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 15억, 20억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네. 어떤 정부가 세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정책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그리고 이어서 2039님이 그럼 비거주 1주택자는요 하셨거든요.
0: 이제 이게 이제 이번 토론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정부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네. 10년 거주 10년 보유하면 80% 깎아주는데 비거주에 대해서는 아예 혜택을 줄여버릴지 아니면 20%라도 해줄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 5년 보유해서 15년 보유하게 되면 공제를 해줘요. 30에서 50% 공제를 해주는데 이 공제를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뭐 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또 공제를 해주잖아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공시가격 12억까지는 공제 한마디로 종부세 대상이 안 되는데 비거주 1주택은 12억이 아니라 너희들은 9억만 해줄 거야. 거주하면 12억 거주 안 하면 9억으로 공제금액 그러면 내 공시가격이 11억이다. 라고 하면 거주하면은 종부세를 안 내는 거고요. 비거주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을 정하고 마지막에 토론을 통해서 한 번 더 의견 수렴하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비거주 1주택자들은 부담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이번 세제 개편 현실화되면 그 서울 강남 고가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0: 부담스럽죠. 그래서 당연히 부담스러운데 또 한편에서 보면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5월 9일 이전에 중과세 되기 전에 사실 많이 팔았잖아요. 매물이 네. 2만 개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은 분들은 미리 좀 팔았고요.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한번 버텨볼 만하거나 아니면 세입자한테 전가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담은 늘어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매물이 폭발적으로 우리 3월 4월처럼 그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앞서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강남권은 0.18%잖아요. 서초구 네. 강남구는. 다른 지역들 서울 외곽 지역들이 이제 상승세가 높고 거래도 많이 되는데 보유세를 올린다는 얘기는 고가 아파트에 좀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실제로 노도강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강남권에 이제 보유세 부담을 올리더라도 생각보다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지금 중저가 아파트가 타깃이기 때문에 네. 중저가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세금 올리면 이제 집값도 뛰었다는 분석 나왔잖아요.
0: 네.
1: 이게 세금 부담 늘어나는데 집값은 왜 올라가는 겁니까?
0: 이게 뭐라 그럴까요?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인데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올린 거고요. 세금을 올려서 집값이 올라갔다라는 것보다는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올렸는데 집값이 안 잡혔다가 사실은 저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1: 네.
0: 과거를 보게 되면 물론 노무현 그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르긴 했어요. 상승률이 많이 올랐는데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그 이전이 김대중 정부였잖아요. 네. 그 이전은 김영삼 정부. 97, 98년도 IMF 외환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우리나라 망한다라고 그때 금복이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집값은 저평가에서 규제를 푸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바통을 이어받은 게 노무현 정부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와가지고 또 집값이 네. 안정됐단 말이에요. 저평가 상황에서 규제가 풀려서 올라갈 때 바통을 이어받으니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단순히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 역설적으로 지금 또 보유세를 올리니까 강남 집값 더 많이 올라가겠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네. 인과관계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최근에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발주자가 이제 국민은행이었었고 6억 원을 3억 원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확산되는 추세예요. 실수요자들이 피해보시지 않나요?
0: 지금 뭐 굉장히 화내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대출은 이제 잔금 시점에 발생을 하니까 내가 믿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나 어떡하지라고 네, 아우성을 네. 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모든 은행이 다 대상은 아니고요.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금융위가 가이드라인을 우리 작년에 6.27처럼 6억으로 또는 11호 대책 때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으로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건 아니니까 일단 국민은행은 3억으로 줄였는데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3억을 줄였고요. 신한은행도 이제 하겠다라고 했고 하나은행이나 NH나 우리은행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3억 정도 대출을 받아도 어지간하면 이제 다 커버가 되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지금 이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6억까지 나오니까 동탄, 구리, 성남, 뭐 수정구,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이런 데를 샀는데 네. 이제 6억 대출을 안 되고 3억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의 수요자들이 아, 나 대출 안 나오니까 그냥 없는 전세라도 또 찾아봐야지 월세로 가야지 이런 선택보다는 지역을 옮기거나 면적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전용 84로 가실 분들이 전용 59로 간다든지 네. 전용 49로 간다든지 신축으로 가실 분들이 준신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안양에 사실 분들이 안산이나 시흥으로 옮긴다든지 인천에 신축 아파트를 볼까 인천이나 이렇게 지역을 옮겨가면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대신에 집이 필요한 30대 무주택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좀 전에 이제 없는 전세라도 찾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세가 요즘 굉장히 품귀라면서요.
0: 실제로 이게 저도 왜 이런지도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인천에도 없고요. 얼마 전에는 부천에 이제 구도심인 소사역 주변 부천역과 네. 소사역 주변에 갔는데 거기는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전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전세가 없냐니까 자기도 궁금한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우리 전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뭐 신혼부부들은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는 상황인데 일단 통계를 보더라도요. 신규 계약과 재계약 사이에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를 하다 보니까 2년 살고 올려줄 때는 5% 이내로 조금만 올려주고 4년이 지나면 왕창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 부담이 사상 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서울과 경기도 뭐 전방위적으로 모두 다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대토론의 의제에서도 조금 걱정이랄까 아쉬운 건 전월세에 대한 의제는 없기 때문에 저는 추가를 한다면 우리 방송을 본다면 전월세 네. 의제도 좀 추가해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좀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모레 목요일이죠. 16일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1: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부동산 시장은 어떤 영향 받게 됩니까?
0: 이번에는 올릴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금통위 그 의견을 보게 되면 점도표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피하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0.25%포인트 올라갈 것 같고 네. 7월과 10월이 있거든요. 네. 두 번이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두 번 다.
0: 네.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가 1번이거든요. 네. 한국은행 가면 그 팻말이 붙어 있잖아요. 로비에. 물가 안정.
1: 그래요?
0: 네. 붙어 있어요. 크게. 그래서 물가 안정이 1번.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경기 성장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최근에 경제 성장률 올라갔죠. 전쟁 때문에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사실 안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는데 두 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0.25, 0.25 합쳐서 이제 0.5%포인트 올라가는데 이미 대출금리는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1: 예.
0: 당장 부동산 시장에 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진다? 또는 0.25가 아니라 첫 스타트부터 파격적으로 그냥 빅스텝? 50bp 0.5%포인트 이렇게 올린다면 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 2741님께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른다는데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0: 이거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네. 숙제인데요. 적어도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당장 입주 물량이 뭐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전월세 문제도 뭐 당장 파격적으로 정부가 획기적으로 뭐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킨다든지 뭐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전세가 계속 불안하다면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자금에 맞는 대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윤 부장의 복덕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The Way We Were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바비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고 있고요. 이 저기압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동반된 구름대에 의해서 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다량의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흐린 가운데 제주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오후부터는 중부와 호남, 밤에는 경상권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상당량입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 사이에 다량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 대부분 30에서 100mm, 경기 북부는 120mm 이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가까이 강도가 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 지역도 역시 20에서 최대 80mm, 동해안 5에서 40m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또한 시간당 2, 30mm로 쏟아지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북서쪽부터 차츰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인 곳이 많아서 무덥겠고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등으로 예상되고요. 내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이어지고 전해상의 파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4, 낮 기온 30도 예상되고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와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밤시간대 집중호우가 예상돼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높였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개표소 투표지 공개 검증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염이 물러가고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저녁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2: 태풍 바비는 열대저압으로 약해졌지만 동반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의 고비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입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밀려들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시간당 50mm,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에도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밤 시간대 강한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나 시설물 침수, 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 120mm 이상, 강원 영서 북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은 3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에선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야영 등 하천 주변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초속 25m가 넘는 거센 강풍이 몰아치겠고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거나 시설물 낙하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은 내일 오후에 잦아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기세가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더 높아져 다시 체감온도가 치솟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올해 2% 경제성장을 예상했던 정부가 전망치를 3%로 높여잡았습니다. 반도체 호황 때문인데 이번 호황을 계기로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정부가 새로 내놓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3%입니다. 당초 전망치 2%에서 1%포인트 더 높여잡았습니다. 중동전쟁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AI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분이 포함된 경제 성장률은 12.3%까지 올라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일 거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성장세를 동력으로 현재 2%에 못 미치는 잠재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이고 센서와 2차 전지 등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신규 지정합니다. 세수 여건이 양호한 만큼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자리, 특히 청년 고용 사정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 중동전쟁의 건설업 회복 지연까지 겹치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4만 명가량 감소한 15만 명에 머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청년형 공공일자리를 포함해 일자리 20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형 ISA 계좌도 출시해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IT 수도권 중심의 편중 성장이나 계층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잠재 성장률 상승에 대한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세금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박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해외 순방 뒤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노력부터 당부했습니다.
0: 올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며 AI로 인한 세계 산업 재편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초격차 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잠재 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이번 주 먼저 열리는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한 부처별 부동산 정책 토론회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개편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집값을 잡으려고 세제 개편을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별도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5: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윤 기자. 오늘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전에는 개표소 투표지를 공개 검증하느냐가 쟁점이었다고요.
6: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첫 청문회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공개검증 설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투표지 공개검증과 특검을 서두르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위원장의 제안에 민주당은 공개검증부터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올림픽공원 투표지는 중요한 증거인데 공개검증, 즉 재검표를 한다면서 수사 대상인 선관위가 증거물을 건드리면 되냐는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의 재검표에 15시간이 걸린다며 7월 중 가능한 빠른 시점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선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과 위철한 상임위원 등은 선거관리 부실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관위 자체 진상조사를 맡았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선관위를 둘러싼 부정선거 음모론을 일축했습니다. 조직적 음모라기보단 무능과 나태, 사후 대응 부실 등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2차 청문회까지 마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5: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한 여야 움직임과 발언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6: 네, 민주당에선 당내 이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 경우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을 남기자는 법안인데 민주당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함께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 장애인,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인데요.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이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경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다. 보안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을 2차 종합특검팀이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입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로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거로 조사됐는데 이때 검사 파견 지시가 오갔다고 보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 비상계엄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던 전무본 전 검사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5: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서만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더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성평등가족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 중대 반복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된 공론화 결과 시민 참여단의 절반가량은 조건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자문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선 연령 하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성평등부는 두 의견을 종합해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말했습니다.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건부 하향뿐 아니라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출지 두 살 낮출지 등 범위도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령 기준 하향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하향 범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더 강도 높은 공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부터는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합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이란을 향한 더욱 강도 높은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미친 사람들이란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이번 작전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흘 연속 야간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전날에는 이란 공격에 처음으로 해상 드론을 투입해 이란의 잠수함과 함정 정비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도 우리 시각 내일 오전 5시부터 재개됩니다. 이란의 모든 항구와 석유 터미널,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봉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을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지칭하며 통행료도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미국이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기 위기에 놓인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MOU에 대해서도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그 시험을 한 번도 존중하거나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의 상선 공격에 미국이 보복 공습과 해상 봉쇄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간 종전 MOU는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17일 오전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으로 대이란 대응 방안이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미국 방침에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협에서는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구상에 이란은 즉각 맞받았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는 누구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항상 해협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는 너무 많다며 이란은 공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해협 수호자라며 통행료 구상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이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란군 최고 지휘부는 이에 앞서 미국은 해협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호르무즈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영토를 제공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변국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한 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이 반복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러 선박을 선동해 불법 항로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이들 유조선은 표적이 됐고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
5: 간추린 뉴스는 김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11: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가 포함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모레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오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와 공모관계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만큼 해당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강원도청 사무실 5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강원도청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대변인실과 정책실, 투자유치과, 총무과, 지능정보정책과 등 5개 부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대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보는 시장의 전망이 50%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다시 공습을 주고받은 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물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해외 거점을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40대 조직 총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5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 5곳을 운영했으며 중고등학생 10여 명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인근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운전자와 10대 동승자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주행 중이던 마을버스 뒤쪽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외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투자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례 천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가운데 9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970여 건은 과태료 등 행정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 투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국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선풍기와 수영복 등 여름용품 13만여 점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품목은 휴대용 선풍기와 내장전지가 2만 2천여 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영의류 1만 9천여 점이었습니다. 특히 냉풍기 등 일부 제품 천여 점은 법정 전자파 기준치를 초과해 통관이 보류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방송인 박나래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획사 등은 문체부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엔 박나래 씨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 소설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유명 작가 장팡저우가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인정돼 학위를 취소당했습니다. 중국인민대는 장팡저우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해외 학술지 논문과 중복됐고 인용 표시도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5: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우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해마다 한여름이면 계곡에 이것과 또 그늘막을 설치하고 자릿세를 받는 불법 영업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해남군 구숙골 계곡도 맑은 계곡물과 울창한 숲 덕분에 아주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0: 어떻게 풀이할 수 있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 힌트 드리면 또 확실히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피읍시옷입니다. 피읍시옷.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혹시 불법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는 뭐 어린 시절에 이게 참 동네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오늘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도 물론 이용해서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도 오늘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출발하죠. 임초희 씨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현재는 흐름이 대체로 수월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대관령에서 정체인데요. 2, 3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인제터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어서 차선 변경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에는 동홍천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5km 구간 밀리고요. 호남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에서 2km 구간 정체인데 차선 긋는 작업 여파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은 중랑교에서 월계 1교 사이 한천교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경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드시라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어요. 한여름 더위를 피해 찾은 계곡에서 오늘 정답인 이곳으로 자릿세를 받거나 음식 주문을 요구받는 일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곳이 물론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유지죠. 따라서 이곳 이용료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불법일 텐데요. 사진과 동영상으로 뭐 이것이나 천막, 가격표 등을 확보하고 관할 시청이나 구청 민원실, 하천관리과, 위생과 등에 신고하거나 또는 뭐 국민신문고 또 110 정부민원 콜센터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약간 뭐 불편하시면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답 두 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로 밖에다 내어 앉거나 드러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피읍시옷.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요.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끝번호 0572님. 예전에 아이들하고 계곡에 놀러가면 통닭 판다고 이거 자릿세 받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냥 뭐 빌려주는 게 아니죠. 네, 항상 뭐를 먹어야 하고 또 이 자릿세 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참 여러 가지 불편을 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9042님 곧 비 올 것 같아요. 하늘이 바짝 흐렸네요. 이곳에서 마당 이곳에서 가족들과 시원한 수박을 먹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하셨어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사실 이렇게 마당에 이게 있었던 집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거기 여름에 이제

0: 밤에 이제 드러 누워서 하늘 바라보고 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5546님. 저희 집 뒤에는 수백 년 된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요. 마당까지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친구들이 모여서 놀았습니다. 그 친구들 어디서 뭐 하는지 오늘은 안부 문자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예, 그 친구분들 참 좋아하시겠네요. 연락받고. 8272님. 불법 이것과 바가지 요금만 아니면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오시면 너무 좋을 텐데요 하셨어요. 예, 많이 근절될 겁니다. 네, 하여간 이 무더위에 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여기 드러누워서 피서하는 거. 아, 이게 참 여름의 낙이긴 하죠. 좋습니다. 아, 어릴 적 기억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떠올려보면서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 먼저 청주로 가보죠. 김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0: 네, 청주 날씨부터 전해주십시오.
1: 네, 청주 현재 폭염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흐린 하늘 가운데 기온은 32도를 보이고 있고요. 늦은 오후에는 소나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습도까지 높아져 이 체감온도는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청주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이 온열 질환자가 10명 발생했고요. 축산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하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온열 질환 예방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지역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텐데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오늘은 이 청주시 흥덕구 비아루에 있는 기존 강서보건지소가 지난 4월 리모델링을 거쳐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지역 건강지표 분석과 이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성됐는데요. 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수단 운동기구와 체력 측정 장비, 또 운동 가이드 시스템 등 다양한 건강관리 장비를 갖췄습니다. 또 이 밖에도 재활 운동실과 신체활동실, 영양교육실, 보건교육실, 동아리실 등을 마련해서 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기존에 있던 강서보건지소와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1: 가장 큰 변화는 이 치료 중심이었던 보건서비스를 예방과 건강 증진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주민이 일상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기관으로 역할을 넓혔다고 하는데요.
0: 네.
1: 신체활동과 영양관리, 또 만성질환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 또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럼 자세한 이야기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 석서연 팀장에게 들어보시죠.
2: 비아동에 위치한 강서보건지소가 주민 주도형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로 새롭게 전환되어 개소했습니다.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보건기관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실을 통해 꾸준한 운동습관을 만들고 영양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면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개인 중심의 건강관리를 넘어 이웃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이 함께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가 누구나 쉽게 찾고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지역의 든든한 건강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지역 주민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조성됐군요. 그럼 센터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1: 네,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간호사와 운동처방사, 또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면서 개인별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체활동실에서는 이 순환 운동 프로그램과 건강 동아리 활동 운영되는데요. 주민이 함께 운동하면서 전문가에게 운동법을 배우고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또 매달 영양교육 통해서 올바른 식습관도 배울 수 있고요.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에서는 개인의 신체 기능에 맞춘 운동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신체활동실 현장부터 만나보시죠.
2: 저희가 3층에 신체활동실이 있는데요.
3: 왜요?
2: 저희 보시면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근력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맞춤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의 뭐 체형이라든가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데가 개선이 필요한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장비도 같이 있어서 지금 저희 운동 처방사 선생님께서 맨손 체조를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4: 고관절을 늘려야 돼. 그리고 그 등 근육을 키워야지 허리 유연성도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렇지. 다시. 어. 오케이. 하나. 천천히. 다 쓸어 내리듯이 밑으로 쭉 타고 내려가고.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5: 운동을 좋아해서 다른 저쪽 보건소에서도 소문이 났고 또 동네에서도 소문 나가지고 체력 증진 위해서 왔어요.
1: 오, 근데 직접 이렇게 와서 배워보시니까 그냥 헬스장이랑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5: 같이 하니까 여럿이 같이 하니까 동료가 돼서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내 한계가 있고 내 하기 싫다 안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단체로 같이 하니까 하기 싫어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거.
0: 예, 뭐 주민들이 함께 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지역 전체의 건강 수준도 함께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맞아요.
0: 혹시 그 이용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예.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요. 모든 프로그램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0: 좋네요.
1: 특히 개인 건강관리에 그치지 않고 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라인댄스와 순환운동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주민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저도 강서동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라인댄스 동아리 현장 다녀왔는데요. 이 현장 소리로 만나보시죠.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동에 거주하고 있는 강호영입니다. 주민 자치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동아리를 꾸리고 있는데 동아리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료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5인 이상이면 어떤 활동을 하시던지 취미나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에어로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라인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라인을 참석하려면은 그 인원 정연수 때문에 매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원을 꾸려서 여기서 할 수 있게 그 강사를 모셔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7: 네, 여기 비아동에 사는 조진숙입니다. 집 근처에 이런 운동하는 좋은 곳이 있어가지고 우울증도 극복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을 저렇게 라인댄스 동아리를 운영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뭐 혈압혈당 재달라고 하면 재드리고 필요한 물품 지원해 좀 해드리고 시간 빼드리고 대신을 해드리고 스스로 건강한 활동을 찾게끔 해주는 게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취지입니다.
1: 네, 지난 4월 문을 연 이 강서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달에는 이 건강동아리 리더 역할을 맡을 건강지도사 29명으로 구성된 제1기 강서주민건강조직 발대식도 열렸는데요. 앞으로 이들은 센터 건강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마을 건강증진 활동에도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청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은지 리포터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엔 진주로 갑니다. 하현주 리포터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진주입니다.
0: 네, 진주 날씨는 오늘 어떨까요?
8: 네, 현재 진주를 비롯한 경상남도 전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밤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돼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경남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와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낮 동안 야외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고 가까운 무더위 쉼터나 폭염 응급대피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진주는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8: 네, 요즘은 세대가 다 같이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지난 10일 남해 남면 공설시장에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걷고 웃고 추억을 나누는 제4회 남면 낭만 문화산책 행사가 열렸습니다.
0: 네.
8: 제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는데요. 마을 전체가 커다란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한 하루를 담아왔습니다.
0: 네, 뭐 행사명부터 참 정겹네요. 낭만 시간 문화산책이라는 이름처럼 뭐 천천히 걸으면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8: 네.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반겨줬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500년이 넘은 당악리 느티나무를 찾는 낭만산책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0: 네.
8: 행사장에는 남면 어린이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체험부스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남명초등학교 학생들의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해성중학교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는데요. 먼저 그 생생한 현장 함께 들어보시죠.
3: 오늘 연주할 삼도 사물놀이는 우리 가락의 흥과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공연입니다.
9: 저는 해성중학교 3학년 황윤슬이라고 합니다. 현재 해성중학교에서는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방과후 과정 중에 오케스트라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학을 하고 일주일 정도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곡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 여기서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긴장되고 떨렸는데요. 그래도 저희 이제 같이 남면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즐겁게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10: 저는 6학년 공우빈이라고 합니다. 마을 주민분들과 마을의 문제점을 함께 의논해보고 또 소통해보면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 부스는 직접 다랭이논에 가서 채집해서 조사하고 글로 적어서 책받침도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텃밭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물도 지금 직접 팔고 있습니다. 낭만 문화산책 그 말 자체로 그냥 낭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골에 대해서 그런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되는 것 같았습니다.
0: 네, 아이들의 공연만으로도 마을 분위기가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 축제는 공연뿐만 아니라 그 남면만의 아주 특별한 전통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8: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행사의 가장 의미 있는 순서는 바로 전통 성인식이었습니다. 남면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성인 증서를 전달하며 이제 성인으로서 사회와 마을,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부모님과 선생님,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0: 네.
8: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마을 전체가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성인 증서를 받은 학생들의 소감도 들어보시죠.
11: 동네 성인식 첫 번째 순서로 성인 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인주를 받은 학생의 소감을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12: 안녕하세요. 해성중학교 3학년 박수원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음에서 이끌어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13: 해성중학교 3학년 김태유입니다. 이번 성인식을 통해 조상님들의 지혜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서 뿌듯합니다.
14: 안녕하세요. 해성중학교 3학년 정하윤입니다. 이번 성인식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전통을 느끼게 되었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다른 지역에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 선생님, 지역의 어르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예, 사실 뭐 요즘은 참 보기 쉽지 않은 풍경이라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8: 네, 그렇습니다. 또 행사장 한편에서는 윷놀이와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 체험이 이어졌고요.
0: 네.
8: 또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도 운영돼 장터의 정겨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신명나는 공연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면 이번엔 어르신들이 색소폰 연주와 공연으로 화답하며 세대를 잇는 무대를 만들어냈는데요. 색소폰 선율로 더욱 무르익은 축제 현장과 그곳을 찾은 관람객들의 목소리도 담아왔습니다.

0: 어머니, 어머니,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1: 저도 성인 씨를 거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롭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린 자녀들한테 우리 아까 말했듯이 조상의 지혜 이런 거 알려주는 것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네, 정말 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마을 전체가 다 함께 만든 축제였네요. 근데 그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도 있었다던데요?
4: 네, 이번 행사에는 부산 영선 이동과 대전 오정동 주민자치회도 자매도시 자격으로 함께했는데요.
3: 네.
4: 신앙송과 공연을 선보이며 남해 주민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남면은 사람들의 정이 살아있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교류가 오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대전 오정동 주민자치회장의 이야기와 끝으로 남면 낭만 문화 산책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가고 싶은지 우연섭 남면 주민자치회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5: 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주민자치회장을 하는 김영태라고 합니다. 한 3년 전에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3회째 다니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 고향에 온 느낌도 들고 여기 정감 어린 어른들도 있고 저희한테 대해주는 따뜻함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농촌이면서 체계적인 것 같아요. 좀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고 저희 충청도 말로 진짜 순하시고 착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여행을 와도 이쪽에 오면 좋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기타를 준비를 했는데 마음에 드실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6: 그리고 이제 세대를 나누는 역사와 그 낭만을 나누는 축제가 우리 그 매년 고유 전통으로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남면 그 낭만 문화 산책을 단순히 먹고 즐기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숨은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관광객한테도 홍보를 하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내년에는 저희 남면을 찾아주실 방문객과 항우들에게 전통성 인식을 깊은 울림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규모가 큰 축제는 아니었지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3: 네.
4: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박수 그리고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까지 마을의 따뜻한 정이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남면의 낭만도 마을 공동체의 온기도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정말 마을의 정과 또 사람 냄새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남해 남면의 하루였네요. 자, 진주 소식 또 잘 들었습니다. 하현주 리포터였습니다.
7: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3: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인천 지역의 이슈 짚어볼 텐데요. 오늘부터 경기 인천 소식은 한겨레 전국부 경인지역 담당 이승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8: 네, 안녕하세요.
3: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8: 네,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그 인천시의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의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죠.
8: 네, 인천시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이른바 인천 이음의 캐시백 즉 적립환급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건 제도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3: 네.
8: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난 10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인천이음 예산이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증액됐지만 이번 주 중 관련 예산이 모두 바닥날 것으로 예상돼 부득이 캐시백 혜택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에도 16일 0시부터 캐시백 지급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그동안 시민들이 인천이음을 사용하면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혜택이 전면 중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그런데 보통 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소진된 거죠?
8: 네, 인천시는 올해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으로 약 2,5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3: 네.
8: 그 이유는 지난 4월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로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인천이음 예산을 1,357억 원 증액했기 때문입니다.
3: 네.
8: 그런데 이용 증가 속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고 결국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캐시백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3: 아니 근데 이렇게 이용 증가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또 뭡니까?
8: 정책 확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캐시백 비율과 월 결제 한도를 확대한 건데요. 당시 인천시는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캐시백을 지급하는 월 결제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최대 캐시백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용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도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실제 인천시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10% 캐시백이 적용되던 지난 3월과 4월의 결제 건수는 2천 건 초반이었지만 20% 혜택이 집중된 5월과 6월에는 5천 건을 넘기는 등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늘었지만 집행 규모가 훨씬 더 많이 커진 겁니다.
3: 그렇군요. 아니 근데 추경 당시에는 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럼?
8: 사실 지난 서울 추경 당시 예산 추계가 정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캐시백 확대 정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면서 준비 기간이 짧았고 사실상 급조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캐시백 비율과 한도를 동시에 크게 늘리면서 이용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는데 이런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3: 네.
8: 박찬대 시장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재원 설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 그렇군요. 그럼 뭐 지금 인천 이음 캐시백 중단 사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8: 네, 추경 편성 때 수립했던 정책 중에 일부 정책이 중단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 캐시백 정책이 있었는데요. 인천시는 당초 모든 주유소에 인천이음 차용처를 확대해서 리터당 약 400원, 즉 20% 수준의 할인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전국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주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재정 부담으로 인해 6월에 이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6월 달에 해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인천이음으로 결제를 했는데 캐시백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3: 예.
8: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그날부터 예산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됐었다라고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3: 어허.
8: 이처럼 캐시백 확대를 기반으로 한 소비 촉진 정책들이 잇따라 멈추면서 당시의 정책 효과들도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3: 아니 뭐 상황이 이 정도면 시민들 불만도 상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8: 상당히 직접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시백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혜택이 사라지기 전에 소비를 앞당기려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식당 예약을 미리 결제하거나 결혼 관련 행사 비용을 선결제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경우엔 가족 명의 카드를 나눠 사용하는 방식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치과 치료를 서둘러 진행한다거나 병원 치료를 좀 서둘러 진행하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 네.
8: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중단에 충격을 받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반응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이 캐시백 확대라고 하는 건 민선국이 박찬대 인천시장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8: 네 맞습니다. 박찬대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취임 직후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경제를 빠르게 살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취임 첫날부터 인천이용 캐시백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힐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던 정책입니다.
3: 네.
8: 당시 인천시에서 추경을 통해 캐시백 비율로 20%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박찬대 당시 후보자 상태에서는 25%로 그 캐시백 비율을 확대하겠다라고도 했고요. 월 결제 한도도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3: 예.
8: 인천시가 추경을 통해 확대한 캐시백 혜택보다 더 큰 혜택을 공약한 것입니다.
3: 그러네요.
8: 그런데 사실 그때도 이 100일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없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4월 추경은 인천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진행했던 추경입니다. 없는 재원을 최대한 끌어서 추경을 한 셈인데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100일 프로젝트가 취임 첫날부터 가능하냐라는 지적이었던 겁니다. 실제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인천시의 관련 보고를 들은 뒤 인천시 재정이 부족해 100일 프로젝트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시장도 취임 첫날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했지만 퍼포먼스에 그쳤지 취임 첫날부터 100일 프로젝트 실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예. 글쎄요. 쭉 들어보니까 인천시의 재정 상황의 어떤 심각성이 좀 대단히 좀 엄중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8: 네, 맞습니다. 상당히 엄중한데요.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올해 하반기 기준 약 4,585억 원의 재정 부족이 예상됩니다. 하반기 지출 수요는 6,441억 원에 달하지만 가용 재원이 1,856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버스 준공항제, 노인 장기요양 부담금 등 법정 경직성 경비만 3,700억 원이 넘고 여기에 의무 지출과 국비 외침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네.
8: 사실 이 예산은 지난해 인천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올해 앞서 4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했던 예산들입니다. 올해 이미 지출이 예상돼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빼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합쳐도 제한적이고 기금 역시 상당 부분 소진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채를 최대 발행 한도인 2,200억 원까지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3: 예.
8: 단순히 자금 부족을 넘어서 구조적인 재정 위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답답하네요. 지금 인천시는 그럼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8: 재정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인천시는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 예산개혁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TF는 숨은 부채와 재정 부담 요인을 포함해 재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출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3: 네.
8: 또 재정 상황이 맞지 않은 사업을 정비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재정 기반을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재정 점검이 이뤄지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일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재정 계획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안정과 민생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3: 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8: 네, 감사합니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경기 인천 지역의 이슈를 이승욱 한겨레 전국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보내주신 사연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끝번호 2826님. 예전에는 동네 슈퍼마다 이것이 있었죠. 막걸리 드시던 동네 어르신들이 용돈이랑 간식도 주시곤 했어요. 그때 정감 어린 이것이 요즘은 휴가철 굴칫거리라니 안타깝네요 하셨습니다. 요즘도 모르긴 해도 뭐 시골의 슈퍼 앞에는 이게 있지 않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3487님은 예전에 개 모임 할 때면 항상 이곳에서 닭백숙, 오리백숙 시켜 먹고 놀다 왔습니다. 음식 시키면 무료고 그냥 이것 빌리면 시간장 요금을 받았지요 하셨네요. 개라는 것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8392님, 제 고향 전북 진안의 운이람, 반이람 계곡에도 피서철만 되면 불법 이것이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은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이 지역은 확실히 뭔가 좀 정리가 됐나 봐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답과 관련한 얘기는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또 2부 시작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1부 꼭 나가고 있네요. 이문세의 소녀 함께 듣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열대저압부가 온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서쪽에서 비가 시작됩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오늘 밤에는 동쪽인 경상권까지 전국에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이 장대비 형태로 강하게 집중적으로 오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이고 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경우는 시간당 30에서 50mm,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전북엔 시간당 20, 30mm로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겠습니다. 폭우 피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으로는 30에서 100mm, 특히 강원 북부와 경기 북부의 많은 곳은 100에서 120mm 안팎까지도 보고 있고요. 전남, 제주 20에서 60mm, 경북엔 최대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먼저 비가 시작되는 북서쪽부터 차츰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전해상의 파도도 매우 높겠고요. 남해안과 제주해안의 너울도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등 28도에서 37도 분포고요. 내일은 서울 30도, 강릉 33도까지 올라 계속해서 무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3%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경제성장세가 배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위해 노력하자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왜곡된 시장의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낮추면 너무 미약하지 않나

0: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집단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기존의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한 공정위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시작합니다. 앞서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곡에 오늘 정답인 이걸 설치해서 자릿세를 받는 이 불법 영업은 참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면서 서서히 변화가 좀 찾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인근에 자리한 송추계곡과 우이동 인수계곡 등은 예전에는 곳곳에 이것과 그늘막 등 이 불법 시설로 골머리를 앓아왔는데요. 정부의 집중 단속에 대부분 자진 철거가 이루어졌고요. 요즘은 이 계곡에 캠핑 의자나 돗자리를 펴고 더위를 피하는 가족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사유지가 아닌 이상 자연이 선사하는 시원한 계곡물과 그늘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일 텐데요. 근데 그런 만큼 또 이용객들도 깨끗하게 머물다 가셔야겠죠.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은 사전을 찾아보면 나무로 만든 침상의 하나로 밖에다 내어 앉거나 드러누워 쉴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렇게 풀이되어 있는 두 글자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피읍, 시옷. 저희가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에는 전국 방방곡곡 오리고장의 문화를 소개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이 또 2부 끝 순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보내주신 문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291님,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요. 여름밤 집 앞 이것에서 좋아한다고 고백했었어요. 우와, 여기서? 지금 생각하면 참 풋풋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잊지 못할 이것에서의 추억이 되시겠네요. 1958님. 저희 마을에도 자연적으로 생긴 유원지가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풀 베고 청소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요. 경북 영양 무창리 수달소로 많이들 놀러 오세요 하셨습니다. 경북 영양 무창리 수달소. 좋습니다. 1143님. 어린 시절 해가 지면 마을 사람들이 동네 이곳에 모여서 수박과 옥수수 먹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참 자주 모였어요. 약간. 네. 때만 되면 모여서 하루에 일과도 나누고 이것저것 나눠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옛일이 됐습니다. 옛 추억이 됐는데 참 그립고 합니다. 홍성출님. 주말에 계곡에 놀러 갔는데요. 이것 자릿세 내라고 해서 군에 신고했는데 주말이라 담당자가 없다고 하네요. 평일에 신고해도 있어도 뭐 출장이나 현장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하셨는데 당직 근무를 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도 같은데 이건 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하여간 불법 이것이 한창인 여름철에는 좀 더 그래도 신경 좀 써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정열님, 추억의 이것이 꼴보기 싫은 이것이 돼버렸네요. 계곡 이곳에서 음식 먹고 여기저기 버린 닭변은 정말 불쾌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게 머물다 가셔야죠. 예. 뒷정리 잘 해주셔야 또 뒤에 있을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불쾌함을 주는 거는 서로 좀 피해야 할 일이잖아요. 더위에 그렇지 않아도 좀 짜증날 일이 많은데 말이죠. 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많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인천공항이 위치한 인천 영종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당초보다 더 큰 걸로 나타났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16분께 인천 영종구 영종동 일대에 전력 공급이 끊겼는데요. 당초 2천여 호가 정전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추후 확인 과정에서 피해 호수가 3,084호로 늘었습니다. 이 호는 한전의 계약 단위를 뜻하는 것인데요. 1호가 수천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 한 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정전

0: 피해를 본 세대 수는 2만 5,160 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1: 네.
0: 이 갑작스러운 전력 공급 중단으로 영종도 일대 아파트 등에서 주민 25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소방당국이 구조한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60대의 두 분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이 정전의 원인은 한전에서 파악하기로는 중산 변전소에서 들어가는 이 지중 송전설로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긴급 복구 작업을 벌여서 어젯밤 11시 31분경에 일단 복구가 일단은 끝났는데요. 그러나 완전히 복구되려면은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관계 당국이 추가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재는 정상적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요. 이 전기 사용량이 또 많아질 경우에 재차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종군은 안내 문자를 통해서 추가 정전 발생 우려가 있으니 전기 사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남 사천시 의회가 지금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내홍에 휩싸였다고요?
0: 네, 이른바 기습탈당 논란인데요. 지난 6월 3일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이 사천시의회는 민주당 6석, 국민의힘 6석으로 여야가 절반씩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당초 민주당 소속이던 최 의원이 이 기습적으로 탈당을 합니다.
1: 네.
0: 의장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이 된 겁니다.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표를 흡수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로 최 의장은 국민의힘 측 지지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민주당은 의장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통째로 넘겨준 명백한 배신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최 의장은 당적과 상관없이 여야를 아우르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회를 끌어나가겠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측은 이 최용석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0: 이 논란으로 이 원구성의 핵심인 상임위원회 구성마저 무산된 상황인데요. 시의회가 출범과 동시에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겁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이 사천시민행동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리싸움에 눈이 멀어 민생을 팽개쳤다면서 이 최 의장의 사퇴와 여야 의원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 예. 자,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광주에서 그 AI 안경을 쓰고 국가 기술 자격 시험을 보던 40대 남성이 최근에 재판에 넘겨진 게 확인됐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AI 안경으로 부정을 행위를 하다가 사법 처리가 된 국내 첫 사례로 아마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지난 5월 15일 광주 광역시에서 이 소방 설비 기사 시험이 있었는데요. 안경을 쓴 40대 남성 A씨가 시험을 보는 도중 주변을 살피고 이 특정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험 감독관이 A씨가 착용한 안경을 확인했는데요. 안경에 빛이 들어오는 등 일반 안경과 다른 점이 포착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안경은 AI 안경으로 확인이 됐고요.
1: 네.
0: 이 시험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찰에 A씨를 부정행위 등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여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간이 절차인데요. 이 약식기소가 확정이 되면은 아마 사법처리의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신종 첨단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처음은 아닌데요. 지난 5월 서울과 목포에서 열린 정보처리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쓴 20대 응시자들이 연달아 적발돼서 경찰 수사를 현재 받고 있고요. 또 공인어학시험인 토익시험에서도 최근 두 달간 세 건의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1: 참 AI 시대가 되니 또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정부가 그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 신청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법적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33만 2천 건, 104만 1천 헥타르의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133만 건 대비 약 2천 건 정도 증가를 했는데, 신청 면적은 오히려 지난해 이 107만 1천 헥타르보다 약 2만 5천 헥타르가 감소를 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최근에 농업인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농지 전용 등으로 이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자체가 줄고 있어서 접수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귀농 인구 증가와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의 종합 소득 금액 상향에 따라서 신청 건수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 네.
0: 농식품부는 올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요. 이 변경 필지가 있는 경우에도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이 편의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농식품부는 확인 점검 절차를 거쳐서 오늘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후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오늘은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방방곡곡 빛나는 우리의 문화예술을 소개합니다. 전국 문화일주.
1: 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전국문화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재우입니다.
1: 자, 오늘은 또 어떤 문화예술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2: 네, 자, 오늘은 매해 이맘때가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곳 바로 부산광역시로 가보고자 하는데.
1: 부산 좋죠.
2: 네, 자, 이 해수욕과 여름 낭만의 도시인 부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드는 이곳에서 다음 주부터 이달 말까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추억, 참으로 흔치 않은 글로컬한 문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현재 한창 그 준비의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2: 네, 이번 주 주제는 유네스코와 함께 즐기는 해운대의 여름,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일정과 구체적인 장소부터 말씀해 주시죠.
2: 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올해 개최 도시가 바로 부산인데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최대 규모의 전시미 컨벤션 센터 바로 벡스코. 에서 회의가 개최되고요.
1: 네.
2: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 최대 규모와 최대 권위의 문화계 국제회의다 보니 이것을 개최하는 동시에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유무형유산들을 주제로 한 전시와 각종 부대행사 또한 기획해서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유산의 진정한 주인인 세계 시민들도 이 국제회의의 의의와 가치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게 바로 회의 장소와 같은 장소인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입니다.
1: 네. 네,
2: 그리고 회의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관은 회의 개막 하루 뒤인 7월 20일 월요일부터 폐막일은 같습니다. 29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운영되고요. 자, 입장료는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좋네요. 자, 그럼 세계유산위원회는 또 어떤 곳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2: 네, 이 국제연합의 교육, 과학 그리고 문화조직이 유네스코잖아요.
1: 네.
2: 네,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그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972년에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하게 되고요.
1: 네.
2: 이 세계유산협약의 제8조가 바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킬 유산의 심의와 결정, 그다음에 기금 사용 승인, 그리고 위험에 처한 유산의 선정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정책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세계 정부 간 위원회로서의 세계유산위원회 설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네.
2: 네, 세계유산위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요. 세계유산협약의 당사국 총회에서 선출된 21개국의 위원국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국 가운데 하나가 당연히 우리나라이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위원국 임기는 2023년부터 내년까지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이번에 드디어 최초로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이 된 것이죠.
1: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걸 기념하는 전시가 일단 이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인 거잖아요.
2: 네.
1: 전시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네, 이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무형유산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개최국 특별전인데요.
1: 네.
2: 네, 총 35개 기관이 참여하고요. 45개의 전시 및 관객체험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이 우리나라는 세계문화유산 15건과 세계자연유산 2건 이렇게 총 17개의 세계유산 보유국이죠.
1: 네. 네,
2: 그리고 세계기록유산의 경우에는 1997년에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지정된 제주 4.3 기록물과 산림녹화 기록물까지. 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KBS를 사랑하시는 애청자분들을 위해 하나만 더 특별히 언급하자면 2015년에 지정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을 비롯해서 무려 총 20개를 지정받았습니다.
1: 네.
2: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 자연 그리고 역사의 보물들, 또 세계유산위원회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세계에 널리 알릴 가치가 있는 우리의 다양한 국가무형유산 공연들 그리고 최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능력을 화려하게 보여주는 첨단 디지털 체험 콘텐츠까지
1: 예. 예,
2: 이렇게 우리 유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바로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이고요.
1: 아, 좋네요.
2: 네, 자, 이 전시장인 벡스코가 정말 엄청나게 큰 컨벤션 센터잖아요.
1: 맞습니다.
2: 네, 이 벡스코의 제1전시장 2홀과 3홀에서 전시를 개최하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축구장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1: 와,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2: 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등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35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네. 이렇게 45개의 전시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뭐 규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가히 역사적인 전시가 되는 것입니다.
1: 예, 그렇군요. 축구장 2개 규모의 전시장에서 무려 네. 45개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라 정말 풍성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콘텐츠는 뭡니까?
2: 네, 우선 전시가 이제 크게 4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네.
2: 첫째, 유산의 과거, 현재, 미래. 둘째, 살아있는 무형유산. 셋째, 첨단 기술로 만나는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유산. 이렇게 네 개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우선 유산의 과거, 현재, 미래 전시관은 총 19개의 세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산의 과거, 현재, 미래, 즉 과거의 업적이 어떻게 현재의 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이러한 실천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1: 네. 네,
2: 그래서 이 19개 섹션 가운데 가령 대한민국과 유네스코 섹션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모든 유네스코 지정 유산들을 총망라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지정 내용과 시대 초월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고요.
1: 네.
2: 또 국가기록원 섹션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세계 기록유산 및 100여 개의 추가적인 우리나라 주요 기록물들을 통해서 기록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도시인 부산. 에 대한 섹션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개최도시 부산관이라는 섹션도 있는데요. 네, 이 섹션에서는 부산이라는 해양도시가 갖고 있는 독특한 지리, 역사 그리고 그 장소성과 세월 속에서 피어난 문화를 다룹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살아있는 무형유산 전시관은요?
2: 네, 이 살아있는 무형유산 전시관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과 같은 무형유산들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되겠고요.
1: 네.
2: 총 18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살펴보면요. 우선 근현대 건축유산특별전 나의 유산 살아온 살아가는 살아갈이라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이런 네. 섹션이 있는데요.
1: 그러네요.
2: 자, 일단 건축은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형유산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런데 이 섹션에서는요. 이 한국 건축의 역사에 담겨 있는 시대의 기억 그리고 우리 삶의 흔적 즉 그 무형적 요소들을 조명합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무형유산들이 잘 보존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젊은 세대도 공감하고 즐기며 더 나아가 무형유산을 직접 이수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교육 플랫폼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네, 한국 전통 문화대학교 섹션이 바로 이것을 다루는 섹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좋은 우리나라 무형유산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즐긴다면 그건 또 아니 될 일이겠죠.
1: 그렇죠.
2: 네, 특히나 유네스코의 존재 의의와 맥락을 고려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경을 넘어 유산으로 미래를 잇다라는 긴 이름의 섹션은 바로 우리의 무형유산이 세계의 무형유산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실천한 국제협력을 보여줍니다.
1: 그렇군요. 첨단 기술로 만나는 유산 전시관은 어떻습니까?
2: 네. 이 전통적 그리고 역사적 성격을 자명하게 갖고 있는 우리의 오랜 문화유산이 어떻게 오늘과 내일의 기술을 또 만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전시관이 되겠고요.
1: 네.
2: 총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섹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K-헤리티지 홍보

0: 배우고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가령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 우리 유산을 경험하고 배우는 그런 관객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섹션입니다.
1: 재밌겠어요.
0: 네.
1: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유산 전시관도 좀 살펴봐야죠.
0: 네. 이 개인적 차원의 유산 인식과 향유를 넘어서 사회적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실천 방법들을 제시하는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그래서 가령 젊은 문화예술 인재 육성 등을 목표로 삼는 저스피스 재단의 섹션에서는요. 세계 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보호 문화를 제안하는 그런 콘텐츠를 전시하고요. 한국 세계 유산 도시협의회 헤리티지 라운지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유산을 보유한 31개 도시의 역사와 매력을 영상이나 퀴즈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관객이 아주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전국문화일주 오늘은 부산 백스코에서 오는 20일에 막을 올리는 세계유산위원회 대한민국관 전시에 대해서 안재우 문화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평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평상과 관련한 추억들을 나눠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서영은의 이별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프로그램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몇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웨이드가 풀자 그는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다른 유저들, 그 중에서도 기업 IOI의 견제가 극심해집니다. 할리데이의 유산을 차지해 업계 1위가 되려는 야심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IOI는 웨이드를 잡기 위해 오아시스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웨이드는 이에 맞서 오아시스 속 친구들과 힘을 합치려 합니다. 바이크를 모는 아르테미스, 덩치가 큰 로봇 남성의 아바타가 특징인 H, 사무라이 외형의 다이토, 원래 이름은 저우이지만 모두가 쇼로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이름으로 삼은 쇼가 합세합니다. 내용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 레디 플레이어 1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터에그입니다. 이는 게임 등의 제작자가

0: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숨겨놓은 메시지 혹은 기능을 말합니다.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유저들에게 발견의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로 영화에도 간혹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레디 플레이어 1은 부가적인 재미에 불과했던 이스터에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객의 향수와 기억, 그리고 취향을 자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의도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문화 열전입니다. 마치 어릴 적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새죠. 스필버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속 자이언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속 슐리와 류와 블랑카, 게임 오버워치의 트레이서와 둠피스트 등이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키티,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의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영화제작화협회 회장이자 명필름 공동대표인 이은 회장을 만납니다. 모처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장과 배급 구조가 흥행이 기대되는 영화의 제작을 집중시키면서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은 회장은 영화 제작은 물론 명필름 아트센터를 통해서 극장 운영과 영화인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은 회장과 한국 영화가 나아갈 길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영화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슬로우 시네마 운동이라는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슬로우 시네마.
1: 우리 정부가 좋은 독립영화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독립영화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들이 상영할 공간이 없다, 이 영화들이.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독립예술영화관을 늘려주세요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한 1, 2주 만에 사라져갈 훌륭한 독립영화들을 네. 어떻게든 생명력을 끌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도 어렵다 그러니까
0: 네.
1: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멀티플렉스를 빌려서 관객들한테 무료로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또 다른 관객들한테 영화를 보여드리는 운동. 그렇게 해서 관객 운동을 시작했죠.
0: 예, 관객들의 좀 저변을 늘리고 인식을 네. 좀 넓혀가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1: 그러면 예. 직접적으로 관객이 드는 그 영화를 만든 필름 메이커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일종의 정부한테 보이는 시위 효과도 있는 거죠.
0: 예.
1: 이게 너무 언바란스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독립영화 지원을 해놓고
0: 네.
1: 실제로 이 영화들이 트는 공간이 없게 해놓은 이 정책적
0: 예.
1: 이 모순.
0: 네.

0: 대해서 창작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예. 빨리 상영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 뭐 네. 이런 시위 효과도 있겠죠.
1: 그러네요. 선수들을 뽑아놓고 뛸 운동장을 주지 않으면
0: 맞습니다.
1: 무슨 그럽니다.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거기에 또 모순적인 부분이 있네요.
0: 뭐 손흥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네. 축구장이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손흥민이 많은데 네. 축구장이 없다. 이게 네. 확 와닿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그만큼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많다는 거죠.
0: 이건 뭐 막연한 게 아니라 예. 지난해 예를 들면 네. 세계의 주인이라는 작품.
1: 네. 네. 저 봤습니다. 정말. 네.
0: 사람과 고기.
1: 감명 깊게 봤어요.
0: 뭐 예. 사망의 이야기.
1: 네.
0: 3670. 뭐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뭐 1980 사복. 정말 깜짝 놀랄 작품들이에요.
1: 예. 네.
0: 제가 볼 때 깐이나 베니스나 베를린의 프로그래머들이
1: 네.
0: 예, 요즘 조금 게을러서 못 봤을 뿐이에요. 발굴을 못했을 뿐이지 과거에 박찬욱, 봉준호 시절에 한국 영화에 깜짝 놀랐던 세계 네. 프로그래머들이 저는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의 독립 영화는.
1: 그러니까 그렇군요.
0: 너무 아까운 거죠. 쓸 예. 공간이 없는 것.
1: 그리고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0: 심지어 이 보석 예. 같은 영화들을 관객들이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못 볼 뿐더러.
1: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0: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1: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한테 화제는 조금 됐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0: 우리 정부가 엄청난 영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예.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영화인지.
1: 네.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가 협회 회장으로 모셨지만 사실 명필름의 또 대표기도 하시고 명필름 하면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그 중흥을 이끈 좀 대표적인 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0: 뭐 그 시절에 몇몇 그렇게 활발하게 영화하던 영화사들 중에 하나였죠.
1: 네. 네 그리고 정말 대작 히트작들도 많이 내셨는데 올해 서운한 소식이 들렸어요.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명필름 아트센터 문을 닫으셨다고. 예, 굉장히 애정을 많이 담으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0: 아니, 결과적으로 뭐 예. 문을 닫은 건 섭섭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시원스럽기도 하고요.
1: 네.
0: 영화 만드는 일이 본업인데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예. 좋은 예술 영화들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보자 이런 취지 네. 때문에 약간 예. 일을 너무 많이 중첩되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함도 사실은 있었는데
1: 네. 뭐
0: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1: 예.
0: 2015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웠다가
1: 뭐 사재를 털어서 만드셨다고 그때
0: 맞습니다. 근데 뭐 사재를 해야 다 영화 관객들로부터 또 예. 영화 동료들과 함께 만든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5주년 행사를 하면서 20주년 때부터는 그런 예. 일을 해보자 이렇게 예. 마음을 먹었고 한 20주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해 30주년이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 10년 정도 결과적으로는 명필름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1: 네.
0: 명필름 랩을 운영하면서 후배 감독들과 그리고 또 관객들을 같은 네. 공간에서 만나봤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1: 그 영화관도 있고 뭐 또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영화인 학교도 거기 그 안에 있었고 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 명필름 아트센터 세우실 때는 포부가 크셨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그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0: 아주 뭐 거대한 포부라기보다는 네. 소박하게 그 영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영화를 지속하려면 또 후배 감독들도 있어야 되니까
1: 예.
0: 또 우리가 영화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배운 경험을 좀 전수해 주는 것
1: 네.
0: 그리고 조금은 좀 쾌적한 공간에서 예술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네. 것들을 해보고 싶었지 그거를 뭐 제가 정말 얼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1: 아, 하지만 한번 해보자.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다가 멈추더라도 의미가 있고 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근데 좀 힘든 일이었는데 너무 빨리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적어도 한번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 10년 이상은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 10년 이상 했으니까
1: 예.
0: 저 스스로에게는 좀 위로를 하면서
1: 네.
0: 또 아쉬워하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거는 네. 저희들의 능력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 영화관이 뭐 영화인들의 영화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설이 좋고 뭐 색감, 소리.

0: 이런 게 좋아서 여기서 그 시사도 굉장히 특별한 시사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1: 같이 이제 파주 출판도시 들어갈 때 블루캡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최고의 사운드 회사 네. 사운드 디자이너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블루캡에서 이제 뭐 믹싱을 하는데 뭐 돌비 애트모스 믹싱까지를 포함해서 한 다음에는 이 영화가 다시 전 세계로 나갈 때
0: 네.
1: 한번 들어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좀 표준적인 극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또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0: 여기서 대작들의 기술 시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 네,
1: 봉준호 감독이 옥자 할 때
0: 예, 예.
1: 처음으로 했었고 또 박찬욱 감독 박찬욱 감독
0: 헤어질 결심. 예. 네. 어쩔 수가 없다도 여기서 기술 시사를. 기생충도 여기서 기술
1: 맞습니다.
0: 시사를 하셨어요. 아, 역사적인 사실이네요. 어떻게 보면.
1: 뭐 예. 저희 극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블루캡에서 일단 돌비 애트모스 녹음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감독들이 그러면 빨리 그거를 영화관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0: 예.
1: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곤 했던 거죠.
0: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이 완성본을 처음 보는
1: 맞습니다.
0: 그런 자리잖아요. 네. 얼마나 두근두근 설레했고 네. 두려운 마음으로
1: 프리미어
0: 보겠어요.
1: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지만.
0: 네. 영화 학교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영화 학교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은 대표님이 주도해서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 영화 학교가 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1: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새로운 감각, 젊은 네. 감각이 필요했고, 근데 10여 년 전에 좋은 감독들이 나오는 우리 엘리트 감독들이 나오는 시스템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있고요.
0: 네.
1: 영상원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이제 중앙대 첨단 영상 대학원이나 단국대 대학원 이런 데서 이제 거진 독립 영화를 가지고 데뷔하는 감독들이 막 생겼는데. 기존의 교육기관에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긴장해갖고
0: 예.
1: 각자 자기 교육기관에 그 좋은 감독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경쟁적으로 긴장할 수 있게 그런
0: 예.
1: 기능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0: 기존의 코스하고 좀 다른 지향점이 있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아예 완성도 높은 작품을 뽑아서 저희가 픽을 하면 같이 지내면서 개봉까지를 책임지자.
0: 뭐
1: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극을 주려고 했죠.
0: 영화 제작까지 같이 가는 거다.
1: 그렇죠. 제작하고 예. 개봉까지.
0: 네.
1: 그러니까 감독을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0: 네.
1: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가니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이후에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제작 실습 제작 예산도 엄청 느는 거를 제가 좀 확인했고요.
0: 자극을 받았겠네요.
1: 자극을 주지 않았을까.
0: 예. 신경을 저기 명필름 아카데미 영화학교에서는 저렇게 영화 개봉까지 해준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네. 갔겠네요. 예.
1: 다른 교육기관들도 이제 기업들하고 산학협력하는 모습들도 그 이후에 조금 더 활기차게 하는 걸 봤고요.
0: 네네. 아, 그 명필름에서 가능성을 보고 발탁해서 실제로 이제 그 데뷔를 한 배우라든가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감독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지난 10년 하면서 7편의 작품들을 또 감독들을 데뷔시켰습니다.
0: 네네.
1: 7편을 픽업하고요. 뭐 가장 최근에는 해야 할 일이라고 박홍준 감독
0: 네.
1: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이환 감독이라고 뭐
0: 예.
1: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유명하고
0: 네네. 네.
1: 그리고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도 있고 7편 모두 대부분 이제 영화제에서
0: 예.
1: 일정한 수상 실적도 있고 보람을 느끼는
0: 예.
1: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나중에 아마 우리 영화계에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에도 명필름에서 스타가 네. 된 경우죠. 명필름에서 만든 영화로.
1: 그렇죠.
0: 네.
1: 저희 같이 이제 영화를 하는 우리 신재명 대표가 그 캐스팅 안목이 직관적이 매우 뛰어납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전도연 배우도 그렇고 뭐 건축학 결혼의 그
0: 네.
1: 그 배우도 그렇고요.
0: 아 건축학 그
1: 조정석 씨 같은
0: 네네
1: 경우도.
0: 조정석 배우를 여기서 발굴을 해냈죠. 예.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접속 해피엔드에서 이 접속 해피엔드가 명필름 작품이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을 거기서 진짜 확실하게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이 건축학개론 시나리오가 한 충무로에 한 10년 정도 떠돌던 시나리오라면서요.
1: 좀 늘었네요. 떠돌았던. 한 7년 돌았다는 얘기 들었어도.
0: 7년이야. 7년에서 좀 과장돼서 10년으로 돌았군요. 네. 그렇게 떠돌다가 사실은 이거 괜찮은데 떠돌다가 아무도 픽하지 않다가 이게 영화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1: 그게 되게 훌륭한 시나리오였어요.
0: 예.
1: 그리고 특히 과거 장면은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0: 네.
1: 그런데 현재의 그 현재 약혼을 앞둔 남자를 옛사랑이 찾아오잖아요.
0: 예.
1: 이게 안 풀리고 있었어요.
0: 아.
1: 옛사랑이 찾아오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0: 네.
1: 그죠?
0: 예. 그렇게 되면 돼. 예.
1: 얘기가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그냥 집만 지어주자.
0: 예산
1: 찾아왔을 때 뭐 사귀거나 뭐 그 구구절절한 사연 다 빼고
0: 네.
1: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첫사랑이니까
0: 예.
1: 과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놓고 현재는 그녀를 위해서 집만 지어주자.
0: 아. 네.
1: 그렇게 이제 감독한테 제안을 했고.
0: 네.
1: 감독이 큰 케이. 하루만 고민하겠습니다 하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0: 예.
1: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그 결말 때문에 7년 동안 떠돌던 그 시나리오가. 예. 예.
1: 왜냐하면 그 한가인 씨 맡은 역할이 막 어떨 때는 막 남편한테 구타당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돌 스타 출신이기도 하고 막 이래봤는데
0: 예.
1: 그러지 말고 그냥 아빠 모시고 살면서
0: 예.
1: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집을 지어달라고.
0: 예. 지금 명필름 아트센터 10년을 마무리하는 기획전을 하시면서 이제 대표작들을 쭉 상영을 하셨어요. 아마 이 건축학개론도 상영하셨을 것 같고,
1: 네.
0: 예, 뭐 접속이나 해피엔드도 상영하셨을 것 같고, 또 어떤 작품들 상영하셨어요?
1: 대표작들을 많이 했지만,
0: 예.
1: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했고요.
0: 아,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마지막 상영작이었나요?
1: 네.
0: 왜 이 영화를 마지막 상영작으로 정하셨어요?
1: 저나 이제 저희 회사를 같이 하는 심재명 대표나 저희들 마음속에 제일 결국 남는 영화가 저희들의 수만 한 5, 60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제일 가슴 깊은 데 남아있지 않나 추억의 작품으로.
0: 예.
1: 그런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오지혜 씨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자기가 직접 영화 마지막에 오지혜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엔딩인데
0: 네.
1: 현실에서 자기가 나와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0: 예.
1: 너무 마지막이지만 아쉬운 네. 시간이었지만 되게 아주 흐뭇했던 순간이었습니다.
0: 네, 뭉클한 네. 순간이었겠네요. 예. 지금 사실 명필름 아트센터가 문을 닫았지만 그 시설이 최고 시설이라서 그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활용 어떻게 되는 이제, 계획이 있습니까?
1: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 다만
0: 네.
1: 그 건물을 이제 설계하고 직구할 때 저희들이 직접 계속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용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공간에 의미 네. 있는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0: 네. 제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심재명 대표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명필름은 우리 이은 대표님 또 심재명 대표님 두 분이 이제 결혼하면서
1: 네.
0: 세워졌죠. 예.
1: 결혼하고 나서
0: 결혼하고 나서 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지금 잘 오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예. 네. 참 이렇게 부부로서 동지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1: 네.
0: 어떠십니까? 실제로 부부가 동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두 분의 역할이 좀 이렇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1: 저희는 운이 좋았는지
0: 네.
1: 한 사람은 상당히 직관력이 뛰어나고.
0: 예.
1: 한 사람 상당히 좀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고.
0: 누가 이성이고 누가 직관이십니까?
1: 제가 좀 이성적인,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숙고하는
0: 네.
1: 편이고요.
0: 네.
1: 심재명 대표는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을 파악해도 심 대표는 뭐 몇 초 만에 파악하고 저는 몇 년 걸리고.
0: 예. 네. 그게 서로 잘 보완이 네. 되는군요. 예. 우리 이은 감독님은 영화와의 처음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희들 세대는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0: 네.
1: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데 제 경우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됐고요. 우연찮게.
0: 예.
1: 그리고 이제
0: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보통 연극영화과는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데 아닙니까?
1: 저는 별로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막연했던
0: 예.
1: 사람인데 이제 뭐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던 차에 친구가
0: 예.
1: 그 연극영화과 가면 어떻겠냐라고 예. 제가 좀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겼다는 게 그 친구는 너 웃기니까 연극영화과나 가라.
0: 제가 오늘 이렇게 뵌 바로는 좀 저 굉장히 진지하신데요.
1: 그죠?
0: 예.
1: 아무튼 그 친구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 한마디 덕분에 그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0: 아 네. 영화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1: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대하면 보통 철이 들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연극을 계속 하기에는 선배들 보니까 너무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연출 잘했어, 내가 연기 잘했어, 뭐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찍어놓은 대로 한 만큼 남으니까
0: 예.
1: 직업적으로는 영화가 좋지 않겠는가. 복학하면서 이제 전공을 바꿨고 제가 이제 대학 때 탈춤반이었고
0: 예.
1: 탈춤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할 때쯤에 친구들이 다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0: 네.
1: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노동 현장에도 가봤고.
0: 아 운동권이셨습니까?
1: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운동권은 아닌데 그냥 양심에 예. 따라 사는 학생들 중에 하나였어요.
0: 운동권 언저리.
1: 언저리에.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노동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역시 영화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0: 네, 이제 네.
1: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영화가 학교에서 워크숍으로 만든 영화가 사회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때 베를린 영포럼의 프로그래머가 그런 사회적 소재의 단편 영화들을 모아서 한 편에 이제
0: 예.
1: 프로그램으로 베를린 영화제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0: 그게 공장의 불빛, 위장 취업 얘기죠?
1: 맞습니다.
0: 예.
1: 제 작품은 공장의 불빛이고 동료들 몇몇 단 다섯 작품이 같이 갔는데 그분들하고 베를린 영화제 가게 된 거를 계기로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자.
0: 네.
1: 각자 20분 정도 단편을 해봤으니까 합치면 100분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게 오꿈의 나라라고 하는.
0: 아, 이거는 이제 광주 항쟁, 네.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를
1: 맞습니다.
0: 다룬 오꿈의 나라. 이것도 많은 좀 반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는 이제 광주라는 소재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민했고
0: 예.
1: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영화를 저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못 틀게 했어요.
0: 이게 80년대 언제 나온 영화죠? 80년대.
1: 89년 노태우 대통령
0: 네.
1: 시절이니까 공안 정국.
0: 예.
1: 그러니까 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학생운동을 격렬했었고.
0: 네. 아, 그 가운데 상영을 했었고. 그 사실은 저도 이건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파업 전약.
1: 아, 그거 보셨어요?
0: 예.
1: 오크멘탈을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당시 홍기선 대표를 막 영화법으로도 걸고 공연법으로 걸고 막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건
0: 네.
1: 이렇게까지 우리를 막는 건 우리 일이 중요한가 보다. 또 하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에 대한 완성도가 저희 스스로 좀 부끄러웠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상태로 멈추지 말고 좀 더 영화를 잘 만들어보자. 진지하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노동 문제를 소재로 잡고
0: 네.
1: 열심히 만들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또 같이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영화 안에 좀 진실한 힘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지
0: 예.
1: 굉장히 그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영화를 정부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탄압을 했고
0: 예.
1: 이거를 시민들이 또 같이 지켜내는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 대학을 다녔던 분들,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한테는 그 영화랑 얽힌 각각의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0: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이은 대표님이 해오시던 영화와 그 이후 명필름이 이제 설립되고 한 영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로 가는 거잖아요. 상업 영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과 감성의 만남이라고 심재면 대표님과 두 분의 만남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그때 다들 그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1: 네. 뭐 그 관심이래요. 뭐 주변에 몇몇 친구들인데 저희들이 성향이 전에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립 영화를 만드는 필름 메이커였고
0: 예.
1: 이 사람은 이제 상업 영화의 카피라이터 출신의 마케터니까 되게 상업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고
0: 네.
1: 뭐 그런 면에서 저희 둘을 알고 있던 우리 정정 감독님 당시에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성향이 다른 여러분 둘이 결혼까지 하느냐.
0: 네.
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결합이다. 막 이렇게.
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예,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1: 요새는 이상하지만 그때는 뭐 예. 재밌는 말이었죠.
0: 예. 예. 아무튼 결혼을 하시고 95년에 명필름을 세우셨습니다. 첫 작품이 코르셋.
1: 예.
0: 예. 저 이 작품도 봤었는데 그거는 좀 흥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두 번째 작품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접속.
1: 네. 맞습니다.
0: 예. 당시 접속이 상당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영화 제작할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1: 뭐 코르셋이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예. 하다가 상업영화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래갖고 접속 때는 그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작품을 준비했고 그래서 좀 헐리우드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 공부를 해가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접속이라는 영화는 이제 장상곤매 그 독립영화를 같이 하던 우리 장윤영 감독이 헝가리 유학을 갔다가 예, 친구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한국에 있던 시절에 그 광장 문화가 다 사라지고 컴퓨터를 통해 갖고
0: 네.
1: 익명의 PC 통신을 하는 그런 문화를 보는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럼에도
0: 네.
1: 불구하고 그러한 익명의 온라인을 통한 그 소통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0: 네.
1: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0: 예.
1: 시놉시스를 주더군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날 명필름이 좀 일찍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0: 네. 코르셋에서 진 빚을 다 갚으셨겠네요.
1: 맞습니다.
0: 다 갚고 이제.
1: 예. 그때는 아주 제가 처음으로 그 영화 OST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0: 예.
1: 한국 영화가 그전에는 사실은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0: 예.
1: 뭐 외국 음악, 한국 음악 그냥 영화에 그냥 썼어요.
0: 예.
1: 그 정도로 그걸 또 누가 문제 삼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한국 영화가 열악한 존재였는데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영화를 만들고 OST를 만들었는데 한 누적 100만 장 가까이가 팔린 것 같아요.
0: 접속의 그 OST 대단했죠.
1: 네.
0: 예. 지금도 네. 음악을 들으면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 예. 저희가 접속 PC통신 시대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뭐 영화 제작 투자 환경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제작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갖는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적인
0: 네.
1: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 뭐 예술적인 측면. 그래서 제작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의 대처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다만 AI라는 툴이 나와서
0: 예.
1: 조금은 어떤 작업이든 하기에 수월해지지 않았는가.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0: 네.
1: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AI 시대에는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 영화인으로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작하고 싶은 영화 혹시 지금 혹시 제작 중인 영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 네, 많이 네. 있죠.
0: 네. 네.
1: 그동안 산업이 주로 이제 큰 영화 그리고 작은 영화를 나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다큐멘터리 작업도 했고 또 하고 있고요.
0: 네.
1: 뭐 일테면 뭐 제가 작년, 재작년 그 길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0: 네.
1: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고요.
0: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네. 예. 뭐 올해 후속작 대통령 김대중. 그러니까
0: 네.
1: 그 1편에서 87년까지 다뤘다면 지금은 이제 생애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루는 2편을 올해 연내에 개봉하려고
0: 예.
1: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다큐 작업도.
1: 네. 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워낙 잘하던 극 영화들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0: 예.
1: 좋은 영화 당분간 좀 좋은 영화로 저희가 명품 예. 아트센터를 좀 접은 대신 좋은 영화로 다시 관객들을 관객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영화 산업에 이제 위기를 진단하느라고 대표님 모셨습니다만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좋은 작품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분들이 좋은 영화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도와주세요.
0: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영화 감독, 제작자, 영화학교 운영 등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중심에서 한국 영화를 지켜왔던 명필름 공동대표이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네, 이은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에 예상되는 양이 가장 많습니다. 30에서 100mm, 중북부 최대 100에서 120mm 안팎까지도 보고 있고요. 충청과 호남 제주에도 최대 80mm, 동해안도 이틀 동안 최대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은 비구름대가 빠르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취약 시간대인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고요. 대다수 지역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 형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할 걸로 보여집니다. 비 그친 뒤 무더위가 지속되겠고요. 그리고 비뿐 아니라 강풍도 우려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너울도 남해안과 제주 해안으로 높게 일겠고요. 전해상의 파도 또한 최대 4m 안팎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더위도 심각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등 28도에서 37도가 되겠고요. 내일도 서울 30도, 강릉 33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고 무더위 열대야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높은 변동성 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53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이틀째 약세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9.9포인트 상승한 6,856.83에 코스닥은 15.38포인트 밀린 783.9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은 4조 1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4조 2천억 원 정도 동반 매수했습니다. 정부의 반도체 및 AI 대규모 투자 발표 속에 반도체 대형주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락을 반복하다 3%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또한 해운과 제조업종 비교적 선전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 MLCC 관련주와 2차전지, 전선과 태양광 에너지, 우주항공산업과 조선 및 조선기자재, 제약바이오 등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와 로켓헬스케어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94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6월 중 외국인 주식자금이 323억 7천만 달러가 빠져나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채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5개월째 순유출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해 외국인 자금 순유출 누적 금액은 1,009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증대 등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은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내수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ICT 정보통신산업 분야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올해 상반기 2,500억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60%가 증가했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관련 제품도 늘었습니다. 상반기 전체 산업 수출에서 ICT가 차지한 비중은 51%로 사상 처음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연 ISA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청년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 요건을 개선하고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10세 미만으로 늘리고 다자녀 가정 유치원 입학 기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삼겹살과 닭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내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와 전국의 유명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이며 삼겹살과 치킨뿐 아니라 최근 수입이 늘어난 염소고기와 훈제오리도 포함이 됩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유구와 젖소를 한우로 소교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선풍기와 수영복 등 여름용품 13만여 점이 적발이 됐습니다. 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 물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불량 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 2천여 점 적발이 돼 가장 많았고 수영, 의류 1만 9천여 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어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30.1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용실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각종 업무가 AI와 결합되고 전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간 스멀스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 빅테크 기업에선 대량 감원 소식도 들리고요. AI로 인해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요.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으로 AI로 인해 오히려 더 다양한 직업군이 생겨날 것이란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술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몇몇 직업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고연봉의 기술직이 탄생했다는 건데요. 과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게 될지, AI 시대에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 살아남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먼저 증시부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2: 굉장히 오늘 좋게 얘기하면 바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변동이 컸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 올라서 6,856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코스피가 5.2% 하락해서 하락까지 했고 샜었고 2.5%까지 올랐던 걸 생각을 하면 오늘 장중에 7.7%포인트 굉장히 오늘 변동성이 컸고요.

0: 까지 떨어졌다가 다행히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마이너스 1.9% 하락으로 783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코스닥은 매도 사이드카가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발동이 되기도 했었고요. 오늘 그 삼성전자도 변동폭이 12%포인트 가까이, 하이닉스는 무려 14%포인트 가까이 변동성이 커서 최근에 변동성 큰 장 중에서 오늘 특히 유난히 코스피도 코스피입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더 컸었다. 그렇게 좀 정리도 좀 오늘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그 수급적으로 눈에 띄는 거는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9,400억 정도를 순 매수를 했는데 장 초반부터 계속 좀 샀고요.
1: 네.
0: 중반부터 조금 매수 규모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매수 규모가 유지가 된 게 왜냐하면 요즘에 외국인들이 사다가 나중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거나 동시호가나 근처에 가서 반대로 팔다가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그런 일들이 좀 반복적이었는데 오늘은 초반부터 끝까지 계속 샀던 게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아직 외국인들의

0: 그런 여파가 있다가 옷장 들어서면서 특히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수를 계속하는 거에 기관이 같이 좀 달아붙으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오늘 반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아직 이거를 좀 뭐 의미 부여를 역시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게 개인들인데 오늘 개인들이 4조 3천억 순매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5거래일 동안 4거래일을 순매도를 했거든요. 연속적으로 4회를 순매도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레버리지 ETF 특히 다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손실률이 지금 거의 60, 70%에 이르는 종목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오늘 신용 반대 매매 물량들도 많이 나왔고 오전장에 또 오후장 들어가서는 신용 반대 매매로 나갈 거를 좀 회피하게 한 물량들 매도 물량 또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투 물량이 좀 정리가 많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어서요. 내일 이후에 외국인들의 개인들의 이 수급 상황을 좀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변동성이 좀 둔화되는지 여부 오늘을 기점으로 그 부분을 조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오늘 3.3% 올라서 26만 3천 원까지 올랐고 오늘 하이닉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7만 원까지 8% 넘게 떨어졌다가 장중에 또 5.5%까지 192만 9천 원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전체적으로 3.6% 올라서 191만 원에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 네. 오늘은 외국인이 좀 샀다고 하지만 지난달에 외국인이 50조 원을 팔고 나갔다던데요.
0: 예.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의 순매도 상황이 매도만 한 게 아니라 결국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가지고 나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이게 결국 이제 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의 또 이유로도 해석을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한국은행 자료에서 잘 나왔는데요. 지난달 6월 달에 국내 주식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307억 2천만 달러가 순유출이 돼서 지난 3월 달 365억 달러의 역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화로 계산해보면 대략 6월 달에 평균 환율이 1548원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47조 5천억 정도의 돈이 순유출이 됐다.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외국인 증권 자금은 지난 2월부터 5달 연속 순유출을 좀 기록 중인데요. 리밸런싱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2월 달부터 계속 빠져나온 걸 생각을 한다면 리밸런싱 수요도 수요지만 결국 이제 글로벌 AI 관련된 좀 그런 경계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노출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누적으로 보니까 1,009억 달러 우리 돈 156조 원을 빠져나가는 거니까 우리 외환시장에서 얼마나 원달러 환율이 올랐는지 그 배경을 충분히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난해는 연간으로 420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었거든요.
1: 네.
0: 그럼 작년과 생각하면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6월 달 주식 자금이 역대 가장 많은 313억 원이 빠져나갔고 이 부분도 좀 있고요. 상반기 누적으로 주식에서 빠져나간 순유출 규모는 1,102억 달러. 전체 유출된 금액보다 더 많은 거죠. 170조가 빠져나가니까 지난해 연간 순유출의 15배니까 올해 외국인들의 이 자금 유출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좀 알 수 있고 반면에 채권 자금은 좀 줄었습니다. 16억 정도 순유입이었고 상반기 누적으로는 92억 달러인데 아무래도 이제 WBGI 이 세계 국채지수 편입 비중 확대 뭐 등등등 이런 요소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의 비중이 원래는 보통 채권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채권의 외국인 관련된 자금 중에서 채권 비중은 상당히 좀 적고 주식 관련된 자금에 상당히 좀 비중이 컸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1: 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요?
0: 예. 정부가 좀 그 자국의 어떤 뭐 성장률, 자기 정부의 성장률을 뭐 좋게 보는 거야.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3%라는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물가를 감안한 실질 GDP 성장률을 작년 대비 3%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이 2%였으니까 무려 1%포인트나 상향 조정을 한 거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행 2.6%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2.5% 그다음에 OECD IMF가 2.6%였으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성장률 전망을 좀 정부가 내놓았고요.
1: 그러네요.
0: 이렇게만 간다고 그러면 2021년 4%대 이게 팬데믹 그 다음의 얘기인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가장 큰 폭의 성장을 하는 거다. 라는 거고요. 역시 이제 그 이유는 뭐 충분히 아마 상상하시겠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워낙 좋기 때문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0% 넘게 증가해서 1,000억 달러를 넘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0: 이렇게 정부의 성장 전망치 상향 조정에 근거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되고, 또 이게 단지 수출만 잘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기업들의 설비 투자 이거를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또 원래 하기로 했던 시점보다 더 빨리 땡겨서 하려는 이런 수요가 많아지는 것. 즉 설비 투자 증가율도 좀 높아질 거라는 부분, 여기 또 추경 편성 효과도 좀 있을 거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고요. 재미있는 게 이제 물가를 반영하지 않는 그 명목 성장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12.3%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뭐 96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기록적인 수치들이 올해 우리를 좀 놀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은 4만 달러에 올해 근접할 것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당연히 세수가 늘어나고 분모인 GDP가 커지니까 국가 채무 비율도 50% 초반에서 47%까지 다시 40%로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다만 물가는 이란 전쟁이라든가 환율 상승 여파 때문에 당초 2.1%에서 2.6%까지 대폭 상향 조정이 되고, 경상지 흑자도 2,900억 달러로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국민소득이 1인당이라고 할 때 가구원당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기업도 국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소득엔 기업과 가계가 합쳐져 있기 네. 때문에 가구원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직방이나 네이버페이 등 민간 플랫폼에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될 때 전세 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0: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지난 3월 달에 전세 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임대차 통합정보 시스템이 있어서 일단 이걸로 할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아마 들어보시면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것 같고 물론 좀 뭐 들은 지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거 그런 게 있었어라 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죠. 허그,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 페이, 부동산 등등이랑 같이 이 기존에 만들어지는 임대차 통합정보 시스템을 서로 연계하겠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되면 효과가 뭐냐면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뭐 이렇게 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집값 같은 거 알아볼 때 자주 이용하시던 그런 민간 이런 앱을 잘 활용해서 이제 내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또 월세 계약을 할 때 이 집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쉬운 보편적인 길이 열렸다라는 건데요. 뭐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 정보, 건축물 대장 등등등등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서 떼보거나 또는 부동산에 가서 중개업소에 가서 알아보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번거로운 작업들 이제 내가 스스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스템에 보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한마디로 이제 전세 사기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있어서 이것만 봐도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이제 거래를 안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전세 사기에 이렇게 당하실 수 있는 위험을 상당 부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되고요. 정부는 일단 올해 9월에 이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랑도 연계를 해서 이제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 덜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세 사기는 22년 하반기부터 있었는데 이런 대책은 올해 여름에 맞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지만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경제뉴스 브리핑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경제쇼가 마련한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매일 4분께 경제쇼 진행자 최상욱의 신간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은 살 수 있다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에 경제쇼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만 보면 한숨부터 쉬는 저희 부장님이요. 주변에서 좋다는 주식 얘기만 들으면 일단 사볼까? 하시는 우리 어머니요.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02-2056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경제쇼 매일 듣는다고 또박또박 말씀해주세요.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경제쇼는 들을 수 있다 이벤트.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메타에서도 대규모 감원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AI라는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서 놀라움을 안겨줬는데요. 이제는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AI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AI 플러스 이코노미 책의 저자시죠.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게 굉장히 뭐 화둘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이제 없애냐 안 없애냐 이런 거 관련해서인데, 근데 AI 플러스 이코노미에서는 좀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전망을 내놓으셨다고요?
2: 네, 이 책이 사실 1년 반 정도 걸린 책인데 작년에 주로 썼겠죠. 작년에는 2025년에는 많은 언론이나 뭐 현실이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얘기가 주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2월 말에 이걸 이제 원고를 이제 탈고를 하고 이제 출판사 통해서 한 6월쯤 나왔는데, 2월에서 6월 사이에 세계 언론에서 대부분 일자리가 안 없애다는 얘기를 또 먼저 해버렸어요.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오히려 저의 책은 좀 외롭지 않은 책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굉장히 외로운 주장이었다면 지금은 올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뉴욕 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한국의 뭐 더 밀크라든가 주요 언론도 이제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거 아니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제 책이 비슷한 얘기가 돼 버렸습니다.
1: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뭐 어떤 과거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로 좀 근거를 대시면서 말씀을 좀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까?
2: 네. 제가 지금 AI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하는 반응을 보면 예전에 어떤 자동화 기술이 나왔을 때와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뭐 과거와는 다르다. AI는 좀 다른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온고지신이라고 옛날 것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전반부에는 어떤 그림, 음악, 이동, 글쓰기, 계산이나 연구 이런 다섯 가지 분야가 자동화되면서 어떤 내용이 일어나는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또 책으로 담았는데요. 네. 이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1: 이번 그림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폼과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 그 다게르라는 사람은 결국은 카메라를 오늘날에 카메라를 만들었거든요. 네. 오페라 화가였습니다. 이분이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카메라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카메라가 1839년쯤에 발명됐는데 당시에 또 다른 화가들은 오늘부로 회화는 죽었다.
1: 아,
2: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인디안이나 아니면 한국의 조선시대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내 영혼이 빠져나간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눈알을 빼서 카메라 눈알을 만든다. 라는 그런 어떤 루머까지. 지금 AI로 인한 여러 가지 루머가 있는 것과도 상당히 비슷하다 볼 수 있고요.
1: 네.
2: 지금 AI로 인한 딥페이크를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2: 네. 그 3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1: 3번 그림 좀 보겠습니다.
2: 링컨의 우리가 유명한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사실은 얼굴만 진짜 링컨이고요.
1: 아.
2: 그 밑에는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경쟁자라고 할 수도 있었던 존 칼룬이라는 사람의 판화 그림을 그대로 갖다 따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메라는 진실을 보여주고

0: 대중적 연예인이나 정치인은 결국 텔레비전, 그 카메라로서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메라라는 것이 엄청난 이제 산업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1: 네.
0: 뭐 6번도 한번 보여주시면 음악도 마찬가지죠.
1: 네.
0: 축음기,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음악가들은 연주 여행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네. 청중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죠. 근데 축음기가 나옴으로써 이제 LP 산업이 나오고 그걸로써 많은 이제 음악가들이 돈을 벌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AI가 또 나왔죠.
1: 예.
0: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좀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브리 우리가 한 1, 2년 전에 보면 뭐 카카오톡이나 네. 프로필을 다 이제 지브리 얼굴로 바꿨는데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제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AI가 하지만 사실은 지브리라는 것 시 이 AI 덕분에 더 알려진 측면도 있고요.
1: 맞습니다.
0: 사실은 일본의 저작권법이 이러한 지브리 스타일을 AI로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 해서 사실 됐던 것이죠.
1: 그렇군요.
0: 뭐 80년대에는 신디사이저는 괴물이다라고 했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나 밴드 퀸의 이제 브라이언 메이는 AI가 이런 예술의 어떤 미래를 이제 해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이 기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 지금 분야별로 하나씩 해주고 계신 거 같네요.
0: 네, 7번 그림입니다.
1: 네, 그림 쪽을 했고 이제 음악 쪽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분야일까 또 궁금하네요.
0: 이제 마차가 계속했던 네.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가 나왔죠. 예. 이동의 자동화죠. 사람들이 그 평생 마차만 본 사람들이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왜냐하면 뭐 엔진이라든가 네. 이런 어떤 동력기관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평생 말을 봤는데 자동차를 이해할 수 없죠. 지금 AI를 잘 이해하는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AI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죠.
1: 아.
0: AI는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기계일 뿐입니다. 그냥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단어를 내뱉는 마치 자판기와 같은 기계인데 지금 AI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죠. 마치 자동차를 처음 봤을 때 저 말 안에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은. 당시에는 말들도 놀랐대요. 왜냐하면 아. 늘 말만 빨리 달렸는데
1: 예.
0: 말이 아닌 게 빨리 달리니까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자동차 앞에다가 말머리를 붙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말 보고 놀라지 말라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요.
1: 네.
0: 8번 그림도 보시면 우리 비행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게 새처럼 날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날개 달린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결국은 오늘날의 항공공학은 사실은 고정익 비행기입니다. 날개를 고정시키고 가죠.
1: 네.
0: 오른쪽 그림이 제가 중학교 때 얘기를 한번 AI로 그린 건데요. 제가 애플 컴퓨터, 애플2라는 컴퓨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컴퓨터라는 걸 전혀 세상에서 모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1: 아, 그렇군요.
0: 그러면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AI를 잘 이해 못하니까 근데 AI가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말도 잘하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과 같은 우리와 같이 의식도 가지고 감정도 느끼면서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

0: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저의 도구였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오해들을 점점 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많은 오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를 보면은 9번 그 슬라이드 보시면 영국에선 적기조례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이 너무 자동차를 보면 놀라기 때문에 마차에 탄 사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앞에 몇십 미터 앞에 사람이 빨간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1시간에 4km, 5km밖에 못 달리죠.
1: 그렇죠.
0: 결국 자동차가 나왔지만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시속 4, 5km 이상 달릴 수 없었다. 이 빨간 깃발을 들고 걷는 사람을 앞설 수가 없었죠. 결국은 자동차 산업은 어디서 발전했냐면 미국의 헨리포드가 나와서 세 달치 월급만 잘 모으면 살 수 있는 모델 T라는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1: 네.
0: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그동안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회사 근처에 모여 살았어야 돼요.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이죠. 우리가 보통 다운타운 하면 잘 못 사는 동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운타운에 안 살고 서버브, 그러니까 교외에 네. 살게 됩니다.
1: 교외 지역으로.
0: 교외 지역에서 좋은 지역에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회사만 다닐 게 아니라 자동차로 다른 회사도 다닐 수 있게 돼서 임금 협상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발전은 미국의 중산층의 어떤 소득을 높이고 생활 수준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동차라는 것이 당시 마차 마부의 일자리만을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면
1: 네.
0: 사실 상당히 좁은 영역에서의 논쟁을 하는데요. 당시 YMCA가 대대적으로 마부를 운전사로 재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많은 네. 귀족들이 자기들의 마부를 YMC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고 스튜드베이커라는 어떤 마차 제조업체는 재빠르게 자동차 제조업으로 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전환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마부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 수많은 직업들이 나타났죠.
1: 네.
0: 또 모텔도 나타나고 주유소, 자동차 제조업, 또 정비업, 택시, 트럭. 뭐 버스 이런 수많은 산업이 나온다. 그러면 AI는 그런 자동화 기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을 낮추고 우리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아 근데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0: 계속
1: 네.
0: 해볼까요?
1: 아니 아까 근데 또 다섯 개 분야 얘기하셨는데 세 개만 네. 해가지고 좀 아쉬워서 두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계산이랑 글쓰기 얘기해 주셨는데
0: 네 글쓰기도 네. 사실 제가 그림을 11번을 한번 보여주시죠. 11번을 네. 보여주시면
1: 완전 이야기 보따리네요.
0: 네네 사실은 저도 많이 공부하면서 이거 책을 쓸 수 있었는데
1: 네.
0: 사실은 인쇄술을 이전에는 책은 필경사들이 만들었죠.
1: 아 그렇군요.
0: 그 성경을 하나 필사하려면 몇 달씩 걸려서
1: 네.
0: 손이 정말 아플 지경이었죠. 근데 재밌는 건 인쇄술이 나왔을 때 필경사들이 제일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무지랭이들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고
1: 아.
0: 펜은 천여인데 인쇄기는 뭐 창녀다라고까지 발언한 아. 기록이 남아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필경사들이 이제는 우리 성직자들이나 어떤 고급 엘리트들만이 글을 읽었는데 이제 이게 지식이 타락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그림과 같은 디킨스나 듀마 같은 작가, 전문 작가들이 나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1: 네.
0: 네. 그리고 사실은 대학이 또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많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글을 읽는다는 걸 포기했죠. 책도 어디 없으니까요. 근데 책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책을 읽고 싶고 책을 읽으려니 교육이 필요하고요.
1: 예.
0: 교육을 하니 또 교육한 사람들이 나오니 그 사람들을 위한 책이 책과 교육이라는 것이 선순환을 이제 이뤘다는 거죠. 10번 그림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1: 네.
0: 우리 예전에 그 이탈리아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런 쓰리 테너 또는 파버로티와 프렌즈 이런 이 앨범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서 가장 좋은 곡이 사실은 루치오 달라랑 파버로티가 불렀던 이 카루소라는 곡인데요.
1: 네.
0: 이 카루소가 사실 엘리코 카루소라는 당대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음반 산업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카루소가 너무 인기 있으니까 사람들이 카루소의 LP를 100만 장이나 샀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카루소가 없었으면 축음기가 없었고
1: 네.
0: 또 축음기가 없었으면 이제 카루소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음악가들은 사실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해야 돼야지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음반으로서 돈을 벌게 됐고요. 사실 그 과도기에 미국의 행진곡 작곡가인 이제 필립 수자.

0: 존 필립 수자가 있었는데요. 네. 가끔 그분도 음악도 우리 KBS 1에서도 FM에서 듣고 하는데 이분이 기계 음악의 폐해라는 논문을 써서 의회에 청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음악을 LP로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예. 저작권을 저작료를 10원도 안 준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 당시엔 저작권
1: 네, 법이 그 개념이 없었나 보군요.
0: 저작권법에 네. 음악에 대한 개념은 없었던 것입니다.
1: 예.
0: 하지만 그 존 필립 수자가 그 투쟁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개정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이 또 돈을 벌게 돼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축음기와 그 음반 산업을 또 이제 칭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AI에 대해서 뭔가 불안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AI로 뭔가 내가 돈을 못 벌고 뭔가 내 거를 빼앗기는 느낌을 가질 거라는 거죠. 마치 존 필립 수자처럼.
1: 네.
0: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포용적인 제도를 만들고 기존의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 또는 기존의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포용적 제도를 만든다면 사람들은 점점 더 AI를 통해서 혜택을 얻는 구조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상황이 되게 듣다 보면은 좀 역설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상황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0: 저는 제 책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1: 네.
0: 하나는 일단 재본스 역설이라는 오래된 내용이 있습니다.
1: 재본스의 역설이요?
0: 네, 1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을 잘 데우기 위한 석탄을 그동안은 만약 한 달 동안 2톤을 썼는데 만약 기술이 좋아서 1톤을 써오면
1: 석탄을 덜 쓸 것 같네요.
0: 석탄을 앞으로 덜 쓸 것 같죠.
1: 예.
0: 근데 재본스가 관찰해 보니까 석탄 프로세싱하는 기술이 더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석탄을 더 쓴다라는 것입니다.
1: 싸지니까 더 쓰는
0: 싸지니까 건데. 더 많이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연비가 좋아지면 더 달리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네.

0: 사람들을 인간이 하면서 은행의 지점 운영 비용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은행들은 은행의 지점을 늘렸습니다. 아, 그러면서 그렇구나. 고용이 더 늘어났다는 거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옛날에 보면 우리가 4명 정도가 타죠.
1: 네.
0: 근데 요즘은 기술 발전으로 2명이 타고요. 사실은 1명이 타도 되죠. 근데 그분이 약간 정신,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2명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4명에서 2명 탈 때 많은 분들이 야, 조종사 이제 일자리 없겠다 했는데.
1: 아, 부기장 같은 그런 포지션.
0: 네. 네. 근데 항공사들이 오히려 운항 스케줄을 더 늘리게 된 거죠.
1: 아, 그렇군요.
0: 네, 이런 것들이 재본수의 역설입니다.
1: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싸지면은 안 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쓴다. 뭐
0: 더 많이 쓴다는
1: 말입니까?
0: 거죠.
1: 이게 근데 재본수가 그 오래되셨나 보네요.
0: 네, 아까 1800년대.
1: 석탄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0: 석탄 시대에 석탄의 석탄 기술이 발전하면 와. 석탄을 안 쓸 줄 알았는데 석탄을 더 쓰게 됐다.
1: 네.
0: 그럼 AI로 우리가 어떠한 분야의 기술 비용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분야는 더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작년 9월에 조선일보가 모든 기사를 하루에 한 700건 나오는 기사를 AI로 번역해서 영어로 냈습니다. 그래서 조선 데일리라는 새로운 사이트가 나왔는데요.
1: 네.
0: 기존에는 사람한테 그 700개의 기사를 다 번역시키는 것이 부담이 됐는데 그 업스테이지라는 AI 회사와 제휴해서 그렇게 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1: 뭐라고요?
0: 태국어로도 700개를 다 해달라.
1: 세상에.
0: 그래서 조선일보의 네. 그 홍준호 발행인께서 앞으로는 우리 조선일보가 뉴욕타임스를 이길 수 있다. 동아시아 뉴스만큼은 그동안은 한글이라는 어떠한 것으로 로컬 사업자의 머물렀는데
1: 예.
0: AI로 이제 우리가 만약 영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만약 조선일보가 태국어로 만약 매일 700개의 기사를 내보낸다면 아마 조선일보는 태국어 전공 전문가를 한 half-day 하루 절반은 아마 고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그 이상 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에서 트래픽이 나오면은
0: 네. 결국은 700 그 요즘 AI로 인해서 통번역하는 분들이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AI로 우리가 통번역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또 그 언어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러니까 더 넓어지고 확장이 있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이 충분히 과거 사례를 뭐 역사적으로 아주 깊게 또 다양하게 다뤄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다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트로 때 얘기를 했지만 메타에서도 최근에 막 직원들도 레이오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감원들이 어쨌든 지금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은 늘어난다는 게 당장 늘어나는 게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0: 그렇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려보죠. 저도 네. 벤처기업을 해봤는데요.
1: 예.
0: 사업이 잘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조건 사람 뽑는 겁니다. 근데 사업이 안 되면 부서를 축소해야 되죠.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요. 사실은 메타든 마이크로소프트든 무슨 감원 계획이 있다 뭐 발표가 나면요. 그 기사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결코 돈을 벌지 못하는 부서를 남기는 것, 돈을 버는데도 감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1: 그렇군요. 저는.
0: 결국은 AI 때문에 감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네. 그냥 돈을 못 버는 부서를 정리하는 거죠. 최근에 그 미국의 램프라는 핀테크 회사가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1: 네.
0: 램프라는 핀테크 회사는 그 법인의 기업의 직원들한테 법인 카드를 다 무료로 발급해 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법인이 법인의 직원들과 그 법인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그 램프라는 회사는 확실하게 다 나오는데요.
1: 예.
0: 램프가 이 그 경제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최근에 그 논문이 뭐냐면 AI를 많이 쓰는 회사일수록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더라는 것입니다.
1: 아 그런 실증 자료들이 나오나 보네요.
0: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1: 네.
0: 그 우리나라의 잡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죠.
1: 예, 알고 최근에
0: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워크스피어로. 근데 그 회사는 구인 공고와 구직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1: 예.
0: 거기 본부장님이 국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1번 구인 공고는 줄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 아 한국도요.
0: 네. 2번 구인 공고에 AI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 3번이 뭐냐면 회사들이 두 가지 이상 일을 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총무회계도 하고 영업 마케팅도 할 수 있는 사람.
1: 아,
0: 그게 왜 그런가? AI 네. 영향이죠. 왜냐하면 AI가 총무회계를 많이 도와주니까 어떤 사람이 반만 총무회계를 하고 나머지 남을 때는 반은 마케팅 영

0: 사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잡코리아에서 권고하는 것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멀티펑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그거를 근거를 제시해줘야 된다.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턴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 쪽도 하고 뭐 생산도 한다든가.
1: 네.
0: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저의 주변에 있던 얘기인데 뭐냐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졸업생인데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에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랬다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AI로 우리 회사의 업무를 어떻게 혁신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했대요.
1: 준비가 안 돼 있었나요?
0: 그렇죠. 결국은 회사들은 결국은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AI로 어떻게 우리 회사를 혁신할까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떤 일자리를 없앤다라는 그러한 것은 사실은 아까 과도기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1800년대 공장 자동화가 일어나면서 처음엔 약간 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떨어졌어요.
1: 아, 네.
0: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자동화가 되면서 다시 일자리가 더 생기고 자동화되면서 그 물품이 싸졌습니다. 물품이 싸지면서 결국 가처분 소득은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쓴 칼럼도 우리가 어떤 자동화 기술이 새로 나왔을 때는 자동화의 확산을 빨리 해버리다 차라리. 그러니까 자동화가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만 그걸 쓰고
1: 네.
0: 또 어떤 특정 부류만 쓰게 되겠죠. 그럼 격차가 커집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걸 하죠. 모두의 AI라든가 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사실은 AI 기술을 100% 확산시켜버리면 격차가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은 오히려 확산 속도를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격차를 줄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 KBS 방송국인데
1: 네.
0: 20세기 초반에 방송국이 나왔잖아요. 근데 방송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처음부터 격차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은 라디오가 없던 시절에는 내일 날씨도 몰랐던 거예요.
1: 네.
0: 그다음에 재난 이런 것도 몰랐던 거죠. 결국은 재난이나 날씨 정보는 오히려 부유층에 오히려 더 가까운 정보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라디오가 나오면서 사실은 그 모든 정보가 평등하게 배포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송 같은 기술은 처음부터 평준화 민주화 기술이었고요. 많은 기술은 처음에는 아무래도 귀족과 부자한테 가는데 사실은 뭐 미국의 최고의 창업가들은 헨리 포드,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코카콜라, 맥도날드, 햄버거 이런 게 다 뭐냐면 어떤 제품을 굉장히 싸게 팔아서
1: 네.
0: 많은 대중들한테 확산시킨 회사들이죠. 우리 영국 같은 경우는 롤스로이스나 뭐 벤틀리 이런 건 약간 귀족적인 차로 어떤 파급 효과가 낮기 때문에 어떤 큰 대기업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고요. 마치 수공업 같은 수제차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
1: 네.
0: 어떻게 보면 AI 기술과 같이 보편적 기술은 더 빨리 확산시키는 전략이 오히려 더 민주화되고 평등화되는 그런 것에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은 이제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생긴다고 하면은
0: 네.
1: 뭐 어떤 분야에서 좀 어떻게 생긴다고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0: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챕터가
1: 네.
0: 그림의 자동화도 카메라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생성 AI가 나왔지 않습니까?
1: 네.
0: AI가 그림을 그리고 있죠.
1: 맞습니다.
0: 그러면 어떤 산업이 나올 것이냐? 약간 설명 산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경희대 학생 중에서 그 텀 프로젝트를 했더니 재무제표가 있는데요. 우리 재무제표를 네. 보면
1: 숫자 범벅이어서 좀 어렵잖아요.
0: 예. 근데 이거를 이미지로 생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채가 많은 기업은 막 쇠공을 달고 있는 걸로 표시하고요. 성장률이 네. 굉장히 높은 기업은 날개를 단 것처럼 표시하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바로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1: 네.
0: 또 어떤 학생은 재밌는 게 계약서를 갖고 왔는데 계약서 우리가 다 읽지 않잖아요.
1: 예.
0: 그 계약서를 웹툰으로 바꾼 것입니다.
1: 아, 그럴 수도 있네요.
0: 네, 한 8컷짜리 웹툰으로 바꾸면 사장님 이 계약서 그냥 사인하시면 나중에 이런 일 당할 수도 있어요.
1: 아, 중요한 부분만 딱 설명을 네. 딱 꺼내가지고 그림으로 쉽게요. 아, 대박이네요. 네.
0: 이런 것들을 만약 우리가 계약서로 사람이 그려줬다면 너무 힘든데
1: 예.
0: AI가 그려주기 때문에 이런 설명 산업 또 시각화 산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고요. 뭐 2년 후에 우리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지만 앞으로의 선거는 이제 말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이미지를 보여주겠죠. 제가 집권하면 이런 세상이 됩니다.
1: 아.
0: 근데 다른 후보는 저 후보가 만약 집권하면 이렇게 나빠질 겁니다.

0: 그러니까 서로 이미지와 영상 가지고 이제 정책을 얘기하고 시민들은 뭐 공약을 우리 뭐 100대 공약 다 읽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얼마나 영상화 됐는가에 따라서
1: 네.
0: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도지사로 그 당선된 도쿄 도지사 당선된 분이 챗봇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자기 정당에 맞는 정당 강령에 맞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생성 AI로 그런 것을 잘 쓴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1: 그러니까 한 분야만 보더라도 그냥 챗GPT나 그림 생성 툴을 썼을 때 더 많은 일자리가 다른 쪽에서 많이 생긴다. 그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하는 분야로.
0: 네.
1: 아.
0: 우리가 카메라를 생각해 보면 유튜브가 나오면서 사실 KBS는 조금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유튜버들이란 새로운 직종이 나왔죠.
1: 맞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유튜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새로운 직업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0: 카메라가 네. 만든 직업이죠.
1: 네.
0: 네. 근데 이제 유튜브도 저는 몇 년 안 남았다고 봐요.
1: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이네요 지금.
0: 쇼러너라는 회사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드림플레어라든가.
1: 네. 쇼러너는 뭐 하는 회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0: 네. 네. 내가 프롬프트로 몇 마디 하면 애니메이션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거칠 수 있죠.
1: 네.
0: 근데 시청자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를 다시 자기 얼굴을 넣는다거나 또 다른 리메이크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럼 우리가 유튜브에서는 아직 그게 안 되죠. 누가 어떤 영상을 딱 찍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리메이크해서 그동안은 그런 기술이 약했는데요. 이제 쇼러너 같은 경우는 A가 만든 어떤 A는 그냥 말로 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1: 네.
0: 다른 사용자가 그걸 다시 리메이크하고 그 다음 속편을 만들고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제작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또 분배하는
1: 네.
0: 그런 플랫폼이죠. 그럼 현재는 그런 게 안 되죠, 지금. 예,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BS가 월드컵 중계하고 있어서 되게 고마운데 미국의 MBC 방송국은 2년 전에 파리 올림픽에서 카메라맨 분들이 일단 5,000시간을 찍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올림픽을 볼 때 어떡합니까? 뭐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하이라이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MBC 방송국의 피코크에 가가지고 오늘 한국 체조 어떻게 됐어? 이러면 그 5,000시간의 분량 중에 한국 체조 영상을 가지고 와서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그 알 마이클스라는 유명한 스포츠 해설자의 목소리를 넣어서 줍니다. 그랬더니 700만 개의 하이라이트가 생성된 거예요.
1: 대단하네요.
0: 그러면 유튜브는 지금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유튜브는 과거의 미디어가 됐습니다. 유튜브엔 내가 원하는 하이라이트는 없는 거거든요.
1: 네.
0: 지금 미국의 MBC 방송국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도 그렇게 해서 하이라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아 진짜 대단하네요.
0: 그렇게 했더니 네. 트래픽이 어디로 갑니까? 그동안은
1: 그쪽으로
0: 방송국이 좋은 일을 다 했는데
1: 네.
0: 사실은 돈은 유튜브가 버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시청자들이 하이라이트를 받으려면은 이제 유튜브로 가는 게 아니라 AI 기능이 있는 방송국으로 직접 간다는 것이죠.
1: 아. 지금 그러면은 요즘에 AI 쪽이 이제 에이전트라고 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게 대리인이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좀 대체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데 AI가 우리 사람을 정말 대체해버리면은 저희는 뭘 해야 되냐 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까?
0: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AI 에이전트가
1: 네.
0: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내가 관리하는 거죠.
1: 아, 내가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좀 윗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0: 네. 유튜버들이 왜 좋죠? 잠을 자고 있어도 돈을 법니다. 유튜브는. 그러면
1: 네.
0: 우리 인간이 돈을 잘 벌려면
1: 네.
0: AI 에이전트를 개발해야 돼요. 나의 AI 에이전트.
1: 아, 나의 에이전트요?
0: 네. 그러면 내가 잘 때 얘가 돈을 법니다.
1: 네.
0: 근데 얘는 100개 국어 다 하죠. 나는 뭐 한국어랑 몇 개 떠듬떠듬 제일 외국어 몇 개 못하는데
1: 네.
0: AI 나의 AI 에이전트는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 산업부에서 그 안목지라는 사업을 하는데요. 명장이 있어요. 각 기업마다.
1: 네.
0: 10년 이상 수십 년 일하신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좀 있어서 은퇴하면 이분들의 그 경험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AI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AI에 주더라도 그분이 뺏기면 안 되죠. 한번 자기가 한 10시간, 30, 40시간 인터뷰 해줘가지고 다 노하우를 줬는데
1: 네.
0: 그게 그냥 잠깐 얼마 용돈밖에 안 주면서 다 빼간다면 사실은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인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안목지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0: 그렇게 하기보다는 당신의 안목지로 에이전트를 만들어라.
1: 아.
0: 그러면 에이전트한테 물어볼 때

0: 때마다 에이전트가 돈을 받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되면은 이분은 은퇴를 해서도 자기의 암묵지를 계속 갖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계속 관리하는 관리자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1: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AI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암묵지가 많이 쌓이거나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에게는 뭔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열리는 느낌은 많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또 지금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시대에 또 청년 취업이 굉장히 줄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또 IQ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AI 시대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학생들 보시면서 좀 젊은 층의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AI 시대에 준비하는 게 좋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0: 네. 그 13번 그림 보여드려도 될까요?
1: 아, 13번 그림.
0: 네. 올해 4월에 뉴욕타임스가 크게 보도한 회사가 이 미국의 매드비라는 회사입니다.
1: 매드비.
0: 네. 온라인으로 처방을 받아서 약품을 구매하는 건데요. 마운자로 뭐 위고비 같은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건데요.
1: 네.
0: 창업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6천억을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조 단위 매출인데 직원이 몇 명이냐면 한 명이었다가 최근 한 명 더 뽑았는데 동생을 뽑았습니다.
1: 아유, 아, 이게 두 명인데 네. 1조 단위, 1조급의 1조의 매출이 매출. 나와요.
0: 근데 돈을 또 투자를 받질 않았습니다.
1: 네,
0: 3천만 원, 2만 달러로 시작했는데 미국의 벤처 캐피탈도 여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해줬는데 유니콘이 된 겁니다. 1조 매출을 내는 회사가 됐습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 네. 이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이 매튜 갤러거는 대학도 다 졸업하지 못했고 12살까지 거의 모텔이나 차에서 잠을 잔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삼촌이 어느 날 컴퓨터 한번 사줬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AI로 일을 시키는 그러한 전자상거래 회사를 만든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회사에는 많은 그 고객들과 통화를 하는데요. 목소리가 다 이 사장님 목소리입니다.
1: 아, 자기 네. 오디오도 따가지고 직접 통화하는 막 그런 걸 자동화했나
0: 네.
1: 보네요.
0: 그 미국의 11 랩스라는 회사가 이제 그쪽으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그 11 랩스 기술을 써가지고 모든 그 전화를 이제 이 사람 목소리로 하는데 AI가 전화하니까 또 짜증내는 고객이 있었겠죠. 그 고객들을 위해서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요. 그런 고객들은 하이터치를 원하는 고객들은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직원들도 AI를 많이 써서 그 고객에게 어떤 가족 사항이나 그 중요한 사항들을 다 일일이 잘 파악한 다음에 AI의 도움을 받아서 네. 사람의 목소리로 전화하는. 저는 젊은이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OPC 운동이라 그래서
1: OPC요?
0: 네, 북경대학이나 칭화대학 같은 그런 최고 대학 학생들한테 원 펄슨 컴퍼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좀 모두의 창업이다 이런 것들 하는 게
1: 네.
0: 사실은 그와 비슷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KBS에서 이번에 기획 잘하신 그 인재전쟁 3부를 봤는데 거기에 최태원 회장님께서 강의하는 한 30분짜리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 책에 쓴 내용이랑 똑같더라고요. 뭐냐 최태원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젊은이들한테 앞으로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1: 네.
0: 수십 개 일자리가 있을 거다.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에 두세 개의 직업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수십 개의 일자리를 가지게 될 그럴 시대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책에도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1: 아, 지금 AI 플러스 이코노미에서도 있는 결론을 그렇게 했는데 유사하게 말씀하셨거든요.
0: 네. 결국은 그래서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기죽이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1: 네. 방금 네. 그럼 제 질문이 엄청 잘못됐네요.
0: 근데 어쩔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상당히 그 주류적인 의견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할 수 없이 이 책을 썼습니다. 사실은 너무 AI가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1: 네.
0: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1: 네.
0: 1991년 얘기입니다.
1: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0: 35년 전에 네. 제가 대우조선에 AI 시스템을 개발하러 갔었는데요.
1: 네.
0: 대우조선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인공지능 하는 애래 제 우리 일자리 뺏으러 왔어 그랬습니다.

0: 하게 해주는 거네. 도와줄게. 그러니까 35년 전도 그랬다. 그 AI란 말이 너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1: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엄청 이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좀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가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7월 14일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에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2826님이 정규장이 끝난과 동시에 경제쇼를 챙겨 들으며 정보를 많이 얻어갑니다. 오늘도 숨막히는 장에 한숨 돌립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한규선님은 경제쇼 매일매일 잘 듣고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삼천님은 하루의 마감은 경제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를 하려면 경제쇼를 듣고 판단하면 됩니다. 지인들이여 잘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못 샀어도 좋은 주식 살 수 있다. 받으실 당첨자분 KBS 일라디오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관청에 나가 나란 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가리켜 벼슬아치라고 부릅니다. 벼슬아치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라 살림을 하는 벼슬아치는 결국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뜻으로 벼슬아치 심부름꾼이라는 속담도 나오게 된 것이죠. 벼슬아치라는 말 뒤에 붙은 아치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인데요. 벼슬아치 말고도 동양아치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벼슬이란 말은 관아에 나가서 나란 일을 맡아 다스리는 자리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그 외에도 어떤 기관이나 직장 따위에서 일정한 직위를 속되게 이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는 자기가 맡아 하는 일이 큰 벼슬인 것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닭 벼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벼슬이 아니라 벼 밑에 시옷 받침을 쓰는 벼시 맞는 표현입니다. 벼슨 달기나 새 따위의 이마 위에 세로로 붙은 살조각을 말합니다. 아마 닭 벼시라고 부르는 것이 발음상 불편해서 좀 더 쉽게 발음하려다 보니 닭 벼슬이라고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벼슬이 아니라 벼시 맞고 달개 벼슬 한자어로는 개관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서해 5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이 호우특보도 밤사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강풍특보도 역시 서해 5도와 수도권 위주로 내려졌는데 이 서쪽에서 발효되기 시작해 충남과 제주 등으로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오겠는데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 대부분 30에서 10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120mm 안팎까지 오겠습니다. 이쪽은 시간당 30에서 50mm, 대부분

0: 지역 시간당 2, 30mm 정도의 강도로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도 최대 80mm, 제주 지역도 역시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이 상대적으로 적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풍까지 동반된 비고요. 모레도 남부와 제주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4도 등 23도에서 27, 낮 최고 기온 서울 30도, 강릉 33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쪽의 최고 체감 온도는 내일도 33도 이상 35도 안팎까지 나오겠습니다. 전해상의 파도도 높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해안의 너울도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센서, 액추에이터, 2차 전지를 혁신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요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성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규제를 강화하는데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유튜브 댓글 의견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보유세 강화는 집값 누르기가 아니라 왜곡된 부동산 조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투기 요인을 줄이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촉법 소년 하향 조건을 강력, 중대, 반복 범죄 한정했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최종 결론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 등 그 밖에 14개 시도에서는 산사태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위험 지역 접근을 피하고 긴급 재난 문자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쌍둥이 득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 가능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 관련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에서 국회가 의결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3 지방선거 인천시장 사전투표에서 송도 1, 2동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수가 각각 3,030표, 1,440표로 동일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쌍둥이 득표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한 수사팀장에게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이번 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과 별도로 수사 중인 검찰도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PC를 증거인멸한 혐의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비서관 등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 중순 대통령실 행정관들에게 관저 PC 8대를 무단 반출하고 포맷하게 해 내란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인건비 등을 가로챈 공직자 등을 적발해 범죄 혐의가 있는 두 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선임위원은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대가로 5천만 원을 요구했고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지자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채용 청탁, 골프 접대 등의 공직자 15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이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 지금까지 오원종이었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 게임 룰을 확정했습니다. 결선 투표제가 아닌 선호 투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보안수사권을 일부 남기는 내용의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김덕일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진단해봅니다. 뉴스레터 K는 KBS 라디오 앱 콩과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 쿠폰,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게임룰 확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고위원회의 있었는데 선호투표제 의결했어요. 친정청에게 최고위원들이 한 4명 돼서 야 이거 쉽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호투표제로 갔어요. 이성윤 의원은 뭐 최고위원 사퇴한다 했지만 나머지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선호투표제에 찬성을 한 셈이거든요.
2: 그렇죠.
1: 그 네. 이유가 뭘까요?
2: 기본적으로 명분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1: 반대할 명분.
2: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난해 그 전당대회 룰이 이거였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정청래 네. 당 대표 전 대표와 지금의 최고위원들이에요.
1: 지난해 룰도 이거였어요?
2: 그렇죠.
1: 네.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1: 네.
2: 정당은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의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나름대로의 유권해석 권한이 존재합니다. 그 유권해석 권한을 가지고 사법으로 가져가서 다투는 건 정치권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1: 근데 너무 많죠. 요즘.
2: 그렇죠. 예. 합의를 바탕으로 모든 거를 하고 그 당규를 치유 내지는 네. 개정하는 과정을 밟는 게 많습니다.

0: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해결법을 찾았다라는 측면에서 정치권이 제대로 정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1: 네네.
0: 그리고 이게 한번 지난해 유권 해석이 그 당무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히려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틀렸다는 당무위를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투표를 해서 이거는 당헌당규에 맞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다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복잡해지는군요. 아주
0: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0: 그러면은 예. 당무위도 지난번에는 뭐 했어 이런 얘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전준희는 그거를 작년 사례를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재논의하라고 최고에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낸 걸 가지고 다시 재의결해가지고 또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최고위원들로서는 절차 측면이나 네. 지난해의 그 결과에 의한 이런 모든 게 명분이 좀 약하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파행을 시켰을 때에 누구에게 비난이 더 많이 갈 것인가라고
1: 네.
0: 한다면 현 지도부에 비난이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 네.
0: 그래도 정치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어제의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1: 이게 제일 큰 요소겠죠.
0: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거예요. 사실은 뭐 수용 안 할 수 없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이콧 압박을 했잖아요.
1: 네.
0: 예? 저기 선거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압박하다가 마지막에 당하는 희생자 프레임을 좀 만들면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수용한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박수를 쳐줘도 된다, 칭찬해줘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이제 일단 이런 예, 예, 예.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한번 네, 강찬호 의원께 해볼게요.
2: 네.
1: 자 이제 어쨌든 뭐 지난번에도 그런 룰이었고 이거를 반대할 명분도 적고 네. 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일단은 나한테 불리하다 이래서 이제 반발을 했는데.
2: 네, 네.
1: 생각해보니까 과연 이게 불리하기만 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고 과연 친청계 그 최고위원들이 아 그래 선호투표제 그럼 할게 그 이성윤 한 명 빼고 그렇게 네. 할 때는 정청래 의원하고 의논을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2: 아, 정감이 당연히 갔겠죠.
1: 자, 정청래 의원도 뭐 당 결정 존중한다
2: 네.
1: 선호투표제 도입 수용한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2: 네.
1: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나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지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2: 아 그렇죠. 또 당장 뭘 얻었어요? 청년직 그 저 선출직으로 지금 청년 최고위원 그 도입한다는 거 지금 물론 안 하기로 했잖아요.
1: 네.
2: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물론 지금 대표되는 게 중요하지만 대표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 이제 최고위원회의 하는데 최고위원들이 전부 친명이 돼가지고 내가 타이틀만 대표지. 뭐 무슨 건건이 그냥 계속 저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발목 잡으면 그 대표할 만 나겠습니까? 그중에 근데 제일 그래서 지금 친청계가 경계한 것이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로 뽑는다. 이걸 굉장히 경계한 거예요. 지금 친명계하고 친청계를 이렇게 보면
1: 네.
2: 친명계 쪽이 이른바 뉴 이재명이라든가 청년 후보감들이 꽤 있는데 반대로 친청계는 그런 게 없어요. 친청계는 지금 전형적인 친노 친문 586 무슨 과거 사람들 약간 그런 좀 어떤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청년 최고위원 선출직 도입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게 관철됐어. 얻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0: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냥 겉으로 봐서는 이게 그 선호 투표제라는 게 네. 친명이 둘이니까 친명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거는 까봐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과학적 시뮬레이션도 이루어진 바가 없어요.
1: 데이터는 없다.
0: 네, 그렇게 불투명한 떡을 갖고서 내가 그냥 고집을 할 바에는 확실한 떡. 이거 저 청년식 최고위원이 선출직으로 도입되지 않는다. 이건 확실한 떡이거든요. 그 확실한 떡 받아든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이 룰싸움이 누구의 어떤 그 반발로 촉발됐냐면 친청계거든요. 네. 일단 이 지금 지연이 지금 주말을 거쳐서 계속 지연되고 보기 싫은 보기 안 좋은 삿바싸움이 이어진 것의 책임은 친청계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책임이 매일매일 가중되지 않습니까? 끌면 끌수록.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전청래 대표 후보 의원이 그 미루고 미뤘던 출사표를 던졌을 때 아, 조만간 타결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본인이 출사표를 안 던지고 있었을 때 이제 싸움이 굉장히 격화됐었고 어, 이거 수틀리면 나 출사 저 아예 그냥 출마 안 해버려? 보이콧해? 이러면 더 파국이 가거든요. 네. 아마 그것까지도 카드로 걸면서 지금 선호투표제 싸움을 하나 했는데 어저께 결국은 출사표를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왜 어저께 던졌느냐 했더니 여론의 부담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저 어떤 그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이것은 이제는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놓은 논쟁은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판단. 이런 것들이 작용한 거 아니냐. 네. 어제부터 그런 얘기가 돌았던 것이죠.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오세훈 시장하고 이거를 비교하는 건 저는 억까라고 생각하는 게 네. 아니 오세훈 시장도 가만히 보면은 끝까지 안 갔어요. 뭐 더 원래 더 세게 가고 어, 저 장동학 완전 저 저륜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이고 해라 했지만은 그 그냥 의원총회 열어서 결국 결의문에 집어넣는 거 선에서 결국은 절충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세훈 시장은 뭐 끝까지 버티다가 무슨 본인이 피해자 코스 전혀 저는 그렇게 대비해서는 아니라고 보고 어느 정도 다 그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딜을 한 것이지 이것을 왜 한쪽은 마치 어, 적당한 선에서 잘 통 크게 양보한 것이고

0: 말씀을
1: 하셨기에 제가 지적은
2: 자,
1: 합니다.
2: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강찬호 위원 말씀하신 정청래 출마 선언 출사표하고 선호 투표제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 위원 이게 적당히 잘 얽혀 있다. 특히 청년 최고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무산시키면서 이걸 얻어낸 거는 상당히 이득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하셨는데 연동돼 있다고 보세요.
0: 연동돼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1: 그런 경우는 되게 연동돼 있더라고요.
0: 연동돼 있지 않기를 바라고요. 최고위 구성 구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청년이라는 것에는요. 좀 굉장히 심각한 상징적 뭐랄까요. 이미지 손상이 존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로 귀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전준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전준위에서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진보가 네. 청년의 지지 없이 진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보는 변화를 개혁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네. 네? 아니 지금 뭐 보수도 아니고 뭐 현재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보수 그런 보수죠. 현재를 지키겠다고 하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게 진보의 모습이라면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모습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것도 5분의 1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리그에서의 5분의 1이에요. 그리고 뭐 지명직까지 하면은 7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뭐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진보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의원님. 봅니다. 지금 6.3 네. 지방선거에서 패인이 뭡니까? 2030 확실히 등 돌린 게 굉장히 큰 타격을 민주당에 준 게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중앙일보 불편한 여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만 네. 이 불편한 여의도에 고민정 의원이
2: 광고료를 지금 받겠다고 우리 제작진이 그러는 걸 제가 말릴게요. 어쨌든 네. 말씀하세요. 네. 예.
1: 뭐 출연료에서 손보신다면 뭐. 네. 근데 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고민정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친문 핵심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분도 40대 후반입니다 벌써.
2: 아 그래요?
1: 예, 이분 자 여러분 이걸 자기가 저도 놀랐어요. 고민정 하면은 민주당에서 보면 막내로 보이거든요 여전히. 근데 이분이 47세예요 지금 79년생이고요. 자기가 그래요. 지금 사회 어디 내가 보면 다 자기 친구들은 이제 기업 CEO 되고 얼마 안 가면 뭐 명퇴도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나이인데.
2: 저희만 나이 든 게 아니었군요.
1: 예, 진짜 그래서 예. 근데 제가 이 당에서는 지금 막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고민정 의원이 정말 우리 큰일 났다. 이제야말로 정말 2030 청년 위한 정치. 그래서 나 같은 40대 후반이 지금 나서야 되는 상황이면 보통 심각한 상황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오늘 민주당의 결정은 그걸 위한 최소한의 스텝조차 보기 좋게 걷어차버린 겁니다. 네.
2: 네. 자 시계를 하루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볼게요. 정청래 의원 어제 당권 출사표 던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당 대표직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김상일 평론가님. 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떤 효과를 노리고?
0: 그러니까 네. 뭐 당 대표직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욕심이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 뭐 자기 정치 비난 네. 뭐 이런 것들.
0: 그러니까. 그런데 예, 예. 그러려면은 당 대표직을 이용해 일곱 글자를 빼야죠. 출마를 하지 않겠다.
2: 예. 왜 조건이 들어가냐 이거죠.
0: 그렇죠.
2: 그 앞에.
0: 그렇죠. 예. 당 대표직을 이용해. 라는 거를 또 더더군다나 집어넣으려면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주든지 네. 다른 데다 전권을 맡기겠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2: 그 약속하는 건 너무 큰데. 그죠?
0: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개선을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네. 당 대표직을 이용해라는 일곱

0: 것도 한번 보세요. 지방선거 공천은 쿨하게 내려놨어요. 당경선 붙여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재보궐은
1: 지방선거도 전북 같으면 너무 이렇게 속이 보였지.
0: 아니 어쨌든
2: 지금 김상일 평론가님 저 발언.
3: 잠깐 끼워주세요.
0: 근데 국회의원 재보궐은 야전사령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뛰는 활동가들의 수장이기 때문에 야전사령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략공천할 거야 라고 전략공천 다 해버렸잖아요.
2: 예, 예.
0: 네. 이런 게 다 맥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용하지 않으려면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는 한 공천하는 순간 이미 다 이용한 거예요.
2: 네. 그렇죠.
0: 네.
2: 아. 그러면 나중에 한 1년 반 이상 지난 다음에 대선 출마하면서 어우 내 당대표 했던 거하고 이거 상관없어 이러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 이건데. 자 이제 강찬호 위원님.
3: 네.
2: 자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
3: 예.
2: 경쟁 주자들이 반발했어요. 김민석 네. 의원 측에서는 당권에서 대권으로 직행한 이재명 대통령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야 이거? 뭐 이런 약간 네. 해석도 내놓고 송영길 의원은 임기 4년 남은 대통령 앞에서 대선 나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냐? 뭐뭐
3: 네.
2: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3: 네.
2: 자 뭐 정청래가 당을 이끌면 내 아들 딸도 안 찍는다 뭐 이런 얘기도
3: 네,
2: 했습니다.
3: 그렇죠, 그렇죠.
2: 아주 강한 얘기들이
3: 네,
2: 나왔는데
3: 그렇죠. 네, 네, 네.
2: 자 이런 그 언급 나 네.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물론 앞에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가요?
1: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제 한 것 같은데
2: 네.
1: 제가 볼 때는 표심보다는 명심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좀 전에 말한 대로 대통령 듣기에 괘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상황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다른 연이 대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임기 뭐 몇 년 더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 계엄을 때리는 바람에 조기 대선이 되어서 뭐 그 당대표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맞은 거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2: 네.
1: 어쨌든 다 대표하는 도중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하는 말, 정청래 의원 하는 말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저게. 아니 당대표 하다가 대선 후보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물론 자인은 아니지만 상황이 네. 그렇게 만든 것도 있지만 누가 봐도 연결이 되고 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죠. 둘째는 또 하나는 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내가 대통령 될까봐 뭐 좀 노심초사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재명 대통령님 뜻 거슬러서 뭐 이 총선, 아니, 당대표 이용해서 대통령 될 생각은 없어요.
2: 네.
1: 마치 대통령이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게. 그래서 나는 대통령님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거 대통령 두 번 또 사실은 돌려가기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표심보다 명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2: 오히려 그럼 당권 전략에서는 안 했으면 더 좋았다 이런
1: 아니, 저는 우선 저는 근데 그런 이제 내부 건 집안 문제인데
2: 예.
1: 뭐 집안 문제 이제는 국민 듣기에 참 그렇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이러지 않아도 국민에서 너무 많은 의심을 받아봤어요. 도대체 지금 집권 1년 정도밖에 안 된 대통령이 있는 당이 무슨 전쟁을 치르듯이 이렇게 죽자 사자 싸우고 있는 것부터 꼴불견이고 그다음 룰 하나 가지고 삿밥 싸움도 너무 길게 하고
2: 네.
1: 하나하나 보니까 야 이게 딴 게 아니고 오로지 공천권 밥그릇 싸움이구나. 이미 그렇게 다 온 국민이 보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도 안 했던 무슨 대권 얘기를 하고 앉아 있잖아. 야 이제 보니 이 사람 공천권에다가 대권까지 꿈꾸고 있구나. 되게 이렇지 않습니까?
2: 강한 부

0: 조제인데 결국은 트럼프가 다시 협상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 구조 아닌가요?
1: 저는 처음에 이 MOU를 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했을까. 네. 이란도 절박하긴 했는데요. 네. 핵 협상을 이걸로 해결됐을 거라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네. 왜냐하면 7월 달에 미국의 비축유가 고갈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0: 예, 예.
1: 이럴 경우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게 가시화됐었기 때문에
0: 네.
1: 이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선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서 좀 MOU를 좀 급조해서 좀 서명한 감이 전 없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생각보다 빨리 일단 이 충돌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전망 이런 게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1: 오히려 원유 생산이 과잉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하반기 가면은 유가가 더 60달러까지 때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조금 더 기다릴 법도 한데 지금 생각보다 일이 좀 더 빨리 좀 양측 간의 충돌이 좀 빨리 벌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앞으로 이런 충돌이 계속되면은 물론 3월, 2월 그때는 훨씬 더 충격이 컸었죠.
0: 예, 예. 뭐
1: 120달러까지 간다.
0: 그렇죠.
1: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방어가 돼 있는 상태로 보지만 오르는 건 결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람직하지는 않을
0: 그렇죠.
1: 겁니다. 그러면
0: 예.
1: 판단을 잘 해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다시 한번 MOU를 통해서 한숨 돌리는 식으로
0: 네.
1: 이란과 대화의 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미국이 이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이긴 한데 미국 유권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유가라든가 물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0: 네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0: 그 지금 이제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 혹은 미국이 원만하게 타결을 해서 어떤 경제, 국제 경제에 의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모습. 후자에 유권자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할 텐데
1: 예.
0: 더더욱 그 전자도 이란을 군사적으로 뭐 이런다고 해서 다시 제압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너무나 많은 비용과
1: 그렇죠.
0: 예. 리스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미군 희생자가 나오면 여론이 완전히 또
0: 그러니까요.
1: 바뀌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좀 더 네. 비축유도 늘리고 좀 국제시장 원유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건데 뭐 어느 정도 목표도 달성한 부분도 있죠.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던 원유가 좀 상당 부분 나온 부분도 있고
0: 예, 예.
1: 뭐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더 전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하지만 아마도 국민들을 더 많이 설득시키겠죠.
0: 네.
1: 이때면 미국산 석유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0: 네네.
1: 국제 유가가 물론 연동이 돼서 오른 유가를 미국 소비자들 받아들여야 되지만
0: 네.
1: 뭐 그런 식으로 홍보하겠죠. 미국 경제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전 세계가 미국 석유를 찾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국민들을 설득시킬 것 같긴 한데
0: 네.
1: 그것은 뭐 11월 달에 뭐 유가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미국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군사적으로 일시적으로 때리는 것도 뭐 군사적 괴멸이나 초반에 전쟁을 시작할 네. 때 그런 목적이나 그런 성격과는 달리 어쨌든 협상을 위한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보십니까?
1: 아니면은 요 상태로 어떻게 보면 관리된 충돌 방향? 이란이 상성 공격하면 미국이 더 공격을 하는데
0: 네.
1: 저는 이란의 타격이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0: 네,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란을 약화시켜 가면서 관리된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0: 목적을 이룬다.
1: 그렇죠. 유가가 갑자기 오르긴 했지만
0: 네.
1: 지금 미국이 다시 꺼내든 카드가 이란이 석유 수출을 이제 허용했던 것도 지난 7월 우리 시각 7월 8일 날에 철회했고요.
0: 네, 네.
1: 그다음에 해상 역봉쇄죠. 다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충돌을 요즘 군사적 충돌이 난다면 요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압박하는 전략. 그렇게 함으로써 협상장으로 나오는 전략을 펼 것 같은데
0: 네.
1: 이란도 지금 뭐 죽을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장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은 초반에는 이 전쟁이 좀 단기간에 끝날 걸로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길어질지는 몰랐을 겁니다. 진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이렇게까지 길어질지 몰랐던 것처럼.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각 16일 저녁 우리 한국 시각으로 보니까 17일 오전 10시더라고요.
1: 네.
0: 대국민 연설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내용들이 그 연설에 담길 걸로 예상하세요?
1: 뭐 이란에 관한 얘기가 있다면은
0: 네.
1: 뭐 또 그런 얘기 하겠죠. 이란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괴멸됐습니다.
0: 네.
1: 뭐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요.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우리가 뭐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 전 세계가 우리 미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석유가 전 세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것 같습니다.
0: 본인의 성과.
1: 예, 미국의 경제가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뭐 지표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어필할 것 같고요. 이제 중간 선거를 좀 의식해야 되니까요. 그런
0: 네.
1: 식으로 하면서 뭐 이란에서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0: 그래서
1: 식으로
0: 곧 끝날 거다.
1: 곧 끝날 거다는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곧 끝날 거다.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있고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도 내가 챙기고 있다.
1: 예, 그런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다. 뭐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예. 자, 마지막.

0: 질문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쭉 미국과 이란 전쟁을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 역시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거는 핵무기 없애겠다로 네. 시작을 했잖아요. 그 핵무기, 핵물질 요 부분. 전쟁을 마무리할 때 어떤 핵무기를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핵물질을 다 폐기하고 없앨 거냐. 요게 하나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네 경제가 살아야 정권도 살고 국민들도 살기 때문에 제재 완화 이 부분 바라는 게 있을 네.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이제 돌출한 호르무즈 네. 그 통행 혹은 그 관할권이랄까요. 이런 문제인데 요 그 세 가지 아주 핵심 요소가 어떤 수준에서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이게 이 해법을 찾는다면 마지막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1: 해법이 쉽지는 않아 보이긴 네네. 하는데요. 만약에 협상장으로 가서 논의가 되려고 한다면 우선 미국 측이 주장하는 것이 이란의 핵 동결 기간이죠. 네네. 0% 농축하는 것을 미국 20년 주장하고 이란은 뭐 5년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간점을 찾아서 뭐 15년 정도. 네. 오바마 대통령이 3.67%로 15년을 했으니까 네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0%로 15년. 뭐 그 정도까지라도 어떻게 좀 양측 간에 좀 절충을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0: 어쨌든 오바마를 그렇게 비판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
1: 좋은 조건으로 예, 예. 지금 이란도 좀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호르무즈 물론 없던 권리인데 지금 이란이 좀 물러서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협상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란이 원하는 것이 동결 자산 같은 것들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가장 급한 것이 60억 달러 카타르에 있는 것을 이제 금방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계속 요구하는 건데요. 만약에 협상장에 들어가서 이란을 설득시키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미국이 어느 정도 동결 자산 해제해주고 이란의 양보를 이끌어낸 그런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란의 지금 뭐 오늘 뭐 뉴스 보게 되면 또 다시 다른 곳에서도 핵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또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예. 양측 간에 저는 계속해서 평행선 달릴 것 같고요. 협상으로 해결되기는 당분간은 힘들어 보이긴 한데 어느 정도 미국도 좀 양보를 하고 저는 동결 자산 문제 이란 네. 측이 먼저 해주는 쪽으로 하고 이란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양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지금 핵무기 핵물질 그다음에 그 제재 완화 말씀하셨는데 호르무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호르무즈는 저는 이 부분은 뭐 국제법에 따라서 해결돼야 될 문제고요. 네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란이 자꾸 좀 그러니까 아전 인수격으로 좀 마지막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동결 자산이 전부 다 지금 이란으로 들어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결 자산 부분이라든가 경제 제재 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당근책을 제시하고 네.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키느라 오히려 소탐 대신할 수 있으니까요. 이란이 계속 우긴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배들이 오질 않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어느 정도 좀 당근책 제시하고 이란으로부터 하여금 호르무즈 통제권을 주는 것이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제사회도 같이 나서서 이란을 좀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김도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소식입니다. 어제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증시가 좀 불안했습니다. 하루 종일 크게 출렁이었습니다. 마감은 반등이었죠?
1: 예, 코스피가 오늘 0.76% 오른 6,856.83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소폭 상승인데요. 과정이 굉장히 출렁이었습니다.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8.95% 폭락해서 두 달여 만에 7,000선을 내준 코스피 내줬었는데요. 오늘도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에 6,614까지 올랐다가 10시쯤에는 6,979까지 올라서 7,000선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다시 낮 12시 때 5% 넘게 급락해서 6,448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네. 장중에 저점과 고점 차이가 530포인트가 넘는 극심한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종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4.7% 급락과 4.6% 급등을 오가다가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6% 급등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3.34% 오른 26만 3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92% 내려서 783.98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0: 네. 반도체 실적은 역대급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출렁이는 이유는 뭡니까?
1: 예, 크게 두 갈래인데요. 우선 네. 바깥의 악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걷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네.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4.8%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유독 큰 데에는 우리 시장만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 매도를 지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오르내리는 폭의 두 배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상품이 있는데 네. 주가가 급락해서 이 상품이 하루 30% 넘게 빠지면은 운용사는 정해진 두 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식을 추가로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이 자동으로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어제 국내 기관 순매도의 62%가 네. 이런 ETF 청산 물량이었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반도체 업황이 꺾여서가 아니라 포지션 청산에 가깝다면서 반도체 실적 전망 자체는 하향되지 않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0: 네. 주제를 바꿔봅니다. 그동안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과정 거쳤습니다. 그 결론, 즉 정부와는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어요?
1: 예, 맞습니다. 결론은요. 조건부 네. 하향입니다.
0: 조건부 하향.
1: 예, 네. 촉법소년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이 지금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요. 네. 살인 같은 강력범죄, 중대범죄 그리고 반복범죄에 한해서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겁니다. 모든 범죄에 일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만 13세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절충안입니다. 네. 지난 2월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시작돼서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배경에는 촉법소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이 2020년 9,606명에서 지난해 21,095명으로 5년 새 2.2배 늘었습니다.
0: 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 생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무슨 예, 내용이에요?
1: 예,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시민 참여단 212명을 상대로 토론 전후 조사를 했는데 조건부 하향 지지가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수기 토론을 거치면서 일괄적으로 하향하자라는 의견이 37.3%에서 30.2%로 줄어들었고요. 현행 유지 의견이 5.7%에서 17%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토론을 할수록 신중론이 커진 겁니다.
0: 네. 자, 부산에서 발달 장애인 두 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었다가 특수 절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1: 예,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 두 명이요. 네. 지난달 10일에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부모들이 곧바로 사과를 하고 10만 원을 배상을 했고요.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부산의 부산진 경찰서에서 두 사람에게 특수 절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 절도는 두 명 이상 함께 물건을 훔쳤을 때 적용되는 죄인데 네. 두 명이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으니까 법조문상 합동 절도가 된다.
0: 하나 갖고 나눠 먹은 거예요?
1: 예. 그래서 검찰은 초범인데다가
0: 합의가 예, 예.
1: 검찰은 이제 초범인데다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유예를 처분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 검찰의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가 됐다라는 점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그 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경찰의 해명은 일단 이렇습니다. 네네. 일반 절도와 달리 특수절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훈방하거나 사건을 끝내는 경미범죄심사 대상 자체가 안 되고 검찰에 보내서 기소유예를 받게 하는 게 법적으로 최선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데다가 정식 신고가 접수돼서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경찰 스스로도 이런 사건을 자체 종결할 재량이 사실상 없는 현행 구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가 됐습니다.
0: 그래요. 둘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어서 둘이서 같이 한 특수절도가 됐다. 자, 한번 되짚어보게 하는 사건이네요. 지구촌 전체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폭염이 무서워요.
1: 예, 피해

0: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폭염이 유럽을 덮친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유럽 27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초과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과 사망이라는 것은 예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이 숨진 인원을 뜻하는데 네. 이 중 9천 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망률 감시 네트워크 측은 극심한 폭염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네. 온열 질환 관련 사망자가 최소 5,120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더위를 피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지는 익사 사고도 급증해서 지난달에만 9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3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상도 멈춰서고 있는데요. 네네. 파리의 에펠탑이 주말 오후 4시에 문을 닫았고 오. 루브르 박물관도 조기에 폐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때 말고는 취소된 적이 없었던 사이클대 투르드 프랑스는 사상 처음으로 일부 구간을 단축을 했고요. 파리 인근의 퐁텐블로 숲에서는 산불로 여의도 3배가 넘는 1천 헥타르가 불탔고 스페인 네. 남부 산불로 1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도요. 그 서부의 폭염이 정점에 달하면서 5,800만 명이 폭염경보 영향권에 들었는데 몬태나주에서는 기온이 43도까지 치솟아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난 10일 경북 경산과 포항이 올해 첫 폭염 중대경보 이제 발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우리가 퇴근길 날씨 알아봅니다. 아까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김 기자가 어우 비 엄청 많이 온다 그랬는데 얼마나 와요?
0: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많이 젖어서 왔는데요.
1: 우리 이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스튜디오에서 그렇군요.
0: 예, 오늘 저녁 퇴근길부터 우산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이 당부를 했습니다. 네. 중국에 상륙했던 9호 태풍 바비가 세력이 약해져서 열대 저압부로 바뀌었지만 많은 수증기를 품은 비구름이 그대로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급 비바람을 몰고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경기 북부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 북부에 100mm 이상, 그리고 그 밖에 수도권에도 30에서 100mm의 비가 예보됐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하천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바람도 거세서 간판이 날아가거나 나뭇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라고 하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되도록 일찍 귀가해서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1: 그래요. 창문 닫고 외출 자제하자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어렵고 헷갈리는 법 이야기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리는 코너 손변이 정해드립니다. 오늘도 손정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정해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손정해입니다.
0: 오늘 손정해 변호사님이 정해 주신 이슈 어떤 겁니까?
1: 네. 정치권에 여러 이슈가 있지만 네. 이 또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을 전해봤고요.
0: 네.
1: 이 사건은 수사 진행 과정과 더불어서 현재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또 진실 공방, 책임 떠넘기기 공방까지 번져 있는 사건인데요.
0: 네.
1: 이 사건이 정치권의 어떤 핵폭탄이 될지 한번 정해봤습니다.
0: 그래요. 피습 자작극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정의한 전 후보 어떤 인물이에요?
1: 네. 나이는 88년생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지선이든 국회의원이든 상당히 이제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30대네요.
1: 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치 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력은 꽤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의 선임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0: 네.
1: 한덕수 전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으로 역임도 했었고 개혁신당에서는 대변인을 거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1: 또 정의한 전 후보는 부산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했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의 아들로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유지 집안이군요.
1: 네, 소위 부산 지역의 유지 아들로 볼 수 있고요. 부친이 지역 병원 관련

0: 관련 계열사 등을 운영해 왔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상당한 재력가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부친도 과거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네. 그래서 조직력도 있다. 지역에서는 꽤 알려져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유명 정치 도전자의 아들이 과연 정치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네. 정치적으로 성과를 가질 것인가가 그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번에 또 중앙정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고요. 그런데 네. 좋은 소식은 아니고 나쁜 소식으로 알리게 된 상황이고요.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청년 정치의 어떤 상징, 세대교체, 특히 네.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맞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선 과정을 통해서 각종의 돌발 상황에 노출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앞으로 얘기할 음료 테러 사건 굉장히 네. 큰 사건이고요. 또 이 사건 아니어도 이 선거 기간 TV토론 토론회에 나를 왜 빼냐 반발해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토론회장에서 이 선관위 허가 없이 또 거짓말 탐지기를 반입해서 주목 논란이 아, 되기도 기억나요. 했었습니다.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해프닝 관심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받으면서 이게 좀 관심 끌기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결국은 관심 끌기를 위한 이 피습 자작 사건이 본인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사건으로 지금 수사 받고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우리의 인간사에서도 기본이지만 정치에서는 사실 치명적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음료 테러 사건 이게 자작극이라는 게 정의한 전 후보 진술도 나오고 이제 구속된 상태입니다. 자 이게 자작극이라는 게 어떤 과정에서 드러난 거예요?
0: 네. 일단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테러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럼 네네. 우리 수사기관은 뭔 어떤 CCTV,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 다 뒤져서 이 사람을 특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 당시 상황은 출근길에 유세 중이던 정 전 후보에게 운전하던 사람, 30대 운전자가 새파랗게 어린 뭐 X 이러면서 음료수를 네. 집어넣었었거든요. 네. 이 사건 수사를 해봤더니 운전자랑 정 전 후보가 연락한 흔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어떤 CCTV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러니까 범행 전날에 네. 이 휴대전화 지도 앱을 보면서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가해자 피해자로 볼 수가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고 실제로 네. 통신 내역까지 그러하고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까지 알려지면서 경찰은 상당 부분 이건 계획된 어떤 가장의 어떤 테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은 선거일 15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정 전 후보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자백하는 순간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정 전 후보 헬스트레이너 A씨 운전자 그 던진 사람은 또 헬스트레이너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 진술 답보가 되게 되고 또 정 전 후보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고 자백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1: 그래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미 5월 18일에 경찰이 이게 자작극이었다는 걸 경찰에다가 이제 자백한 걸로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거의 한 2주인가요? 2주 정도를 자기가 선거 레이스를 이제 완주를 했어요. 그 사이 아마 토론회도 있었을 거예요. 토론회에 나가서 무슨 아마 그 거짓말 탐지기 그것도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공직선거법 말고 더 덧붙여서 다른 어떤 법에도 또 저촉될 이런 여지도 있습니까?
0: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허위사실 네. 공표에 해당하죠. 내가 예. 실제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볼 수 예. 있고 굉장히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수사는 기간에는 진짜 테러 피해를 당한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했죠. 공권력을 네. 낭비시킨 겁니다.
1: 어쨌든 현장에 공권력이 또 출동하기도 하고 그죠?
0: 네, 거짓말과 네. 속임수를 통해서 수사기관을 속여서 마치 진짜 범죄 피해자 희생을 당한 것처럼 속여서 거짓말로 수사기관을 네. 농락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두 가지 범죄가 적용이 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았는데 네. 아주 이례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거 모두 인정이 돼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사건이라고 본 것 같고요. 우리가 간혹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자작극이 나오잖아요.
1: 네.
0: 이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를 당했죠. 그런데
1: 예.
0: 꿋꿋하게 나가는 장면 때문에 사실 선거에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1: Fight.
0: 네, 평가하는데 예. 그거는 자작극이 아니었습니다.
1: 네네.
0: 실제 상황이었죠. 근데 그걸 노리고 자작극을 한다면 우리 선거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의 그
1: 향연이 되는 거죠.
0: 네,
1: 예.
0: 속이고 속는 그런 것들은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1: 네.
0: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 그때 자백받아놓고 알리지 않았느냐 또 이런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뭐 청취자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이제 거짓된 행위를 했다.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 선택에도 이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경찰이 알고 있었으면 이걸 좀 공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경찰이 함부로 피의 사실 공표를 선거 앞두고 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네. 실제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1: 네.
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이걸 알리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걸 알리지 않아서 전재수
1: 네.
0: 의원에게 도움이 된 거 아니냐. 당선을 도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 상황인데요.
1: 네.
0: 하지만 경찰은 전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자 신분이니까
1: 네네.
0: 이 외부에 함부로 공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공개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고 왜 한 달 지나서 영장을 청구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서 보완수사, 추가 수사
1: 네.
0: 절차가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공백 없이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1: 네.
0: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니 그런 줄 알았으면 후보 사퇴시키거나 선거를 중단시키거나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1: 네.
0: 지적도 따르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런 측면에서 또 경찰의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자 그리고요. 이 정의한 전 후보가 얻은 표 2만 7천여 표 당시 1위 전재수 2위 박형준 차이가 나 4만 5천 표. 그러면 이게 다 다른 보수 후보인 박형준 후보한테 갔어도 단순 계산으로는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선거에는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전 후보 득표가 선거 판도를 뒤집을 만큼 컸다면 법적인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0: 선거 무효 소송, 취소 소송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1: 그래요.
0: 거죠. 만약에
1: 예.
0: 지금 1위와 3위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사건은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1: 네.
0: 만약에 2위 후보가 1위 후보를 잡기 위해서 이런 자작극을 벌였고 실제 자작극 때문에 동정표가 생겨서 2위 후보가 갑자기 1위가 됐다.
1: 네.
0: 당선이 됐다. 그럼 당선 무효 소송에 선거의 어떤 요건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왜냐하면
1: 예.
0: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만 이 사건은 실제로 선거 무효 소송 재선거에 갈 정도의 당락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하는 득표 수였기 때문에
1: 네.
0: 법적인 어떤 공방은 있을 여지가 있으나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은 이런 후보를 공천한 책임, 후보를 검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당에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개혁신당도 정말 이렇게까지는 상상을 못했었을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그 국민의힘에서 왜 어떻게 이렇게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는데 저 당 지도부에서 그걸 몰랐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당도 피해자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0: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혁신당은 이미 사과의 표시를 했죠.
1: 네네.
0: 그리고 당 후보가 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뭐 인과관계라든가 영향력을 제공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1: 네.
0: 정치적인 책임은 있는 것인 만큼 개혁신당의 정치적인 책임은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이제 당대표나 주요 책임자들이
1: 네.
0: 사과한 부분은 있다. 다만 법률적인 책임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1: 네.
0: 가사 어떻게 공당의 정당의 어떤 후보가 이렇게 사기적인 선거를 할 것이라.

0: 라고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네. 실제 공모를 했거나 모의했다는 정황이 없는 이상은 법적인 책임 어렵다. 그렇다면 피해자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금전적 손해가 환산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개혁신당이 가지는 이미지 실추, 명예 실추, 정치력의 악화는 발생했지만 그것도 돈으로 따지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실제 네.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로지 본인이 이제 범죄 가해자로서의 어떤 법적 책임 과 더불어서 본인이 네. 하고자 했던 정치인의 꿈은 상당히 멀어졌죠. 그 부분은 더 뼈아프지 않을까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부 권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특보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시간당 20에서 5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에도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30에서 80, 남부지방에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거센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수도권과 충남,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폭염 수준의 더위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강원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내일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들면서 오늘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을 잡으려는 것보다 왜곡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창업자 김범석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의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9호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밀려들면서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기자입니다.
2: 태풍 바비는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남겨진 비구름이 한반도로 밀려왔습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는 밤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퍼부으며 산사태나 시설물 침수,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엔 오후 3시를 기해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120mm 이상, 강원 영서 북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은 30에서 100mm 등입니다. 북한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임진강과 한탄강에선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하천 주변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바람도 거세져 서울 등 서쪽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새 산지와 해안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허술한 간판을 사전에 고정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은 내일 오후에 잦아들겠습니다. 기상청은 비바람이 지나는 동안 폭염은 기세가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더 높아져 다시 체감 온도가 치솟겠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1: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 저녁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정현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3: 네, 서울에는 오후 들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서 통제된 하천은 없지만 이 밤사이 비가 더 내려 수위가 상승하면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계속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비는 밤사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금 인천과 서해 5도, 안산, 시흥, 김포, 평택, 화성 등 경기 서부 지역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는 최대 100mm, 경기 북부의 경우 최대 120mm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거나 시설물 낙하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하천 주변이나 산사태 가능 지역, 상습 침수 지역 역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료가 불법이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건데 국제해사기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통행료를 주장하던 이란도 20%는 너무 비싸다고 견제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4: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며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로 불릴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의 20% 비용을 보전받겠다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지역을 자신들이 보호하면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0: 선박 호송에 쓴 실제 비용의 20% 또는 해협 통과 화물의 20%를 받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후자의 경우 200만 배럴 규모 초대형 유조선이라면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이란이 부과하던 통행료보다 15배 비싼 데다 당장 지난달만 해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통행료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그동안의 미국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트럼프의 통행료 징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말이 전적으로 옳고 호르무즈 항해 안전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20%는 너무 많다며 미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공정하게 책정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통행료 경쟁이라도 벌어질 태세입니다. 한국 시간 내일 새벽 5시부터 미국의 이란 해상 재봉쇄도 예고된 가운데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국영 유조선 두 척이 이란의 순항미사일 두 발의 표적이 됐다며 승조원 가운데 인도인 한 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또 부상자 중 4명은 중상이며 이 공격으로 유조선 두 척에 모두 불이 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때문이 아니라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보유세 문제를 거론하며 국무회의 도중 즉석에서 초고가 1주택 규제 강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2: 해외 순방 뒤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곧 있을 부동산 정책 토론의 쟁점을 챙겼습니다. 이번 주 공급과 금융, 세제 등으로 나눠 진행되는 부처별 토론회부터 논의했는데 세제 문제가 가장 관심이었습니다. 초고가 1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채는 오래 축적된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중계로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초고가 실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즉석에서 물었습니다. 강화가 필요하다는 댓글이 많다고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부동산

0: 보유세를 올려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누르기가 1차 목표가 아니라며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가 1차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의견을 밝히려다 서류로 달라는 한성숙 총리의 얘기에 짧은 인사말만 이유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정부가 새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부터 사흘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분야를, 내일은 금융위원회가 주택 금융 분야를, 모레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 분야를 각각 논의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에 공개 검증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국회가 의결을 하면 이달 안에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첫 청문회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투표지 공개 검증을 둘러싼 설전으로 시작했습니다. 투표지 공개 검증과 특검을 서두르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위원장의 제안에 민주당은 공개 검증부터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올림픽공원 투표지는 중요한 증거인데 공개 검증, 재검표를 한다면서 수사 대상인 선관위가 증거물을 건드리면 되느냐 겁니다. 중앙선관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의 재검표에 15시간이 걸린다며 7월 중 가능한 빠른 시점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지역 사전투표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똑같았던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 수의계약 의혹과 2023년 불거진 가족 채용 비리 등에 대해서도 추궁을 이어갔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22일 2차 청문회까지 마친 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완전 폐지 뒤 보안책 마련과 예외적 허용 등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수기를 더 거쳐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어서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 간부의 아들인 피의자를 경찰이 부실 수사한 정황이 검찰의 추가 수사로 드러났다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창업자 김범석 의장으로 바꾼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쿠팡 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 판단은 다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 5년간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는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인 쿠팡 주식회사였습니다. 지배구조가 명확한 이재용의 삼성, 최태원의 SK와 달리 김 의장은 국내 지배 기반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생인 김유석 씨가 물류와 배송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한 것. 법인 동일인을 더는 지정할 수 없고 김 의장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했다고 본 겁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주식과 계열사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고 사익 편취 규제도 적용됩니다. 쿠팡 측은 이에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과 김 의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효력을 일단 정지한 겁니다. 정지 기한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입니다. 법원은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수가 누군지는 정식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성평등가족부가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행보다 한 살을 낮추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추가 공론화를 주문해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0: 최혜림 기자입니다.
1: 성평등가족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시작된 공론화 결과 시민 참여단의 절반가량은 조건부 하향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전문가 자문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협의체에선 연령 하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소년 비행의 예방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성평등부는 두 의견을 종합해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검토하되 협의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 대책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말했습니다. 연령 기준 하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건부 하향뿐 아니라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출지, 두 살 낮출지 등 범위도 논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령 기준 하향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하향 범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0: 미국 여자 프로골프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에서 우승한 유혜란이 세계 여자 골프 랭킹에서도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LPGA 투어에서 메이저 2연승을 거둔 유혜란이 세계 랭킹에서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인 3위로 올라섰습니다. 유혜란은 오늘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8.06점을 받아 지난주 7위에서 4계단 오른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세계 5위까지 올랐던 유혜란은 자신의 역대 최고 랭킹을 경신했습니다. 유혜란은 여자 PGA 챔피언십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2연속 메이저 우승을 기록하는 등 올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았던 김효준은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밀려났습니다. 미국의 넬리 코르다는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프랑스와 스페인의 4강전이 내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으로 불릴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간판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와 라빈 야말의 대결이 흥미롭습니다. 득점 공동 선두인 프랑스의 음바페는 월드컵 사상 처음으로 2연속 득점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말은 19살의 나이에도 창의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돌파로 스페인의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 총리의 인종차별 발언으로 뜨거워진 두 팀의 대결. 과연 어느 팀이 월드컵 결승전에 선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0: 어제 9% 가까이 급락했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며 6,80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9.9포인트 0.73%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반등해 삼성전자는 3.34% 오른 26만 3천 원, SK하이닉스는 3.69% 오른 191만 3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수출 증대 등으로 기존 전망치보다 1%포인트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6일 오전에 열립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4단독은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권력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이 내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중국 대표단 방문은 북한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일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와 지방정부, 유가족이 참께하는 첫 공동 추모식을 내일 충북 도청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추모 행사는 유가족과 생존자 협의회가 주관했지만 올해 3주기부터는 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가족 측과 공동 주최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미호강 지강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고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황인범의 FC 포르투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오늘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포르투는 황인범의 소속팀 페이에노르트와 이적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두 구단의 협상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카타르 쉐이크 하마드 전 국왕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조전을 발송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문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카타르 측이 조문 특사로 강 실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쉐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하며 카타르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12일 미 일리노이주 남서부 이스트 세인트루이스의 공원을 비롯한 세 곳에서 일가족을 표적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시간 13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 최대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에는 30에서 80mm, 전남 광주와 제주도 20에서 60mm, 영남권에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요즘 주가 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당이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49.90포인트 오른 6,856.83에 거래를 마쳤지만요.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밀리면서 시장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실적 전망과 해외 투자은행 보고서 그리고 레버리지 ETF까지 이 매일 새로운 급락 원인이 지목되고 있지만요. 정작 시장을 흔드는 건 악재보다는 무너진 투자 심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던 상승 동력은 하락장의 충격을 키우고 있고요. 막대한 반도체 머니가 실제 투자와 주주가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 잠시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고 최근 증시 급락의 근본 원인과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반도체 머니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자, 코로나 폭락장 당시 장기 투자 메시지로 동학개미의 스승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투자 전문가시죠. 박세익 채슬라 투자 전문 대표, 투자 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채슬리네요. 죄송합니다.
3: 네.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테슬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채슬라라고 읽은 것 같습니다.
3: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네. 채슬라라고.
1: 아, 제가 너무 거기에 꽂혀 있나 봅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야전 사령관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시장 분석가이자 투자 전략가시죠.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오늘 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시 10분 인천 강화 옹진 영종 지역에 강풍경보가 발효가 되었다고 하네요.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주 밑은 피하시고요. 강풍이 불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한 저희가 예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저희가 또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KBS 열린토론 잘 듣고 있다라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율 조사는 두 분의 저의 투자 스승님들 모시고 좀 이야기하는 거라 오늘은 또 굉장히 좀 청취율 조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벌써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곰님께서 섭외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토론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셨고요. BLE님께서 꿀잼각 조합이네요. 네, 오늘 꿀잼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분들은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있는지 정수진 리포터가 취재하고 왔다고 합니다. 요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5: 두 배로 뛰는 거, 레버리지 그것 때문에 많이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안정이 됐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앞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잘 없잖아요. 이란하고 미국 그 전쟁권이 있잖아요. 잠시 휴전 상태에서 또 다시 위험 수위가 올라가니까 불안하죠. 반도체도 조금 내려가는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6: 단타치기 좋은 상태인 걸로 저도 이해하고는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은 하고는 있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더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요.
7: 아직은 이득 구간이라서 삼전하고 하이닉스만 들고 있어요. 한국 주식을 떠나겠다는 걸 들고 있어요. 아, 너무 불안해서 ETF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폭등 폭락이 너무 반복되니까 멘탈이 힘들더라고요.
8: 저도 레버리지 상품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 또 오르면 오를 거기 때문에 부담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전대산을 투자하셨거나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큰 금액을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으면 아무래도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으실 거고 패닉이 많이 오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9: 과거랑 놓고 봤을 때 비교를 하면 사실 정상적인 장의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워낙 많고 세계적

0: 계시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코스피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 30차례 넘게 발동되는 등 증시의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2008년 금융위기 기록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분위기는. 오늘은 어제보다 소폭 오르긴 했지만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통상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이면은 베어마켓의 시작이다. 하락장의 시작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죠. 지금 상황을 단순한 가격 조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장의 진입으로 봐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한 번씩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익 대표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1: 네, 시장이 이번에 그 장중 고가가 9,385였거든요. 네, 9,114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까지만 네. 9,385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오늘 반등이 살짝 들어왔지만 고점 대비 27% 빠졌어요. 네네. 지수가. 지수가 27% 빠졌는데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도 뭐 10% 20% 빠지면 베어마켓이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 1년에 그 10% 이상 조정받는 게 통상적으로 미국에서도 한두 번은 됩니다.
0: 한두 번 오죠. 예예예. 예, 예.
1: 네, 한 번은 반드시 오고요. 네네. 그리고 15%짜리 조정도 뭐 가끔씩 있는 건데 올해 시장을 뭐 전망을 하면서 과거 2003, 4, 5, 6, 7 그때 우리나라가 5년 연속 상승했을 때 그다음에 1984년부터 8, 4, 8, 5, 8, 6, 8, 7, 8, 8, 8, 9까지 6년 연속 상승했을 때 그때 과거 케이스를 보면요. 그 강세장 속에서도 15% 20%는 자주 나옵니다. 네네네. 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20% 빠졌으니까 이제 베어마켓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기는 하기보다는 20% 정도 빠졌으니까 이제 강세장 속에서 한두 번 나오는 조정이 상반기에는 이란 전쟁 때 3월 달에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3월 달에도 3월 2일 날 급락, 3월 3일 날 이틀째 그때 아니 9.11 테러 때도 뭐 8.1% 빠졌는데 이거 8.6%가 이게 뭐야 하면서 그러면서 이틀 만에 20%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상반기에 나올 조정은 이제 끝났구나. 근데 이제 하반기에도 한번 나올 거라고 봤었거든요.
0: 네, 그때 말씀하셨어요.
1: 지난번 5월 달에도 나왔을 네. 때 말씀드렸었지만. 네. 근데 그 하반기에 왜 조정이 7, 8, 9 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냐면요. 이번에 6월 달에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한번 출렁거렸었죠. 그렇죠? 그때도 반도체가 20%나 빠졌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이슈가 있나. 일단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 수급 이슈가 있나 보면 창신 메모리 상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그때 BOJ 금리 인상 여부가 있었거든요. 그게 6월 17일이었었는데 그때 금리 인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BOJ 금리 인상으로 한번 시장이 와장창 했었던 게 24년 7월 30일 BOJ가 금리 인상하고 그다음 일주일 동안 시장이 박살났었지 않습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어쩌면서. 그러면서 조정받고 빠르게 올라왔지만 그래서 6월 달에는 그런 BOJ도 있었고 FMC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 지금 7월 29일 날은 FMC 회의가 있죠. 그런데 FMC 회의가 케빈 워시가 저번에 한번 FOMC 회의도 주관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동결이었어요. 다 회의 동결할 거야. 뭐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7월 29일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지금 7월 달에 6월 달에 벌써 BOJ 인상했죠. 네. 유럽 인상했죠. 다음 주 이번 주죠. 우리나라 인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 금리 인상 말씀하시는 네. 거죠.
1: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아니었어? 금리 인상이야?
0: 그럼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1: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래서 23년도 7월까지 FMC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24년에 3번 내렸고 25년에 또 3번 내려줬었죠. 네네. 그리고 올 초만 하더라도 올해도 연말 가기 전에 한두 번 내린다고 했었거든요.
0: 맞아요. 트럼프가 계속 내리라고 했잖아요. 네.
1: 내릴 거고 케빈 워시로 바꾸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내리는 게 아니라 올려야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과거에 폴 볼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면요. 중앙은행의 수장이 바뀌었을 때 그것도 페드의 수장이 바뀌었을 때 금리를 올린 경우가 있었고 금리를 안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네. 금리를 안 올렸었던 게 2014년에 자넷 옐런이 했을 때 그때는

0: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키기 위해서 그전에 벤 버냉키가 돈을 막 풀 때였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014년에는 금리 인상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실제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전에 79년도에 폴 볼커가 되고 금리 400bp 올리면서 시장 와장창 무너졌죠. 1980년에 리세션이 왔었죠. 그리고 8년 뒤에 그 유명한 앨런 그린스펀이 페드 의장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앨런 그린스펀이 87년에 페드 의장 되고 금리를 올리네. 한 번 금리 올렸는데 두 달 뒤에 시장이 그 유명한 블랙먼데이가 왔었어요. 87년 10월 달에 블랙먼데이. 35%가 빠져요. 네. 한 달 만에. 그리고 앨런 그린스펀이 19년을 하시는데 2006년도에 벤 버냉키가 다시 되셨는데 그때 2006년도에 페드의 금리를 5.5까지 올릴 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7년부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시장이 2008년에 와장차.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넷 연련이 딱 됐는데 그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돈을 푸는 와중이었고 그게 별일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2015년 12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그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6개월 전부터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박살납니다.
1: 네네네. 네,
0: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의장이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야, 너 제롬 파월 의장 가서 이제 금리 올리지 마 하고 보냈더니 금리를 2018년에 4번이나 올렸어요. 4번이나 올리면서 2018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해가지고 석 달 동안에 20% 급락.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이 퀀트 분석을 하는 헤지펀드들이 지금 퀀트 분석 엄청 하거든요. 퀀트 분석을 하는 그런 글로벌 큰 빅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케빈 워시가 됐는데 뭐야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지금
1: 그러네요.
0: 분위기네.
1: 네.
0: 여기에 시장이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하면서 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좋은 주식을 좀 더 우리가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1: 그렇죠.
0: 적당한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싸게 사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FMC 회의가 있기 전에 시장이 떨게 될 건데 지금 1월 달에 있었던 CPI가 12월만 하더라도 2.3이었어요. 2.3에서 쭉 올라와서 4.2가 돼 있잖아요.
1: 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죠. 네. 네.
0: 거기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됐는데 그런데 에이 유가가 이제 60불대잖아. 그러면서 좀 이제 안심하는 에이 이번에 CPI 좀 높게 나와도 그래도 물가는 떨어질 거니까 라고 믿고 있다가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이 또 저렇게
1: 그렇죠,
0: 되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러면서 이제 물가 공포가 결국은 금리 인상으로 이 FMC 회의까지 이 트라우마가 생겨 있는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한 15% 정도 조정 받으면 되는데 뭐야 27% 거의
1: 27%?
0: 네, 고점 대비 저점 하면 30% 빠졌거든요.
1: 네.
0: 이 30%는 도대체 왜 이러면 이제 잘못 해석하면 아 이제 상승장 끝났다. 하락장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 얘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있을 조정은 주식을 그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이 싸게 살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죠.
1: 낙관한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0: 네, 사실 오늘 저희 고객들 계좌에 현금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1: 네.
0: 오늘 제가 다 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오늘은 꽉 다 채우던데요.
1: 그렇군요. 마이너스 30% 하는데 사실 지금 사기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마이너스 30%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10%에서 뭐 20% 정도 1년에 뭐 한두 번 나지만 마이너스 30%에도 미국장에서도 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장이라고 보통은 평가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여기에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지금 주식을 접근해야지만 가능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0: 예, 제가 사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됐잖아요.
1: 네.
0: 근데 트럼프 대통령 1년 차에 25년 4월 달에 폭탄 관세 들고 오시면서 좋은 주식을 완전히 싸게 살 수 있는 바겐세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트럼프 대통령이 봄맞이 대바겐세일을 해 주신 거라고 이럴 때 주식 사야지 뭐하냐고 뭐.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이란 전쟁 터지면서 또 바겐세일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4, 5, 6월 달에 이래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약간 포모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1: 너무 많이 올랐죠.
0: 네, 그럴 네. 때마다 제가 설명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아있다는 거죠.

0: 또 박앤세일 해주실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호르무즈 그 이란하고의 MOU. MOU는 법적 저게 없는 거잖아요. 법적, 우리가 기업 간에.
1: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저 이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냐고. 네, 틀림없이 싸게 살 기회를 주신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온 거예요.
1: 원래 주식하는 사람은 MOU 안 믿습니다.
0: 그렇죠.
1: 아, 알겠습니다. 근데 박세익 대표님의 말은 많은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희망을 좀 주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30은 오히려 박앤세일 기간일 수도 있다. 이거를 잘 이 시기를 잘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선엽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
2: 우선 박 대표님 말씀에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1: 네네.
2: 또 다른 이제 내부적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이 그동안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놓고 보면 일정 부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조종이 그래도 조금 예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 달 말이 반기 말이면서 분기 말이면서 월 말이었거든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들은 리밸런싱 즉 주식에 대해서 어떤 비중 조절을 하게 되는데
1: 그렇죠.
2: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수준 비중을 줄여야 될 필요가 있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신흥국 펀드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세 종목 합쳐서 29%예요. 그런데 원래 신흥국 지수에 인도가 비중이 10%거든요. 한 국가보다도 세 종목이 곱하기 3이 많은 거예요.
1: 그러네요.
2: 이러면 펀드에 대한 원칙이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MSCI 신흥국 지수에서는 야 너희들 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일정 부분 줄여라는 얘기가 있고
1: 조절을
2: 이건
1: 하죠.
2: 실적에 대한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1: 네네네.
2: 당연히 펀드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하고 있었는데 잘 보시면 많은 투자자분들도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무너졌을 때가 언제냐면 메타발 이슈였었어요. 메타가 갑자기 뭔가 내가 우리가 생각한 데이터 센터가 남아도는 것처럼 시장에서 뉘앙스를 풍겼고
1: 네.
2: 아니 저렇게 메타가 남아돌면 하이퍼스케일러 즉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올해 7,600억 달러 중에서 1,200억 달러를 넘게 투자하는 이 기업이 남아돈다라면 그러면 나중에 반도체 투자를 줄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쳤던 거죠. 하나는 혹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데이터 센터 남아도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 두 번째 남아도니까 당연히 반도체 투자를 덜 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1: 네.
2: 동시에 겹쳐지면서 시장이 와르르 무너진 게 잘 보시면 7월 2일부터였어요. 그때부터 도미노가 도미노를 부르고 도미노를 불렀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메타는 말을 바꾼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시장의 오해였던 게 이미 뭐 마크 저커버그가 나와서 우리 데이터 센터 되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추가 투자를 늘리겠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회사가 메타가 되게 투자를 많이 한 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7월 9일 기준으로 이 메타가 사용하는 그 AI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뮤즈 스파크라는 게 있어요.
1: 네네네.
2: 이게 순위가 6, 7위 정도 됐었어요. 1위가 60점인데 얘는 41점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3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뮤즈 스파크가 훨씬 많이 올라왔다고요. 이 얘기 뭐냐면 반도체를 더 엄청 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웃긴 건 뭐냐면 원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뒤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되면 투자 주는 거 아니야. 수요 꼭지 아니야 정점 아닌 거란 논란이 계속 불거지기 시작했고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좋은 기사보다는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1: 그렇죠. 데이터 센터의 맞습니다. 위기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왔죠. 예.
2: 이게 이제 레버리지하고 맞물리면서
1: 네.
2: 의혹이 증폭됐고 그다 보니 이 변동성에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이 정도 변동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섰을 거고 악재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놓고 보면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우려가 있다라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우려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고점 대비 20%밖에 안 밀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기업은 그 저점이 43%까지 밀렸고요. 또 한 기업은 33%예요.
1: 레버리지는 두 배로 밀렸고요.
2: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1: 네네네.
2: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기업도 밀려야 되는데 아니더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과민 반응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 낙폭은 컸지만 결국은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제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할 거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과도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제가 볼 때도 지금은 과매도권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생각하는 이전에 고점 대비해서 얼마 밀리면 약세장이다라는 판단보다는 과민 반응에 따른 과매도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1: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네. 것은 반도체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괜찮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이미 대부분 괜찮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네네. 다만 괜찮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려를 하는 거냐면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성장은 하는데 네. 이전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1: 그렇죠.
2: 이전에는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 주가가 계속 빠졌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머지않은 기간에 이익이 실제로 꺾였기 때문이에요.
1: 네네.
2: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 있지만 이익의 합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그림이라서 이전하고 이게 뭔가 되게 다른 그림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엔비디아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24년 2025년 들어올 때 매출 초이익률이 급격하게 꺾였어요. 그래서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이익 규모는 늘다 보니까 이익 증가율은 떨어져도 증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는 다시 신고가로 갔다라는 거죠. 극복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전 사례 그러니까 매출 초 이익률의 이 증가가 둔화됐었을 때 시차를 두고 아주 머지않은 시기에 이익 자체도 뭐 예를 들면 지금 84조라면 뭐 82조 이런 식으로 감익되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이익의 그 전체적인 숫자가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엔비디아의 사례를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먼저 한번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뭐 거시적인 의미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일단 두 분의 말씀은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많이 빠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선엽 대표님에게 이번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데 아까 뭐 마이크론 이야기 예. 하셨는데 마이너스 20 날 때 왜 우리나라 주식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마이너스 30이 납니까? 이게 보면 뭔가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2: 이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구조적인 원인이요?
2: 네. 네. 첫 번째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반도체 관련 산업의 비중이 너무 높은 거죠.
1: 그렇죠.
2: 특정 산업에 대한 비중이 두 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반도체 관련 기업의 변동성과 동일시되는 게 우선 먼저일 거예요. 그렇잖아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 주가 상승 속도도 빨랐고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면 사실 저 정도 조금 거칠게 오는 게 맞거든요.
1: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
2: 그래서 일정 부분은 조정은 각오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특정 기업의 레버리지 상품도 증폭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네네.
2: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게 결국엔 여러분들 오를 때는 좋지만 내릴 때는 정말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게 이 상품인데
1: 사실 내릴 때 타격이 더
2: 예,
1: 크죠.
2: 훨씬 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투자 심리예요. 자 보세요. 오를 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드카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이 급변동했을 때 나타나는 제도가 금융위기급으로 벌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글로벌 상승장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거의 금융위기급의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1: 네네.
2: 전체적으로 이 정도 변동성이 지속되면은요 그 어떤 사람도 현재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결국엔 투자자분들께서는 여러 어떤 변동에 그것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있었던 이 변동성에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취약해졌고
1: 네.
2: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가 투자자분들을 만나 뵈면 거의 투자 심리가 약세장 분위기예요.
1: 멘탈이 극도, 예,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은 장이에요.
2: 아, 그거는
1: 진짜.
2: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네, 네, 네.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여의도 있는 매니저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됐고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하나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그 뒤에 따르는 유동성도 되게 풍부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런데 지금 사실 돈이 나올 곳이 별로 없죠. 금리도 인상한다고 그러지 은행에서 대출은 맡겼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유입이 많이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1: 네네.
2: 이렇게 되면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와 그래도 반도체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지고 있던 ETF를 팔아서 이쪽으로 가게 돼요. 문제는 가지고 있던 ETF를 다 팔면 사실 죄도 없는 기업들이 이 ETF 때문에 아무도 받아줄 수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와르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샀던 이 레버리지는 되게 변동성이 취약해지면서 사실 시장의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1: 그러면 코스닥이 유독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도
2: 그런 이유입니다.
1: 이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2: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 반도체 ETF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ETF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소부장도 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 살려고 그걸 팔다 보니까 거기에 들은 소부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 그렇겠네요.
2: 죄도 없이 완전히 와르르 계속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이것도 사고 이것도 밑에서 싸면서 하면 되는데 너무 제한적인 돈으로 우리가 세계는 그래서 아랫돌께서 윗돌 하다 보니까 아랫돌 있는 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시장의 변동은 더 커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사실은 변동이 더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박서희 대표님. 이게 매수 사이드카가 17번 나왔고요. 매도 사이드카 17번 나왔어요.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하락 그리고 급변하는 이런 변동 속에 좀 원인을 제공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두 배짜리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바뀐다든지 종목의 추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 변동성은 이제 당연히 키우게
1: 변동성 크겠죠. 예예.
0: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두 종목에 대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됐던 시점이 하필이면 이렇게 메타발 이슈가 발생을 하고 모건 스탠리 발 또 리포트 셀 리포트가 딱 나오기 전에 한 달 전쯤에 그 레버리지가 출시되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죠.
1: 시기가 좋지 않았군요.
0: 네. 저는 우리나라의 코덱스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것도 예전부터 있었고 인버스도 있고 고버스도 있고 두 배짜리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세 배짜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 배짜리는 그 투자하는 사람의 돈이 1, 2년 사이에 급격하게 녹아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배짜리는 절대 하면 안 되고 해외 가서도 세 배짜리 하는 거는 법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 배짜리 상품이 출시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건 아니에요. 변동성이 딱 커지는 국면에서 두 배짜리가 출시가 됐고 변동성을 더 증폭시켰다. 이게 맞고요. 그러면 왜 변동성이 커졌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보면 파도가 막 부딪히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이 변곡점에서는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도 이 변곡점에서는 매수와 매도가 부딪히면서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뭐 이걸 반복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쪽 한쪽에 그 오징어 게임의 그 줄다리기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0: 0차 0차 0차 하다가 한쪽으로 무너지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1: 네.
0: 똑같아요. 이 바닥에서 0차 0차 0차 하면서 매도세를 매수세가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쫙 올라가게 되고 꼭지 국면에서도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을 야기한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논쟁인 거죠. 그런 그렇죠. 논란이 메타도 나왔었고 그리고 그게 그전에 약간 조짐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오픈 AI가 샘 알트만이 우리 이 가격이 1조 달러 이하면 우리 형 공모 안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AI 인프라 사이클의 전체의 이 패러다임 변화의 첫 공을 쏘아올린 게 챗GPT였잖아요.
1: 맞아요. 예, AI의 시작이었죠.
0: AI의 시작이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선빵을 날리면서 치고 나간 게 오픈 AI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서 GPU를 소화를 해주고 얘가 1등으로 치고 나가니까 우리도 안 되겠네 하면서 메타도 질러대고 마이크로소프트 질러대고 막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근데 사실 한 3개월, 4개월, 5개월 전부터 뭐 이코노미스트지에도 나오긴 했었지만 오픈 AI가 이거 상장하는 게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벌써 나왔었어요. 그렇죠?
1: 아마 출렁했죠. 그래서
0: 네, 한 3개월 됐어요. 보면.
1: 그러니까 AI에 문제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오픈 AI를 통해서 나왔죠.
0: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면서 오라클 주가도 지금 박살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순환 출자고리 벌써 얘기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죠? 서킷 인베스먼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순환 출자인데 그 순환 출자의 가장 중심에 있는 오픈 AI가 만약에 상장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질러대고 계시는 우리 손정희 회장님의 소뱅이 위험해져요.
1: 네.
0: 소뱅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라클이랑 이 지금 순환 그렇죠. 출자한 때가 와르르 무너지고
1: 데이터 센터 쪽 뭐 네. 이런 쪽도 위험해지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도 위험해지니까요.
0: 그렇죠.
1: 반도체도
0: 그러면서
1: 위험해지고.
0: 나왔던 얘기가 그쪽에서 사모 대출 이 얘기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1: 기억납니다.
0: 네. 이게 갑자기 지금 이런

0: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메타가 야 이거 남아도는 거 같네. 우리의 컴퓨팅 파워가 이거 남아도는 걸 이걸 갖다가 좀 야 어떻게 활용할 거야.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로 뭐 돼요. 뭐 인대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이격도 되게 높았잖아요. RSI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과열인 상황에서 이제 뺨을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거예요.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고요. 거기에 두 배짜리가 5월 27일 날 상장이 또 돼 있으면서 이게 또
1: 영향이 또
0: 영향을
1: 있었고.
0: 주는 그렇게 증폭이 됐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 우리는 마이크론은 20% 빠졌는데 왜 하이닉스는 지금 40% 빠지고 이게 뭔 일이야?
1: 네네.
0: 한 부분이 대한 다 이런 게 얽혀 있었다라고 보고요.
1: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한 10% 빠지면 우리나라 한 20% 빠지잖아요. 원래 좀
0: 우리가
1: 그렇지 않습니까?
0: 이제 예, 베타가 높다고 보면 되고요.
1: 네네.
0: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ADR이 상장이 되면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을 거고
1: SK 하이닉스 말씀이죠. 네.
0: 프리미엄을 받을 거니까 본주도 한국에 있는 본주도 따라갈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근데 TSMC 케이스에 봤을 때 통상적으로 15%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움직이는 거죠. 대만 가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대만 달러로 바꾸고 해야 되는 그 불필요함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글로벌하게 큰 펀드 입장에서는 대만 투자 못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미국 시장에만 투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급의 프리미엄이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ADR이 상장이 돼서 프리미엄이 받으니까 한국에 있는 본주마저도 올라갈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거는 사실 보면
1: 네. 네,
0: 현실 가능성이 좀 없는 얘기였었거든요.
1: 네.
0: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거기에 네. 단기적으로 보고 그게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ADR 상장되면 올라갈 거니까 단타치기 하러 들어가고 단타치기 하러 두 배짜리 샀고 했던 게 실패하면서 와르르 매물이 나오면서 이런 또 변동성이 야기됐다 그런 생각.
1: 떨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긴 했었는데 그 자체 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기됐다. 네. 아구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0: 예. 네. 그리고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 네네.
0: 그 정부에서는 정부 관계자가 이런 걸로 뭐 하면 되니 안 되니 저는 그걸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번에 이찬진 금융위원장께서 아 들어 누워서라도 막아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근데 하지만.
1: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불안해지지 않나요?
0: 네.
1: 예, 예.
0: 그러니까요.
1: 심리적으로.
0: 그래서 예. 저는 이 주식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하는 게 맞고요.
1: 네네.
0: 그런데 두 배짜리 정도 상품까지는 저는 괜찮은데 뭐가 잘못됐냐면 그 상품을 출시하는 운용사가 이 시점에서 이 상품을 출시하면 고객이 앞으로 어떻게 수익이 날까 손해를 날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보세요. 홈쇼핑이 됐든 아니면 대한항공 타고 갈 때 앞에 스카이샵이 됐든 그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최대한 많이 팔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MD가 하는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자산 운용사의 MD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23년 7월 달에 그 2차 전지가 난리치면서 거품이 있었을 때 두 배짜리를 출시하는 걸 보고도 그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출시하면 안 되는 걸. 왜냐하면 골로 갈 거니까.
1: 네네.
0: 저선 근데 MD 입장에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와 지금 2차 전지가 인기니까 이거 두 배짜리 설정하면 엄청 팔릴 겁니다.
1: 그러니까
0: 이럴 거라고.
1: 상품이 잘 팔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0: 그러니까 상품이 잘 팔릴 거니까 그런 상품을 출시하는데
1: 네.
0: 최소한 그래도 자산운용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어떻게 고객들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에 대한
1: 그렇죠.
0: 1년 뒤에 수익률을 그래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1: 네네.
0: 상품이야. 이거 팔았다고 해서 6개월이든 1년 뒤든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금융상품만은 지금 이걸 출시를 하면 잘 팔리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고객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1: 맞습니다.
0: 그 판단을 예. 해야 되는데.
1: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장 전체로 문제가 번져버리잖아요.
0: 신뢰가 깨지는 거거든요.
1: 예, 신뢰가 깨지는 거죠.
0: 이렇게
1: 금융의 전체가.
0: 운용사에서 선전하는 상품을 가입했더니 매번 터지기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둑놈 소리 듣고 이런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부분은 저는 자산운용사가 저도 뭐 운용사에 있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네. 것이 왜.

0: 한국 시장은 더 하락했느냐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왜 더 하락하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다시 시작하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선엽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연금도 역시 미리 어느 정도 주식을 샀기 때문에 지금 못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1: 사실 이게 그 연금을 운용하게 되면 네. 연금의 운용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주요 기금에 대한 자산 배분을 제가 했었던 OCIO 센터장이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게 기금의 어떤 자산 배분을 하는 거였었거든요. 요 자산 배분 할 때 특히 전략적 자산 배분, 즉 한국에 대한 비중 얼마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은 보통 5년 내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0: 네네.
1: 그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우리나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을 사지 못하고 계속 내다 팔아야 돼요. 내는 사람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금이 내다 팔았을 때 시장의 충격을 제일 줄이기 좋은 방법은 한국에 대한 비중을 점차 줄여가는 방법이 제일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자산 배분 원칙을 세운 건데
0: 네.
1: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자산 배분에 대한 원칙을 존중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만약에 원칙대로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국민연금 계속 팔기만 했겠죠. 팔았었으면 지수가 9천까지는 못 갔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땐 한 7,000선 또는 6,500선 그 정도까지 갔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 이런 기업도 사실 주가 상승 속도가 되게 느긋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0: 네네.
1: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연금이 다 팔았다라고 보면 혹시 이렇게 시장이 조정올 수도 있잖아요. 그게.
0: 그렇죠.
1: 그러면 한국대에 대한 비중이 저절로 줄어서 사실 이 정도에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도 어떤 자정작용 역할을 해주는데 이번에 억지로 막았죠. 막다 보니까 팔 때 못 팔았죠. 그리고 다 위에서 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정작용 기능도 못하고 그러니까 올라올 때도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고 내렸을 때는 오히려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시점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0: 네.
1: 부담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연금이 그렇게 주식을 많이 팔지는 못했고요. 되려 지금 오히려 비중이 많이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리밸런싱을 안 해도 되는 구간까지도 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1: 예, 그런 정도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비중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0: 네네.
1: 이렇게 비중이 많이 내려오면 사실상 더 이상은 리밸런싱을 많이 안 해도 되거든요. 이미 저절로 해야 될 물량들이 비중이 낮아지면서 사실 해소가 되고 있는.
0: 네.
1: 다만 아쉬운 건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때. 그러니까 안전판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개념이 아닌 거가 이 정도 사면 되게 싼 거거든요. 쌀 때 잘 살 수 있는 기회도 사실 놓쳐버린 아쉬움들이 많이 남는 거라서 대부분 기금이 운영할 때나 이런 걸 때는 사실 정치권이 간섭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0: 자본주의 사회의 자정적인 능력에 좀 집중하는 게 더 좋다.
1: 그래서 그 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0: 네, 네.
1: 많은 어떤 전문가분들이 이 원칙을 세운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이선엽 AFW 파트너스 대표 박세익 채슬리 투자전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로고 듣고 하는데 그냥 오늘 로고
1: 네.
0: 빼고 그냥 계속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저도 너무 집중해서 듣고 있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2462님 저도 흔들리는 1인입니다. 두 분 나오신다는 얘기 듣고 본방사수 중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5143님 오늘 패션 커뮤니티에서도 주식 얘기로 하루 종일 도배되더라고요. 주알못도 불안불안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역대급 문자 수가 도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사사님 저도 하이닉스 고점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 0041님 실질적으로 체감은 금융위기 때보다 장이 안 좋아요. 급등락을 반복하고 신저가가 속출합니다. 금융당국이 잘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문자 보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다른 주식들은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마저도 주식이 안 좋으니 주식장 전체 심리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해 주신 그래도 어느 정도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들어온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한 말씀씩 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세기 대표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 시장에 다른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

0: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케이 뭐 두 배짜리 뭐 이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니 다른 주식들은 왜 저렇게 폭락하는데 그렇죠?
1: 네. 네.
0: 그 이제 메커니즘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내 포트에 없으면 시장을 이기기가 너무 좋았어요.
1: 네네.
0: 삼성전자 못 올라갔으니까요. 불과 24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5만 원이 깨지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요. 벤치마크인 코스피 대비 내가 수익을 더 많이 내냐 못 내느냐 그걸로 평가를 받거든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 삼성전자가 못 갈 때는 삼성전자 안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시장은 이기게 되는데 작년 9월 달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없으면 시장은 못 쫓아가죠. 그렇죠?
1: 네네.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담아야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게 담아야 되는데 아니 주식으로 꽉 차 있는데 뭐 어떤 돈으로 담냐고요. 기존에 있는 주식을 팔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1: 갈아타는 거죠.
0: 교체 매매해야 되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면서 그 전에 딱 정확하게 작년 9월 달부터 조선, 방산, 뭐 피부미용, 엔터 다 안 좋아요. 기존에 삼성전자 없을 때 대장 노래 다들 이 주식들을 팔아서 삼성전자 사야 되니까. 네, 그런 역량이 있고요. 기관 펀드에서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시장 비중만큼 안 가지고 있는 운용사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1: 네.
0: 자, 그게 이제 기관에 의해서 다른 종목들이 빠졌던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런 또 미치는 영향인데 2023년 7월 달에도 저희 고객분들 중에 개인 고객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그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2차 전지 안 사고 뭐 하냐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1: 그랬었죠.
0: 네. 네. 아, 지금 이 밸류에이션에서는 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아, 됐어요. 환매할게요. 해지해 주세요.
1: 네네.
0: 네. 제가 그냥 돈 빼서 살게요. 네. 그러면서 결국은 또 이 포모 현상에 의해서 있는 주식 팔아가지고, 그래. 2차 전지는 안 사자. 이번에 또 똑같아요. 저도 이제 많은 댓글을 보는데, 이번에 바닥을 끼고 있는 주식 다 정리해서 그냥 두 배짜리 하이닉스 들어갔습니다. 그런 게 사실 많았잖아요. 그래서
1: 많았어요.
0: 네, 그런 이제 포모 현상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못 견디고 예, 팔면서 또 쫓아사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다 맞물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있었죠. 미국에다가 D램이라는 ETF가 상장이 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를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D램 사면 되네 하면서 D램의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맞아요. 불어났잖아요. 네, 그런 역량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리면서 좀 그런 쏠림 현상이 좀 심해졌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데
1: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0: 요 메커니즘으로 보면 자 반대로 또 생각하시면 돼요.
1: 네네.
0: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안 되는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기관이 먼저 움직여요. 아 삼성전자 이제 안 가지고 가도 돼. 그러면서 또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팔면 주식형 펀드는 무조건 주식을 90 이상 채워야 돼요. 그러면 또 뭔가 사야 되잖아요.
1: 그렇죠. 다른 걸 사야죠.
0: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다른 걸 사야 돼요.
1: 리밸런싱 하겠죠.
0: 네, 그래서 네. 똑같은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1: 네,
0: 1년 동안.
1: 네네.
0: 네, 그래서 저 그동안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주식으로 아직까지도 견디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좀만 참으시면 다시 또 반대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국민연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좀 건강해지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해가지고 어쨌든 이번에 잘 끌고 왔다라고는 볼 수 있잖아요.
1: 네.
0: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한때 우리가 9천 넘어갔을 때 국내 자산 비중이 30%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한 5% 줄여야 되는데 그 5% 줄여야 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조
2: 맞아요.
0: 정도. 그러면 60조 팔면 돼요, 그냥. 아니, 외국인이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이 팔았어요?
2: 70, 80조 팔았죠.
0: 70, 80조 네. 팔았잖아요. 근데 그걸 팔게 되는 걸 증권사에서 그렇게 추정을 해서 한 이 정도 나옵니다. 얘기를 굳이 이사장님이 나서서 아,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면서 마치 그냥 눈치 보듯이

0: 아니 국민연금이 뭡니까? 우리 노후 자금이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노후 자금을 주가 수익을 많이 내고 고점에서 파는데 외국인도 지금 올해 들어와서 150조 팔았는데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을 많이 먹고 파는 걸 왜 눈치 보면서 아 우리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어떤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국민연금이 주식 파는 걸 무슨 굉장히 악한 행위처럼 또 얘기를 설명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래서 그런 걸 눈치 보면서 우리 뭐 마치 안 팔 것처럼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니 파셔야 된다고. 우리 노후 자금인데 왜냐하면 또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싸게 살 기회를 주면 그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전략적 자산 배분 밑으로 하면 또 싸게 사게 돼 있거든요. 그 전술이. 그런 걸 갖다가 그냥 소신대로 했었어야 된다. 저는 앞으로도 좀 소신대로 하셨으면 네.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박서익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를 방송에서 많이 이제 생방송으로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위안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박서익 대표님이 저도 모든 영상을 다 보고 뭐 예전부터 오래 뵙고 세미나에서도 뵙고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0: 시장이 폭락하면 왜 네. 저를 찾냐면요.
1: 네네.
0: 아니 시장이 폭락했으면 주가가 싸진 거잖아요.
1: 네.
0: 우량한 주식을 싸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싸졌을 때는 너무 이제 편안하죠.
1: 땡큐 세일 기간 뭐 이렇게 가는
0: 네,
1: 거죠.
0: 세일 기간이니까.
1: 네네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군요.
0: 네,
1: 알겠습니다. 이선영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문자가 또 왔는데
2: 네.
1: 허성준님께서 예. 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두 배짜리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자금이 한쪽으로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했던 말들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이분에게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결국은 심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1: 네.
2: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강세장에 비해서 조금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게 우리가 보통 99년 닷컴 버블 때가 있었고 2007, 8년도에 중국 산업화 버블이 있었어요.
1: 아, 기억납니다.
2: 예,
1: 네.
2: 이런 어떤 버블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을 넣어서 사실 버블을 형성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요. 그래도 이분들이 직접 운용을 하지 않았고 99년에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걸로 그다음에 2007, 8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리식 펀드라는 간접 사업품을 통해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쏠림은 조금 자제가 됐었는데
1: 네.
2: 지금은 ETF를 활용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뛰어드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고요. 이렇게 되면 어디에 취약하냐면 군중심리에 취약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 시장에 대해서 본질이라든가 이번에 위기가 있었을 때도 객관적으로 혹시 정말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그게 객관적으로 좋다라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는 쪽이 팽팽하게 계속 맞서면서 그래서 네. 마이크론이 덜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군중심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변동성 때문에 조금 악화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좋은 쪽에는 반응을 안 하고 나쁜 쪽에만 계속 반응을 하면서 더 악화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이 군중심리는 위로 가면은 보다 좀 더 낙관적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고
1: 네.
2: 또 밑으로 가면 아주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들이 되게 강한 게 일반적입니다.
1: 저는 그 언론의 문제성도 좀 지적하고
2: 당연하죠.
1: 싶어요. 당연하죠. 오르면은 다 오를 것 같다는 기사만 쏟아지고요. 내리면은 다 뭐 세상 망할 것 같다는 기사만 쏟아내거든요.
2: 예를 들어서 요즘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 나올 때도 최소한의 저희 제가 기사를 쓴다라면
1: 네.
2: 양비론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좋게 보는 쪽은 이래서 좋게 보고 있고 안 좋게 보는 쪽은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있고 대신에 그래서 원래 마이크론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1: 네.
2: 그럼 의문을 제기해야죠. 왜 쟤네는 안 빠지는데 우리만 빠져? 그럼 과도할 수 있었다라고 문제를 제기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언론의 역할 자체가 자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리적으로 의식도 있는데 더 자극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이 되죠.
1: 그렇습니다.
2: 그래서
1: 네.
2: 너무 심리에만 제가 볼 때는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시장 가지고 제가 볼 때 중심을 못 잡을 것 같으면 해외 시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객관성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1: 해외 시장이라면 예. 아무래도 미국 시장을 예. 이야기를 해보고 싶겠죠.
2: 미국 시장의 동종이나 관련 기업들이 놓고 보면 사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방향성은 같았지만 정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정도가 다른 것도 약간의 정도가 다른 건 괜찮은데 극심하게 벌어져 있으면 우리가 과도하게 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럴 땐 좀 중심 잡기 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미국장 이야기를 해보죠. 왜냐하면 왜냐면 지금 SK 하이닉스라 삼성전자 이야기하지 왜 미국장 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미국장의 영향이 다 고스란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에서 AI가 나왔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 삼성전자도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동 시장 중동에 굉장히 긴장이 또 다시 이제 시작이 됐고 네. 또 국제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승을 할 것이고 대외 변수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방향으로 좀 가져갈 것 같다는 생각. 국채 가격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선엽 대표님부터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우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좋은 뉴스는 아닌 게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는 금리가 안 좋은 금리거든요.
1: 네.
2: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금리, 보통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급 측면의 문제죠. 공급 측면의 문제로 올라가는 금리는 시장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길게 가진 않아요.
1: 네.
2: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로 인해서 물가가 우려가 되면 연준 행동에 나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행동에 나서는 방법이 경기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경기가 부러지면 사실 추가 금리 인상 몇 차례 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히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논란은 많지만 아직까지는 꼭 한다라고 보기도 되게 어려운 게
1: 네.
2: 제가 바로 오기 전에 지금 오기 전에 미국에서 CME 버드워치라 그래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봤어요. 일단 7월 달은 금리 인상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아요.
1: 그렇군요.
2: 50%를 넘지 않는데 그럼 네. 언제 인상 우려가 있느냐. 9월에 인상 우려가 50%를 좀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유가로 인한 금리가 물가가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금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가 오르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우려스럽죠. 당연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지만 이게 약간의 시간을 두면 경기를 부러뜨려요. 자 고유가가 되고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요? 소비를 줄일 거라고요. 그리고 월드컵 효과도 조만간 여름이 끝날 거잖아요.
1: 네네.
2: 그렇게 되면 나중에 8, 9월 달 들어서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지금보다 과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거예요. 케빈 워시는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표 보고 하겠다. 지표 보고 하겠다는 얘기는 지표가 안 좋아지면 안 올릴 수도 있지라는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9에 들어섰을 때 물가만 놓고 보면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기 지표 예를 들면 고용 지표라든가 소매 관련 지표들이 사실 여기서부터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 좀 더 참아요. 이거 경기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올리면 안 되겠는데 그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니까 무조건 올린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이른 판단이다. 물론 네. 오늘 크리스토퍼 올라라는 사람이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번 달에 인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근원 물가가 몇 달 더 지속되면 올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라는 조건부를 단 거예요.
1: 네.
2: 특히 이분이 저 연준 의장이 되려고 금리 내려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되게 돌아서서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음이 변해서 트럼프를 지금 배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분이 객관성이 있는지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네.
2: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에 따라서 물가가 달라질 거니까 우리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뭔가 이 위기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치닫는다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전면전으로 다시 가지 않고 또다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잡게 된다라면 되려 하반기 때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병목이 이제는 금융 병목이에요.
1: 네.
2: 그동안 GPU가 부족했고 메모리가 부족했다라면 지금 메모리 꼭지에 대한 우려는 딱 하나예요. 하이스퍼스케도 돈 있어? 이게 핵심이거든요.
1: 돈 주고 살 수 있어?
2: 예,
1: 예
2: 결국은
1: 이거죠.
2: 더 사서 투자해야 되는 건 알겠어. 충분히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왜? 최태원 회장도 얘기했죠. 지금 AI는 이제 4살 수준밖에 안 된다고.
1: 이제 그럼 시작이군요.
2: 이제 시작이면 그 애들 네. 20살까지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때까지는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메모리 가격이 비싸졌는데 돈도 없는데 살 수 있겠느냐가 우려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우려인데 그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자금 조달이 잘 되려면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반기 현재 있는 정치 변수기 때문에 전쟁 변수를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정말 격화된다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하반기 때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져서 되려 금리 인상을 보류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는 채권을 발행하기 유리한 입장이 되면 이 우려가 많이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거는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좀 의견을 보여주셨고, 근데 말씀 중에 제가 좀 귀에 꽂혔던 거는 네. AI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AI가 이제 4살 수준에 불과하다는데 네. 그러면 AI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AI 거품 논란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오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그 얘기했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 아, AI 거품은 현재 말도 아닌
2: 예, 얘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1: 거군요.
2: 대신에 그럼 20살까지 크려면 20년 걸리느냐 그렇진 않고
1: 네.
2: 이게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를 AGI라고 보통 부르는데
1: 그렇죠.
2: 이걸 허사비스라는 그 우리 그 허사비스가 누구냐면 그 이세돌이 했었었던 그 저기 알파고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2030년경이면 도달할 것이다.
1: 오.
2: 그러니까 지금은 AGI에 이제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AI 기업들이 이제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1: 네.
2: 우리 마라톤 뛰는데 40km까지 온 거예요. 나머지 2km 남았는데 이걸 완성해야 되는 건데 이 완성을 먼저 해야 경쟁력이 이길 거고 그다음에 AI 관련 기업들이 생존 경쟁에서 이길 거 아니에요.
1: 네.
2: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줄이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시장에서 모르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돈 빌리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 문제가 된 건데
1: 문제가
2: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금 현재는 AI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고 지금 과정에서 인프라 AI가 인프라가 깔려야 일단 AI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2: 맞아요.
1: 그게
2: 네.
1: AI 반도체인 엔비디아였고 이제 그게 넘어와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2: 메모리까지 온 거죠.
1: 메모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박세익 대표님은 그 어느 고리에 대해서 끊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미국 언론에서 좀 나오고 있고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투자자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여기서 끊어질 어느 한 그 고리가 위험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0: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리면 지금은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앤스로피
1: 네.
0: 그리고 아까 뭐였었죠?
2: 메타,
0: 뮤즈스파크부터 해가지고 XAI도 있고 뭐 많아요. 그죠?
1: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예.
0: 근데 거기서 챗GPT가 이 경쟁 구도에서 탈락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크버블 같은 상황이 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예전에 그 온라인이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도 뭐 넷스케이프 같은 거 엄청나게
2: 익스플로러. 예. 예,
0: 익스플로러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난 각광을 받았다가 없어지기도
1: 없어졌죠.
0: 하고
1: 예.
0: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도 안 됐잖아요. 야후가 없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예.
0: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4살이라고 해서 거품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다크버블이 무너졌던 2000년, 2001년, 2002년은
1: 그때 몇 살이었어요?
0: 그럼 다크미 몇 살 때였어요? 한 살, 두 살 때 아니었어요?
1: 아, 그때 한 살, 두 살이었죠. 맞아요.
0: 한 살, 두 살 때였어요. 네.
1: 그래서 시작할 때니까요.
0: 아예 뭐 영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챗GPT나 앤스로픽은 이제 흑자전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 네네.
0: 그래서 4살이라서 거품이 아니고 이건 아니고요. 4살인데 20살로 평가를 하는 게 잘못되는 거죠. 예, 그때는 한 살, 두 살이었는데 마치 무슨 닷컴 세상이 도래한 것처럼.
1: 4살인데 20살로 평가받는 게 문제인 거죠.
0: 20살로 평가해서 시총을 말도 안 되는 시총을
1: 그쵸,
0: 줬던
1: 그쵸.
0: 거죠.
1: 예, 예.
0: 그게 거품인 거였었던 거고요. 그런 면에 비해서는 지금은 보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제가 뭐 과대평가되어 있다 뭐 이런 건 사실 없어요.
2: 그렇죠.
0: 그래서 샘 알터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도면 1조 달러 이상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래서 시장의 평가는 냉정한데 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1: 네.
0: 자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시장이냐 아니냐 이 중요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중간선거가 있는 해 항상 조정을 받던 7, 8, 9, 10 받는 그런 조정의 과정이고 이 7, 8, 90에 미국 시장도 많이 조정받아봐야 15% 정도
1: 네.
0: 받으면 다 끝난다고 봐요. 왜
1: 그래요.
0: 15%도 받기 힘들다고 보냐면 M7이 그동안에 못 갔어요. 그렇죠? 24년도 말에 국장 탈춘 지정수 나면서 그래 M7으로 가자. 24년도에 그 AI 인프라 사이클 때문에 엔비디아 올라가고 나중에 소프트웨어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1: M7을 잘 모르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애플, 뭐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그렇죠. 뭐 이런 기업들, 페이스북, 메타, 그렇죠. 메타 뭐 이런 회사 뭐 말씀하시는 거죠.
0: 매그니피센트 세븐 해가지고 네. 자, 그 기업들이 24년도에 미국 온리 US 익셉셔널리즘이라고 하면서 페드가 금리를 올려놓으면서 물가 잡겠다고 기업 보고 투자하지 말고 개인 소비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엄청 돈 풀었죠.
1: 그렇죠.
0: 미국의 빅테크들이 와 이거 AI 인프라 사이클에 우리가 주도권 놓치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돈질했죠.
1: 네.
0: 그래서 미국 시장만 S&P 500이 23년 24년 그 글로벌 약세장에 혼자 24% 25% 냈던 거거든요.
1: 엄청난 상승장이었죠.
0: 네, 그걸 보면서 네. 아 국장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M7을 샀더니 안 올라가요.
1: 그때 제 성악갱피라는 말도 처음 생기고 그랬었어요.
0: 네, 안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까지 왜 안 올라가냐면 계속 질러대야 되는데 반도체 가격이 급등해버렸어요.
1: 네.
0: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하는 캐펙스 가이던스가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을 하는 게 400억 달러가 700억 달러 되고 900억 달러 되는 게 마치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두 개 짓고 네 개 짓는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급등해서
1: 네.
0: 비용 부담이 커진 거예요.
1: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2: 네. 그렇죠.
1: 그만 예.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네.
0: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 가격이 꺾이기 시작하잖아요.
1: 네.
0: 샌디스크가 빠지고 마이크론이 좀 진정이 되고 하면
1: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뭐 이제 장신이나 회사가 나와서 싸게 뭐 만들어내는
0: 그렇죠.
1: 뭐 창신전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0: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가 메모리로 공급하면서 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빅테크에 오히려 숨통이 터져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빅테크들이 저는 올라온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시장 안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안 빠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 시장이 9,300 갔다가 오늘 6,500이 깨졌어요. 그러면 밑에 하단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거의 우리나라 기업 주가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80년도에 1,000 갔다가 90년도에 미국의 리세션이 오면서 1000에서 500 갔었어요. 우리나라 IMF 터져서 277 갔거든요. 그러고 나 다시 1000 가죠.
1: 네.
0: 다시 1000 갔는데 닷컴버블 터질 때도 500까지밖에 안 빠져요. 반. 근데 닷컴버블이 터졌던 2000년, 2001년, 2002년 리세션이었죠. 미국의 리세션이 오면 우리나라 지수가 50% 빠져요. 그런데 미국의 리세션이 아닌 경우에는 30% 빠지면 많이 빠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9,300에서 오늘 6,500, 30%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떻게 무서워하려면 미국발 리세션이 와야 돼요. 리세션이 오면 우리나라 지수가 반토막이 나요.
1: 2023년도에 한번 왔었잖아요.
0: 네.
1: 예, 리세션이.
0: 2023년도에?
1: 예. 미국의 약간 좀 그런
0: 아닙니다.
1: 금리 아닙니까?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0: 22년도에 페드가 예, 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1: 네네.
0: 시장이 많이 빠지긴 빠졌었는데.
2: 12월 달에 한번 있었었죠.
0: 예, 리세션으로 기록된.

0: 3,300에서 네. 2,180까지 빠졌어요. 그때도 반 토막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리세션이 아니니까.
1: 그러네요.
0: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지금 동학개미 투자분들한테도 미국의 리세션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6개월 안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지수면 저희가 이제 풀베팅 해도 된다라고 네. 판단한 게 미국 시장이 위험하지는 않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벌써 2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뭐 이야기 좀 들어봤고 두 분 다 그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아직 뭐 AI 뭐 시작 단계는 아니지만 4살짜리 AI가 20살을 평가받으면 그땐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그 단계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가 깔려고 있는 단계, 그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에 그렇게 좀 너무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고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문자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요 말아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팔아요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르크님께서 그럼 언제 팔면 돼요? 이게 말이 쉽지 타이밍 잡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에 한 말씀씩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성혜 대표님.
2: 언제 판다라는 건 사실 각자의 목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1: 각자 목표 가격이
2: 예,
1: 있어야겠죠.
2: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살 때는 보통 내가 이 정도 가격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 팔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그런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어떤 폼 많이 달라지겠죠.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반등이 오면 비중을 더 줄이시지 않을까요? 그동안 많이 놀라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놓고 보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따져보고 나서 그 가치에 근접해 갈 때 줄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관련 기업들의 보통 PR이나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은 사실 조금 터무니없이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그러면
1: 네.
2: 최소한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들과 좀 비슷해지는 수준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땐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1: 네. 박세기 대표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0: 네. 우리나라 역사상 환율이 이렇게 1,500원 높게 형성돼 있잖아요. 여기서 시장이 끝난 적은 없어요. 네. 오히려 환율이 높을 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이었지.
1: 그렇군요.
0: 주식을 파는 타이밍이

열린토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누구나 낙관론자가 되지만 떨어질 때 비로소 이 자신의 투자 원칙이 드러나긴 합니다. 이게 반도체가 많이 벌었다는 말과 내 계좌가 안전하다는 말은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공포에 휩쓸려 던지는 것도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려 무리하게 베팅하는 것도 결국 시장이 아니라 감정에 투자하는 일이겠죠.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경제학보다는 심리학에 가깝다는 사실,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외국인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가 어깨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합니다. 삼성 구단 관계자는 후라도 선수의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아 검진 결과 두어 차례 선발 순서를 건너뛰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면서 현재 6주 대체 외국인 선수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주축 선발 투수인 왕현청이 대만 국가대표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합니다. 대만은 왕현청과 린위민, 정중저 등이 포함된 24명의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한화는 대만 측의 공식 요청이 오면 차출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홈런 더비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조던 워커가 마지막 한 번 남은 스윙 기회에서 극적인 4연속 홈런으로 올스타 홈런왕에 올랐습니다. 한편 손가락 염증 증세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후 재활 경기에 나서고 있는 애틀랜타의 김하성은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부천FC의 공격수 이충영이 독일 2부 분데스리가의 마그데부르크로 임대됩니다. 부천 구단은 이충현이 마그데부르크로 2027년 6월까지 1년간 임대된다고 발표하면서 이충현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유럽 무대에 직행한 선수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축구대표팀 미드

미드필더 황인범이 포르투갈의 명문팀 FC 포르투로 이적이 임박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매체 아볼라는 황인범의 포르투 이적이 사실상 확정됐고 연봉도 정해졌다며 포르투에서 받게 될 황인범의 세전 연봉을 우리 돈 약 51억 원, 세후 연봉은 약 25억 5천만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혜란의 여자 골프 세계 랭킹이 지난주 7위에서 3위로 상승하며 자신의 역대 최고 랭킹을 경신했습니다. 지난주 3위였던 김효준은 4위로 내려갔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미국의 넬리 코다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0: 스포츠 스포츠 peopl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두 분 뭐 이 무더위에 요즘 강렬하십니까? 괜찮으세요?
1: 네, 전 집에서 예. 편하게 있습니다.
0: 머리가
1: 네.
0: 좀 더 커진 것 같은데요?
1: 몸도 커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발도 네. 커졌고.
0: 조현일 위원은 요새 좀 어떠세요?
2: 아, 네, 저도 이현준 선수 NBA 서머리그 중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 주면은 또 막을 내리기 때문에 저도 뭐 머리와 배 전부 다 커질 예정입니다.
0: 아, 이제 잠시 또 약간의 소강 상태를 거치시다가 또 바빠질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박재민 위원이 있어야 사실 3위 1체 완전체가 되는데 박재민 위원은 28일부터 다시 나온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이맘때가 농구계에서는 가장 한가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름대로 또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1: 네, 행사가 없을 뿐이지 뭔가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계속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데
0: 네.
1: 일단 구단들이 10개 구단에서 훈련 시작했고요. 뭐 비록 감독님들은 미국 출장을 갔지만 이제 서서히 몸을 만들면서 또 그 연습 경기도 시작한 구단도 있고요.
0: 네.
1: 여자 농구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부터 작은 행사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KBL은 연봉 협상이 마무리가 된 것 같던데요?
2: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 2627 KBL 선수 등록도 마감이 됐고요. 다가오는 새 시즌의 연봉킹은 변준영, 허훈 두 명입니다. 나란히 보수 8억 원의 도장을 찍었고요. 허훈 선수는 두 시즌 연속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선수가 됐고 이 변준영 선수는 최초입니다. 특히나 뭐 FA 개장 첫날에 곧바로 원소속 팀인 정관장과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연봉 조정 신청에 나선 선수도 있습니다. 서울 삼성의 이관희 선수가 주인공인데 아주 드물게 팀이 아니라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 이게 프로스포츠 통틀어서 비단 농구계뿐만 아니라 연봉 조정 신청에서 승리한 경우가 드물다고 하던데 이걸 또 이관희 선수가 해냈네요.
1: 맞습니다. KBL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내리는데 선수 요구액과 구단 제시액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관희 선수가 그 어렵다는 재정위원회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0: 네.
1: 그러면서 3억 2천에 또 보수를 받게 됐고 이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들어갈 때부터 뭐 내가 질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걸 좀 보여줬고
0: 네.
1: 결국 KBL 역대 다섯 번째로 선수가 승리한 사례가 됐습니다.
0: 그 이관희 선수가 주장했던 금액 그리고 구단이 제시한 금액의 차이가 꽤 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네, 이관희 선수는 지난 시즌 삼성으로 돌아오면서 보수 총액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3억 2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삼성 구단은 2억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보수 총액보다 3천만 원만 오른 금액이었는데 이관희 선수의 지난 시즌 활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벌써 30대 중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지난 시즌에 24분 54초 뛰면서 평균 10.3득점, 2.5리바운드, 2.6어시스트 기록을 했거든요. 삼성은 비록 또 한 번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24분 정도 뛰면서 두 자리 득점할 수 있는 국내 선수 냉정하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KBL은 구단이 아닌 또 선수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관희 선수 본인이 원했던 3억 2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0: 네. 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중간 그러니까 이게 합의액이 없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역대 다섯 번째로 이제 선수가 승리한 케이스잖아요. 그만큼 확률이 낮은 건데 이게 통과됐다는 것도 좀 놀랍네요.
1: 그렇습니다. 이관희 선수 조정이 이번 올해 이제 43번째였습니다. KBL 역사상.
0: 네. 그러니까
1: 43번의 사례 중에서 이관희 선수 포함해서 선수가 승리한 사례가 다섯 번밖에 없다는 거죠. 뭐 최초는 이제 98, 99 시즌에 지금 경희대 감독을 맡고 있는 김영국 전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그게 처음이었고 두 번째 사례가 그 뒤로 20년 뒤에 나왔습니다. 2019, 2020 시즌을 앞두고 이 박찬희 선수 지금 소노 코치죠.
0: 네.
1: 두 번째 사례 됐고 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이 전성현과 두경민이 나란히 또 최근에 또 승리 거뒀었는데 뭐 그만큼 손에 꼽을 정도로 선수가 승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0: 네, 그 조정 신청을 또 했던 선수가 김동현 선수인데 이 경우에는 구단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서요?
2: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 선수는 우승팀 KCC 소속이죠. 1억 3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구단 제시액인 7,500만 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승팀 프리미엄 그리고 김동현 선수가 지난 시즌에 또 발전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1억 3천만 원과 7,500만 원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0: 그렇죠.
2: 5,500만 원의 차이인데 결국 김동현 선수가 결국 원했던 그 금액은 받지 못했고 차라리 뭐 이번 이런 계기를 삼아서 본인이 동기부여를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억대 연봉에 진입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새 시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선수 구성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나요?
1: 네, 이제 현대모비스가 가장 마지막으로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이 퍼즐을 마쳤습니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베이즐리, NBA 출신의 베이즐리와 프림 선수를 영입하면서 외국 선수 조합을 마쳤고 또 여기 아시아 쿼터 선수로 가드, 이 제리 아바디아노를 영입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필리핀 출신의 포인트 가드 겸 슈팅 가드입니다. 이제 필리핀 명문대학교인 UP를 졸업하고 현대모비스에 합류하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10개 구단이 다 외국 선수 2명 이제 필리핀 선수 한 명까지 영입을 마쳤는데 딱 한 구단이 남았습니다. 지금 삼성. 아. 이 삼성이 아직까지 외국 선수 한 자리가 없거든요. 이 자리는 사실 감독이 선임된 뒤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삼성이 뭐 절치부심하고 있는 걸로도 보이긴 하는데 빨리 좀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 시즌 이제 탈골치를 위해서 진짜 다시 한번 뛰어야 되지 않을까요?
2: 농구인들 만나면 가장 큰 화두는 늘 삼성입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그 삼성의 감독들이 또 서로의 소스가 다 달라서 여러 명들이 이미 삼성 감독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특이하게도 이정석 코치를 먼저 내정해서 네. 지금 이정석 코치가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데 무언가 뭐 순서와 모양새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또 감독 선임을 해서 5년 연속 최하위였잖아요.
0: 그렇죠.
2: 네, 또 다음 시즌 좀 달라진 면모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0: 네. 자, 이렇게 2026-2027 시즌 개막을 향한 KBL 팀들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슬슬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박차를 가야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노와 KCC가 소집되면 되는데 소노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이제 팀 소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즌 준비에 시작했고요. KCC도 마찬가지로 뭐 이상민 감독은 서머리그 참관차 미국에 갔지만 이 김도수 코치를 중심으로 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10개 구단 모두 다 이제 여름에 훈련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17일에 이제 경희대학교를 불러들이면서 첫 연습 경기를 가질 예정이고 뭐 다른 구단들도 서서히 이제 전지훈련을 떠나거나 뭐 연습 경기를 가지면서 새 시즌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네. 한국가스공사는 18일 날 이 대구체육관에서 이 팬미팅을 가질 예정인데 뭐 150명을 초청해서 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0: 야, 이거는 팬미팅은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행사를 하나 보네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지난 시즌에도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줬기 때문에 팬들을 또 초청해서 좀 재미있는 시간을 또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야, 프로구단 입장에서는 이런 거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WKBL 여자 농구 팀들도 훈련을 시작했겠죠.
2: 네, 그렇습니다. WKBL 6개 구단도 본격적으로 새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가장 먼저 전지훈련에 나선 곳은 지난 시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던 인천 신한은행입니다. 지난 4일 제주도로 이동을 했고요. 또 아시아컷도 새롭게 합류한 선수인데 일본 출신의 노구치 사쿠라와 함께 10일까지 조직력을 끌어올린 이후에 연습 경기 일정을 또 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 사령탑인 전주원 감독 체제로 출발하는 아산은행 역시도 6일 영보지 아산으로 향했는데 15일까지 체력 중심의 프로그램 소화하면서 시즌을 또 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산 BNK 썸은 또 실업팀인 사천시청과 두 차례 연습 경기를 또 치를 예정이고 신한은행 역시도 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그리고 용인삼성생명과 청주 KB스타즈는 17일 STC 삼성 트레이닝센터에서 연습 경기를 치르면서 서로 조직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0: 네. 자, 그리고 선수들의 실전 감각을 점검할 수 있는 대회들도 이어집니다.
1: 네, 그렇습니다. 7월 달에 WKBL 행사가 좀 줄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18일, 19일에는 이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 WKBL 그 3대3 트리플잼이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구단팀 대신에 여자농구 국가대표팀과 함께 유망주 연합팀인 트리플 W와 W잼 세 팀이 출전하게 되고 또 일본과 싱가포르 등 해외팀들도 출전해서 이 대회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리플잼 이후에 7월 29일부터는 부천에서 퓨처스리그가 열리게 되는데 역시나 퓨처스리그도 WKBL 각 구단의 막내들뿐만 아니라 뭐 해외 초청팀까지 데리고 와서 좀 국제대회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팀 이야기도 살짝 나눠보도록 하죠. 농구 월드컵 아시아예선 2라운드에 나설 남자 농구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16명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오는 8월 27일 그리고 8월 31일 이렇게 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뭐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핵심 자원인 이현준 선수가 합류합니다. 샌안토니오 서머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에 따라서 가장 길게는 19일까지 일정을 소화하는데 일단은 이번 2연전에서 나서지를 못했지만 이현준 선수가 큰 이변이 없는 한 8월 말에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준석, 또 이정현, 뭐 이우석, 그리고 최준용, 이승현처럼 기존 주축 선수들이 변함없이 승선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박지훈, 문정현 선수는 빠졌거든요. 네, 특히나 문정현 선수는 이번 대표팀을 소화하면서 아쉽게도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네, 대표팀에서는 잠깐 빠지게 됐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부상 때문에 경기를 뛰지 못했던 안영준 선수와 송교창 선수가 복귀한다는 것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좋은 소식이긴 해요.
1: 그렇습니다. 귀하 선수가 없고 또 하윤기라는 빅맨이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됐기 때문에 높이가 한참 낮아졌는데 이 안영준과 송교창 높이와 기동력을 갖춘 두 포워드가 합류하면은 조금 더 이현준과 여준석이 좀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에 에디 다니엘, 문유원, 강성욱 등 이 젊은 유망주들도 다시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이제 20일 날 다시 소집돼서 8월 15일과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릴 일본과의 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0: 네. 야, 또 이게 하필이면 일본이랑 평가전인데 8월 15일에 열리네요.
1: 날짜 정말 잘 잡았죠.
0: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원정에서. 네, 이번에는 사실 그 지난 예선전 새로운 감독인 마주스 감독 체제 이래서 펼쳐졌던 경기들이 그렇게 크게 만족스럽지는 솔직히 못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전희철 조상현 체제로 2연승 거두고 내리 3연패.
0: 네.
2: 그리고 일본 정도 정말 졌더라면 진짜 끔찍한 결과였거든요. 뭐 다행히 1승을 거두긴 했는데 8월 27일과 31일에 이번에 또 윈도우 4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결과도 좋아야 하겠고 좀 과정이나 내용들도 좀 바뀔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0: 네. 모쪼록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 특히나 뭐 이현중 선수도 복귀하고 다른 전력이 강화될 만한 요소가 많은 만큼 대표팀이 좀 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면 이현중 선수가 서머리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NBA 서머리그에서 참고하고 있는 이현중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도 이번에는 득점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 네, 샌안토니오 스퍼스 소속으로 뛰고 있는 이현중 선수. 지금 라스베가스 썸머리그 개막 이후에는 약간 3점이 터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열렸던 미러키벅스와의 경기에서는 12득점을 올렸습니다. 12득점은 썸머리그 데뷔 이후에 가장 높은 득점인데 14분 동안 12득점, 3점슛은 침묵했지만 뭐 드라이브인이라든지 허슬 플레이를 통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1: 네. 아, 근데 이 12점이 마냥 기쁘지만은 또 못한 게 석점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3: 네, 이번 라스베가스 서머리그에서 3점은 여태껏 하나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서머리그 최다 득점인 12점을 넣긴 했습니다만 3점 슛 5개는 전부 다 림을 외면했고요. 14분 뛰고 12득점이면 뭐 득점력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NBA 스카우트들이 이현중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3점을 던지고 또 얼마의 확률로 3점을 넣고 또 3점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또 어떤 대처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보고 있는데 세 번째 항목은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3점이 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현중 선수의 장점이 좀 어필되지 않는 느낌이 강합니다.
1: 네. 이게 그 3점슛이 나오기 힘든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그 이현중 선수가 유독 좀 이번 서머리그에서 석점 컨디션이 안 좋은 건가요?
4: 결국 서머리그는 야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팀 같은 경우야 이현중 선수의 3점슛을 위해서 동료들이 또 희생해 주는 면도 있었고 또 수비자

0: 들도 이현중 선수가 좀 극복하기 가능한 좀 아시아 선수라든지 그런 선수들이었는데 이곳은 다 NBA 선수들밖에 없다 보니까 흑인 선수가 주를 이루고 있고 타이탄 수비 그리고 동료들마저도 일단 본인 어필하기 바쁜 야생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본인도 좋은 타이밍을 못 잡고 또 잡더라 그래도 상대의 수비에 막히면서 또 본인의 리듬을 좀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번에 야투 성공률이 28.6%, 일본에서는 47%였는데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서머리그 때도 나왔던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이기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2: 네, 이게 참 또 말처럼 쉽지 않은 부분이 이현준 선수는 공을 좀 길게 드립을 치는 그런 볼핸들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터치도 좀 한정적이고 그리고 서머리그는 아까 손대문 위원의 표현대로 야생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볼을 쥐고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패스를 뿌리고 얼마나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슈터나 빅맨들은 거기에 사실 좀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현준 선수가 냉정하게 서머리그에서 드리블을 치면서 본인이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여건 자체는 아직 마련이 안 돼 있고 또 본인들 기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을 잡고 슈팅을 던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게 또 서머리그 현실이고요.
1: 네.
2: 결국 이렇게 와이드 오픈 완전히 비어있는 찬스가 왔을 때 얼마나 슈팅을 잘 넣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래저래 이현준 선수가 좀 진퇴양난입니다.
1: 좀 아쉽습니다. 물론 득점이나 지표면에서는 지난번보다 훨씬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모로 좀 아쉬운데 이제 무언가 보여줄 기회도 한 경기밖에 안 남은 거죠.
0: 네, 16일에 이제 한 경기 남았습니다. 상대는 유타 재즈인데 일단 전체 2순위 드래프트 지명 선수인 이 대런 피터슨이 뛰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을 많이 쏠리는 경기가 될 겁니다. 아마 좋은 경기장에서 치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좀 미디어가 많은 경기에서 그래도 3점을 좀 펑펑 터트려 준다면은 좀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어쨌든 열심히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1: 좀 어려운 질문인데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이현중 선수의 NBA 진출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두 분께서는.
2: 저는 16일에 유타 재즈랑 경기를 하고 그리고 또 서머리그는 또 컨솔레이션 게임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또 한 게임을 더 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경기 최대 두 경기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무언가 정말 폭발적인 활약을 펼치지 못한다면 NBA에 대한 도전은 사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1: 네.
2: 또 2A 계약을 받기 전에 이기집이 10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낮은 계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이현준 선수가 매력을 또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승진 선수에 이어서 NBA 2호 리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1: 손대본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뭐 득점력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약점을 좀 많이 노출한 상태인데
1: 네.
0: 남은 두 경기를 좀 어필 잘해서 트레이닝 캠프라 초청을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낮은 장벽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 되니까요. 만약에 이제 NBA를 이번 올해에도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요?
2: 일단 이현준 선수가 뭐 B리그에서 일본 B리그에서는 아주 좋은 활약을 또 펼쳤었죠.
1: 네.
2: 그리고 뭐 거기에서도 물론 지금 샌안토니오의 뭐 자코비 길레스피나 RJ 데이비스 같은 좀 이기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처럼 또 스탠리 존슨이라는
1: 네. 네,
2: 엄청나게 또 이현준 선수에게 볼을 주지 않았던 선수가 있었지만 또 일본 B리그에서는 본인의 이런 숫자를 또 찍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현중 선수가 또 상위 리그, 뭐 유로 리그에 간다고 해서 몸값이 또 확 오르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아 리그로 눈을 돌리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 아마도 다시 또 B리그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일단 그리고 G리그에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G리그 역시나 뭐 드래프트로 가는 방법도 있고 FA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현준 선수는 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NBA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샌안토니오 스포스가 웬반야마와 연장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2: 네. 빅토르 웬반야마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봉을 고사하고 5년 연장 계약 2억 5,2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웬반야마는 5년에 3억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5천만 달러 가까이 깎았습니다. 5천만 달러면 뭐 한 800억가량 되거든요. 네, 그 금액 800억 원을 깎았는데 네. 왜 깎았냐면 본인이 덜 받으면 그 남은 돈으로 선수들을 더 영입을 할 수 있고 그 셀러리 전체 네. 총 연봉에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3억 달러를 주려고 구단 회장 그리고 사장 단장 그리고 감독까지 프랑스 파리로 날아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웬반야마가 800억 포기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수확한 채로 예. 샌안토니오의 구단 수뇌부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 울면서 왔을 것 같은데요.
2: 감동했겠죠.
1: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연봉을 깎아서 계약하는 경우, 특히나 이제 웬반야마 같은 경우는 아직 커리어 초창기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0: 정말 없죠. 예. 사실 그 이걸 두고 착한 페이컷이라고도 말 많이 하는데 누군가는 3보 전진을 위한 1보 전진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웬반야마가 팀을 좀 더 잘 꾸려서 우승하고 싶다는 의지를 잘 보여준 것 같고요. 뭐 그 돈 갖고 이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좀 압박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선수 영입해서 네. 같이 우승하자. 뭐 그런데 다른 한편은 선수 입장에서는 다른 선수협회 입장에서는 네가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제 다른 선수들이 이제 연봉할 때 아니 웬반야마도 그렇게 깎았는데 네.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논란도 좀 남긴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1: 야, 어쨌거나 샌안토니오 스퍼스 팬들은 진짜 감동을 받을 만한 소식인데, 사실은 챔피언 결정전 때 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도한 승부욕과 이제 몸 접촉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심을 보여준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용인이라기보다는 용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승에 목말라 있음이 네. 드러났습니다. 뭐 네. 웬만야마가 말씀대로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온갖 더티 플레이를 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좀 좋게 포장하자면 결국 승부욕이고 우승에 대한 욕심이었는데, 800억 원을 포기하는 걸 보고 네, 아 진짜 우승이 진심이구나.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웬만야마의 동료인 뭐 스테판 캐슬, 딜런 하퍼도 이제 연장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본의 아니게 웬만야마의 눈치를 보면서 약간은 울며 겨자 먹기로도 네. 좀 계약을 해야 되는 약간은 좀 얄궂은 상황입니다.
1: 자, 일단은 스퍼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비시즌 스퍼스의 전력 보강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0: 네,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뭐 줄리안 샴페인이 해리슨 반지와 재계약을 맺으면서 이 전력을 유지했고, 또 여기에 FA로 토바이어스 해리스, 또 베테랑 슈팅 등의 좋은 포워드를 영입하면서 이 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 여기에 딱 한 자리 좀 더해서 이현중 선수 딱 들어가면 금상첨화일 텐데 네. 뭐 일단 지금으로도 충분히 전력이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뱀 아데바요와 타일러 히로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고 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몸싸움,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마이애미의 프랜차이즈 스타였죠. 하지만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데려오면서 타일러 히로와 아데바요는 헤어졌습니다. 이 타일러 히로는 마이애미를 떠나서 미러키로 가게 됐는데, 타일러 히로가 본인의 그 부계정으로 SNS로 아데바요를 저격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타일러 히로가 캠프를 열었는데 거길 찾아가서 잠깐의 말다툼 이후에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많은 또 그 당시의 목격자에 따르면 뭐 그렇게 심각한 폭력은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지만 폭행은 뭐 어떻게든 잘못된 거고요.
1: 네네.
2: 또 타일러 히로도 너무 뒤에서 또 저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절친했던 두 명이 마치 예전에 그 조던 풀과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서로 또 주먹을 주고받는 네,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NBA는 굉장히 냉철한 비즈니스 세계면서 동시에 이렇게 감정이 난무해서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0: 네. 사실 두 선수가 예전에 아데바요가 만약에 내가 위기에 처하면 누가 구해줄까? 그러니까 히로가 바로 나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정도의 각별한 사이였는데 네. 알고 보니까 히로가 뒤에서 팬들한테 아데바요 욕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데바요 입장 좀 화가 났던 것 같고
1: 네.
0: 공교롭게도 이런 모든 과정이 팬이 SNS를 캡처했던 걸 공개하면서 일어났거든요. 여러 가지 약간 좀 본의 아니게 의가 상하고 또 결국 주먹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 결국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도 있겠던데요?
2: 뭐 NBA 사무국은 이런 것들로 좀 문제를 애초에 크게 만들길 원하지 않는 리그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CCTV 영상이 있지만 NBA 사무국은 조사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 조던 풀에게 엄청난 펀치를 날렸을 때 그 영상이 전 세계에 송출됐을 때도 사무국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사건이 재밌는 점이 조던 풀이라는 선수는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주먹을 얻어맞고 트레이드가 됐고 타일러 히로는 트레이드가 되고 주먹을 맞았다. 네,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참 보다 알다가도 모르겠는 좀 신기한 NBA 세계입니다. 자, 이 NBA 세계 또 어떤 것들이 눈길을 보았나요?
0: 네, 일단 클리브랜드가 도노반 미첼과 4,135억 원의 초대형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을 놓고 좀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뭐 과연 미첼에게 투자가 좀 정당했는지 아니면 너무 비쌌는지는 뭐 시즌 시작하면 좀 알 것 같고요. 또 크리스 미들턴이 포함된 워싱턴 위저즈, 댈러스 매버릭스, 데트로이트 맨피스, LA 클리퍼스, 미러키가 발을 담근 육각 트레이드가 다행됐는데 사실 슈퍼스타 이름이 좀 껴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워커 캐슬러 선수가 LA 레이커스와 계약을 했는데 지난 시즌 5경기밖에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0: 우리 돈으로 1,900억 원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역시도 레이커스에 투자를 두고 좀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도 은근히 수면 밑과 또 수면 위에서 주먹다툼까지 와가고 있는데 결국에 아마 이 마지막 장식은 르브론의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 시간쯤에는 소식을 알 것 같은데 그때 또 빨리 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주현일 농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인천과 경기 북서부 권역 또 강원 북부 내륙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짧은 시간 동안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시간당 30에서 50, 그 밖에 중부지방과 호남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30에서 100,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이 되겠고요. 강원 북부 내륙에도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30에서 80, 남부지방에 5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 호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비바람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더위와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목요일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는 금요일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태풍 바비가 남기고 간 비바람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밤새 강풍과 집중호우를 각별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1: 특히 하천 주변엔 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서울 도림천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세아 기자, 그곳 도림천을 포함해서 지금 서울에 출입 통제된 곳이 많죠?
2: 네, 오후까지만 해도 약하게 흩날리던 비는 해가 지면서 점차 굵어지더니 지금은 제법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주변 가로수와 깃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불어난 하천물에 물살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징검다리도 물에 잠겨 보이지 않습니다. 하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일찌감치 발길을 돌렸습니다. 현재 이곳 도림천은 입구 차단봉이 내려가는 등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밤 8시 반 기준 서울 청계천과 홍제천, 정릉천, 도봉천 등 11개 하천이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밤사이 비가 많이 와 하천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 다른 하천도 추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천 일대 접근은 꼭 피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 고비는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로 보이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내일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허술한 간판이 날아가거나 시설물 낙하 우려가 있어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도림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이번엔 역시 호우와 강풍특보가 모두 내려져 있는 경기 북부 상황 보겠습니다. 파주 공릉천으로 갑니다.

0: 자, 이혜지 기자, 장대비가 내리면서 그것도 물이 많이 불었다고요?
1: 네, 제가 나와 있는 파주시 공릉천에는 오후 6시쯤부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하천 인근 출입도 통제된 상황입니다. 낮 시간 이곳 공릉천은 마른 바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현재는 많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바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나뭇잎이 거세게 흔들리고 유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엔 내일 오후까지 많은 곳엔 120mm 이상 강한 비가 예보됐는데요. 이곳 파주를 비롯해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10곳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됐습니다. 경기도는 오후 4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호우 강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면서 행정안전부는 하천 접근 자제와 낙하물 위험 등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보냈는데요. 많은 비로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 일대는 접근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에 시설물이 날아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파주 공릉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퇴근 무렵 굵어지기 시작한 빗줄기에 지하철역엔 긴 줄이 생겼고 차들은 속도를 늦췄습니다. 거센 바람과 비에 시민들은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퇴근길 상황을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퇴근 시간 갑자기 굵어진 빗줄기. 미처 우산을 챙기지 못한 사람들은 옷과 손으로 머리를 가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건물 처마 아래 급히 몸을 숨기기도 합니다. 비를 피해 퇴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이 지하철역으로 몰리면서 역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3: 퇴근하고 이제 지하철 내리고 오니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약속 가는 길인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
2: 도로엔 순식간에 물이 고였고 차들은 속도를 줄여 거북이 운행을 이어갑니다. 평소 같았으면 퇴근한 시민들로 북적였을 하천변 산책로도 텅 비었습니다.
4: 저녁 일찍 먹고 산책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정차해서 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당황스럽고 얼마나 올지 좀 걱정이 됩니다.
2: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쏟아질 땐 하천변과 지하차도 저지대 접근을 피해야 합니다. 또 재난문자와 기상정보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0: 이번 비바람은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당 50mm, 이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지는 폭우와 태풍급 바람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자, 김상 기자, 우선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부터 전해주시죠.
5: 네, 수도권 지역입니다. 9시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강한 비구름이 서울과 인천 등지를 지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폭우 비구름은 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지날 거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도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 강하게 쏟아집니다. 경기 북부는 오늘 밤, 강원 북부는 내일 새벽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예고됐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이 서쪽 지역 곳곳으로 초속 20m에 가까운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간판이나 시설물 주변은 피하셔야겠습니다.
0: 네, 태풍 바비가 한때 초강력 태풍이었잖아요. 이 뒷끝도 정말 세군요.
5: 네, 그렇습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건 태풍 바비였습니다. 앞서 지난주 상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풍이 초강력으로 발달하며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무렵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을 밀어 올렸습니다. 정체전선도 함께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극한호우 수준의 장맛비를 몰고 왔습니다. 이후 지난 주말 상륙한 이후에도 고기압 사이로 이렇게 덥고 습한 강풍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주에 무더기 결항이 이어질 정도였고 극한 폭염마저 불러왔습니다. 이번 폭염은 사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 영향이 컸던 거로 분석됩니다. 태풍은 비껴 지났지만 워낙 강했던 탓에 이동하는 내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셈입니다. 저기압으로 변질된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막바지 태풍 영향이 이어지는 내일 새벽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비가 오지 않을 땐 푹푹 찌는 무더위가 몸을 감쌉니다. 선풍기의 의지에서 폭염을 견디고 있는 쪽방촌 주민과 노인들을 박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쪽방촌 골목 어귀에 모여앉은 주민들. 처마 아래 작은 그늘이 무더위 쉼터가 됩니다. 내리쬐는 햇볕에 몇 번이고 자리를 옮겨야 하지만 덥고 습한 방보다는 이곳이 버틸만 합니다.
7: 방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왔으니까 공기도 좋고 시원하니까 이제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뭐.
6: 간혹 에어컨이 설치된 방도 있지만 전기요금 부담에 선뜻 손길이 가지 않습니다. 선풍기 두 대를 번갈아 쓰며 올여름 더위를 버텨왔지만 그마저 한 대는 얼마 전 고장났습니다.
7: 이름이 뭐 더운 대로 살아야지 어떡해요.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6: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6도를 웃돌았습니다. 피서는 물론 끼니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원 무료 급식소엔 배식점부터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어르신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입니다.
8: 시원하고 좋네요. 또 올만하네. 부담돼요. 막 애끼고 에코는 내일로 애낀다.
6: 폭염이 기세를 더할수록 취약계층들에겐 냉방비와 생계 부담이 커집니다. 모두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한 촘촘한 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0: 올해 전례 없는 폭염이 닥친 유럽엔 에어컨 있는 집이나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평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까다로운 에어컨 규제를 놓고 논쟁도 불붙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베를린 시내 한 주택가. 집집마다 차광막을 내려 창문을 가려놨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에 에어컨이 없어 햇볕이라도 막기 위한 겁니다.
10: Außenjalousien wie hier, die sehr hilfreich sind, eine bestimmte Zeit lang, aber das war es eigentlich.
9: 독일의 에어컨 보급률은 유럽 평균 20%에도 크게 못 미치는 6% 수준에 불과합니다. 에어컨을 가전제품으로 여기는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건물 외벽을 바꾸는 공사에 가까워 허가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세입자가 공동주택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 역시 이웃집 주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선 학교나 병원은 물론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도 에어컨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엔 창문을 열고 운행합니다.
11: 이런 폭염에서는 에어컨이 있다면 확실히 도움됐고요. 이제는 폭염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베를린 시민의 말입니다.
9: 초과 사망자가 이미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에선 에어컨 규제 해제가 내년 4월 치러질 대선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산 냉방 가전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모습은 역대급 폭염이 낳은 유럽의 자화상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2: 초고가 1주택 기준을 놓고 댓글 투표가 벌어진 곳, 부처별 공개 토론회입니다.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물은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부동산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회의 도중 발언하려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13: 부동산 국민 토론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쟁점들이 차례로 보고됐습니다.
14: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어란 말이야.
15: 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3: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세금 매기려는 게 아니라며 목표는 조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16: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13: 초고가 1주택 규제를 두고는 실시간 방송 댓글 투표에도 나섰습니다.
16: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7: 초고가 댓글이 네. 1번입니다.
13: 초고가에 대한 기준도 의견을 물었는데
17: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16: 저는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18: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16: 20억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13: 6.3 선거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다 두 번 제지당했습니다.
18: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19: 근데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16: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네. 것도
13: 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은 유감을 표.

0: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 매도가 며칠 내로 완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정부 부처 가운데 첫 번째로 나선 국토부 토론회에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의 장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2: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국토부 토론회. 부동산 공급이 꽉 막혀있다는 진단부터 나왔습니다.
3: 인허가, 착공, 분양,
4: 증미율,
3: 입주 이런 식으로 순환되듯이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착공 과정에서의 상당히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도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5: 규제 지역으로 믿기면서 LTV가 굉장히 축소돼서 대출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고
2: 민간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두고도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6: 구마다 어느 정도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임대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2: 다만 토지거래 허가제를 놓고는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7: 강남구나 아니면 용인시 기흥구나 똑같은 규제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8: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쉽사리 해제할 때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2: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가감없이 전달된 토론회. 다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논의를 좁히기보다 각자 의견을 내기만 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폭등하는 전월세 시장, 3기 신도시 등 예민한 주제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8: 마치 민원의 장과 같은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정부의 안이 없고
2: 내일은 주택금융, 모레는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국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방만한 운영에도 질타를 쏟아냈는데 송파 지역 투표지 재검표 시점을 두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9: 100명 가까운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장.
10: 30명은 인근 401호
11: 윤상현 투표용지 사태
9: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후속 대응 등 선거관리 실패 전반에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12: 모든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처가 무능했고 아니었던 거 인정하십니까? 대표적인 문제들만 적어봐도 대한민국 투표관리 시스템 7군데서 구멍이 뚫렸습니다.
9: 자체 조사에 나섰던 진상규명위의 평가도 냉정했습니다.
3: 무능과 나태와 보고체계 미흡, 사후 대응 부실로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9: 전현직 선관위 수뇌부는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13: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14: 그러한 지적을 달리 받아들이겠습니다.
11: 중앙선관위 위원장
9: 부정채용, 제식구 감싸기, 전관 일감 몰아주기 등 방만한 운영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15: 자식들을 불편부당한 방식으로 선관위에 채용하고 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적 비난을
16: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소액으로 이렇게 다 물건을 쓸어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선관위에서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9: 여야는 다만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시점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17: 왜 우리가 지금 재검표 시간을 끕니까?
11: 전용기 투표용지
17: 재검표 당장이라도 해서
18: 수사 대상의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 양당 간사께서 협조하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어떨까. 이게 재검표도 특검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됩니다.
9: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똑같았던 이른바 쌍둥이 득표도 국회 의결만 되면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1: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기간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출장 문서 결제를 자신이 직접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내 몫으로 5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이 쓰였는데 노 전 위원장은 이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19: 지난해 10월 결재난 중앙선관위의 해외 출장 문서입니다. 선거제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덴마크와 스웨덴을 8박 10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노태학 당시 위원장 이름 옆엔 부부 동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부 규정상 배우자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출장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어디에도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부를 포함해 5명의 출장비는 9천여만 원, 최종 결제자는 노 전 위원장 본인입니다.
16: 그 배우자분의 문제 관련해가지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셨습니까?
14: 아마 배우자의 동반 예산도 당연히 포함 편성이 되어 있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9: 이 출장만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호주 뉴질랜드 출장도 2년 전 독일 에스토니아 출장도 부부 동반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행사조차 한 번도 없었지만 노 전 위원장의 아내는 비즈니스 좌석 항공료를 포함해 세 번의 해외 출장에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지원받았습니다.
17: 배우자 여비와 일비를 받아가셨어요. 이것도 그냥 관행이니까 받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으셨을 겁니다.
14: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세입처리 반납을 해서 국고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9: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등의 고발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4: 발달 장애인 두 명이 아이스크림 한 개를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저희 보도에 대해 부산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경찰 말대로 특수절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저희가 입수한 조사를 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김옥청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게 경찰이 질문을 시작합니다. 계산도 안 하고 아이스크림을 왜 먹었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합니다. 이어 두 장애인이 이를 어떻게 분담했냐는 질문에 지인이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한 입 먹고 주길래 저도 한 입 먹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훔쳤다는 단어를 반복하며 친구가 훔치라고 지시했냐, 편의점 가기 전부터 훔치려고 공모한 거냐고 캐묻습니다. 장애인은 같이 먹고 싶어 그랬다면서도 훔쳤다고 답합니다.
21: 발달 장애인의 특성상 상대방 질문 방향에 따라서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달 장애인의 정신적 취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20: 공모도 지시도 없었고 그저 같이 먹고 싶어서 훔쳤다는데 경찰은 갑자기 함께 먹어 합동에 절취했다며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합니다. 이어 특수절도가 뭔지 설명도 없이 조사를 종결합니다.
22: 조서에 그처럼 이해하기조차 힘든 단어를 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법정에서도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는 사정이 된다고 보고요.
20: 경찰은 1,500원 아이스크림 무전 취식을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했다는 KBS 보도에 두 명이 범행했기 때문에 합동 범행이라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장애인 가족 측은 사회적 약자와 소액절도에도 특수절도 적용이 맞냐고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4: 검찰 보완 수사권을 없애도 되겠느냐는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보완 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23: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의견을 모아보자며 민주당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보안수사권은 없애고 보안과 시정 요구권 등을 강화한 당 TF안을 중심으로 2시간 격론을 벌였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목소리가 컸던 이전과 달리 부족한 점 보완하고 실행하자는 신중론과 폐지안을 따르자는 의견이 부딪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24: 완전히 그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으로 일부에 한해서 이 보안수사권을 허용을 할 것이냐.
23: 민주당 내에선 의원 11명의 이름으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겨두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25: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23: 이런 상황에 검찰개혁 강경파는 폐지가 원칙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26: 검사의 수사는 없는
27: 서영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26: 제대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23: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힘을 얻고 있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은 여론전 수위를 높였습니다.
28: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27: 국민의힘 대표는
28: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23: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0: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똑같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하고 누군가는 찾아냈다는 것만으로도
23: 법사위는 새로 발의된 법안까지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4: 최강 네 팀의 대결만을 남겨둔 북중미 월드컵이 인종차별 발언과 그에 따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수들은 분노하면서도 성숙하게 대처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2: 스페인의 라호이 전 총리는 한 기고문에서 프랑스 대표팀을 향한 인종차별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라오이 전 총리는 프랑스는 이번 월드컵 모든 경기에서 이겼고 현재 피파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다만 프랑스인 없이 그 성과를 냈다라고 비꼰 겁니다. 현 프랑스 대표팀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민자 가정 출신 유색인종 선수를 겨냥한 겁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결전을 코앞에 둔 프랑스 선수들 역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3: 프랑스는 다양한 인종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것이 우리 프랑스를 만드는 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친 팀입니다. 자이르 에메리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2: 스페인의 에이스이자 역시 아프리카 이민자 가정 출신 라민 야말도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3: 만약 축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합입니다. 프랑스와 우리 스페인 대표팀이야말로 그 통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입니다. 라민 야말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입니다.
2: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라는 말이 무색하게 월드컵이 인종차별 앞에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4: 네, 또 다른 4강 대결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경기는 축구 전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 영토 전쟁에 마라도나 신의 손 사건 등 60년 악연으로 얽힌 두 팀이 맞붙습니다. 신병일 기자입니다.
18: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악연은 1966년 잉글랜드 대회에서 시작했습니다. 8강전에서 잉글랜드가 이겼는데 거친 몸싸움과 퇴장으로 뒤범벅됐습니다.
3: 역겨운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라틴이 언어폭력을 하다 퇴장당한 것이 매우 정당한 것입니다.
18: 두 나라 사이의 반감은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멕시코 월드컵 8강전 그 유명한 마라도나의 신의 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라도나가 심판의 눈을 속여 공을 손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마라도나는 긴 드리블로 수비수들을 제치고 추가 골까지 넣어 2-1 승리를 이끌며 전쟁 패배를 소록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베컴이 퇴장당하는 변수 속에 잉글랜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컴은 그러나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결승 페널티킥을 꽂아넣어 4년 전 패배를 대갚았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다시 만나 결승 티켓을 놓고 대결하는 4강전. 8골을 기록한 축구의 신 메시를 상대로 나란히 6골을 터뜨린 케인과 벨링엄이 도전장을 던진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잉글랜드가 심판 판정과도 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르헨티나가 바르헨티나로 불릴 정도로 VAR, 비디오 판독에서 계속 유리한 판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3: 강팀과 경기하는 것은 특별합니다. 잉글랜드와는 대결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시입니다. 우리 모두 메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트니까요. 잉글랜드 골키퍼 픽포드입니다.
18: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두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오랜 축구 앙숙이 제대로 만났습니다. KBS 뉴스 신병일입니다.
1: 미군이 수상 드론을 처음으로 실전 배치해 이란 남부 해군 기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란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예멘에선 4년 만에 사우디와 친이란 후티 반군의 교전까지 재개됐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5: 밤바다를 가르며 무인 수상 드론 세척이 항구로 돌진합니다. 잠수함이나 함정 정비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를 타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이 실전에서 수상 드론 공격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군은 현지시가 오늘 새벽 부쉐르와 차바르 등 이란 남부 일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력한 공습이 있을 거라며

0: 아부하국제공항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 대일한 군사행동을 통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사실상 화약고로 변했습니다. 국제 유가도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통행료를 받는 건 불법이라더니 미국은 된다는 걸까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최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며 이제 미국이 호르무즈의 수호자로 불릴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의 20% 비용을 보전받겠다고 했습니다. 통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란 겁니다.
4: 네, 저는 비용을 보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지역을 보호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선박 호송에 쓴 실제 비용의 20% 또는 해협 통과 화물의 20%를 받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후자의 경우 200만 배럴 규모 초대형 유조선이라면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 450억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이란이 부과하던 통행료보다 15배 비싼 데다 그동안의 미국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4: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3: 트럼프의 통행료 징수 방침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의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이자 명필름 공동대표인 이은 회장을 만납니다. 모처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한국 영화 산업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극장과 배급 구조가 흥행이 기대되는 영화의 제작을 집중시키면서 중간 규모의 영화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은 회장은 영화 제작은 물론 명필름 아트센터를 통해서 극장 운영과 영화인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이은 회장과 한국 영화가 나아갈 길을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영화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슬로우 시네마 운동이라는 걸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슬로우 시네마.
1: 우리 정부가 좋은 독립 영화에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독립 영화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이들이 상영할 공간이 없다, 이 영화들이.
0: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독립예술영화관을 늘려주세요 말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한 1, 2주 만에 사라져갈 훌륭한 독립영화들을 네. 어떻게든 생명력을 끌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멀티플렉스 극장도 어렵다 그러니까
0: 네.
1: 저희들이 돈을 모아서 멀티플렉스를 빌려서 관객들한테 무료로 영화를 보여드리고 그 영화를 본 관객들이 또 다른 관객들한테 영화를 보여드리는 운동 그렇게 해서 관객운동을 시작했죠.
0: 네. 네. 관객들의 좀 저변을 늘리고 인식을 네. 좀 넓혀가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1: 그러면 예. 직접적으로 관객이 드는 그 영화를 만든 필름메이커들한테 도움도 되겠지만 일종의 정부한테 보이는 시위 효과도 있는 거죠.
0: 예.
1: 이거 너무 언바란스하지 않느냐. 당신들이 독립영화 지원을 해놓고
0: 네.
1: 실제로 이 영화들이 트는 공간이 없게 해놓은 이 정책적
0: 예.
1: 이 모순 네. 이거에 대해서 창작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0: 예.
1: 빨리 상영 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 뭐 네. 이런 시위 효과도 있겠죠.
0: 그러네요. 선수들을 뽑아놓고 뛸 운동장을 주지 않으면
1: 맞습니다.
0: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0: 이게 또 모순적인 부분이 있네요.
1: 뭐 손흥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네. 축구장이 없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손흥민이 많은데 축구장이 없다. 이게 확 와닿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 그만큼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많다는 거죠.
1: 이건 뭐 막연한 게 아니라 예. 지난해 예를 들면 네. 세계의 주인이라는 작품.
0: 네. 네. 저 봤습니다. 정말. 네.
1: 사람과 고기.
0: 감명 깊게 봤어요.
1: 뭐 예. 사망의 2학기.
0: 네.
1: 3670. 뭐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뭐 1980 사복. 정말 깜짝 놀랄 작품들이에요.
0: 예. 네.
1: 제가 볼 때 깐이나 베니스나 베를린의 프로그래머들이
0: 네.
1: 예, 요즘 조금 게을러서 못 봤을 뿐이에요. 발굴을 못했을 뿐이지 과거에 박찬욱, 봉준호 시절에 한국 영화에 깜짝 놀랐던 세계 네. 프로그래머들이 저는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의 독립영화는.
0: 그러니까 그렇군요.
1: 너무 아까운 거죠. 틀 예. 공간이 없는 것.
0: 그리고 무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1: 심지어 이 보석 예. 같은 영화들을 관객들이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못 볼 뿐더러.
0: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1: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0: 영화를 좋아하는 분한테 화제는 조금 됐는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1: 우리 정부가 엄청난 영화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예. 몰라요. 얼마나 엄청난 영화인지.
0: 네. 아,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영화 제작가 협회 회장으로 모셨지만 사실 명필름의 또 대표기도 하시고 명필름 하면 우리나라 영화의 어떤 그 중흥을 이끈 좀 대표적인 좀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1: 뭐 그 시절에 몇몇 그렇게 활발하게 영화하던 영화사들 중에 하나였죠.
0: 네. 네 그리고 정말 대작 히트작들도 많이 내셨는데 올해 서운한 소식이 들렸어요. 10년 동안 운영해오던 명필름 아트센터 문을 닫으셨다고. 예, 굉장히 애정을 많이 담으신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네,
1: 아니, 결과적으로 뭐 예. 문을 닫은 건 섭섭한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네. 또 시원스럽기도 하고요.
0: 네.
1: 영화 만드는 일이 본업인데 예.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예. 좋은 예술 영화들을 가지고 관객들을 만나보자 이런 취지 네. 때문에 약간 네. 일을 너무 많이 중첩되게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함도 사실은 있었는데
0: 네. 뭐
1: 그런 면에서는 또 좀 시원하기도 하고요.
0: 네.
1: 2015년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웠다가
0: 뭐 사재를 털어서 만드셨다고 그때
1: 맞습니다. 근데 뭐 사재래야 다 영화 관객들로부터 또 네. 영화 동료들과 함께 만든 비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5주년 행사를 하면서 20주년 때부터는 그런 네. 일을 해보자 이렇게 네. 마음을 먹었고 한 20주년 때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해 30주년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10년 정도 결과적으로는 명필름 아트센터를 운영하고
0: 네.
1: 또 명필름 랩을 운영하면서 후배 감독들과 그리고 또 관객들을 같은 네. 공간에서 만나봤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0: 그 영화관도 있고 뭐 또 도서관도 있고 또 우리 영화인 학교도 거기 그 안에 있었고 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 명필름 아트센터 세우실 때는 포부가 크셨을 것 같아요. 생각했던 그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1: 아주 뭐 거대한 포부라기보다는 네. 소박하게 그 영화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영화를 지속하려면 또 후배 감독들도 있어야 되니까
0: 예.
1: 또 우리가 영화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배운 경험을 좀 전수해 주는 것
0: 네.
1: 그리고 조금은 좀 쾌적한 공간에서 예술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것 이런 예. 것들을 해보고 싶었지 그거를 뭐 저희가 정말 얼마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0: 아, 하지만 한번 해보자.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가다가 멈추더라도 의미가 있고 또 너무나 하고 싶었던 일이고 근데 좀 힘든 일이었는데 너무 빨리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적어도 한번 마음 먹고 시작했으면 10년 이상은 하자. 이렇게 해서 결국 10년 이상 했으니까
0: 예.
1: 저 스스로에게는 좀 위로를 하면서
0: 네.
1: 또 아쉬워하는 분들은 꽤 있지만 그거는 네. 저희들의 능력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 영화관이 뭐 영화인들의 영화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설이 좋고 뭐 색감, 소리 뭐 이런 게 좋아서 여기서 그 시사도 굉장히 특별한 시사도 많이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1: 네. 같이 이제 파주 출판도시 들어갈 때 블루캡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최고의 사운드 회사,
0: 네.
1: 사운드 디자이너 영화랑 같이 갔기 때문에 그 블루캡에서 이제 뭐 믹싱을 하는데 뭐 돌비 애트모스 믹싱까지를 포함해서 한 다음에는 이 영화가 다시 전 세계로 나갈 때
0: 네.
1: 한번 들어보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좀 표준적인 극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디자인할 때부터 신경을 써서 예.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또 많은 관객들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0: 여기서 대작들의 기술 시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 네,
1: 봉준호 감독이 옥자 할 때
0: 예, 예.
1: 처음으로 했었고 또 박찬욱 감독 뭐 박찬욱 감독
0: 헤어질 결심.
1: 헤어질 결심.
0: 예. 어쩔 수가 없다도 여기서 기술 시사를. 기생충도 여기서 기술
1: 맞습니다.
0: 시사를 하셨어요. 아, 역사적인 사실이네요. 어떻게 보면.
1: 뭐 예. 저희 극장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블루캡에서 일단 돌비 애트모스 녹음을 하고
0: 예.
1: 그리고 또 감독들이 그러면 빨리 그거를 영화관에서 확인해야 되니까
0: 예.
1: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곤 했던 거죠.
0: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이 완성본을 처음 보는
1: 맞습니다.
0: 그런 네. 자리잖아요. 네. 얼마나 두근두근 설레했고 네. 두려운 마음으로
1: 프리미어
0: 보겠어요.
1: 하는 것이죠. 정말로. 예. 우리 내부에서 하는 거지만.
0: 네. 영화 학교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영화 학교는 우리 대표님께서 이은 대표님이 주도해서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예, 그 영화 학교가 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1: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도 새로운 감각, 젊은 네. 감각이 필요했고, 근데 10여 년 전에 그 이 좋은 감독들이 나오는 우리 엘리트 감독들이 나오는 시스템이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있고요.
0: 네.
1: 영상원이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뭐 이제 중앙대 첨단 영상 대학원이나 단국대 대학원 이런 데서 이제 거진 독립 영화를 가지고 데뷔하는 감독들이 막 생겼는데. 기존의 교육기관에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긴장해갖고
0: 예.
1: 각자 자기 교육기관에 그 좋은 감독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경쟁적으로 긴장할 수 있게 그런
0: 예.
1: 기능을 우리가 좀 해보자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0: 기존의 코스하고 좀 다른 지향점이 있으셨어요?
1: 아무래도 이제 가르치고 마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아예 완성도 높은 작품을 뽑아서 저희가 픽을 하면 같이 지내면서 개봉까지를 책임지자.
0: 뭐
1: 이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자극을 주려고 했죠.
0: 영화 제작까지 같이 가는 거다.
1: 그렇죠. 제작하고 예. 개봉까지.
0: 예.
1: 그러니까 감독을 데뷔시키는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0: 네.
1: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가니까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이후에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제작 실습 제작 예산도 엄청 느는 거를 제가 좀 확인했고요.
0: 자극을 받았겠네요.
1: 자극을 좀 주지 않았을까.
0: 네. 신경을 저기 명필름 아카데미 영화학교에서는 저렇게 영화 개봉까지 해준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뭐 이렇게 네. 갔겠네요. 예.
1: 다른 교육기관들도 이제 기업들하고 산학협력하는 모습들도 그 이후에 조금 더 활기차게 하는 걸 봤고요.
0: 네네. 아, 그 명필름에서 가능성을 보고 발탁해서 실제로 이제 그 데뷔를 한 배우라든가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감독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1: 저희가 지난 10년 하면서 7편의 작품들을 또 감독들을 데뷔시켰습니다.
0: 네네.
1: 7편을 픽업하고요. 뭐 가장 최근에는 해야 할 일이라고 박홍준 감독
0: 네.
1: 있고요. 아 그리고 뭐 이환 감독이라고 뭐
0: 예.
1: 박화영이라는 영화를 유명하고
0: 네네. 네.
1: 그리고 빛나는 순간이라는 영화도 있고 7편 모두 대부분 이제 영화제에서
0: 예.
1: 일정한 수상 실적도 있고 보람을
0: 예.
1: 느끼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나중에 아마 우리 영화계에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전도연 배우 같은 경우에도 명필름에서
1: 네.
0: 스타가 된 경우죠. 명필름에서 만든 영화로.
1: 그렇죠.
0: 네.
1: 저희 같이 이제 영화를 하는 우리 신재명 대표가 그 캐스팅 안목이 직관적이 매우 뛰어납니다.
0: 예.
1: 그래서 뭐 전도연 배우도 그렇고 뭐 건축학개론의 그
0: 네.
1: 그 배우도 그렇고요.
0: 아 건축학 그
1: 조정석 씨 같은
0: 네네 경우는. 조정석 배우를 여기서 발굴을 해냈죠. 예.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접속 해피엔드에서 이 접속 해피엔드가 명필름 작품이죠.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의 존재감을 거기서 진짜 확실하게 느끼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축학개론 같은 경우에도 이 건축학개론 시나리오가 한 충무로에 한 10년 정도 떠돌던 시나리오라면서요.
1: 좀 늘었네요. 한 7년 돌았다는 얘기 들었어도.
0: 아,

0: 그냥 7년에서는 과장돼서 10년으로 들었군요. 네. 그렇게 떠돌다가 사실은 이거 괜찮은데 떠돌다가 아무도 픽하지 않다가 이게 영화화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1: 그게 되게 훌륭한 시나리오였어요. 예. 그리고 특히 과거 장면은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그런데 네. 현재의 그 현재 약혼을 앞둔 남자를 옛사랑이 찾아오잖아요.
0: 예.
1: 이게 안 풀리고 있었어요.
0: 아.
1: 옛사랑이 찾아오니까 결혼을 할 수도 없고.
0: 네.
1: 그죠?
0: 예. 그렇게 되면 또 예.
1: 얘기가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낸 아이디어는 그냥 집만 지어주자. 옛사랑이 찾아왔을 때 뭐 사귀거나 뭐 그 구구절절한 사연 다 빼고 네.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 첫사랑이니까
0: 예.
1: 과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놓고 현재는 그녀를 위해서 집만 지어주자.
0: 아. 네.
1: 그렇게 이제 감독한테 제안을 했고
0: 네.
1: 감독이 큰쾌 하루만 고민하겠습니다 하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0: 예.
1: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0: 그 결말 때문에 7년 동안 떠돌던 그 시나리오가 네. 예.
1: 왜냐하면 그 한가인 씨 맡은 역할이 막 어떨 때는 막 남편한테 구타당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돌스타 출신이기도 하고 막 이래봤는데
0: 네.
1: 그러지 말고 그냥 아빠 모시고 살면서 예. 되나 생각이 나서 좀 집을 지어달라고.
0: 예. 아, 지금 명필름 아트센터 10년을 마무리하는 기획전을 하시면서 이제 대표작들을 쭉 상영을 하셨어요. 아마 이 건축학개론도 상영하셨을 것 같고, 네. 예, 뭐 접속이나 해피엔드도 상영하셨을 것 같고, 또 어떤 작품들 상영하셨어요?
1: 뭐 대표작들을 많이 했지만,
0: 예.
1: 제일 마지막. 으로는 이제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했고요.
0: 아,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마지막 상영작이었나요? 네. 왜 이 영화를 마지막 상영작으로 정하셨어요?
1: 저나 이제 저희 회사를 같이 하는 심재명 대표나 저희들 마음속에 제일 결국 남는 영화가 저희들의 수만 한 50~60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제일 가슴 깊은 데 남아 있지 않나. 추억의 작품으로.
0: 예.
1: 그런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오지혜 씨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자기가 직접 영화 마지막에 오지혜 씨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엔딩인데 네. 현실에서 자기가 나와서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0: 예.
1: 너무 마지막이지만 아쉬운 네. 시간이었지만 되게 아주 그 흐뭇했던 순간이었습니다.
0: 네, 뭉클한 네. 순간이었겠네요. 예. 지금 사실 명필름 아트센터가 문을 닫았지만 그 시설이 최고 시설이라서 그거 좀 아까운 생각이 드는데 활용 어떻게 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1: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뭐 저희들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 다만 네. 그 건물을 이제 설계하고 직구할 때 저희들이 직접 계속 신경을 썼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용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공간에 의미 네. 있는 일을 하리라 믿습니다.
0: 네, 제발 정말 의미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진짜 바랍니다. 심재명 대표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명필름은 우리 이은 대표님 또 심재명 대표님 두 분이 이제 결혼하면서
1: 네.
0: 세워졌죠. 예.
1: 결혼하고 나서 1년이
0: 됐습니다. 네. 그 아직까지 지금 잘 오고 계시는 거죠?
1: 네네.
0: 예. 네. 참 이렇게 부부로서, 동지로서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네. 어떠십니까? 실제로 부부가 동업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두 분의 역할이 좀 이렇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1: 저희는 운이 좋았는지 네. 한 사람은 상당히 직관력이 뛰어나고.
0: 예.
1: 한 사람 상당히 좀 이성적인 판단이 뛰어나고.
0: 누가 이성이고 누가 직관이십니까?
1: 제가 좀 이성적인,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숙고하는
0: 네.
1: 편이고요.
0: 네.
1: 심재명 대표는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0: 네.
1: 그래서 사람을 파악해도 심 대표는 뭐 몇 초 만에 파악하고 저는 몇 년 걸리고.
0: 네. 네. 그게 서로 잘 보완이 네. 되는군요. 예. 우리 이은 감독님은 영화와의 처음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저희들 세대는 뭘 해야지라기보다는 살다 보니까 네. 어떤 직업을 갖게 되는데 제 경우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게 됐고요. 우연찮게.
0: 예.
1: 그리고 이제
0: 우연찮게 들어갔어요. 보통 연극영화과는 청혼의 꿈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데 아닙니까?
1: 저는 별로 이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던 막연했던 예. 사람인데 이제 뭐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던 차에 친구가
0: 예.
1: 그 연극영화과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예. 좀 저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웃겼다는 게 그 친구는 너 웃기니까 연극영화과나 가라.
0: 제가 오늘 이렇게 뵌 바로는 좀 저 굉장히 진지하신데요. 예.
1: 아무튼 그 친구의 아이디어 덕분에 그 한마디 덕분에 그냥 왜냐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0: 아 네. 영화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1: 제대하고 나서 이제 제대하면 보통 철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극을 계속 하기에는 선배들 보니까 너무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내가 연출 잘했어, 내가 연기 잘했어, 뭐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찍어놓은 대로 한 만큼 남으니까
0: 예.
1: 직업적으로는 영화가 좋지 않겠는가 복학하면서 이제 전공을 바꿨고 제가 이제 대학 때 탈춤반이었고
0: 예.
1: 탈춤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할 때쯤에 친구들이 다 민주화운동 하다 감옥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0: 네.
1: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노동 현장에도 가봤고.
0: 아 운동권이셨습니까?
1: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운동권은 아닌데 그냥 양심에 예. 따라 사는 학생들 중에 하나였어요.
0: 운동권 언저리.
1: 언저리에.
0: 예. 예.
1: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느 날 그 제가 노동운동을 계속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나는 역시 영화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
0: 네, 이제 네.
1: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그 영화가 학교에서 워크숍으로 만든 영화가 사회적인 소재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때 베를린 영 포럼의 프로그래머가 그런 사회적 소재의 단편 영화들을 모아서
0: 아.
1: 한 편에 이제
0: 예.
1: 프로그램으로 베를린 영화제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0: 그게 공장의 불빛, 위장 취업 얘기죠?
1: 맞습니다.
0: 예.
1: 제 작품은 공장의 불빛이고 동료들 몇몇 단 다섯 작품이 같이 갔는데 그분들하고 베를린 영화제 가게 된 거를 계기로 모여서 공동 작업을 하자.
0: 네.
1: 각자 20분 정도 단편을 해봤으니까 합치면 100분이잖아요.
0: 네.
1: 그렇죠. 기계적으로.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게 오꿈의 나라라고 하는.
0: 아, 이거는 이제 광주 항쟁, 네. 광주 민주화 운동 얘기를
1: 맞습니다.
0: 다룬 오꿈의 나라. 이것도 많은 좀 반영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1: 네. 그 당시는 이제 광주라는 소재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민했고
0: 예.
1: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가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영화를 저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화를 못 틀게 했어요.
0: 이게 80년대 언제 나온 영화죠? 80년대.
1: 89년 노태우 대통령
0: 네.
1: 시절이니까 공안 정국.
0: 예.
1: 그러니까 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학생운동을 격렬했었고.
0: 네. 아, 그 가운데 상영을 했었고. 그 사실은 저도 이건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파업 전야.
1: 아, 그거 보셨어요?
0: 예.
1: 오꿈의 나라를 가지고 이제 뭐 우리 당시 홍기선 대표를 막 영화법으로도 걸고 공연법으로 걸고 막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오기가 생기는 거죠. 이건
0: 네.
1: 이렇게까지 우리를 막는 건 우리 일이 중요한가 보다. 또 하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에 대한 완성도가 저희 스스로 좀 부끄러웠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상태로 멈추지 말고 좀 더 영화를 잘 만들어보자. 진지하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노동 문제를 소재로 잡고
0: 네.
1: 열심히 만들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하고 또 같이 만들었어요. 그 영화는.
0: 아.
1: 그러다 보니까 영화 안에 좀 진실한 힘 같은 게 느껴져서 그런지
0: 예.
1: 굉장히 그 당시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영화를 정부에서 이제 막 여러 가지로 탄압을 했고
0: 예.
1: 이거를 시민들이 또 같이 지켜내는 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절 대학을 다녔던 분들, 90년대 대학을 다녔던 분들한테는 그 영화랑 얽힌 각각의 추억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0: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이은 대표님이 해오시던 영화와 그 이후 명필름이 이제 설립되고 한 영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결로 가는 거잖아요. 상업 영화 쪽으로 이제 가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성과 감성의 만남이라고 심재면 대표님과 두 분의 만남이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독립 영화와 상업 영화의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계에서 그때 다들 그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1: 네. 뭐 그 관심이래요. 뭐 주변에 몇몇 친구들인데 저희들이 성향이 전에
0: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독립 영화를 만드는 필름 메이커였고
0: 예.
1: 이 사람은 이제 상업 영화의 카피라이터 출신의 마케터니까 되게 상업적이고 감각적인 사람이고
0: 네.
1: 뭐 그런 면에서 저희 둘을 알고 있던 우리 정정 감독님 당시에 깜짝 놀라시면서 어떻게 성향이 다른 여러분 둘이 결혼까지 하느냐.
0: 네.
1: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결합이다. 막 이렇게.
0: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이다. 예,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1: 요새는 이상하지만 그때는 뭐 예. 재밌는 말이었죠.
0: 예. 예. 아무튼 결혼을 하시고 95년에 명필름을 세우셨습니다. 첫 작품이 코르셋.
1: 네.
0: 예. 저 이 작품도 봤었는데 그거는 좀 흥행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두 번째 작품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접속.
1: 네, 맞습니다.
0: 예. 당시 접속이 상당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는데 영화 제작할 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1: 뭐 코르셋이 이제 첫 작품이었는데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를 예. 하다가 상업 영화는 굉장히 그 시스템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많이 놀래갖고 접속 때는 그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네. 작품을 준비했고 그래서 좀 헐리우드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 공부를 해가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접속이라는 영화는 이제 장상곤매 그 독립 영화를 같이 하던 우리 장윤영 감독이 헝가리 유학을 갔다가 친구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한국에 있던 시절에 그 광장 문화가 다 사라지고 컴퓨터를 통해 갖고
0: 네.
1: 익명의 PC 통신을 하는 그런 문화를 보는 이제 깜짝 놀라서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러한 익명의 온라인을 통한 그 소통도 소중한 것이다라는 네. 희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0: 예.
1: 시놉시스를 주더군요.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영화로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날 명필름이 좀 일찍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0: 네. 코르셋에서 진 빚을 다 갚으셨겠네요.
1: 맞습니다.
0: 다 갚고 이제.
1: 예. 그때는 아주 제가 처음으로 그 영화 OST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0: 예.
1: 한국 영화가 그전에는 사실은 저작권 개념이 없어서
0: 예.
1: 뭐 외국 음악, 한국 음악 그냥 영화 그냥 썼어요.
0: 예.
1: 그 정도로 그걸 또 누가 문제 삼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한국 영화가 열악한 존재였는데 제가 이제 저작권 문제를 다 해결해 가면서 영화를 만들고 OST를 만들었는데 한 누적 100만 장 가까이가 팔린 것 같아요.
0: 접속의 그 OST 대단했죠.
1: 네.
0: 예. 지금도 음악을 들으면 영화 장면이 떠올라요. 예. 저희가 접속 PC통신 시대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뭐 영화 제작 투자 환경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제작자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야 하는 거겠죠. 어떻습니까?
1: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가 갖는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적인
0: 네.
1: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 뭐 예술적인 측면. 그래서 제작자들이 무엇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새로운 변화하는 시대의 대처 방법도 다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다만 AI라는 툴이 나와서 예. 조금은 어떤 작업이든 하기에 수월해지지 않았는가. 영화를 만드는 분들에게.
0: 네.
1: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AI 시대에는 또 새로운 기회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 영화인으로서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작하고 싶은 영화 혹시 지금 혹시 제작 중인 영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 네, 많이 네. 있죠.
0: 네. 네.
1: 그동안 산업이 주로 이제 큰 영화 그리고 작은 영화로 나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다큐멘터리 작업도 했고 또 하고 있고요.
0: 네.
1: 뭐 이를테면 뭐 제가 작년, 재작년 그 길의 김대중이라는 다큐멘터리,
0: 네.
1: 김대중 대통령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했었고요.
0: 저희 프로그램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 네.
0: 예.
1: 올해 후속작 대통령 김대중. 그러니까
0: 네.
1: 그 1편에서 87년까지 다뤘다면 지금은 이제 생애 돌아가실 때까지를 다루는 2편을 올해 연내에 개봉하려고
0: 예.
1: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다큐 작업도.
1: 네. 네.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저희들이 워낙 잘하던 극 영화들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서
0: 예.
1: 좋은 영화 당분간 좀 좋은 영화로 저희가 명품 예. 아트센터를 좀 접은 대신 좋은 영화로 다시 관객들을 관객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영화 산업의 이제 위기를 진단하느라고 대표님 모셨습니다만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영화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좋은 작품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1: 네.
0: 예. 그분들이 좋은 영화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도와주세요.
0: 네. 예.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 영화 감독, 제작자, 영화학교 운영 등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중심에서 한국 영화를 지켜왔던 명필름 공동대표이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네, 이은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너울과 조고가 겹치며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 서울이 29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8도, 현재 습도는 96%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많은 비가 예보되자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 이후 KBS에 법사위 의원 쪽에서는 보안수사권 존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으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이라고 하기에 당론이 아닌 걸 왜 당론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가 지난 3월 논의에서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의총 논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권 주자 중에는 고민정 의원이 의총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의견을 밝히려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의견을 담은 서류만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 부동산 정책 토론이 이어지자 한성수 국무총리에게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이 건으로 넘기면 좋겠다며 서류로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부동산 관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천만 서울 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국민 목소리를 듣는 첫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한 현안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김윤덕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와 학계, 업계, 언론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추진하는 시민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데 따른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살 미만으로 현행보다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0: 대통령은 오늘 결정은 하지 말고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추가 공론화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최종 결론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모레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지점당 월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1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겁니다. 16일까지 실행되는 대출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되며 16일 이후에 취급되는 대출부터는 축소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란 남부의 주요 해안 도시들에 잇따라 포탄이 떨어졌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현지 시간 14일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인 이날 이란 남부 부쉐르 주정부 당국은 주도인 부쉐르시 4개 지역이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 요충지인 호르무즈 간 주 반다르 아바스 서부 지역에도 미군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발의 발사체가 떨어졌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다음 달 방한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에는 30에서 80mm, 전남 광주와 제주도 20에서 60mm, 영남권에 5에서 4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잠시 후 새벽 4시부터 미국 댈러스 스타디움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전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기가 열립니다. 이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하는 프랑스와 이 단단한 수비로 맞서는 스페인의 맞대결은 창과 방패의 대결로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기획으로 이번 주 오늘 밤 1라디오가 퀴즈와 선물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퀴즈 대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청취자 여러분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어느 나라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사연을 받겠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께 오늘 밤 1라디오 인기 코너죠. 워싱턴 리포트를 진행하고 있는 KBS 이정민 기자의 신간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9730 번으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요. 콩 게시판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와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지금 4강에 올라가 있는 팀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월드컵 우승팀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함께 보내주십시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라디오 7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먼저 지금 이 시각 발령된 호우경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9시 45분을 기해서 인천 강화 지역, 인천 강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자, 인천 강화 지역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요. 경선 룰 논란을 일단 일단락 지었습니다. 네. 선호 투표제로 결국 실시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당내 반발은 뭐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이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뭐 1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순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 밑에서부터 한 명씩 최하위 후보에게 주어진 후순위 투표를 이 합산해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인데요. 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직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한 승자를 가리는 방식 중 하나로 선호 투표를 명시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 대한 선호 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친정청래계의 거센 반대로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친청계와 친명계 이 비당권파 사이에 당원 당규 해석 논쟁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의결을 놓고도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는데요. 예. 또 친청계 김영환 의원도 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선호투표는 당원 위반이라며 민주라는 단어가 참으로 부끄러운 날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대체로 당의 결정에 구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2030 세대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이 추진됐던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은 일단 백지화가 됐는데요. 예. 민주당 최고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청년 최고위원 도입은 특혜가 아니라 민주당의 미래이고 정치의 미래, 시대정신이라며 이 제도 도입을 부결시킨 최고위원들은 전부 다 사퇴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후보 등록에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전대룰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도부 공통의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0: 예, 국민의힘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해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 내부에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어제 이 관련 형사소송법 당론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서 네. 오늘도 이 보안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번 광주 장윤기 사건이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안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경 경찰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런 상황에서 보안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눈길을 끌었던 건 사실 민주당 쪽 상황인데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론 일색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던 민주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내부 이견이 제기되는 등 다소 기류 변화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했는데요. 예. 의총이 약 2시간가량 이어졌는데 의총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의원총회 발언자가 한 15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물론 발언한 의원 중에는 좀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민주당 홍기현 의원과 함께 별도의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고민정, 박균택, 이소영 의원 등이 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기현 의원은 의총에서 이 자신이 오늘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홍 의원은 성폭력과 스토킹 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분야 수사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예외적,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몇 개의 의견이 있었다며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0: 국회 원구성 협상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가요?
1: 뭐 사실 여야 원내대표들이 계속 만나고는 있는데 예. 뭐 성과는 사실 뭐 거의 전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이 국민의힘 정정식 원내대표가 오늘 이 조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또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 정정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협상을 계속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후 협상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다. 뭐 실망감을 드러냈고요.
0: 예.
1: 차라리 이럴 거면 국회법을 바꿔서 다수당이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가져가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말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이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택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같은 방안에 동의할 경우 계속 요구해왔던 법사위원장 자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천 방식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두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하면서 이 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에 대해선 사전에 수기하거나 토론한 내용이 아니다. 뭐 이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고 국민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양당에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해달라고 오늘 재차 촉구를 했습니다.
0: 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조특위 오늘 이제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잠실 송파 투표함 재검표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요.
1: 네, 여야가 오늘 이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위에서 잠실 올림픽공원 내 현재 보관 중인 이 투표지에 대한 공개 재검표 추진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0: 예.
1: 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0: 네.
1: 국조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차 청문회를 위해 소집된 오늘 회의에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송파 핸드볼 경기장 지하에 있는 247만 매에 달하는 투표용지 공개 재검표 논의를 이제는 결론지어야 할 때라면서 공개 재검표를 통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동시에 두 개의 축으로 나아갈 때 국민적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에 힘을 싣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당론은 즉각적인 재검표를 하자는 것이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도 않았고 특검이 실제로 활동하려면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요구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국민의힘 일각 또 보수 진영 중에서도 좀 강성 쪽에서는 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나 아니면 선관위에서 이걸 손을 대면 안 된다.
0: 예.
1: 특검이 나중에 해서 수사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인 셈인데요.
0: 예.
1: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가 수사 관련 증거물을 미리 검증하고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특검이 발족되면 투표함은 특검이 무결성을 확인해야 하는 압수수색 대상인데 재검표를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직원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 즉 이제 앞으로 특검이 수사할 이 수사 대상에 대해서 오염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0: 예.
1: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서 의원은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라면서 특검이 하세월인 경우에는 8월 1일까지 국조특위 기간 안에 따로 날짜를 정해서 공개 검증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뭐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당론이다 뭐 이렇게 입장이 정리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를테면 윤상현 위원장이나 뭐 이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특검과 동시에 병행을 하는 게 뭐 가장 좋다. 병행을 해도 되고 이제 국조특위에서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쪽에 가까운 반면에
0: 예.
1: 이 주진우 의원 등 강경파에서는 이 특검에서 이제 할 때까지 먼저 손을 대선 안 된다 이런 쪽 주장에 가깝습니다.
0: 예. 2차 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지금 나섰다면서요.
1: 네, 3대 예.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 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 예.
1: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지시로 계엄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고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수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호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0: 예.
1: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내일부터 두 번째 부처 업무 보고를 또 받는다고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0: 예.
1: 이 업무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인데요.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전체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이 중 첫날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 또 산하 재정경제부 산하인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과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0: 예. 자, 오늘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이어지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고 또 통행료까지 받겠다고 했다면서요?
1: 네.
0: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간 13일 이란을 겨냥해서 오늘 밤에도 내일도 세게 때릴 것이라고 이 추가적인 무력 행사를 경고했습니다.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수 성향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이란 공격을 예고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로 공격하는 것이다. 뭐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란을 맹비난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같은 날 오후 4시 45분, 그러니까 이란 시간으로는 14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란을 대상으로 3일 연속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하던 중 교전 재개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설명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합의를 하고 100% 성사될 상황이었는데 협상단이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모두 방을 뛰쳐나갔다며 그들에게 합의란 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뭐 극도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0: 네.
1: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란과 이후에 협의가 가능하긴 한 것이냐 이런 질문에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0: 예.
1: 한편 라디오 출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전 재개에 따라 파기될 위기에 놓인 이란과의 이 종전 양해각서 즉 MOU를 가리켜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종전이라는 본계약으로 가기 전 단계에 맺는 것이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비용 보전이라는 명분을 주장했는데요.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매우 부유한 지역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돌려받고 싶다며 우리는 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보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 예.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레시안 곽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밤 1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청취자 여러분이 예상하는 우승팀은 어느 나라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사연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프랑스의 우승을 예상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4936님께서는 프랑스 하면은 뭐 예술 축구 아닐까요? 예, 끈기가 있어야 풀타임에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성까지 기대된다고 하셨고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것 같다고 9074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뭐 메시 선수 골 득점 좋고 동료 선수들도 기량이 뛰어난 것 같다. 조직력이 좋다. 공격력이 월등하다. 또 한 분은 잉글랜드 우승을 예상하셨는데 축구 종주기고 케인 외에 미드필드와 수비의 조화가 뛰어난 팀이다.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대부분 이렇게 읽어보니까 축구 해설을 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와 사연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9730 열어놓고 있습니다. 콩 게시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선물 한 분께 드릴 텐데 워싱턴 리포트 진행하고 있는 KBS 이정민 기자의 신간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신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한밤의 경제 친구 고란지교 알고란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이미 나와 계셨습니다. 웃음소리 좀 들으셨을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안 기자님은 혹시 월드컵 우승팀 네. 예상하십니까?
1: 프랑스가 예. 아, 우승할 프랑스.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그 해외 보자면 예측 시장 있잖아요. 거기서 예. 프랑스의 확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0: 아 역시 이제 수치를 확인하시고 아니, 느낌보다는 아니. 아 축구 좀 좋아하시는?
1: 아니 잘 모릅니다. 매일매치만 봅니다. 네. 아.
0: 축구 지금 월드컵도 매일매치니까.
1: 아 네네 그러니까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경제 얘기 중에서.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그 미국 나스닥 ADR 저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상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지난 주말에 전해지면서 이번 주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1: 맞아요.
0: 예, 일단 잘 됐다면서요 상장은.
1: 일단 상장 자체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0: 성황리에.
1: 네, 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SK 하이닉스가 265억 달러를 조달했거든요. 예. 이거 이제 이 돈이 한 40조 정도 되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용인 반도체 여기 투자하고 청주 패키징 그리고 예. 이제 EUV 장비 이거 하는데 쓴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여기에 쓸 돈 충분히 마련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게 신조 발행 형식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이제 발행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자금 조달할 때는 어쨌든 다량의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할인 발행을 많이 해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3% 프리미엄 붙여서 발행했습니다.
0: 예.
1: 그런데도 불구하고 7배 초과 청약이 이루어지면서 성공적으로 대비했거든요.
0: 예.
1: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0: 예. 첫날은 이제 괜찮았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는 네. 이제 뭐 십몇 퍼센트인가 네. 또 상승했습니다.
1: 네. 공모가보다. 예.
0: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물론 아직은 이제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1: 오늘 좋을 것 같아요.
0: 예, 그래요? 느낌.
1: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프리장에서
0: 솟습니까?
1: 9%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어제 까먹었던 건 대부분
1: 네, 다 만회하는 거죠.
0: 어제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1: 네.
0: 예.
1: 그게 이제 어제 떨어진 건 사실 예. 그 본장에서 어쨌든 이게 SK 하이닉스 ADR이잖아요. 그러면 예. 본주가 있잖아요. 본주가 어제 하이닉스 상장일에 15% 넘게 떨어지면서 예. 가장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날이었거든요.
0: 우리 주식시장 네, 코스피에서.
1: 아마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고요.
0: 사실 이제 좀 놀랐죠. 왜냐하면 네. 그 금요일 날 성황리에 상장이
1: 됐다고 하니까
0: 하는데, 예. 뭐 어쨌든 미국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우리도 당연히 가치가 비슷해지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기 네네네. 때문에. 근데 웬걸 사상 최대 낙폭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네. 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1: 맞아요. 굉장히 막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일단 그 뭐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주가가 떨어졌을 때 해석, 주가가 올랐을 때 해석은 사후적입니다.
0: 해석은 이제 만드는 거죠.
1: 네, 사후적입니다. 사후적이에요.
0: 예.
1: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자면 새로운 뉴스. 이제 그 이른바 그 ADR 상장 기대감이 다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가지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 증가 폭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리포트들이 좀 나와줬고요.
0: 네.
1: 그래서 그 계속 나오는 게 있잖아요. AI 피크론. 이게 약간 재점화된 상황에서 그 특히나 이제 많이들 지적하는 변동성을 더 키우는 주범, 단일 종목 레버리지
0: 예.
1: 이것까지 가세를 하면서 아마 낙폭을 더 키운 거 아닌가라는
0: 예.
1: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후적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장중에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예. 뭐 8% 9% 막 떨어지더라고요.
0: 맞아요. 장중에 저도 그때 이제 약속이 있어서 밖에 있었는데 막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1: 우성우성해서
0: 막 메시지가 올라오는 게 막 네. 오늘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메시지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점심을 먹고 나오니까 조금 더 올라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예. 네. 너무 지금 너무 현기증 나는 증상 그 저기 장세
1: 맞아요. 장중에 한 168만 원, 네. 7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마감 어쨌든 190만 원 위에서 마감했으니까 이게 하루 낙폭이 변동폭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오늘 그래서 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0: 예.
1: 그리고 지금 현재 SK ADR이 9.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0: 이 시각 현재
1: 네, 프리장에서 지금 그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됐는데
0: 예.
1: 전월 대비해서 0.4% 떨어지면서
0: 아, 물가가
1: 네 물가
0: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1: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이게 물가가 낮게 나오면 좋은 게 뭐냐면 예.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려도 되거든요.
0: 그렇죠.
1: 이렇게 되면 모든 위험 자산에는 굉장히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0: 예.
1: 그러면서 모든 주가가 지금 다 상승 반응하고 있고요. 덕분에 그간 많이 밀렸던 반도체 주가들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내일 장에는 다행입니다. 그간 이제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0: 예.
1: 미수에 따른 반대 매매, 예. 신용 에 따른 반대 매매가
0: 오늘
1: 많이
0: 그
1: 나왔었거든요.
0: 개인들의 매도세가 아주 거셌는데 상당수가 반대 매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팔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직면한 분이 많았다면서요.
1: 사실 그 반대매매라고 하는 게 그 예. 담보금을 못 채우면 증권사에서 예. 강제로 매도하는 것도 반대매매지만 예. 뜯어보면은 반대매매를 당하기 전에 개인이 어쩔 수 없이 파는 그 물량도 있을 거거든요. 아, 예. 그런 매도 물량이 아마

0: 떠요. 예. 그럼 예탁금이 줄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외부에서 돈이 또 들어와. 예탁금이 점점 개인의 순매수가 하루에도 몇 조씩 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났었는데 예. 지금은 예탁금이 고점 대비해서는 한 35조 정도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도 지금 10일 기준으로 35조 정도 돼요. 그런데 6월 하순에 보자 38조까지 됐었거든요. 그 사이에 정리된 물량은 좀 정리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반대매매 말씀 주셨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다 보니까 9일 날 예.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1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그 미수를 쓰신 분들 가운데 10%는 그냥 반대매매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9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반대매매가 나왔나라고 봤더니 6일부터 8일까지 3일 연속 10% 넘게 떨어졌어요.
1: 예.
0: 그러니까 미수를 쓰면 내가 산 다음에 어쨌든 미수를 썼지만 다음 날 오르면 그냥 팔아가지고 하면 그 차익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아 오늘 떨어졌으니까 내일은 오르겠지라고 미수를 썼는데 계속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반대매매가 나왔던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악재가 계속 더해지는 네. 상황이
0: 네,
1: 되면서
0: 맞습니다.
1: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팔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급락하는
0: 네,
1: 패턴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조금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서 근데 개인들이 좀 오늘 파신 분들은 내일 만약에 오르게 되면 조금 약간 이제 속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오늘은 약간 좀 그래도 매수세에 조금 가담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시장 그런 것 같습니다. 괴리율이란 말이 요즘 등장하더라고요. 괴리율 이게 이제 뭐 좀 안 맞는다는 얘기 같은데.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하이닉스 ADR과 우리 국내 시장의 하이닉스 주식 가격이 지금 안 맞잖아요, 사실은.
0: 네. 그게
1: 사실, 괴리율이라는
0: 그쵸?
1: 거죠.
0: 네. 사실 똑같은 하이닉스 네. 주식이잖아요.
1: 같은 주식을 가지고.
0: 근데 왜 가격이 달라?
1: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하느냐,
0: 네.
1: 저 시장에서
0: 네,
1: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면은 기업의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뭔가 기초되는 펀더멘탈에 기초한 그 가격도 있지만 어쨌든 그 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1: 예.
0: 우리 하이닉스 본주의 가격은 한국 거래소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ADR은 나스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지금 현재 보자면 괴리율이 그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예. 이제 25% 정도 이제 벌어졌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SK에서 ADR이 10% 넘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1: 더 벌어졌겠네요.
0: 네. 지금 보자면
1: 예.
0: 만약에 오늘 종가랑 지금 SK 하이닉스 가격을 비교해 보자면 ADR
1: 예.
0: 가격 비교해서 한 35% 정도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1: 예.
0: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자면 만약에 그러면 똑같은 건데 시장이 달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있는 걸 미국 시장에 있는 걸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있는 걸 미국 시장에 갖고 와서 팔면은 그만큼 차익을
1: 예.
0: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런데
1: 그게 됩니까?
0: 안 되니까 안 벌어진 거죠. 안 되니까 벌어진 상태고요.
1: 예.
0: 이게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가격이라고 하는 건 그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1: 예.
0: 미국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건 미국 시장에서 더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예.
0: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금이 가장 자본이 제일 풍부한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나 펀드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부 규정상 그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가 좀 어려운 곳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에 투자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됐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려는 이제 매수 수요가 이제 붙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달러로 거래가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할 때는 이 환율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미국 시장에 있으면 환율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무엇보다 거래가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1: 환율 리스크도 적다.
0: 맞아. 환율 리스크 적고 거래 시간도 이제 미국 시장에 맞는 거니까 편하고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더 인기가 많습니다. 괴리율이 차이가 안 나려고 하면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상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가 안 돼요. 특히나 그 본주를 ADR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ADR을 본주로 바꾸는 건 오히려 더 쉬운데 본주를 ADR로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ADR 가격이 비싼데 뭐하러 본주로 바꾸겠어요. 그런 수요는 이제 아예 없는 거고 본주를 ADR로 바꾸려는 게 아직까지 이게 뭔가 금융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자유롭지가 않고요. 이제 앞으로 좀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시차도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존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그 ADR 프리미엄, 그 괴리율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는 ADR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사실 우리 SK 하이닉스 ADR 상장은 이제 우리 기업으로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아서 거래되는 건

0: 좀 보기 어려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거론하는 게 TSMC사를 예. 많이 거론합니다.
1: 예. TSMC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네, 맞아요. 상장이 됐으니까. 네. 예.
0: TSMC ADR은 지금 현재 본주보다 대만에 있는 본주보다 약 한 15% 안팎 정도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뭐 상장된 지 좀 됐잖아요.
0: 네. 거기는. 맞아요. 아. 97년 10월에 상장됐거든요. ADR이. 그런데 예. 지금 현재 그 뭐 괴리율이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한 15% 정도의 지금 괴리율이 있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자면 괴리율이 그냥 꾸준하게 약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를 보자면 본주와 그리고 ADR이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다만 ADR에는 항상 프리미엄이 한 15% 정도 붙어서 붙어있다. 움직인다.
1: 아, 아. 예. 가격이 약간 더 높은데 네. 그 격차는 벌어지거나 뭐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고 네. 있다.
0: 대충 이제 한 그 정도 네. 수준에서
1: 똑같을 수는 없다.
0: 똑같을 수는 없어요.
1: 아, 네네. 예, 전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그렇진 않다.
0: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TSMC사를 말을 하는데 대만 시장이 우리보다 더 폐쇄적이래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가 특히나 더 그 ADR 전환이 더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로 아마 대만보다는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 아마 그 괴리율이 15%까지 가겠냐?
1: 안 갈 것 같다?
0: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 있는데 예. 지금은 아직 상장해서 거래가 된 지 지금 금요일 날 됐고 그다음에 어제 됐고 이제 오늘 3일째거든요. 예. 때문에 적정 괴리율이 얼마인지에 대한 발견이 아직 안 됐어요.
1: 아무튼 지금 30%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0: 지금 현재로서는.
1: 뭐. 좀 좁혀질 가능성은 좀 높다고 예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예.
0: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아마 네. 내일 우리 본주가 올라가지고 괴리율이 좀
1: 따라갈 것 같다.
0: 네, 라는 생각이죠.
1: 예상. 예.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신 분들의 예, 손실이 굉장히 좀 크고 예, 그리고 뭐 밤잠을 지금 설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규모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레버리지 투자하시면.
0: 이게 한때.
1: 삼성전자도 물론 있습니다.
0: 네,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레버리지 이거 단일 종목 다 합쳐가지고 해서는 순자산 규모가 15조가 넘었다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지금 10조 원 밑으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네, 하고 있거든요.
1: 3분의 1은 날아갔으니까.
0: 네.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평가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아마 오늘은 그게 아닐 텐데 어쨌든 그 어제 기준으로 보자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이 예. 최저가를 기록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하신 분들은 다 손해봤다.
1: 다 손해봤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저가에 파신 분들은 무조건 손해보신 거고.
0: 네. 맞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그 월요일 날 SK하이닉스가 15% 넘게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두 부째짜리는
1: 그렇죠.
0: 30% 넘게 떨어진
1: 거예요. 네, 그렇죠. 산수로 네. 해보면 30%.
0: 30% 넘게 네. 폭락했습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아, 예. 지금 그래서
1: 정부에서 지금 뭐 대책 네. 마련을 하느라고 뭐 회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뭐 예.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약간 이것 때문에 변동성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예. 야 상장 폐지해라 막 이런 극단적인
1: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0: 예. 상장 폐지 요건이 있어요. 예. 이 이제 ETF의 경우에도 근데 그거 요건과는 이제 맞지가 않고 예. 이게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1: 뭐 약간 예탁금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0: 이게 그 과거에 우리나라에 ELW 시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1: 들어봤어요.
0: 네. 이게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투기성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홍콩에 이어서 세계 2위 시장으로 급성장을 했어요. 근데 너무 약간 투기판, 도박판으로 흐르다 보니까 예. 정부가 이제 규제를 도입했거든요. 그중에 제일 먼저 도입한 규제가 예탁금을 이제 올려버리는 거였어요. 예. 우리도 지금 현재 천만 원 예탁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3천만 원을 올린다, 5천만 원을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또 일각에서는 예탁금 올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니?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 교육 시간을 지금은 기본 교육 1시간, 추가 교육 1시간에서 2시간 받으면 되거든요.
1: 예.
0: 30시간으로 늘린다. 뭐 하는데. 아,
1: 그러니까 신규로 못하게 맞겠다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차원인 건가요?
0: 못하기보다는 어렵게 네.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 해도 이게 약간 잘 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1: 의문이 든다.
0: 네. 근데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전문 투자자라고 있거든요. 예. 그 전문 투자자 대상으로만 열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조금 이제 단계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0: 네네.
1: 예, 좀 해보고.
0: 맞아요.
1: 지금 확 열어버리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버리니까 지금 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0: 네. 맞아요.
1: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0: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업계에 계신 분들은 막 상장 폐지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금감원장 발언도 있었고요.
1: 들어누워서라도 막아서야 된다.
0: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 그러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더 혼란이 오죠.
0: 맞아, 더 혼란.

0: 온다는 거죠.
1: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0: 그래서 이거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키운다라는 약간 그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더 혼란을 키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예. 좀 더 안정을 기해주는 그런 당국의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이번 주에 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뭐 실적 발표 나온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나올 것들도 있고 이벤트들이 꽤 있다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0: 네, 수요일 날 네. ASML 이라는 그 노안 장비.
1: 반도체 장비 중
0: 네, 맞아요.
1: 거죠.
0: 네. 요거 있고요.
1: 네덜란드 회사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 목요일 날 그 TSMC 발표가 있습니다.
1: 아, TSMC 아직 발표 안 했군요.
0: 네, 요거 네. 이제 발표하면 지금 얼마나 파운드리 잘 받고 있는지 네. 요거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네. 20일 수요일 날 테슬라 그다음 알파벳 요 구글입니다. 네. 빅테크 실적 발표합니다. 요거 예. 이제 여기가
1: 거기 다 반도체를 쓰는 회사들이니까
0: 이제 좀 발주를 하는 회사죠. 그렇죠. 예. 앞으로도 계속 발주할 수 있니? 그리고 중요한 게 돈은 현금으로 보면 괜찮니? 왜냐하면 여기가 돈이 있어야지 계속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예. 요걸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9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거든요.
1: 예. 근데 좀 한 증권사에서 좀
0: 맞아요.
1: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예상치 예. 하회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컨센서스라고 해서 실적 예상 평균치가 65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에서 한 60조 나올 것 같아라고 하면서 이게 사실 월요일 날 급락하는 또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SK하이닉스가.
1: 예. 그건 이제 나와봐야 하는
0: 나와봐야 하는 거죠. 거죠. 여기서 그렇죠? 만약에 그런 표현을 쓰라고요. 시장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1: 감동을 시켜야 된다.
0: 네. 감동시키는 실적.
1: 웬만한 걸로는 요즘 감동 안 된다. 뭔가 좀. 강한 게 뭔가 신호가 네. 나와야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투로 뭐 지금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지금 뭐 굉장히 혼란스러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네. 것 같고, 예,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손절을 해야 되나 또 어떤 분들은 난 맞아요. 끝까지 버틸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0: 일단 그 신용이나 예. 빚 내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반응 나오면 예. 좀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이셔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그냥 현물을 샀다 레버리지 아니고라면은 예. 매도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약간 예, 예. 과매도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또 되게 행복한 고민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야 되나라는 고민이 계신 분들은
1: 그렇죠. 지금 쌀 때 사야지.
0: 그럼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데 나눠서 사셔라.
1: 분할 매수하셔라. 네네. 하루에 다 사지 마시고.
0: 네, 맞습니다.
1: 날을 좀 나눠서 천천히 네네. 사시는 걸.
0: 물론 이렇게 나눠서 하면 비싸게 살 수 있지만 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1: 예, 예. 지금 이제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는 시기는 네네. 맞는 것 같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경제를 알기 쉽게 고란지교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밤 10시 20분을 기해서 경기 김포 지역에 지금 네.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0시 20분을 기해서 경기 김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이충구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자, 이현경 캐스터.
1: 네.
0: 바비라는 이름의 태풍이 있는데.
1: 네.
0: 이건 뭐 중국으로 이제 제가 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소멸이 되면서.
1: 네.
0: 비구름을 남겨서 그 비구름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몰려와서 이렇게 강한 비와 함께 바람까지 지금 몰아치고 있는 거라면서요.
1: 네. 우산을 받쳐두는 게 조금 불편할 정도로 지금 제가 올 때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서울 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풍 바비가 남긴 뒤끝입니다. 예,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 새벽까지가 이제 고비가 될 텐데요. 비구름이 서울과 인천 등지를 이렇게 지나고 있으면서 비는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밤사이에 비를 많이 뿌리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 비가 많이 올 수 있는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같은 경우는 이 폭우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0: 예.
1: 밤사이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50mm의 비가 내리는 지역도 경기 북부와 강원

0: 북부 지역에는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풍특보가 지금 서쪽 곳곳으로 내려져 있고요. 경기 북부는 내일까지 한 120mm 이상,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북부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강풍까지 함께 지금 몰아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비가 그치고 나면은 폭염과 또 장맛비가 이어진다고요?
0: 네. 이번 비가 초속 20m 거의 이제 태풍급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나 간판, 나뭇가지 같은 낙하물이나 쓰러지는 나무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비는 내일 새벽을 고비로 해서 차츰 그치겠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이 돼서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사실 오늘도 끈적끈적하고 습한 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쁜 느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경북 포항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38도, 서울도 32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내일 모레부터는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남부지방에 또 장맛비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엔 충청권, 주말인 19일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요 비가 싹 오고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상황인 만큼 기상정보를 확인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게 촉법 소년 연령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이 그 이제 강력 범죄에 한해서 지금 만 14세 미만인데 이걸 이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0: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연령한을 찬성하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등가족부에서 국무회의에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 한해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지금 만 14세인데요. 한 살 낮추는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 13세 청소년인 경우에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73년 만에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네. 2020년에 촉법소년이 경찰에 검거된 건수가 2020년에 9,606명에서 2025년에 21,095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문제는 강력범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강간, 추행, 절도와 같은 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보면 시민참여단 조사에서도 이 강력범죄, 중대범죄, 반복범죄 한해서 연령을 낮추자라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1: 예. 근데 대통령은 한 살만 낮추는 거는 조금 약하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좀 더 이게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평등가족부 의견으로는 일률적으로 다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자라는 의견인데 전 세계적으로 12살인 경우도 있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표하면서 한 살이 아니라 오히려 두 살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범죄를 넓힌다든지 아니면 기준 연령을 좀 더 낮출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청소년들이어서 처벌 연령만 낮추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른처럼 완벽하게 형성된 인격이 아니고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제 기준들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일본은 14세고요. 프랑스는 1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 처럼 극도로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는 12세부터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점은 나이가 어린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냐 아니면 범죄 책임은 묻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쪽에 교화에 중심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1: 예. 그 요즘 AI 안경이라는 게
0: 나왔잖아요.
1: 있습니다.
0: 클래스.
1: 예. 예. 저도 한번 이제 써본 적이 있긴 한데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서 이 AI 안경을 쓰고 시험에 응시한

0: 뭐 또 잇따라 적발됐다면서 한 명도 아니고.
1: 네. 20대 응시자가 전기산업기사 시험을 봤는데요. 예. AI 안경을 통해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안경으로 시험지를 자동으로 촬영을 해서 예. 연동된 휴대전화로 전송을 하고 거기서 AI 기능으로 문제를 풀면 답이 다시 착용한 사람한테
0: 안경에 또 보이는. 예.
1: 전달되는 방식인데 예. 시험 전에 다른 휴대전화를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고 AI랑 연결된 전화는 딴 데 숨겨놨던 거예요. 그런데
0: 예.
1: 그러다가 시험 도중에 자꾸 안경을 만지니까 감독관이 이상해서 현장에 적발을 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안경의 명령어가 입력된 정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이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자격 시험을 치른 응시자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1: 네. 소방설비 기사 시험에서도 40대 응시자가 말씀하신 AI 글라스를 착용한 채 시험을 보다가 감독관에게 적발이 됐고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첨단 기기를 이용했는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감독관이 눈여겨보면서 적발이 된 건데요.
0: 예.
1: 근데 문제는 AI 안경이나 일반 안경이랑 외향적으로는 구분하기 좀 어렵고.
0: 비슷하더라고요.
1: 예. 예. 촬영이나 통신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기존에 휴대전화만 낸다든지 전자기기를 반입하는 걸 금지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 부정행위를 과연 다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촘촘하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서 구술 시험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0: 구술 말로
1: 요즘 에세이나 뭐 이런 거는 다 AI가 만들어주니까
0: 예.
1: 답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답안과 관련돼서 교수님이랑 1대1로 구술로 이제 시험을 한 번 더 보는 거죠.
0: 면접 시험 같은 거네요.
1: 예. 그래서 오히려 손으로 쓰는 필기 시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0: 예.
1: 같은 경우는.
0: 예.
1: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자격 시험도 이게 좀 심각해지면 적발하기가 어려우면 시험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0: 예.
1: 합니다.
0: 그러니까
1: 예.
0: 두 명이 뭐 잇따라 적발되긴 했는데 실제로
1: 적발이 안 된
0: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1: 있을 수
0: 거잖아요.
1: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1: 네네네.
0: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안경 검사를 또 해야겠네요.
1: 네. 그러네요. 진짜.
0: 이게 뭐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네.
0: 네. 그러니까 뭐 안경 검사 다 이렇게 확인하고 뭐 그런 절차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면서요.
1: 네. 한 시민이 네. 서울시의회에다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0: 예.
1: 내용은 말씀하신 시내버스 기사들이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인데요.
0: 왜 그렇습니까?
1: 개인 차량이 아니잖아요. 버스가.
0: 예.
1: 근데 승객들이 기사 개인의 취향에 따라 라디오를 들어야 되는 게 불편하다라는 주장입니다.
0: 내가 좀 취향이 안 맞다.
1: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거나 노래를
0: 예.
1: 따라 부르거나 하차벨을 심지어는 인지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0: 예.
1: 근데 오히려 라디오를 꺼달라고 승객이 요청을 하면 욕설이나 난폭운전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었다.
0: 일부 있었다.
1: 예, 승객들이 조용히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걸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0: 한 시민께서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
1: 예,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0: 아, 금지해달라는 조례를
1: 네.
0: 만들어달라. 예. 글쎄 이게 될까 싶긴 한데 일단 서울시 입장은 어렵다는 거죠?
1: 네. 현행법상에는 시내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요.
0: 예.
1: 또 차에서도 일반 차량에서도 다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례를 전면 금지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되는 입장인데 대신에 라디오 음량이 너무 크거나 그리고 승객을 응대하거나 안전운행을 하는데 지장을 준다. 그런 문제가 될 수
0: 그렇죠.
1: 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운수회사에서 적정 음량을 유지하고 승객들을 배려해서 운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기사교육도 하겠다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0: 네.
1: 그럼 결국은 뭐 라디오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느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느냐인 건데 금지하는 것보다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저는 가끔 이제 버스 타서 다른 방송 나오면 예
1: 재밌지
0: 뭐
1: 않나요?
0: 다른 취향도 한번 들어보고
1: 그렇죠. 예.
0: 이런 방송도 또 있구나. 이렇게 좀 뭐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0: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엘리베이터가 또 아주 고장이 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1: 네.
0: 배달 기사가 26층까지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훈훈한 내용이 있었다고요.
1: 네. 치킨을 시켰어요.
0: 네.
1: 배달기사분한테 근데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이 2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치킨 시키는 분은 1층에 두고 가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이 배달기사분이 직접 계단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0: 예.
1: 근데 본인 집이 26층이니까 미안하시잖아요. 그래서
0: 그렇죠.
1: 이 고객이

0: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14층에서 만났어요.
1: 아, 중간에 만나서. 예. 아, 그 괜찮은 방법이네요.
0: 예. 그래서 기사님한테 예. 너무 고마우니까 예. 커피 쿠폰을 보내도 괜찮겠냐 이러면서 사연을 올려셔서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1: 그렇군요. 뭐 항상 그렇습니다. 만나기가 어려우면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예,
1: 서울과 부산 예. 대전에서 만나면 되거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분이 되게 좋게 말씀을 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 기사분이 더운데도 26층까지 가겠다고 생각을
1: 그렇군요.
0: 하신 거죠.
1: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밤참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현경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여러분의 문자 사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팀은 어느 팀인지 사연과 함께 문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2277님 우승 후보로 아르헨티나 꼽아주셨고요. 메시가 뛰는 마지막 월드컵 대회 초능력이 발휘될 것 같아 예, 이런 얘기 주셨고요. 2989님은 프랑스도 우승 후보지만 저는 그래도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 우승을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5575님은 내 팀 대 실력이 비슷하지만 제 생각에는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던 프랑스 팀이 아마 자극받아서 우승을 할 것 같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분석을 해주셨네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월드컵 중계는 저희 KBS와도 함께해 주시고요. 책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저희가 올려놓겠습니다. 선정되신 분께도 개별 연락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책 선물 드리는 퀴즈 계속 이어지니까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밤사이 좀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밤 10시 40분을 기해서 수위 상승에 따른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곳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경기 광명시 시흥시입니다. 경기 광명시 시흥시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그 목감천 부근 너부대교 부근에 홍수주의보가 또 발령이 됐으니까요. 주의하시고 밤사이 피해 없도록 각별히 또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 밀라디오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10시 40분을 기해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 광명시, 시흥시 인근 주민들은 하천변 접근을 피하고 하천변 야영객과 낚시객, 공사 현장 관계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이른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에는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부

무게도 시간당 20mm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4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56.2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나는 그 사람을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고 본명은 밝히지 않을 것이다. 세간의 이름이 알려질까 염려해서라기보다 그게 나로서는 더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민 작가 나스메 소세키의 장편 소설 마음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나는 우연히 만난 선생님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선생님은 지식인이었지만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동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죠. 자세한 이야기 오늘 새롭게 마련한 코너 문학 마블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문학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이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있습니다. 강혜숙 작가의 101 전성기 도감입니다. Who's Got My Tail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나이라는 편견에 갇히지 않고 자신만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낸 101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전성기가 없는 인생은 없다. 이런 메시지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대하겠습니다.
2: 문학 작품으로 해외 곳곳을 누벼볼까요? 문학 마블.

0: 우리 청취자분들도 새로 듣는 목소리라서 좀 낯설 텐데 오늘부터 좀 재밌는 해외 문화를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자기소개를 좀 해달라고 부탁드릴까 하다가 첫 시간이고 좀 쑥스럽고 그러니까 서로를 좀 소개하는 저희 애청자들의 그 애칭을 저희가 다독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다독이 여러분께 서로를 좀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볼까요? 먼저 네.
1: 제가 먼저 그러면
0: 네, 정재경 마케터님이 네. 네, 김대일 편집자님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1: 네. 이 사실 질문을 받고 좀 놀랐는데요.
0: 왜?
1: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 와가지고
0: 그렇긴 하죠.
1: 약간 네. 떨리지만 네.
0: 흔하지 않은 일이죠.
1: 그렇죠. 흔하지 않은 대학교 때 약간 네. 그런 MT 때 해본 기억이 네. 있고 네. 그 이후로는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소속부터 밝히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 휴머니스트 출판사 소속 편집자 네. 김대일 님이시고요. SNS에서 저는 사실 처음에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관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주롯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하시면서 로시 주로시를 네. 소개하고 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해외문학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저는 마케터로서 약간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채널 같은 걸 찾고 있었죠. 어떻게 하면 책을 좀 알릴까? 책 얘기를 할까? 또는 독자들이 어느 플랫폼에 있나?
0: 네.
1: 그래서 한때는 뭐 페이스북도 했다가 인스타그램도 했다면 요즘에 트위터 또는 X에서 많이 한데 그래서 자료차 이렇게 찾다가 주로시라는 아이디를 보고 아 이분이 참 책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혹시 그런 SNS 플랫폼에서 좀 네. 좋은 책 소개를 듣고 싶다 하시면 주로시님이 그런 걸 잘 소개하고 계시고요.
0: 주로시를 검색해봐라.
1: 네네, 주로시를 네. 검색하시면 좋고 최근에는 아침달 출판사에서 서울국제도서전 한정으로 공개한 조각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구멍난 세계로부터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공저자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0: 글도 쓰시고 네네. 계시고 네.
1: 그런 분이 옆에 계십니다.
0: 네. 정재경 마케터님에 대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2: 우선 전 재경님을 처음 만난 건 재경님 회사에서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제가 게스트로 참여하면서부터였는데
0: 네.
2: 사실 그전부터 겹치는 지인이 있어서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책을 엄청 많이 읽는 사람 이런 소개를 막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0: 네.
2: 에너지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네. 늘 했어요. 일도 하고 팟캐스트도 네. 운영하고 그리고 뉴스레터 발행하고 그리고 여기 청취자분들이 다독이잖아요.
0: 네.
2: 재경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다독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저를 분발하게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재경님이 뽑은 이달의 책이나 올해의 네. 책 같은 것을 제가 되게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2: 왜냐하면 저는 기껏해야 한 달에 네다섯 권 읽고 한 권 뽑는 것인데 재경님은 그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0: 제가 한 달에 네다섯 권을 고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독이라고 불리는 정재경 마케터님은 한 달에 몇 권 읽으시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네. 하자면 한 18권, 우와, 20권 사이니까.
0: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그냥 숨 쉬는 시간 빼고는 다 책을 읽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와.
1: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와, 대박이다.
1: 제가 몇 번 네. 밝히긴 했는데 네. 속독학원이라고
0: 네.
1: 90년대생은 알 텐데 그게 한때 유행이었거든요.
0: 혹시 뭐 대각선으로 쭉 읽으면 그 한 판에 딱 들어오는.
1: 네네. 그 학원 출신인데 당연히 그렇게 읽진 않습니다. 이렇게 휘리릭 넘기진 않는데 네. 그 덕분에 책이 재밌는 것이다. 빨리 읽고 뭐 친구들하고 약간 승부하면서 와. 게임처럼 하면서 책을 빨리 읽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를 좀 느껴가지고 그렇게 막 TV에 나오는 것처럼 빨리 읽지 못하는데
0: 네.
1: 그냥 술술 읽기는 합니다.
0: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뭐 그 비법에 대해서 여쭙지 않겠지만 네. 나중에 조금 우리 더 친해지면 그 속독 그 방법 조금씩 알려줘요. 하나하나씩 흘려주세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진짜 대단하다. 아무튼 계속 얘기를 이어가시면 네.
2: 다 했습니다. 다독왕.
0: 근데 네, 그걸로 한마디로 얘기 끝 아니에요 정말?
2: 네 다독왕.
0: 뭐가 더 필요해요?
1: 네, 형 되게 멋있게 막 공저자다 이렇게
2: 그러니까
1: 다독가로 끝나는
2: 그래서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0: 네.
2: 재경님은 저를 확실히 소개해 주시네요.
0: 네.
2: 어디 소속이고 뭐 이런 것들.
0: 아니 우리 정재경님께서 본인 그 프로필을 조금 더 그럼 보충해 주신다면.
1: 아 근데 너무 재밌게 네. 잘 소개해 네. 주셔서 저도 덧붙일 말은 없고 하나만 네. 추가하면
0: 네.
1: 회사 출판사를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 은행나무 네. 출판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책들을 또 네. 얘기하면 약간 재밌는데 네. 책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주로 이런 책들이 온다.
0: 어떤
1: 두껍고 네. 낯설고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 제목을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신다면 너무 감

0: 사는데 이런 책 제목이에요. 다마스코스의 미우야르의 노래. 이런 책들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두껍고 어려운데 이게 뭔지 모를 때 저한테 많이 와서 그런 책을. 근데 제가 좋아하니까 저한테 주로 많이 와서 그런 책들 좋아하고 네. 뭐 디엘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책 많이 읽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1: 것 같습니다. 뭐 이쪽 게 약간 거장 같은 그런 느낌의 두 분과 오늘 해외 문학을 이제 다룰 건데 해외 문학을 유독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두 분께서는 어떤 계기로 아 해외 문학의 매력 이런 거다 좀 느끼게 되셨어요?
2: 좀 저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네. 전 특정한 책 몇 권을 통해서 해외 문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문학을 처음 접하면 학교 교육 하면서 꼭 읽어야 되는 몇 권 뭐 이런 네. 식으로 접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경로로 접했거든요. 그랬을 때 대체로 동시대 작가가 아니라 먼 과거의 작가들 책을 처음 읽게 됐는데 이게 시간대가 차이가 있는데도 제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그들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선은 네. 첫 번째로 매력을 느꼈고 그런 다음에는 제가 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삶에 좀 파고들이 있을 때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위안도 얻고 용기도 얻고 그러면서 제 시간도 잘 헤쳐나갔는데 네. 해외 문학은 국가도 방대하고 네. 시간대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쵸. 비유하자면 제가 뭔가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인데 시간 여행까지 겸할 수 있는 그래서 해외 문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1: 맞아요. 뭔가 이렇게 동서고금 그 시공간을 막 네. 넓게 넓게 쓰는 운동장 넓게 넓게 네. 쓰면서 막 한 거 뛰어노는 네. 독서의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특이하게 그 몇백 년 전에 그 뭐 저자가 나랑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 소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매력이었다. 자, 정재경 마케터님은요.
0: 네. 근데 이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해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 같은 경우도 사랑에 여러 번 빠졌기 때문에 다 약간 이유가 조금씩 다른데 네. 오늘 그냥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언제 처음 제대로 빠졌나 하면은 갑자기 제 이제 출신을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집안이 교회를 다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꾸 말하던 내용, 그 성경, 성서의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냥 고리타분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한 사춘기 때쯤. 아이고 너무 재미없고 그렇다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책들을 여러 권 읽으라고 막 네. 권하니까 고전 같은 게 좋다고 하고 그러면서 읽게 되는데 제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다니면서 배운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네. 도발적이고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어른들이 하지 마라고 하는 거 다 하고 싶은 것처럼 네네.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걸 믿는다 또는 유럽 사람들도 기독교가 워낙 많으니까 비슷한 걸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르지? 하면서 건드리면 안 되는 또는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을 들어가는 그 묘미 때문에 처음 시작한 것 같아요.
1: 뭐 약간 그런 유의 책이 뭐였었어요?
0: 근데 이거 약간 또 이것도 네. 의외일 수 있는데 네네. 신라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신라곤은 뭐 다른 건 아니고 그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네. 타락이라는 사건이 맞아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교훈적인데 이게 왜 재밌었냐면 여기서 악마 그러니까 제일 큰 나쁜 캐릭터로 등장하는 그 사탄이 등장하는데 네. 너무 위대하고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신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다 졌어요.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도 다 졌고 자기도 졌는데 네. 연설을 하거든요. 이게 좀 충격적인 게 그 어떠한 캐릭터보다 이 사탄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펼치면서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워서 저 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타락시켜서 우리가 승리를 되찾자라고 막 연설을 하는데 네. 이게 재미난 게 그때는 그냥 멋있었는데 고전을 막 읽다 보면서 깨달은 게 이게 예전에 그리스 영웅을 묘사하는 방식 그들의 연설 방식을 이상하게 이 작가도 기독교인인데 이걸 사탄한테 넣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른 뭐 아담이나 이런 좋은 캐릭터가 아니라 되게 안 좋다고 말하는 캐릭터에 그걸 넣어버려서 거의 최초로 그런 사탄을 매혹적으로 그린 작품이라.
1: 아 그래요? 신라곤. 네, 우리 다음에 해요. 신라곤.
0: 네. 너무 흥미로운 작품이기도 해서.
1: 꼭 해야 되겠다. 네. 신라곤 저는 아직 책으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0: 장엄합니다.
1: 장엄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책에서 나오는 이 호기심들이 우리 이 코너를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두 분들 좀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어떤 분위기가 펼쳐질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기대가 되실 텐데 오늘 문학마블 어떤 책을 첫 책으로 골라오셨는지요?
2: 네, 일본의 국민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을 골라왔습니다.
1: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뭐 그런 거에

0: 에서 많이 봤어요. 무슨 서울대에서 선정한 또 100권의 책 그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네. 아. 이런 유의 책 그래서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는 책인데 저도 그래서 덕분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두 분이 이걸 합의를 하실 때 이 책 하자 이렇게 둘이 딱 통했어요? 아니면 누군가를 설득을 한 과정이 있었나요?
1: 제가 먼저 그래도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둘이서 그냥 개인 프로젝트처럼 나스메 소세키의 전작을 다 읽어보자 우리가. 네. 그래서 올해 초까지 해서 재경님은 다 읽으셨고 와. 저는 이제 한 권이 남아있는데
0: 네. 그 한 권이 마음이었어요? 아니
1: 그 한 권은 네네. 이제 다른 책인데 네. 한 권이 이제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나스메 소세키의 다른 책을 다 읽고 마음을 읽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더 잘 알겠고 우리가 나스메 소세키를 길게 읽었으니까 이참에 한번 이야기도 해보자 뭐 이렇게 제가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나스메 네. 소세키의 마음을 달랑 읽고 온 저로서는 이 깊은 세계에 굉장히 빠져들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 분께서 좀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2: 잘 한번 네.
0: 전 중간중간 읽으면서 조금 석연찮고 좀 이렇게 힘들었던 네, 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네, 우리 앞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줄거리를 좀 살펴볼까요? 네.
2: 네. 우선 마음은 쉽게 구성되어 있죠. 한 세 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목차가 사실상 주요 등장인물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선생님과 나. 그럼 나라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화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친해지려고 막 애쓰는 내용이 등장을 한다면 2부는 부모님과 나. 네. 나의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요. 3부에서는 1부에서 만나고 2부에서 편지를 주고받았던 선생님과 유서라는 제목으로 그 선생님과 관련된 뭔가 암울하고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면서 사실 1, 2부는 어떤 분들은 조금 좀 지루한데 또는 너무 평이한데라고 읽으실 수 있다면 사실 그 일상을 조금씩 깨트리는 단서들을 흐트러놨거든요. 네. 그걸 3부에서 쫙 모으면서 나름의 반전 아닌 반전 또는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한 등장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네.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0: 이름이 없어요.
2: 사실 네. 이 소설이 조금 기이하고 좀 재미난 것은 네. 소세키의 다른 작품들에서도 이름이 좀 덜 등장할 때는 있지만 이렇게 이름이 안 등장한 거는 마음이 가장 독보적일 정도로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그래서 나,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의 부인도 그냥 네. 아내 또는 아가씨 이렇게 불리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친구도 그냥 K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관점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이 나는 대학생이고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 대학생이 어느 정도의 시간과 사건을 통해서 성장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네. 이 나가 권태 또는 삶의 실증 같은 걸 느끼다가 저 사람 멋있다. 근데 멋있다를 좀 넘어서서 동경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그 선생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과 친해지려고 처음에는 막 자꾸 주변에 얼짱거리기도 하고 집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 선생님은 막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자꾸 둡니다. 네. 근데 이 나가 계속 다가가고 그 선생님의 아내에게도 계속 다가가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까워지는데 성공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아프게 돼서 나의 주인공의 아버님이 아프게 돼서 선생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그리고 편지 전보를 통해서 연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비밀이 이렇게 좀 풀어지게 되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성장 또는 나와 얽혀 있는 한 선생님과의 이야기라고도 네. 말할 수 있습니다.
0: 그 선생님의 이제 비밀 이야기가 이제
2: 그쵸.
0: 그 반전으로 이제 네. 주 내용으로 이제 흐르고 있고. 자, 뭐 여기 좀 덧붙일 줄거리 또 있을까요? 근데 끝에 우리가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그 비밀은 얘기하지 않는 걸로 네, 하죠.
1: 네. 네. 네. 그러면 저도 덧붙일 줄거리는 네. 없는 것 같아요.
0: 네. 아, 그래요? 네,
1: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0: 네. 네. 아, 굉장히 간단한 네, 네. 어떤 선생님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그 선생님은 뭐 약간 은둔형 막 이런 지식인인데 네. 그냥 그 선생님 굉장히 동경하다가 나중에 그 선생님의 비밀을 알게 돼서 충격을 받는지는 모르죠. 그 나중에 안 나오잖아요. 그 네, 주인공의 어떤 그 리액션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는. 그게 막간 소설이 끝에 뚝 끊겨버려요.
2: 그렇죠.
0: 그게 좀 제일 황당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줄거리는 여기까지. 그러면 저자인 이 나츠메 소세키 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일본의 뭐 국민 작가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로 치면 뭐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2: 우리로 치면
0: 이 시대에 뭐
2: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0: 아 그래요?
2: 약간 영국에는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네. 일본은 나스메 소세키인가?
0: 아, 그래요?
2: 근데 어, 그래 어느

0: 정도는 말할 수 있겠다 했는데 한국 하니까 갑자기 좀 어렵긴 했습니다.
1: 네.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본 질문인데 예. 그래서 두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2: 저는 한국에서는 예. 비슷한 그 작가가 없는 것 같아요.
1: 없다.
2: 네. 그게 뭐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정서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네. 이런 정서에.
0: 생각해보면 그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거든요. 네. 한국의 셰익스피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실제로도. 국민 작가까지는 어떻게 도달해서 뭐 박경리, 박완서 선생님이 떠오르긴 하는데
1: 그렇죠. 네.
0: 그것도 이제 국민 작가지 네. 셰익스피어라는 그 칭호를 잘 안 쓰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 이유가 있어요?
0: 네. 네. 제가 이제 영문학 전공해서
1: 셰익스피어 맞아요. 영문학 전공이라셨죠.
0: 네. 좋아하거든요. 좀 뻔하긴 한데 영문학 공부해서 영문학의 대표 작가인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고 나스맨 스스키도 그런 관점에서 약간 비판적으로 처음 읽었죠. 셰익스피어 정도라고 했는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냐면 사실 셰익스피어라고 할 때는 국민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유명해서도 안 되고 작품이 그냥 뛰어나면 안 됩니다.
1: 그럼요?
0: 이게 대중에게 쉽게 읽혀야 돼요.
1: 아.
0: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위대한 작가인데 네. 사실 그는 당대에는 인정을 그렇게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작가 또는 네. 작가들 사이에서는 약간 저 사람 그냥 시장에서 그냥 노는 사람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가 희곡을 쓰니까 네. 연극을 하잖아요. 네. 이거는 대중의 언어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심심하거나 또는 점심값 좀 아껴서 그냥 돈 내고 그냥 보는 공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셰익스피어의 특성이라면 네. 나스맨 스스키는 희곡 그런 건 아닙니다.
1: 네.
0: 근데 신문에 연재를 해서 그래도 그냥 물론 이것도 아주 네. 하층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그냥 신문을 펼쳐서 읽으면 그냥 마치 그래. 오늘의 운세처럼 펼치면 아, 글이 연재되고 있구나. 왜냐하면 네네. 그의 작품 대부분이 연재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국민성이 좀 닿아 있다면 한국은 약간 그런 케이스가 그런 매체가 좀 없었어가지고
1: 네. 전 요즘 이게 이제 병행해서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는 생각 좀 들었었어요. 네네. 거기도 그 이제 도선생도 계속 그 연재하면서 길게 자황하게 만연체로 글을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나스맨 소세키의 마음도 연재 소설이었
0: 네네.
1: 이래서 가능했던 그런 장편이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김대일 편집자님께서 나스맨 소세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 네. 우선 나스맨 소세키는 1867년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본명은 나스메 긴노스케인데 그 오남삼녀 중에 막내였는데 부모의 네. 사랑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가까운 집안으로 입양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시오바라 긴노스케라고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으로 유년을 보내는 동안에 친부모를 조부모로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친부모가 이거를 함구했던 거죠.
1: 네.
2: 이후 이제 친형들이 줄줄이 사망하고 가문의 대가 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친아버지가 양아버지한테 돈을 건네고 긴노스케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나스메 소세키 인생에서 좀 네.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네. 이런 캐릭터나
1: 맞아요.
2: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요 당시엔 또 막 입양하고 뭐 이렇게 뭐 가문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문화였는데 이거를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2: 네.
1: 그게 고스란히 좀 문학에 남아있다는
2: 네.
1: 얘기죠.
2: 네. 네. 네. 그래서 한눈팔기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이게 나스메 소세키가 마지막으로 완결 지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리고 소세키가 좀 계속 아팠어요. 위궤양이 네. 계속 있어서 자기가 이제 얼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뒤에 쓰기 시작한 작품인데
1: 네.
2: 여기서 자기의 자전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출생의 비밀이라던가 그래서 자전적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렇게 풀어낸 작품 이런 작품이 이제 한눈팔기 같은 게 있고 1900년에는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1호가 선발이 돼서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는데
1: 네.
2: 좀 잘 적응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생활비도 충분하지 못하고 고독감도 있었고 뭐 신경쇠약에 시달리면서 일찍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5년에 첫 번째 소설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를 발표하고
1: 그게 첫 소설이었어요.
2: 네.
1: 근데 이렇게 데이트작이 됐군요. 네.
2: 그러고 이제 2년 후인 1907년부터는 이제 전업 작가의 길로 들어서죠. 작품을 되게 많이 썼는데 흔히 전반기 3부작이라고 불리는 3권, 산시로 그 후, 문 이렇게 3권이 있고 후반기 3부작으로 불리는 3권, 춘분 지나고까지 행인 마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은 후반기 3부작의 마지막이고 일종의 피날레라고 여겨집니다.
1: 그렇군요. 아니 그 저희도 그 나스메 소세키의 그 기담집을 한번 예전에 하면서 네, 네. 아 이거 저기 이름을 잘 불러야지 너무 웃겨요 뭐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그 소세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돌로 입을 헹구다라는 어떤 그 고사에서 나온 이름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 안빈낙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좀 추구하는 이름을 그 필명으로 썼다는 얘긴데 근데 지금 그 삶을 보면 막 뭐 되게 뭐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그렇게 뭐 쉽지 않은 또 이렇게 네. 뭐 고민에 항상 젖어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서도 지금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인정해 주듯이 일본 국민들도 좋아하는 작가인가요?
0: 그렇죠. 지금 근데 뭐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답변이 바뀔 수는 있지만 네. 뭐 젊은 작가들 중에서 뭐 아사히로 이런 작가들도 데이트를 치고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국민 작가 했을 땐 일본 사람들도 많이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나스메 소세키이고요. 네. 그 여러 근거들이 있는데 네. 우선 꽤 오랫동안 1,000엔짜리 지폐 꽤 크거든요. 네. 올해 지금 10,000원짜리인데 네. 거기에
1: 그게
0: 초상이
1: 제일 많이 쓰인 화폐인데 거기에 1,000엔짜리의 네. 인물이다.
0: 인물이었죠. 네. 지금은 바뀌긴 했는데
1: 바뀌었어요. 그게 그 전에 이또 히로부미가 1,000엔짜리의 얼굴이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바뀌었는데 뭐 유명한 문학 작가라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난 저는 그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이 사람이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대표되는 거죠. 어쨌든 뭐 화폐의 얼굴을
1: 네.
0: 다 넣었다.
1: 그럼 대단한 그리고 작가네요.
0: 그리고 당대에도 많은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국비 장학생으로는 거의 1호였고 네. 그것도 이제 영국으로 보내줘서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가 딱 어떤 시대였냐 생각을 했을 때는 일본이 그 메이지 유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호를 개방을 하고 이제 최대한 우리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겠다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일본이 참고한 게 영국, 프랑스였는데 네. 그중에 한 국가에게 이제 소세키를 보낼 정도로 소세키 투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오기도 했고 당시에 이제 가장 인기 많은 형태의 작가였죠. 그게 바로 연재 작가였어요. 그냥 작품을 발표한 것도 당연히 뭐 누군가에게는 반응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살아있게 그 작가가 영향력을 가지려면 연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아사히 신문에 거의 전속 작가가 돼서 거의 모든 작품이 거기서 다 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메모에도 써 있는데 도스피옙스키랑 이거는 유사하다.
1: 그러니까
0: 자연스럽게 대중성 확보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고 이건 약간 좀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부정적 의미에서도 일본의 대표 작가가 맞는 게 네. 일본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 아 이제 나라가 개방적으로 바뀌었구나 하지만 네. 이쯤이 지나가면 소위 말해서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당시에 활용하거나 네. 선전할 때 활용하게 또 나스메 소세키기도 해요.
1: 아 활용이 됐어요? 이
0: 됐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찾아봤어요. 네. 그럼 혹시 이 사람의 발언 중에 혹시 위험한 발언이 있을까? 다행히 그런 거 좀 관심이 덜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서 좀 또 셰익스피어 같기도 한 게 셰익스피어도 당대가 되게 혼란의 정치적 난세였거든요. 영국도. 근데 정치적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네. 작품에서도 되게 모호하게 표현을 해요. 나스메 소세키도 실제로 이런 딱 관점으로 혹시 네. 이 사람이 일본 또는 당시 주변 나라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안 네. 좋은 관점이 있나
1: 그러니까
0: 할 때
1: 파시스트적인 어떤 그런 한 문장이라도 그걸 발견되면 우리가 좀 이 작가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을 텐데 없었다.
0: 되게 적고 그나마 있는 게 천황에 대한 좀 슬픔?
1: 아 그거는 있더라고.
0: 애도.
1: 마음에도 있더라고.
0: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또 이해가 살짝은 되는 부분이
1: 그
0: 있어서
1: 그거는 그 시대의 일본인들의 어떤 그 시대상을 담은 네네네. 모습이니까 그거야 뭐 네, 소설가로서 피할 수는 없었을 테고
0: 저 살짝은 안 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렇네. 작가가 아주 그러니까. 활용은 됐지만 그 자체를 해석하기엔 좀 모호하니까 읽을 만하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걸 수도 있고요.
1: 또 찾아봤다는 얘기잖아요. 네. 나스메 소세키의 뭐
0: 그렇죠. 했는데 막
1: 어록에 대해서 네.
0: 조선 침공에 대해서
1: 당연하죠.
0: 너무 찬성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럼 그게 또 해문학을 읽을 때 저는 너무 아 위대하다 좋다. 그래서 그냥 받아 적을 필요는 없고 좀 비판적으로 충분히 그 당시에 한국은 어떤 상황이었지 그리고 나의 지금 관점으로 충분히 비판적으로 읽을 때 또 해문학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한
1: 두 분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3: 작은 서점
1: 네, 문학 마블 정재경 마케터 김대일 편집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추천책은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인데요. 책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자, 이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 막 유쾌하고 밝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이 마음도 그렇지만 좀 성장 소설처럼 성장 소설처럼 이렇게 막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읽는 게 읽힌 게 지금 맞나요?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요?
0: 네. 뭐, 네, 이런 질문에 가장 좋은 네. 답변은 작가님에게 물어보면 좋지만 네. 안 계심으로 네. 제가 생각하기엔 가능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이게 저도 뭐 대일님과 같이 나스멘 수세키의 거의 모든 작품을 최대한 읽어봤을 때 느껴진 것도 나스멘 수세키는 마음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품에서도 좀 겹치는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네. 남자가 주로 화자인 경우가 많고 그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야기가 펼쳐

0: 같은 경우는 아까 언급했듯이 저희가 한 선생님을 동경하는 대학생 남자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이 남자의 이 화자의 욕망이 그렇게 엄청나지가 않아요. 네. 그냥 동경할 만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삶이 너무 권태롭다. 하다가 그 선생님을 만나고 선생님과 친해지려고 용기도 냈다가 실패도 했다가 그 과정을 겪고 갑자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셔서 고향에 황급히 내려가게 되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생님과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나 이런 형태로 연락을 하면서 좀 답답함도 느끼고 이 관계에서의 그런 고민들도 막 생기겠죠. 그러다가 선생님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유서를 읽으면서 자신이 몰랐던 이 세계의 권태로움을 넘어선 뭔가 어른이 한 어른이 참고 있는 그 고뇌에 대한 걸 깨달으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이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면은 이게 획기적인 방식의 성장소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 시절부터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흐르는 성장소설의 패턴은 아닌데 네. 그 시기에 한 인물의 그런 내면의 모든 변화와 갈등과 그리고 저는 좀 소세끼 작품에서 재미난 게 권태로움까지 이렇게 저희가 간접 경험하는 작품은 또 드물어가지고 네. 그런 방식에서는 되게 성장소설처럼도 읽혔습니다.
1: 근데 성장소설이라고 또 하기가 또 모호하다고 생각한 게 이 어떤 선생님의 마지막에 편지를 읽고 나서 이 주인공이 뭔가 느끼고 깨우치고 뭐 행동으로 옮기고 그런 게 전혀 없이 뚝 끊기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러면 이건 결코 어떤 성장의 끝을 보여주지 과정을 놓치고 있는 면에서는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0: 듭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죠.
1: 매력적이에요.
0: 그러니까 이게 기승전결이
1: 답답했는데 왜 여기서 얘기가 끝나.
0: 근데 네. 그 답답함이 뭐 이거는 모든 문학이 마찬가지는 특별히 해외 문학은 네. 답답함을 느꼈을 때 내가 잘못됐나 하시면 안 되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게 맞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네. 일본 네. 문학들이 대부분 답답할 때가
1: 아니,
0: 많은데
1: 좀 그런 거예요. 하루키 소설 느낌도 좀 이런 그쵸. 게 있잖아요. 네.
0: 그리고 네네. 좀 가깝게는 네. 이제 다자이 오사무도 읽을 때
1: 오사무
0: 답답하다 네네. 답이 없는 한 사람의 삶 같다 하는데 네네. 그 모태 또는 그 시초 네. 같은 사람이 또 소세끼 작품이니까 아주 잘 읽은 방식으로 느낀 감정이 답답함일 수 있는데 전 그래서 약간의 좀 긴장을 느꼈던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 좀 분명히 소세끼라면 완결성 있게 작품을 끝내는 법을 네. 알았을 텐데 일부러 그 반응을 네. 독자에게 마치 돌리는 듯한 등장인물도 이름이 없잖아요. 네. 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따라가다가 뭐야 이렇게 끝나서 할 때 그 답답함과 이게 뭐야 할 때 그 성장을 우리한테 떠넘겼다?
1: 네. 성장을 떠넘겼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죠. 주인공이 뭐 어떤 느낌이 아니라 너는 얼만큼 성장했니? 이거 네. 있고 그렇게 되묻는.
2: 저는 오히려 화자가 아, 나 이제 그러면 성장했어 라고 만약에 한다면 오히려 좀 의심했을 것 같아요.
1: 아, 오히려 좀 조금
2: 유서 한번 읽었다고 성장을
1: 그래요.
2: 뭐 약간
1: 맞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 네. 자체도 우리는 뭐 어떤 살면서 어떤 선생님을 막 모시고 그 선생님 들이자고 이러면 뭔가 내가 느끼기에 저분은 그루 같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아무 어떤 지식을 뽐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뭐 인생으로 증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가 너무 좀 희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 맞아요. 뭔가 네. 이제 자기한테 뭔가 있다는 것만 네. 계속 풍기지만
1: 그쵸.
2: 그게 뭔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
1: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선생님은?
2: 사실 그래서 뭔가 통과 의례라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성장소설의 면모가 있다고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처음에 이제 화자가 선생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냥 손윗사람을 부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선생님이 되어가긴 하거든요.
1: 네.
2: 선생님이 이제 화자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자네는 인생의 교훈을 얻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내가 어두운 인간 세상의 모습을 기탄 없이 보여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선생님의 편지를 읽으면서 만약에 배웠다면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반성적인 태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과거나 현재를 양심의 법정에 한번 세워보는 것. 만약에 배웠다면 그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이것이 통과 의례라는 측면에서는 성장소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장소설은 그 인물이 진짜로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때 네. 뭔가 독자로서는 편하게 마음 편히 네. 읽게 되는데
1: 네.
0: 저는 그 성장소설이 어른,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꼭 알아야 될 걸 알려줘도 성장소설로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마음이 어른들은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있어 또는 어떤 걸 숨기고 있어 그걸 짊어지느라 평생을 바칠 수도 있어라는 사실 좀 암울한 진실인데 이걸 알려줬다는 측면에서도 어두운 성장소설 같기도 합니다.
1: 어른들은 뭔가

0: 마음의 그 비밀을 품고 있어.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이제 선생님은 그게 이제 비밀이 아니라 큰 죄책감이잖아요. 내 스스로 막 세상과 고립시켜 놓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 죄책감을 스스로 벌을 내리면서 평생 살다가 이제 어떤 큰 결단을 하면서 이제 세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럴 만한 일이었나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스포일 안 하는 선에서 얘기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네,
1: 그런 3부 제목만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죠.
0: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이제 어떤 뭐 이유에서인지 트리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람이 뭔가 돌변을 한다거나 뭐 이상한 선택을 해요. 내가 평생 그 죄를 이렇게까지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네.
2: 저도 그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잘못을 저지르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니까 그러면 내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나? 뭐 그거는 조금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은 뭔가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네. 윤리의 영역에서 스스로 그쵸. 고통을 받는데 네. 양심의 법정에 이제 서가지고 막 혼자 평생 벌벌 떨다가 자기가 자신을 심판해야 한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네. 이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좀 어떤 면에서는 허탈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누가 저한테 갑자기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더 화날 때도 있고 아직 너는 맞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네라는 거 느끼면 더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저도 막 적절한 사과를 전하지 못하면은 후회로 남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이 작품석 선생님은 속마음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면 아내가 용서해 줄 걸 아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친구 K인데 이제는 그것이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선생님은 K를 향해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스스로, 대목이 있는데
0: 스스로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네.
2: 이제 K와 만나지 못하게 된 이후로는 네.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K가 되는 것이죠, 네. 선생님.
0: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막 좀먹고 있어요.
2: 네. 우리 흔히 막 너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을 네. 해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선생님 그거를 너무 철저하게
0: 너무 심하게
3: 네. 그 사람이 되어버린
2: 네,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막 진짜 끝까지 몰아가면 종착역 같은 곳에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에 좀 여러
0: 그래요.
2: 네. 만약에 선생님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자기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진짜 철저하게 잊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뭐 K도 없고 뭐 자기보다 더 나쁜 사람을 네.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위안을 삼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점이 소설 속에서 만나서 굉장히 위대하게 보이고 네. 제 삶 주변에서는 네. 좀 피곤할 것 같아요.
0: 좀 피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라면 나의 어떤 그 일상들을 좀 자꾸 네, 반추해보게 네. 되는데 누군가에게 진짜 너무 힘든 일을 내가 고의적이지 않게 뭐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그 친구의 그 사람의 어떤 불행과 나의 그 죄책감이 막 뒤섞여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행보에 내가 그 계속 내 인생이 이렇게 발목에 잡히는 그런 네. 일들을 지금 이 선생님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안타까워서 쓴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게 인간으로서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윤리적인 걸 강조를 하는 걸까요? 어때요? 그 작가에 대해서 좀 잘 아시니까. 만약에 막 이게 그런 작가라면 굉장히 막 종교적으로 되게 위대하신 이런 정신을 담고 있는 작가인데 아니라면 너무 신경쇠약에 가까운 그 너무나 그 청백 결백한 그 강박증이 좀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
3: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자의 우성으로 읽어버리면 네. 이유도 없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래요?
3: 그 사람의 삶의 권태와 무기력함이 아예 이유조차도 없어졌는데 그래도 소세끼까지는 이유는 있다. 그 마음의 죄책과 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양심의 찔림 때문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작가님 안 계시니까 네. 저희 독자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 시대를 막 대충 보고 막 이랬을 때 제가 그냥 찾아낸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네. 지금은 전혀 아니지만 종교의 힘이 강력했고 또는 국가의 힘이 강력해서 용서와 화해를 그쪽에서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종교의 힘이든 국가의 힘을 빌릴 때가 있고 네. 또는 그 사람이 죽어도 종교나 국가의 힘으로 해결을 해요. 그럼 양심이라는 게 참 네. 시대마다 다르긴 한데 그게 위안을 받는 거죠. 나 해소됐어. 내가 뭐 돈을 냈어. 내가 기도를 했어. 네. 내가 뭘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라고 해줬다면 그치, 네. 근대와 현대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은 더 자유로워졌지만 종교의 그런 가르침에 존중은 하겠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국가도 뭐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걸 오로지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2026년이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죄책감 또는 마음의 무거운 거 누구에게 미안한 감정을 다루는 법을 심리학 뭐 영상을 보든 책을 읽든 아니면은 뭐 타로를 보든 여러 가지로 위안을 삼을 게 생겼다면 지금 이 소세끼는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메이지 유신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채 100년이 뭐야 몇십 년도 안 된 딱 시기에는 일본 사람들 관점에서도 아직 이 죄책과 마음의 문제가 종교나 국가에게 맡겨놨던 걸 지금 찾았는데 막상 받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에드나 오브라이언의 그 8월 악마의 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한 여성이 엄마이기도 한데 자유를 찾아 막 낭만적 사랑을 남편 외 관계에 찾아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네. 듣게 되고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면서 막 갈등이 막 생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여성의 모습도 자유롭게 자신이 선택을 해서 가족이라는 규범을 떠나서 자유 연애 같은 걸 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현실이 누군가 죽음일 때 죄책이 몰려올 때 이걸 해결을 못 해요. 네. 전 그게 이 시기에 작가들이 좀 공유하고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해요. 해결은 아니에요.
0: 굉장히 설득력 있는 질문을 던져요. 네네네.
3: 우리는 어떻게 하지?
0: 그쵸.
3: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0: 국가와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롯이 내가 사유하는 그런지 근대가 되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질문들이 그쵸. 계속 나오는
3: 그 무게. 네.
2: 그 박완서 네. 이게 제가 박완서 선생님의 말이라는 것만 알고 이것이 디테일한 출처는 잘 모르겠는데 네. 박완서 선생님은 근데 이 마음에서도 나오듯이 자기의 죄책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네. 그 선택하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K가 네. 박완서 선생님은 그것을 좀 가볍게 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책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할 수는 없다. 죄책감은 우리가 삶에서 삶으로 투쟁하면서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가져가는 것이지 조금 너무 간단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랑 정서가 좀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0: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대를 좀 봐야 되고 네. 그렇죠? 또 나라도 또 다르다는 거 그 또 국민의 또 정서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책 마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등장하잖아요. 책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른 인물에게 마음을 막 주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두 분은 누구를 꼽으실지. 네.
2: 저는 이번에는 그 선생님과 K가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에 좀 외로움. 주목을 했는데 선생님은 작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다 빼앗기고 네. 타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나만 믿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K와의 일 이후에는 나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으니까 굉장히 폐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윤리적으로는 일종의 결벽증 같은 것을 가지거든요. 아내한테 자기의 과거를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네. 아내는 도화지 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막 검은 획을 그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K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K는 옳다고 믿으면 막 척척 해나가는 배짱이 있는 사람인데 가족사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나서는 막 쪼그라들어요. 그럼에도 그를 지탱했던 거는 고고한 세계를 향한 뭐 정진 이런 것이었는데 자기가 세속적인 사랑에 빠지면서 그것이 또 흔들리게 되죠. 사실 이것도 사랑 뭐 어때 이렇게 하지만 K는 그거를 자기가 정진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배척되는 것으로 보고 거기서 막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선생님과 케이는 외로운데 이 외로움에는 출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기 자신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의 접근을 못했지만 제가 이번에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는 제가 몇 년 전에는 차라리 외로운 것이 낫지 하면서 어떤 관계들은 굉장히 빠르게 정리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저의 가장 큰 화두가 어떻게 손절하지 않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졌고 뭐 어려워졌는가 약간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외로움에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0: 가장 외로움의 그 출구는 그 사람과의 단절인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셨다고요. 손절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불행도 다 끌어안고 살아야 될까요?
2: 다 끌어안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 다시 거리 좀. 네. 네.
2: 거리 좀 두고 싶네요. 갑자기 다시.
0: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도 내 경험들을 계속 좀 생각해보게 되는 그 단락들이 많은데 혹시 이 책에서 좀 주목하신 문장이 있다면 두 분께 낭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그러면 제가 이어서 외로움에 대한 대목을 낭독하겠습니다.
0: 외로움에 대한 대목이라고요?
2: 네. 네. 나는 결국 K가 나처럼 혼자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갑자기 결심한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했지. 다시 오싹하더군. 나도 K가 걸어간 길을 K와 똑같이 가고 있는 거라는 예감이 때때로 바람처럼 가슴을 가로질렀기 때문이네. 이제 선생님이 화자인 나한테 보낸 편지 중에 이제 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0: 근데 화자는 저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계속 부인하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외로운 사람 맞죠. 선생님 계속 찾아가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정재경 마케터님은요.
3: 네, 네 저는 좀 더 성장 소설에 맞춰서 네. 선생님이 그럼에도 결국 주고 싶었던 교훈 같은 게 뭘까 했을 때 이제 선생님과 네. 유서 중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는 어두운 인간 세상의 모습을 기탄 없이 자네에게 보여주겠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되네. 어두운 것을 가만히 응시하고 그 안에서 자네에게 참고가 될 만한 것을 붙잡게. 내가 어둡다고 한 것은 물론 윤리적으로 어둡다는 것이야. 난 윤리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윤리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네. 윤리의식은 지금의 젊은 사람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어떻게 다르든 내 자신의 것이네. 급한 대로 빌린 옷 같은 건 아니야. 그러므로 앞으로 성장하려는 자네에게는 얼마간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네. 네, 저는 이게 이 책에서 결국에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선생님으로서 주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긴 해요. 이게 맞다. 이게 옳다. 뭐 그러다가 아니라 이거고 참고할 만하고 네. 붙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저는 표현 중에 좋은 게 얼마간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선 진짜 선생님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0: 네. 여기 선생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들인데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다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정말 그 무슨 일이 닥칠 때가 보면 돈과 관련된 일, 또 치적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악인이 되는 그런 인간의 그 어떤 나약한 점들을 잘 묘사한 그런 책인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깊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으면 좋은 오늘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대희 편집자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이 책과 어울릴 곡이어야 되는데 어떤 곡 가져오셨나요?
2: 저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를 가지고 왔는데 네. 거기 이제 가사 중에 사랑은 비극이어라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사에 좀 빗대서 네. 읽어보면 어떨까?
0: 네.
1: 비극이어라.
0: 네. 그 사랑과 비극을 다 바람에 날려버리시죠 네. 그냥. 네.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끝곡으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문학마블 휴머니스트 김재희 편집자님 그리고 은행나무 정재경 마케터님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시간 다 돼서 보내드려야 되긴 하지만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의 소회.
3: 저는 무척 떨렸고 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서 아, 좋아서 행복했고 네. 다음 시간에도 좀 낯설고 또는 네. 익숙하더라도 아. 조금은 제가 항상 주장하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외문학을 읽는 그 감각을 네. 한번 좀 잘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0: 네, 그리고 속독의 방법도
3: 네, 속독의 조금씩 조금씩,
0: 네. 조금씩 알려주시면 네, 그리고 우리 김대일 편집자님
2: 저도 떨리고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또 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언제나 즐겁구나 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다음 시간 또 기대해보면서 두 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두 분.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띄워드리면서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과 함께합니다. 몇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웨이드가 풀자 그는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다른 유저들, 그 중에서도 기업 IOI의 견제가 극심해집니다. 할리데이의 유산을 차지해 업계 1위가 되려는 야심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IOI는 웨이드를 잡기 위해 오아시스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웨이드는 이에 맞서 오아시스 속 친구들과 힘을 합치려 합니다. 바이크를 모는 아르테미스, 덩치가 큰 로봇 남성의 아바타가 특징인 H, 사무라이 외형의 다이토, 원래 이름은 저우이지만 모두가 쇼로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이름으로 삼은 쇼가 합세합니다. 내용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 레디 플레이어 원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는 게임 등의 제작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숨겨놓은 메시지 혹은 기능을 말합니다.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유저들에게 발견의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로 영화에도 간혹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레디 플레이어 원은 부가적인 재미에 불과했던 이스터 에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객의 향수와 기억, 그리고 취향을 자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의도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문화 열전입니다. 마치 어릴 적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새죠. 스필버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속 자이언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속 슐리와 류와 블랑카, 게임 오버워치의 트레이서와 둠피스트 등이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키티,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 5도는 서해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기 북부에 120mm 이상, 강원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강원 북부 내륙에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과 전북에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도로가 미끄럽거나 침수되는 곳이 있겠으니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5도,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7도에서 37도입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전라 내륙, 밤에는 충남 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예상 강수량은 전북에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에 5에서 20mm, 충남 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수도권과 충남, 전라해안, 제주도 등 강풍특보가 발표된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도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지금 기온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파주 24도. 낮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파주 30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4도, 춘천 24도, 원주 24도, 대관령 21도. 낮 기온은 철원 29도, 춘천 29도, 원주 28도, 대관령 26도. 강원 영동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6도, 강릉 27도, 동해 26도. 낮 기온 속초 33도, 강릉 33도, 동해 32도입니다. 충서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25도, 충주 25도, 대전 25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5도. 낮 기온 청주 31도,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 29도, 천안 29도, 보령 28도입니다. 전라남북도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25도, 군산 25도, 광주 26도, 목포 25도, 여수 25도, 순천 25도. 낮 기온 전주 31도, 군산 29도, 광주 31도, 목포 30도, 여수 30도, 순천 30도입니다. 경선남북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6도, 포항 26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진주 26도. 낮 기온 대구 35도, 포항 37도, 안동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진주 33도입니다. 제주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3도. 울릉도와 독도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0도. 서해 5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6도.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4도, 신의주 21도, 개성 24도. 낮 기온 평양 28도, 신의주 32도, 개성은 30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2도, 오늘 내린 비의 양은 74.1mm, 내일 서울 적 해뜨는 시각은 5시 2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태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의 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입니다. 서울시 목감천의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0시 40분에 한강 유형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광명시와 시흥시 구로구에서 하천수의 상승과 범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많은 비가 예보되자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가운데 관심의 윗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인상된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730원을, 경영계는 1,700원을 제시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 27명 중 노동자위원회 11표, 사용자위원안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였던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지하 기계실에 지난달 7일 밤 외부인들이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들어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투표함 보관 장소를 지켜야 할 경비업체 직원들은 당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CCTV를 보면 무단 침입 당시 직원들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외부인이 지하 기계실에 침입했던 시각은 지난달 7일 밤 11시 10분쯤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선호투표제 실시를 위한 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당규에는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 결정을 위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해서 실시한다는 조문이 신설됐습니다. 선호투표는 여러 후보가 출마했을 때 유권자가 후보들을 선호하는 순위대로 적는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또 선출 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워시 의장은 현지 시간 14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출석하기 전 배포한 자료에서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통화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하는 것 또는 가능한 한 그에 가깝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을 올바르게 운용한다면 지난 5년간의 인플레이션은 과거의 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사흘 연속 이란에 야간 공습을 감행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상대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은 요르단, 바레인 등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일반 선박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각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해서 이란 전쟁 과 관련한 중대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본토가 공격당하면 압도적인 보복에 나설 거라고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 14일 이란 지도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일반 이적 및 직권

남용 혐의 사건을 각하했던 경찰이 법 왜곡죄로 고발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에는 30에서 80mm, 전남 광주에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2시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는 한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성까지 갖추기를 바라는데요. 일로는 천재라고 불리지만 사생활은 꽝인 경우도 있죠. 오늘 영화 이야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탁구 천재의 광기를 그린 영화, 조시 사프디 감독의 마티 슈프린 감상하겠습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 읽기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오늘은 탁구 천재로 최고가 되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질주하는 한 인간의 광기를 그린 영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의 2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세계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만 봐도 작품성만큼은 인정받은 화제작이죠?
2: 네, 상을 일단 많이 받았어요. 이 네. 영화 홍보 포인트도 이제 뭐 수상 경력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에 개봉하기 전부터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배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청춘의 표상을 연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아름답고 약간 이상적인 느낌의 인물들 그리고 낭만적인 인물들을 많이 연기해 왔다고 하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동안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른 느낌의 역할을 소화했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꽤 대작 상영 시간이면서 특히 이제 대작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화에서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가 연기적으로 좀 도약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그동안도 좋은 배우였지만 이런 변화를 시도한 것 같다라는 면에서 많이 이야기되었던 작품입니다.
3: 올해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화제가 됐던 뭐 작품상이나 감독상, 뭐 배우의 주연상에 아주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0: 네.
3: 지금까지 뭐 전 세계 뭐 영화 다양한 영화제나 시상식 부문 거의 한 44개 부문에서 여지껏 이제 수상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코미디 뮤지컬 부문 남우주연상 수상을 했었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티모시 샬라메가 안타깝게 여러 이제 구설수 논란에 휘말리면서 수상을 못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테고요. 뭐 영국 아카데미에서도 11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 지금 북미에서는 작년 12월에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0: 그래서 전 세계 흥행 수익이 현재 1억 9천만 달러,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 기록을 달성을 했고, 이 기록은 그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데 A24라는 제작 배급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1: 네.
0: 신생 스튜디오예요. 이제 만들어진 지 한 10수년 정도 됐는데 이 A24의 배급작 중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 중에 하나로 이제 기록을 달성을 했고
1: 네.
0: 그리고 미국 평론가협회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2025년 최고의 영화로 선정을 했을 만큼 작품성 면에서 그리고 화제성 면에서 계속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화제가 됐었고 그 한동안은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도대체 언제 개봉하냐.
1: 그렇죠.
0: 온라인상에서 많은 관객들이 개봉 촉구를 언급을 많이 했었고 조금 뒤늦은 시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1: 네.
0: 지금 한국에서는 개봉을 해서 현재 다양성 영화 부문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2: 다양성 영화라고 보면 안 되죠.
0: 거의 대작이죠 사실.
3: 네. 굉장한 제작비가 투입됐잖아요.
2: 네. 그리고 네. 이 영화 왜 지금 개봉했을까 그러게요. 생각은 하게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영화 처음에 미국에서 공개됐을 때부터 워낙 이제 이슈였으니까.
3: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에
2: 네.
3: 나도.
2: 근데 네. 지금 김현수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티 마우저를 연기한 이 티모시 할라메가 이제 말실수 같은 걸 좀 했었죠.
0: 맞아요.
2: 방송에서 이제 좀 약간 경솔한 흔히 얘기하는 경솔한 언행으로 인하여 이제 약간 논란이 됐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뉴스로 이제 그런 소식들을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마티 슈프림을 보니까 아, 이 영화의 영향권에 아직 이 사람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은 약간은 하게
3: 그렇죠.
2: 되기도 하더라고요.
3: 그러니까 메소드.
2: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과잉된 그 행동 양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논란을 피해 가려고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마티 슈프림이라는 영화는 매우 미국적인 이야기입니다.
3: 그렇죠.
2: 그러니까
0: 맞아요.
2: 미국 관객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영화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뭐 갱스터 영화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갱스터 영화를 보지만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 역사 얘기예요.
0: 맞아요.
2: 마티 슈프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직후의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50년대 초반의 미국은 어떤 곳이었나라고 하는 걸 마티 슈프림이라는 한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3: 그렇죠.
2: 이게 미국 관객들한테 소구하는 것과 한국 관객들한테 소구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전에도 뭐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영화들 중에 그런 영화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0: 네.
2: 미국의 정말 역사 현대사에 이제 구석구석을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재조명하면서 이제 역사 새로 쓰기 같은 느낌의 작품들이 꽤 있는데 어쨌든 이런 영화들이 한국에서는 아주 크게 흥행하는 편은 또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약간은 좀 늦게 개봉한 감이 있습니다.
3: 맞아요. 본 분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2: 어떠셨어요?
0: 저는 이 영화가 홍보 방식도 되게 독특했었는데요.
3: 맞아요. 그 홍보가 또 화제가 됐죠.
0: 배급사가 예. 처음에 이 마케팅 팀하고 티모시 샬라메가 화상 회의하는 영상을 어느 날 갑자기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3: 네.
0: 그 화상 회의에서 티모시 샬라메가 이 영화가 자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막 열변을 토하면서 쏟아내는데 마케팅 팀 팀원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 건지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그런 회의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 영상 자체가 이 영화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마케팅 바이럴 영상이었던 셈인데 마티 마우저라는 인물의 캐릭터성을 그대로 가져와서 티모시 샬라메의 현실의 배우에게 입힌 케이스였던 거예요. 뭐 마케팅 방식에서는 굉장히 좀 잘 효과적이었던 방식이었고
3: 네.
0: 이 영화 올 초에 여러 시상식에서 이 티모시가 보였던 여러 행동들이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뭐 뉴욕 닉스의 우승 소식을 막 전하는 이 티모시의 모습까지 다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제 개봉해야 될 대작들이 또 줄줄이 남아 있거든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정 이런 것들을 애초에 이 영화 기획 단계에서 잘 녹여내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뭐 감독도 물론 아 이런 캐릭터는 지금 현재는 티모시라는 배우에게 가장 잘 어울리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티모시 샬라메의 어떤 그 배우의 현재 위치에서 뭐 과거에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든지 이런 정말 미모를 한때 엄청난 미모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배우들 뭐 리버 피닉스라든지 이런 배우들을 많이 소환해서 아, 새로운 뭐 레오다 새로운 리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오히려 이 배우의 한계를 더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3: 네.
0: 아, 이 배우는 지금까지 뭔가 덧입혀진 어떤 설계된 장르 영화 안에서의 수트라든지 어떤 캐릭터를 입혔을 때에만 아직까지는 그런 연기가 조금 더 거기에 본인의 진짜 연기가 조금 더 가려졌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듄 시리즈나
3: 네.
0: 뭐 컴플린트 언노운 같은 캐릭터성을 벗어던졌을 때 오히려 맨 얼굴로 다가왔을 때 연기가 조금 더 이전 영화하고는 수준이 조금 더 달라졌다. 아직은 뭔가 깊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오히려 했어요. 근데 거의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엄청난 이 연기에
3: 그러니까요.
0: 대해서 찬사를 예. 보내고 있고 거의 모두가 모든 유력 언론 미디어에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게 연기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
2: 근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미국에서는 네. 호 일색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어떤 결국은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되는 영화들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뭐 소설도 영화도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위대한 개츠비가 영화화가 몇 번 됐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아마 지금 한 50대 이상인 분들, 60대 이런 분들은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는 위대한 개츠비를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가장 유명한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면 디카프리오가 하는 네. 위대한 네. 개츠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개츠비를 누가 연기하느냐 자체가 지금 이 시대에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누구야를 사실은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그 얼굴이 로버트 레드포드 같은 시기에 깔끔한 그런 금발 미남,
0: 네.
2: 그린 것 같은 미남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디카프리오 연기를 하는 시기에는 이 개츠비는 훨씬 더 욕망의 화신 같은 인물이고 그림체가 더 진해진 거죠.
0: 맞아요.
2: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3: 네.
2: 이제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 영화에서 어떤 그 당시 50년대 미국의 얼굴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고 어떤 부분에서 욕망하고 그게 성공할 뻔하다가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작품들과 다 일맥상통하게 아메리칸 드림이 성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으나 결국은 어떤 그 마지막 지점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신은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는 미국 언론에서는 정말 찬사 일색이거든요. 그런데
3: 네.
2: 그게 그 캐릭터성 자체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이기 때문에 찬사 일색인 것 같고 이제 한국 관객들이 볼 때에는 약간 별로 좋아하기는 힘든
3: 어리둥절
2: 네. 뭐 좋아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해하기에도 약간은 어려운 이제 그런 이 캐릭터 자체에 대한 네. 거리감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이 티모시의 연기에 대해서도 약간 또 좋아하시는 분들과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는 분들과 갈리는 것 같아요.
3: 영화도 마찬가지고 워낙 또 길잖아요.
0: 맞아요. 네,
3: 그래서 이제 뭔가 감기 어린 인간이 막 날뛰는 모습을 그 긴 시간 동안 지켜보는 게 쉽지만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2: 쉽지 않았고요.
0: 그리고 최근에 SNS에서 네. 되게 재미있는 그 이제 문구를 봤는데 마틴 슈프림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호프와 오디세이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2: 당신의 방광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테스트하는 기회다.
0: 이제 마티 슈프림으로 이제 프롤로그를 겪어보시라는
3: 테스트를
0: 거죠.
3: 테스트를 하고 예. 예. 이야기 영감을 준 실존 인물 앞서 뭐 마티 마우저 얘기를 했었는데 마티 라이스먼?
2: 네. 예, 그 마티 라이스먼이라는 예. 탁구 선수가 있었는데
3: 사실 너무 이게 실존이 있었다고 하지만 각색이 너무 심해서 없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
2: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인물이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다 이건 전혀 아니고요.
3: 그렇죠.
2: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성을 영감으로 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 라이스먼이라고 하는 선수가 그 탁구를 치는 영상, 이게 48년도 영상인가를 감독에 보고 사프디 감독에 보고 이제 좀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동 선수가 이 코트 위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과잉된 행동을 보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움직임 자체가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 탁구라는 스포츠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영화라고 했을 때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뭐 미식축구, 야구.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 자체가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 대해서 다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를 보는 것도 즐기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스포츠에 미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없는데 네. 자기는 진심인 이제 이런 인물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전에 있었던 실존 인물을 가져왔다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조시 사프리 감독 그 사프디 형제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전 연출작들도 꽤 주목을 받았었죠.
0: 네. 지금 이 사프디 형제가 최근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이 미국 일종의 이제 독립 영화 출신 감독으로서 이 메이저 상업 영화 쪽으로 진입하게 된 거의 이제 대표적인 감독 형제가 됐고요. 그 이전의 영화들이 사실 이 마티 슈프림을 보신 분들이라면 결이 다 비슷한 영화를 지금 맞아요. 계속해서 만들어 오고 있거든요. 바로 이전작이 아마 가장 유명한 언컷 잼스인데 이게 넷플릭스 영화예요.
3: 네.
0: 아담 샌들러가 주연을 맡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유태인 캐릭터가 어떻게 이 뉴욕이라는 곳에서 이 보석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탕 인생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이 유태인이 어떻게 일상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방해하는 일상의 여러 요인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가 거의 이 영화의 스타일이나 호흡, 리듬 이런 것들이 이 마티 슈프림하고 굉장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몇 편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이 형제가 어느 시점부터는 갈라져서 원래는 공동 연출을 했었거든요.
3: 네.
0: 근데 어느 시점부터는 갈라져서 연출을 하다시피 했고 조시 사프디가 이제 두 살 형이고 베니 사프디가 동생인데 이번 영화는 형인 이제 조시 사프디가 연출을 했었고 동생인 베니 사프디는 스매싱 머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영화가 흥행 면에서 마티 슈프림은 뭐 흥행과 작품성 면에서 주목을 받은 반면에 이 스매싱 머신은 오히려 약간 이 형이 만든 영화보다 조금 더 흥행과 작품성 면에서 뒤처지는 그 주목을 받지 못하면서 형제가 이렇게 갈리는 지금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이 형제가 공동 연출을 하다가 각자 연출을 따로 맡게 된 계기는 이미 이제 할리우드에서 외신들의 여러 이제 소식에 따라서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이전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거의 이제 이 감독들이 그 벌어진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암묵적으로 그냥 묵인하다시피 하고 넘어간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공론화가 일었고 그다음에 이제 형제가 아예 그로 인해서 이제 형제가 갈라서게 됐었는데 이게 마티 슈프림을 보고 나니까요. 앞으로의 이 형제가 갈라진 것이 오히려 이 두 형제의 어떤 앞으로의 뭐 커리어라든지 연출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 이게 또 새로운 방향으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군요. 저는 언컷 잼스가 이 두 형제의 연출력에 가장 좀 빛나는
2: 그러니까요.
0: 점수를 좀 보여줬던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약간 마티 슈프림은 동어 반복의 느낌이 좀 있고 조금 더 이 조시 사프디의 연출력을 한 번 더 보려면 다음 영화를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영화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재기발랄한 감독들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3: 네, 음악이 아주 독특하게 사용됐다고요?
2: 이 다니엘 로파틴이라고 하는 뮤지션이자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맡았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52년도예요. 195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는데 음악은 80년대 음악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나 80년대의 그 시니사이저 악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이 시니사이저를 사용하면서 약간의 그 옛날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시대를 특정해서 나오는 영화들은 그 시대의 음악을 정확하게 틀어줌으로써 이게 어떤 시대 얘기예요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각적으로 각인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는 그거를 유도적으로 어긋나게 80년대 음악을 틀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이 이렇게 실제로 이미 이제 발표된 음악들을 가지고 와서 트는 음악들이 이제 한 줄기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니엘 로파틴이 작곡을 해서 넣은 그런 트랙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리지널 이제 트랙들이 있는데
3: 네.
2: 이 양쪽이 다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음악이 그 이야기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이 마티 마우저라는 주인공도 행동도 말도 굉장히 과잉돼 있고 근데 음악도 사실 쉬지 않습니다.
3: 네.
2: 그래서 시종일관 굉장히 이 청각적으로도 자극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음악 노래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새로 만든 음악이 나오든가 아니면 탁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하는 소리가 나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싸우거나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사운드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좀 과잉된 느낌의 작품이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영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의 자극의 역제를 좀 높여놓은 것이 아닌가라고도 봤어요.
3: 그렇군요.
0: 이 음악 사용에 있어서도 뭐 미국 언론의 평가를 보니까 정말 이제 호평 일색인데 지금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신디사이저 전자음악이 80년대에 주로 이제 만들어졌던 특히 이제 80년대 뭐 존 카펜터 같은 호러 영화 보면
2: 맞아요.
0: 이런 약간 지금 들으면 약간 어딘지 모르게 조잡해 보이는 그런 디지털 전자
2: 띵동띵동 막 이런
0: 이 사람의 공포감이나 불안함을 막 이제 유발하잖아요.
3: 네.
0: 그런 식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할로윈의 사운드 트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사람의 어떤 관객을 공포 효과로 자극하게 쓰이는데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이제 비슷하게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1980년대 신스팝 음악의 사용이 시대 착오적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젠하워 시대 배경과 효과적으로 뭐 충돌한다 이런 평가도 하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방향 그리고 굉장히 좀 몽환적으로 관객을
2: 맞아요.
0: 어떤 심리 상태로 몰아넣게 만드는 어떤 효과 이런 것들로 음악 사용을 좀 평가 좋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이 사프티 감독이 영화 이제 음악을 80년대 음악을 쓰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이렇게 자기가 처음에 본 영상은 48년도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영상을 보면서 이제 50년대 초반 인물을 얘기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나리오를 쓰면서 자기가 듣던 음악이 80년대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은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손녀한테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80년대에 50년대 얘기를 해주는 거죠.

0: 영화 마티 슈프림 줄거리 살펴볼게요.
1: 예, 주인공은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영화 시작하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구두가게에 있어요. 구두가게 네. 직원입니다. 근데 구두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또 한 명이 이제 들어오더니 자기가 물건을 하나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신발을 여기서 샀는데 전에 신고 왔던 신발을 두고 간 것 같다. 그 신발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손님을 응대했던 마티가 지금 보고 있던 손님을 놓고 이제 그 손님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고로 가는데 이제 그 구두가게 주인이 마티를 불러서 이제 명함을 줍니다. 이제 매니저로 승진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티는 여기에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여자 손님을 데리고 창고로 가서는 둘이 막 키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건을 놓고 갔다고 했던 사람은 손님이 아니라 애인이었고 그리고 여기서 구두가게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는 구두가게 점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친척 어른이 하는 이 구두가게인데 여기서 일을 하는 이유는

0: 돈을 잠깐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영국에서 열리는 탁구대회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1: 네.
0: 근데 어쨌든 이 집안 식구들은 마티가 탁구를 계속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오늘까지는 이 표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표를 살 돈을 주지 않고 이 뭐 삼촌인가 외삼촌인가가 이제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티는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가게에서 또 털어서 이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마틴은 자기가 일단은 영화에서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꽤 실력이 있는 편인 그런 탁구 선수로 나오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탁구가 인기 스포츠가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지 않은 편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이 탁구 파는 일본 선수들이 정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패전 이후에 이제 자국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딱 하필이면 이 시기부터 다시 이제 국제대회에 일본 선수들이 나올 수 있게 되면서 마티가 참여한 그 대회에서도 결승에서 맞붙지만 일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인가 뭐 이런 큰 대회가 도쿄에서 있을 예정인데 이번에는 이제 도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마티는 돈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성실한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마티는 그동안 돈을 어떻게 벌어왔냐면 사기, 그러니까 내기 탁구를 치는 거예요. 사실은 사기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쵸. 선수니까.
1: 네.
0: 선수라는 걸 알리지 않고 사람들을 약간 호도해서 실력이 없는 척하면서 어떻게 끼어들고 이래서 탁구 선수 둘이서 콤비입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 돈을 따오고 당연히 이게 사기라는 게 들통이 나면 사람들이 쫓아오고 심지어 어떤 탁구 경기장에서는 출입 금지를 당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돈을 큰 돈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내기 도박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내기 탁구 정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온갖 사건사고를 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케이스톤이라고 하는 배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네스 펠트로가 연기를 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톤은 한때 유명했지만 결혼과 함께 사실상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진 근데 지금은 나이가 꽤 든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배우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 마티는 마치 까마귀처럼 반짝이고 호화로운 걸 좋아해요. 뭐 그게 뭔지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톤이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배우였다라는 말만 듣고는 접근해서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케이스톤한테 접근해서 또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는 거죠. 이 영화는 과연 마티 슈프림, 이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주인공이 도쿄에 열리는 대회에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한참 동안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쿄에 간 마티 마우저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하는 걸 또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1: 네. 영화가 대사도 빠르고 뭔가 탁구 게임에서 이렇게 핑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2: 이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마티 마우저가 정말 온갖 일에 다 휘말리거든요.
1: 네.
2: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벌인 일이 어떤 하나의 사기를 쳐서 돈을 못 받고 그 돈을 받으려면 또 다른 뭔가 미션을 수행해야 되고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이 사람한테는 미션이 계속해서 더해져요. 근데 그게 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지는 일인지 시기도 사실 불분명해지고 그 인지를 잘 못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
0: 맞아요.
2: 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저 사람이.
1: 네.
2: 뭔가 그냥 여기서 그냥 진짜 무슨 일이 사달이 나서 차라리 그냥
1: 그쵸.
2: 저 사람이
1: 일단락이 됐으면 좋겠다.
2: 포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보게 돼요. 이게 탁구처럼 속도가 이제 빠른 스포츠 영화의 전개하고 약간 반대되는 지점이요. 스포츠 영화는 보다 보면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뭔가 위기가 벌어졌을 때 마지막 이제 뭐 결승전 흔히 대부분 이제 결승전으로 묘사가 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을 응원하기 위해서 내달리잖아요.
0: 맞아요.
2: 근데 이 영화는
0: 결승은 고사하고 대회에도 못 가잖아요.
2: 그러니까 이 마티마우

0: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해 멈춰 세우기 위해 응원하게 돼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1: 보통 오히려. 이런 악역이 주인공이면 관객들이 보면서 점점 그 악역을 응원하게 되잖아요.
2: 네. 악역 아니에요. 네. 악역이라고 하지 말아주시고요. 근데 악역은 네. 다 마찬가지인 네. 거죠. 맞아요.
1: 근데 응원을 별로 안 하게 되는 희한한.
2: 네. 그러니까 뭐 되게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이제 특히나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레이첼이라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그 구두가게에 들어와서 뭐 물건 잃어버렸다고 했던 이제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마티의 연인인데 유부녀예요. 근데 이 남편하고의 관계가 권태로워서 좀 잘생기고 뭔가 이 열정이 가득한 그리고 좀 범상치 않은 이 사람한테 완전히 빠져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지다가 레이첼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상황에서 이제 마티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티는 자기 아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는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 있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국제 대회를 막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슨 다른 사람 뭐 아내 애를 낳고 이거는 자기는 상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레이첼이 이제 눈에 멍이 막 든 상황 멍이 든 채로 나타납니다. 남편이 이제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티는 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는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레이첼하고 같이 있게 돼요. 근데 같이 둘이 같이 있는 것도 또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티는 자기 어머니가 탁구를 반대하니까 어머니가 계시는 집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근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친구네 집에 가려고 해요. 친구네 집에 임신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임신한 여자친구라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그냥 오늘 밤에 어디 가서 잘까를 생각하기 위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 여성도 거의 마티랑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 두 사람이 정말 시너지를 일으켜서 인명이 오락가락하는 정도의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1: 아까 이제 티모시 샬람의 연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올해 아카데미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불발됐고요.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많이 비교돼서 이야기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찬반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렇게 계속 대작들 하고 하다 보면 받겠죠.
0: 한때 디카프리오도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남우주연상 수상을 못해서 네. 도대체 올해는
2: 맞아요.
0: 과연 받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수년 동안 했었잖아요.
2: 제발 그래서. 디카프리오가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게 해주세요 같은 느낌으로.
0: 그리고 네. 결국에는 레버런트 같은 영화 네, 네. 네, 이제 출연을 해서
2: 이것보다 더 스스로를 혹사할 수는 없어요.
0: 결국에는 뭐 이 레오나르도가 이 수상을 하긴 했으나 그 이후에 사실 연기도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2: 맞아요.
0: 근데 최근에 이제 시상식에서의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후배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뭔가 어른의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하고요.
1: 네.
0: 뭐 성공욕이나 어떤 수상욕을 본인은 조금 내려놓은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1: 네.
0: 뭐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작품에서의 활약상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빈자리를 지금 티모시 샬라메가 가장 채워주고 있는 셈이 됐고 뭐 언젠가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예를 들면 그동안 아카데미가 거의 주지 않았던 뭔가 장르 영화에서의 어떤 SF 영화에서의 연기로 만약에 티모시 샬라메에게 연기상을 수상을 해준다? 이런 것들도 뭔가 나름 어떤 시대적인 상징성을 또 띄울 수 있는 변화의 흐름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당장 내년에는 지금 마이클이 있어서
1: 네.
0: 마이클이 수상을 남우주연상 수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지금 우주의 기운이 티모시 샬라메에게 몰려 있다라는 네. 것은 뭐 이 영화를 보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뭐 옷도 엄청난 가격에

0: 한다는 건 배우 입장에서 굉장한 도전일 텐데 탁구는 특히 뭐 미국에서 주목받던 스포츠도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을 받으면서 경기 장면을 소화해냈다고요?
1: 네, 뭐 이 탁구 훈련 한 6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공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픽으로.
2: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액션만 정확하게 해주면 공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수가. 그리고 이 마티마우저라는 선수는 약간 탁구 경기장 위에 ADHD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맞아요.
1: 정말 이 경기장을 꽉 채워졌어요. 너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보고 있으면 실제로 촬영하면서 이 배우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환경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야구 영화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투수면 이 공 던지는 장면 중심으로 뭐 얘기가 펼쳐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야수라고 하면은 뭐 공을 치거나 아니면 수비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축구 선수라고 하면은 뭐 골을 넣는 장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탁구라고 하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빠르게 이 공이 오가는 거에 맞춘 속도감을 영화 전체가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티모시 샬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전 영화들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몸을 쓰는 훈련을 장기간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리고 이 마티마우저의 그 모델이었던 우테인 괴짜 탁구 챔피언 그 마티 라이스먼이 실제로 약간 그 키가 굉장히 크고 체격이 되게 날씬해서 그런 그 선수의 외형이 트레이드마크처럼 당시에도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대요.
0: 네. 근데
2: 티모시 샬라메 역시도 이제 배우가 갖고 있는 체격이 네. 굉장히 좀 그러니까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왜소한 편이다 그쵸. 보니까 그런 외형적으로는 이 라이스먼을 연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좋은 체격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배우였던 것 같고 그리고 티모시 샬라메가 과거에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인터스텔라가 거의 이제 자신의 거의 이제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이후에 계속 활동하면서 늘 자기의 왜소한 체격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핸디캡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나의 이 왜소한 체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티머시는 성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선다든지 뭔가 쾌활한 모습을 막 보인다든지 네. 오히려 자신을 과시하는 쪽으로 자신의 핸디캡인 체격을 좀 보완하기 위해
0: 존재감을
2: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냥 굳혀진 어떤 캐릭터가 된 예. 셈인 거고 이번 영화에서 이 마티마우저의 역에 정말 딱 맞는 캐릭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0: 맞아요.
2: 들어요.
0: 그 일본에서 탁구 치는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뭐 영화 경비가 어마어마하게 소요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와 그 장면 정말 그 당시 일본을 잘 표현했더라고요.
1: 일본의 그 응원 문화 네. 같은 게 영화에서 되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야구장 가면 한국 응원할 때는 정말 막 다들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약간 좀 자유분방하면서 좀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라고 하면 그 일본 야구장을 가보면 응원이 선수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1: 하지만 응원은 해야 돼.
0: 네.
1: 그 기묘한 정돈된 그 응원 문화가 있거든요.
0: 약간 근데 북한 느낌도 살짝 나고. 네.
1: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제 되게 뭔가 사람들이 매스 게임 하는 것 같이 움직이는 이제 이런 응원 문화 같은 것들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인물 군상을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가. 마티 마우저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인물들도 다 하나같이 그 당시의 미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예를 들면 로그엘이라고 하는 잉크 회사 사장이 나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후반부에는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해지는데

0: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케이스톤이라고 하는 배우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성공한 기업가인 거죠. 잉크 회사를 하는데 이 굉장히 큰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는 그리고 지금 일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겔이라고 하는 사업가는 마티 마우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일본에 가자. 일본에 가서 내가 너한테 경비 다 대줄 테니까 너는 그 경비로 그냥 그 선수권 대회에 나가면 되고 대신 이벤트 경기라나 하자는 거예요. 이벤트 경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런던 대회에서 마티를 꺾고 우승했던 일본 선수가 있는데 이 일본 선수와 지는 경기를 해달라. 그래서 일본 대중들 앞에서 자기네 영웅이 다시 한번 이 미국 선수를 꺾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에 있었던 세계 2차 대전이 어떻게 끝났나요? 미국에서 핵폭탄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항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경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스포츠 경기일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국 선수가 지는 경기를 하려고 일본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사업가는 돈을 위해서라면 그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정서라는 거죠.
1: 그렇죠.
0: 돈은 국적을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예술가 같은 데가 있어서 자기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이 자기가 헌신하고 있는 종목에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관이 되면서 이 사업가가 가지고 있는 얄팍함, 그리고 이 사업가의 아내이자 연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인정받고 싶지만 편안한 삶은 원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갖게 된 얄팍함,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마티가 너무너무 큰 사건 사고를 계속해서 치고 있고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밉지만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짜거든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1: 네. 자, 이번에는 김현수 기자의 추천곡을 들어볼게요.
2: 저도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조시 사프리 감독이 영화 각본을 쓰면서 계속해서 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한 곡이라고 알려져 있는 곡을 가져와 봤는데요. 뉴 오더의 더 퍼펙트 키스라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0: 마트 슈프림 한 주의 감상평 들어볼게요.
1: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스타일리시한 질주, 인간성을 잃을지라도. 네, 딱 이 마티 마우저의 캐릭터를 대변해주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네, 저는 50년대 초반 미국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되살려낸다. 결국 시대 자체를 보여주는 주인공으로 만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조시 사프리 감독의 마티 슈프림, 이다혜 김현수 기자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낮의 정막. 임규열. 어느 여름 학교에서 돌아와 텅 빈 집 대문을 연 순간 기다렸다는 듯 마루 끝에 놓여있던 팽팽한 정막 한 줄기. 인생은 본디 이렇게 외로운 것이라 외치며 날아와 박힌 독 묻은 화살 한 촉. 지금도 내 가슴을 꿰뚫고 있는. 어른이 됐어도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임규열 시인의 한낮의 정막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바다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고 깊고 엄청난 물이 출렁이고 있죠. 하지만 목이 마를 땐 정작 단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신다면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뿐이에요. 반면에 숲속 작은 샘물은 다릅니다. 크지도 깊지도 않지만 조금만 떠먹어도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일, 인맥, 말과 생각까지 넘쳐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지금 나를 채워줄 진정한 일부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작지만 소소한 기쁨을 떠올리면서 시작해볼까요? 조용옥 작곡 살랑 작은 바람, 꽃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 한유빈의 가야금 연주, 유현정 작곡 가야금 하나 마음들이었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은 조용욱 작곡의 살랑 작은 바람, 국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만났는데요. 작은 바람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가야금 한 줄에도 생각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두 곡이 전한 따뜻한 위로 잘 들었습니다.

연못 수면은 겨우 말통만큼 작지만 갈아놓은 청동 거울처럼 환하여라. 논이는 물고기에서 참 즐거운 보고 고요한 물에서 현묘한 공을 깨닫노라. 대를 기르자니 새흙이 필요하지만 창포를 옮길 적엔 옛 떨기 가져왔네. 기후는 점차로 찌는 듯이 더운데 휘파람 불면서 시 읊는 늙은이여.

조선시대 이행의 시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시 끝엔 이런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목가에 대를 심으려 하니 땅이 모두 모래와 돌이어서 기름진 흙을 섞어 넣어야 했다. 대나무가 자라기엔 토질이 마땅치 않아 다른 곳에 있는 흙을 가져와야 했던 겁니다. 그래도 창포는 옛돌기, 그러니까 한 포기가 그대로 잘 자랐어요. 작지만 거울처럼 맑고 물고기를 보는 즐거움이 있는 연못에선 고요하고 깊은 이치도 깨닫습니다. 무더운 여름, 노인은 자신이 꾸민 연못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작지만 깊은 연못에서 삶의 여유를 발견했던 옛사람의 마음, 함께 만났는데요. 이제는 정우의 연주로 이어지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0: 더위 속에서도 마음 둘 곳을 찾았던 시인의 여유가 떠오르는 정갈한 정악의 세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정음회 연주로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감상하셨고요. 이제는 신평일 명창의 목소리로 만나는 단가 호남가입니다.
1: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고향을 보려하고 제주가 선

두둔 개는 보성어 비쳐 있고 고사르가 진만길 나물 둘러 있다 다인 날신 우리

곧 장성원론 피안여 다주 훈경 바래아버지 만창군 마예 또 피소사

동당 밝은 부단 이하지중한 체명 능주가 불건 꽃천 골군마당 금살이라 남아나 범이 들어 각시

0: 은 화순이요 임신은 해밀인디 추는 무중하고 서해안은 윤관이기다 창평안주 세상 무관은 일성이 사중사부다거지란 준비하게 꽃지르겠성긴 귀성고가 둘러 쓴이 코그들은 커지운 노래
1: 힘찬 소리 한 자락 잘 들었습니다. 심평의 명창의 소리로 단가 호남가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아쟁과 해금, 대금이 어우러진 육자배기로 이어갑니다.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원한철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입니다.

육자배기 윤서경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원한철의 대금과 김청만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전하는 민요 가운데 해녀 노래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이어도 사나라고도 하는데요. 반복되는 후렴구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도 사나 요낼 저성 어딜 가코 진도바다 홀로 나가자 이어도 사나. 물질을 하기 위해 진도 바다로 가는 해녀들의 모습을 노래한 건데요. 배를 탄 해녀들은 직접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른 노래가 이어도 사나인 거죠.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물로 뱅뱅 돌아진 섬에 머그나 굴무나 물질을 해영 한 푼 두 푼 모인 돈이

서방님 술값에 다 나간다. 해녀들은 바다로 사방이 둘러싸인 섬에서 매일 물질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모은 돈이 전부 서방님 술값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제주에선 여자들이 남자 못지않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남편은 놀고 부인만 일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제주민요 해녀 노래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한물일랑 찍고 나가고 한물일랑 쉬고 나가자.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물을 한번 찍었으면 그 다음엔 멈추면서 노를 젓는 모양을 표현한 겁니다. 또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한짝 손에 태왁을 메고 한짝 손에 빗창을 드렁, 칠성판을 등에다 메고 한질 두질 깊은 물속 들어간 보난. 태왁은 해녀가 물에서 몸을 의지하거나 채집한 해물을 담는 것. 빗창은 해산물을 잡는 도구입니다. 칠성판은 관 속에 까는 판인데요. 북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녀들이 목숨 걸고 일하는 모습을 칠성판을 등에 맸다고 표현한 거죠. 그럼 제주민요 해녀 노래를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제주민요 해녀노래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한승석이 작사 작곡한 저 물결 끝내 바다에,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다리만 흘러간다. 가다가 잠시 보에 갇혀 본물 되어 머물러도 뒤따라

저물결 끝내 바다에 한승석의 노래와 정재일의 피아노 부다페스트 스코어링 오케스트라의 연주까지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휴대전화에 수많은 번호가 저장돼 있어도 정작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뿐인 것 같습니다. 주소록의 양보다 한 사람과의 깊이가 진짜 내 삶의 크기일지 모르죠. 오늘도 소중한 인연들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 홍민웅 작곡 그대가 오기만을 오해금 트리오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몇 년간 누구도 풀지 못한 첫 미션을 웨이드가 풀자 그는 단숨에 최고의 스타로 등극합니다. 마음이 바빠지는 다른 유저들, 그 중에서도 기업 IOI의 견제가 극심해집니다. 할리데이의 유산을 차지해 업계 1위가 되려는 야심으로 엄청난 물량 공세를 앞세워 경쟁에 뛰어들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이죠. IOI는 웨이드를 잡기 위해 오아시스뿐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도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웨이드는 이에 맞서 오아시스 속 친구들과 힘을 합치려 합니다. 바이크를 모는 아르테미스, 덩치가 큰 로봇 남성의 아바타가 특징인 H, 사무라이 외형의 다이토, 원래 이름은 저우이지만 모두가 쇼로 발음하는 바람에 그냥 그걸 이름으로 삼은 쇼가 합세합니다. 내용에서 이미 짐작 가능하듯 레디 플레이어 1의 중요한 키워드는 이스터 에그입니다. 이는 게임 등의 제작자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에 숨겨놓은 메시지 혹은 기능을 말합니다. 전체 스토리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유저들에게 발견의 재미를 선사하는 요소로 영화에도 간혹 쓰이는 장치입니다. 즉, 레디 플레이어 1은 부가적인 재미에 불과했던 이스터 에그를 전면에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과거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중문화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관객의 향수와 기억, 그리고 취향을 자극할 것임을 분명하게 의도합니다. 영화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홍수처럼 쏟아지는 대중문화 열전입니다. 마치 어릴 적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종합 선물 세트가 되기로 작정을 한 모양새죠. 스필버그가 존경에 마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브래드 버드 감독의 애니메이션 아이언 자이언트 속 자이언트,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속 슐리와 류와 블랑카, 게임 오버워치의 트레이서와 둠피스트 등이 영화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키티,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들처럼 익숙한 모습으로 스쳐가는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을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1: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1: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2: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2: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판매된 신차 두 대 중 한 대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였다고 하죠.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상반기의 절반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차가 보편적인 자동차 선택 기준이 된 셈이죠. 이렇게 시장이 바뀌면서 기업의 경쟁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더 강한 엔진과 더 빠른 속도가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배터리 기술과 전력 효율 그리고 친환경 기술력이 시장의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고유가는 뉴노멀이 됐죠. 친환경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더욱 늘어날 텐데요. 소비자의 선택은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산업의 변화는 다시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친환경 차가 이끄는 변화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김다혜의 꼬마 자동차 붕붕으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는 경제로 하나 되기 순서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오늘은 지난 시간에 북한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잖아요.
1: 네.
2: 이런 정책들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협력을 고민해 나갈 수 있을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북한의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수요에 부합하고 민생 개선에 기여가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1: 네.
2: 북한의 지방 발전 20승 10이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은 모두 지역 산업이 주거, 환경을 포함한 기초 생활 기반의 회복과 강화를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죠. 추후에 남북 간의 협력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이러한 북한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방식을 좀 고민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정치 군사적인 민감성은 좀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체감 효과는 높일 수 있는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굉장히 제재가 약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1: 네.
2: 군사나 핵과 관련한 품목 이외에도 일부 민생 분야에서의 장비나 기술 이전까지 포괄해서 협력 사업을 설계할 때 사전적인 검토가 굉장히 좀 필수적인 상황이죠.
1: 그렇다면 그 남북 간의 협력 분야 또 협력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2: 이 대북 제재로부터 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고 평가를 받는 농업이나 환경,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추후에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완전히 해제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이 제조업 분야의 생산 기반 분야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장을 모색해 나가는 이 시나리오들이 좀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

0: 라는 생각인데요. 농업이나 환경, 보건 분야는 지금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계 속에서도 인도주의 목적의 협력은 좀 가능한 영역으로 인정을 받아왔죠. 유엔의 대북 제재위원회는 WHO나 유니세프, WFP와 같은 국제기구나 NGO들의 농업, 환경, 보건 분야에서의 대북 지원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과거 이런 면제 그 승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정합성이나 국제사회의 수용성을 갖춘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을 좀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1: 남북협력은 생각해야 할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단계별로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0: 맞습니다. 이 남북협력은 제재의 면제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정당성, 북한 체제의 수용 가능성, 특히나 우리 남한 내 국민적 지지 기반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반영을 해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좀 정책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초기에는 북한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중에서도 민생과 관련된 분야, 뭐 농업이나 보건이나 환경과 같은 민생 관련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치적 부담이 좀 낮고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과제부터 협력의 우선순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 자문이나 공동연구, 시범사업과 같이 북한의 수용 가능성과 제재 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방식으로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걸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시범 지역 중심으로 파일럿 협력으로 시작해서 협력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방적인 지원 방식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협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국내 여론의 기반을 형성하고 또 사회적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그러면 이런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어떤 설계가 필요할까요?
0: 단기적으로는 제재 면제 가능성이나 국제사회의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나 역량 강화형 이 소프트 협력을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농업이나 병해충 방제, 기초 보건 위생 분야의 지원이나 환경 교육과 관련한 컨텐츠 제공 이런 것들과 관련한 기술 자문, 공동조사, 그리고 정보 공유 중심의 간접 협력 방식들을 먼저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보건환경 분야는 국제기구와 연계해서 감염병에 대응하거나 산림 모니터링이나 재난 대응 훈련과 같은 비물자 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간접 지원만으로는 북한의 실질적인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는 직접 참여하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남북 간의 공동 연구 진행하거나 시범 사업을 설계하고 기술 훈련을 추진하는 등 이 정치적인 민감도는 좀 낮고 북한의 자력갱생 기조에도 좀 부합하는 실행 가능한 협력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이어서 중장기 협력 분야로는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0: 중장기적으로는 제재 완화나 제재 해제 이후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북한 지역의 생활이나 그 산업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협력에서 축적되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제조업 공장을 건설하거나 농촌 기반 정비 아니면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하는 지역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협력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계나 설비류의 반입이 자유로워지는 제재 해제 국면으로 간다면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생산 공정을 구축한다든지 스마트 물류 체계를 활용한 협력 그리고 원격 의료나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 기반의 복합 협력들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이 남북 간 물류와 교통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해서는 물류나 교통 협력이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겠죠.
1: 예.
0: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논의는 1991년 12월에 체결된 남북 기본 합의서 19조에 남북 간 단절된 육상 수송망의 연결과 항공로, 해상 항로 개설이 명문화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1차 남북 장관급 회담과 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은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1: 네.
0: 2000년 9월 경의선 철도 연결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경의선뿐만 아니라 동해선도 동시에 연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02년 7월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 공사를 동시에 착공하기로 합의를 하고 2002년 9월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다시 개최한 바 있죠. 2003년 2월에는 그 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해선 도로는 2004년에 완공되었고 네. 철도는 2005년에 개통되었죠. 2002년 9월 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두 번째 착공식 바로 전날 이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해서 이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 조치도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남북은 금강산에서 개최된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철도도로 연결 실무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서 동해선에서 철도는 1차적으로 온정리에서 저진 사이에 27.5km 구간을 단선으로 연결하고 강릉 방향으로 남측 구간 연결 공사를 추진하고 도로는 고성에서 송현리 사이의 구간을 2차선으로 연결하되 우선 차량이 임시적으로 다니게 할 것을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러다가 공사가 지연되면서 2003년 2월 임시도로 개통식을 갖고 금강산 육로 시범 관광을 실시할 수 있었고 2003년 9월부터는 정식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1: 네. 남북 간 물류 교통 협력 사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이신 이혜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주목받는 경제 현상을 주요 용어를 통해 짚어보는 경제 용어 노트 순서인데요.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이신 정효신 성황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알려주시나요?
2: 이 청취자분들 중에는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M&A. 요새 또 이제 작년에 엄청난 글로벌 시장에서는 호황이어가지고요.
1: 네.
2: M&A는 이제 말 그대로 영어로는 머지 앤 어퀴지션이라고 그래요. 뭐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머지가 인수. 아. 인수는 뭐 자기가 이제 뭐 양수 양도는 우리 보통 많이 아시는데 받는 거죠. 합병은 합치는 거고. 그래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이제 사는 거. 그거 할 때 우리가 인수라고 그러고. 두 회사를 합치는 거 아무래도 그게 이제 합병이겠죠.
1: 네.
2: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특정 사업부라든지 기술 또는 자산 이것만 빼갖고 살 수도 있어요. 이건 모든 걸 다 M&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M&A가 뭐냐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돈으로 산다. 좀 철학적인 얘기지만 결국 시간이 들여가는 많이 들이는 것 같다가 M&A라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시간 들여서 많이 노력한 거를 가져오는 그런. 그런 그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기술 개발하려면 뭐 3년, 5년, 10년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검증된 회사가 또는 그 기술을 사오면 인수하면 뭐 단숨에 그 시간을 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2: 그래서 M&A는 이제 기업 매매라기보다는 기업이 이제 새로운 성장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 M&A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겁니까?
2: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본격화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좀 뭐 역사는 오래됐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보면 1895년, 1904년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적 얘기냐 그런데, 그러니까 100년, 120년 됐으니까 미국의 철강, 석유, 제조업 뭐 이런 게 이제 엄청나게 막 그 커졌는데 그 기업들 갖다 합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시기를 대합병 운동 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 막 경쟁하다 서로 그럼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렇게 담합은 아니고 합병을 해갖고 이제 규모를 키우고 규모 키우니까 이제 가격도 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뭐 합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담합 이슈도 나고 나중에 또 그래서 또 그것도 제재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네. 그런 M&A가 그때 이제 커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뚝 들어와서 최근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시장 개방, 글로벌화, 시큐리타이제이션, 증권화 이런 것들이 그때 가지고 뭐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로벌 시장에 서로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서로 합치고 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활발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했고 최근에 이제 활발해지는 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기술 패권 때문에 경쟁 때문에 워낙 빠르잖아요. 지금 기술 변화가.
1: 맞아요.
2: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뭐 이렇게 빨라갖고는 어떻게 이거 그래갖고 이제 기술과 인재를 막 빠르게 확보하게 해서 M&A가 근데 지금 M&A는 좀 전략형 기술 확보 결국 이제 인재도 기술 인재죠. 그래서
1: 그렇죠.
2: 기술 확보 M&A 최근에 이제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1: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어느 나라가 이 M&A를 가장 활발하게 해요?
2: 미국이요. 미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인데.
1: 네.
2: 미국이 압도적으로 60%.
1: 그 정도예요.
2: 전 세계 60%니까 뭐 미국 시장이 사실 가장 개방되고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M&A 뭐 호황도 미국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그래서 뭐 4조, 5조 달러. 그러니까 뭐 우리 돈으로 뭐 6천조. 뭐 계산도 잘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커졌고요. 이게 역대 뭐 두 번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호황인 거고 특히 이제 특징은 그 큰 놈들끼리 큰 놈을 갖다 이렇게 애매하는 게 큰 놈이라는 건 사실 뭐 딸리 큰 놈이라기보다는 산 금 가격이 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어도
1: 네.
2: 굉장히

것처럼 우리나라 M&A 시장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된다. 그런데 외환 위기 전에 아예 없었고 뭐 M&A 그럼 그 당시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냥 M&A 그 남의 기업 뺏어

0: 이미지가 있죠.
1: 그러니까 이제 좀 뭐라카나 그 약탈적 애매해 이런 컨셉의 예, 그런 게 많았어요.
0: 맞아요.
1: 뭐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

0: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금 초대형 거래들이 많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천조 뭐 6,500조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고 이제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최근 와서 다시 호황이냐. 그러니까 아까 잠깐 드린 말씀 중에 이제 단서가 있지만 기술 패권. 특히 이제 기술 패권 중에서도 또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패권, 그 다음에 이제 IoT 기술 패권 이런 게 일어날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AI 기술 패권이잖아요. 그래서 AI가 지금 뭐 전 산업을 경제를 다 바꾸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나 빠른 거예요. 이 기술이.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이 옛날 같으면 R&D 투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R&D 투자, 연구 개발 투자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그 자체적인 기술 개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 가서 경쟁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그것 때 우리 오가닉 그 그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가닉 우리 내부잖아요. 오가닉 우리 이 기관들 뭐 위장 뭐 이런 것들 갖다 오가닉이라는데 그 오가닉이란 건 기업 내에 있는 그 인재와 기술을 갖다가 그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로 우리 역량을 키우겠다는 건데 맞죠. 그게 맞는데 너무 빠르니까 실컷 개발해 갖고 돈 엄청 들여놨더니 보니까 이미 다 딴 데서 다 개발했어. 그러면 황이죠. 그래서 아, 이것만 하면 안 되겠다.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지금 기술 변화가 빠르고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20, 30년 계속 기술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인오가닉하게 외부에서 기술을 사오고 인수하고 그런 인재를 영입하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런 걸로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너도 나도 그런 경쟁이 일어나서 애매한 호황인 거죠.
1: 아, 그렇구나. 뭐 아까 살짝 언급하셨지만 요새는 기업 전체를 사는 것보다 기술하고 그 인재를 사는 M&A가 많다면서요.
0: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얄밉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야, 그거 다 사지 왜 그거 뭐 중요한 것만 빼먹냐. 원래 뭐 이제 뭐 비싸게 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게 파는 쪽도 급한 것도 있지만 야, 그렇게 해서 그냥 하는 게 낫다. 그 대신에 비싸게 받으면 되잖아요. 기술과 인재를 비싸게
1: 값을 이렇게
0: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야, 그것만 데려오고 네 회사 망하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회사를 사는데 인수 예컨대 인수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뭐지 인수한다 그랬잖아요. 기준 합병이고.
1: 네.
0: 사는데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사요. 사는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분들은 고용이 보장이 안 되는 거지. 예컨대 기술 인재를 사야 되는 사람은 고용 승계를 계약상에다 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안 산다는 게 아니야. 사는데 네네. 그런 식의 형태로 한다. 기술도 예컨대 뭐 페이턴트 특허가 있으면 그거 갖다 이렇게 하는 걸 계약상에 조항에 넣고 아닌 것들은 뭐 다른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그래서 어크 하이어라고 표현도 해요.
1: 어크 하이어.
0: 네, 그러니까 이제 어크 기술 가져오는데 하이어 고용을 가져온다. 먼저. 그래서 조금 뭐 얄밉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해야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왜냐하면 가격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1: 네. 그러면 어떤 산업 쪽에서 좀 이 M&A가 유독 뜨거워요?
0: 그러니까 이제 뭐 AI가 뭐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가 활동 잘하게 하는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우리나라도 요거를 조금 이제 완화시켜줘 규제를 완화시켜줬는데 클라우드.
1: 클라우드.
0: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클라우드상에 전 세계가 다 연결돼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싸고 빠르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뭐 그런 노하우를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거 쓰는 기업하고 개인하고 아닌 쪽하고는 너무 효율성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갖다가 이제 누가 클라우드상에 어떤 기술 개발했다 가면 막 서로 인수하려고 하고 또 하나 저번에 우리 미토스 했잖아요. 그 이제 엔트로픽이 네. 미토스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뭐 이게 쓰기에 따라서 해킹 엄청난 해킹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또 그것도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이 될 수가 있는데
1: 그랬죠.
0: 점점 중요해지는 게 AI가 이제 에이전트 AI까지 되면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게 그냥 AI끼리 막 지들끼리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다 브릿지 같은 누가 파고들어서 해킹을 하면 난리 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굉장히 AI가 발달돼 갖고 그 뭐라 하나 효율성이 높아지면 또 하나가 뭐예요. 창과 방패처럼 거기에 이제 위험, 리스크가 커지니까 사이버 보안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AI가 점점 앞으로 중요해지는 거에 결정적인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게 데이터잖아요. 이번에 우리 저번에 스페이스X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주 데이터 확보예요. 그냥 위성 궤도에서 다 내다보는 거잖아. 아마 이제 앞으로 애널리스트 분석도 다 바뀔 거야. 네? 거기서 딱 봐갖고 야 어느 항만 어디 뭐 기업에 지금 물건들이 어떻게 이동된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뭐 측정해가지고 한국은행이라든지 어디 통계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왜 써요? 실시간 다 보는데.
1: 그렇겠네요.
0: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는 그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가 곧

0: 놀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런 쪽이 굉장히 지금 핫하고, 대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메타가 이제, 또 산 게 있고, 구글이도. 구글은 이제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 하나 샀는데, 이제 위즈라고 네. 인수해가지고 또 그게 또 화제가 됐었죠. 325달러니까 얼마인가? 예, 325달러는 얼마예요? 한 5조쯤 되나? 뭐 약간 조그만 그 벤처 회사인데도 이렇게 크게 상징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1: 아, 이렇게 M&A 시장이 호황을 이루면 뭐 경제나 산업에는 어떤 효과를 좀 주나요?
0: 저는 이제 아까 지금 우리나라도 빨리 이쪽 시장 키워야 된다 지금 그 주장을 옛날부터 했는데, 스타트업을 누가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도 커야 되지만 투자자를 모아야 되는데, 투자자가 투자했어. 근데 우리나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옛날 자료로도 투자한 다음에 얘가 IPO 해가지고 내가 돈을 갖다 회수할 수 있려면 평균적으로 13년에서 15년 걸려요. 근데 지금 기술이 어마무지하게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모델이 15년까지 살아있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투자들을 잘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정부가 들어서 투자 다 해주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업하고 창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신성장 동력을 찾고 계속 키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IPO만 의존하면 안 되고 M&A 갖다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네. 이제 M&A가 활성화되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도 잘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아 내가 꼭 끝까지 가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2단계까지 내가 이 기업을 키웠지만 다음 단계부터는 다른 역량 가진 사람이 이 기업을 키우면 더 좋겠다.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주주들 위해서. 자기는 그리고 M&A 다 하고 나오면 자기 경영한 경험이 있지, 기술 개발하고 기술 키운 경험이 있지, 마케팅 경험이 있지, 돈 있지. 그럼 후배들 창업을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스타트업 때도 좋고 투자한테 다 좋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난 겪는 기술 기업도 이렇게 하면 살아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견 중소기업들이 지금 AI가 너무 빨리 바뀌니까 못 해야 될지 몰라 지금. 네. 근데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의 그 미래 어떤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사실은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다.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 너무 그냥 약탈적 M&A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1: 잘 알겠습니다. 오늘 M&A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디지털 경제 금융연구원장이신 정유신 서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신성훈이 부릅니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앞서가는 기업과 성공한 기업인을 소개하는 성공 전략 시간입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이제 TV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월트 디즈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디즈니랜드라는 TV 프로그램은 미국 TV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프로그램이라면서요.
2: 예. 몇 년 정도 방영을 했을 것 같으세요?
1: 글쎄요. 길게 뭐 10년?
2: 10년 더 했습니다.
1: 얼마나 했어요?
2: 29년 동안.
1: 와.
2: 그래서 이게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올해 방영된 TV 시리즈라고 하니까 방송 MC를 보시니까 아실 거예요. 사회자님은 29년씩 이렇게 한 프로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1: 엄청난 일이죠.
2: 예,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또 월트 디즈니가 항상 그 시대의 변화 요구에 맞게 대중들의 감수성 같은 걸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우주의 시대잖아요. 스페이스 X 세면서 이 당시도 우주의 시대였어요. 왜?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했듯이.
1: 아.
2: 지금은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탁월한 정말 천재적인 경영자가 나와서 우주의 시대를 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뭐냐면 그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 누가 더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그 당시에 대립의 체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그 우주로 간 인류라는 또 우주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제 이것도 성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미국인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월트 디즈니의 지위는 이제 30년대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그때보다도 더 확고한 이제 지위를 구축하게 되는 거죠.
1: 그런 것 같네요.
2: 네.
1: 이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어린이 시리즈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나요?
2: 우리가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 어린이 주인공을 발탁하는 뭐 그런 경연대회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1: 네네.
2: 발탁하면 그 어린이가 되게 인기 스타가 되고 이걸 처음 시도한 게 또 월트 디즈니예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래서 미키 마우스 클럽이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게 첫 시즌에, 이게 55년도의 일인데, 첫 시즌에 1,000만 명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매일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어른과 아이가 같이 보는 거예요.
1: 아, 그렇네.
2: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이것도 엄청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디즈니가 만들었던 여러 가지 콘텐츠죠. 그 콘텐츠가 이렇게 그 디즈니 회사처럼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이 되면, 그리고 거기에 변하지 않는 엄청난 캐릭터를 가지고 있으면, 요즘 얘기는 IP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재탕 삼탕을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강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월트 디즈니는 1950년대 60년대 보여준 거예요.
1: 아, 알고 있었네요.
2: 네, 지금 요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이미 그렇게, 요즘 헬로우키티도 엄청난 인기가 좋아서 헬로우키티 그 기업의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1: 그래요.
2: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우리가 뭐 우주 관련주나 반도체 주만 오른 것이 아니라 헬로키티 관련주 같은 이런 IP 관련된,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IP가 새롭게 부활되면서 이 확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어마어마한 또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마우스 캐티어라고 그래가지고 끼가 있는 어린애들을 발탁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하는 거를 만들어서 이것도 굉장히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어린애들이 어린아이들 중에 마우스 캐티어가 되는 것이 자기 로망인 애들도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내가 거기 출연해가지고 뭐 활동하는 이런 것들 하게 되고, 요 참 이 월트 디즈니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게
1: 네.
2: 이런 표현도 너무 제가 잘못하는 거죠. 굉장히 천재적인 경영자한테 이 미키마우스 클럽에다가 놀이공원의 내용을, 아직 놀이공원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계속 끼워넣습니다. 계속 끼워넣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즈니랜드가 아직 문도 열지 않았는데 그 놀이공원의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제가 돈 벌어가면서 무료로 홍보를 다 해놓은 거예요.
1: 그렇네요.
2: 예.
1: 엄청 영리한
2: 네.
1: 진짜 제작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영화와 TV를 한 대 묶어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2: 네.
1: 콘텐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2: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TV가 영화의 경쟁자 혹은 대체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영화와 TV의 시너지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 자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OTT와 영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OTT와 그래서 오히려 TV와 영화의 시대는 서로 행복한 공존이
1: 맞아요.
2: 있었던 것 같고
1: 가능했던 것
2: 지금
1: 같아요.
2: OTT와 영화 TV의 시대는 이건 그렇게 행복한 공존이 아닌 것 같아요.
1: 보완은 아닌 것 같죠.
2: 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국들도 아 전략을 짜게 된 거죠. 아 영화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ABC는 워너브라더스, MGM. 그다음에 CBS도 20세기 폭스사.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과 다 제휴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뭐냐면 디즈니랜드가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보는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이 프로그램은 어린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만 보고 성인들은 성인만 보고 이렇게 어찌 보게 되면 이게 분업화된 시청 스타일에서
1: 네.
2: 아이들 프로그램을 부모와 같이 공유하는. 근데 사실은 요즘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러 가면 아이와 부모가 다 같이 보러 가요.
1: 맞아요. 다들 좋아하세요.
2: 네, 다 같이 보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떻게 보게 되면 가족 영화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시장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장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영역을 월트 디즈니라는 천재적인 경영자가 만들어낸 거죠.
1: 근데 뭐 이 월트 디즈니의 진짜 목적은 사실 단순히 TV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었잖아요.
2: 예.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이공원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1930년대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20대 초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때 꿈은 최고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한 20, 30년을 한 후에 이 사람의 꿈은 세계 최고의 놀이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접 재산권, 특히 캐릭터들이죠. 미키마우스,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디즈니랜드라는 것이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단순하게 논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어려서부터 봤던 애니메이션 그 주인공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 공간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1: 꿈 같은 일이죠.
2: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꿈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같이 회전목마도 타고 인형 맞추기도 하고 천편일률적인 쇼가 사실 이런 것이 옛날

0: 옛날에 놀이공원의 기본적인 개념들이었잖아요. 그때는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게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세계 최고의 뭐 놀이공원이 된 것이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제가 뭐 중국 관련 기사를 봤는데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뭐 계속 너무 장사가 잘 된다는 기사를 딱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월드 디즈니가 근데 이런 꿈은 꾸고 그 영화 속 공간에 가족들이 놀러 오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그랬지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당장 잘 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만들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계속 갖고 있었죠.
1: 야, 참 대단합니다.
0: 네.
1: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말고 놀이공원에 나의 열정을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나요?
0: 월트 디즈니가 딸들을 되게 사랑했는데 딸 둘을 데리고 자주 놀이공원에 갔었대요. 이 사람 자체가 같이 갔는데 가면은 그 당시에는 뭐 담배를 피던 시절이니까.
1: 아.
0: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제 그 50대 후반인 분들은 저희 어렸을 때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담배 폈었어요. 저 입사했을 때 저도 같이 폈었어요.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맞담배.
1: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0: 사무실에서. 그래서 담배 폈던 시절이니까 이때 뭐 놀이공원에서 다 담배 폈었고 저희 어렸을 때는 버스에서도 담배 폈었어요. 그 고속버스 같은 데서. 그랬던 시절이니까 저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그러니까 월트 지니 시대는 더한 거죠. 더 비싸야 되니까. 그 놀이공원에 가면 뭐 담배꽁초 널려 있고 쓰레기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월트 디즈니는 담배를 좀 많이 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을 회전 못마 타는데 엄마 아버지는 정말 지루한 거죠. 저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애한테 끌려온 듯한 도살장에 끌려온 듯한 네. 부모들의 표정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그러거든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쾌적하고 그다음에 즐겁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서 만들면 되겠다라는 한 거고 이 사람이 그 시작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모형 기차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월트 디즈니가 이 모형 기차의 매니아였거든요.
1: 그러게요.
0: 예, 매니아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료 애니메이터랑 같이 실물 크기의 모형 기차를 딱 타보고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 작은 모형 기차가 아니라 실물 크기의 모형 기차를 타보고 딱 맞잖아요, 느낌이. 예, 놀이공원이라. 그래서 이걸 타고 이 사람이 그래서 몇 년 뒤부터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1: 네.
0: 옛날에 항상 돈에 쪼들렸잖아요. 그러니까 30년대 영화가 대박이 났어도 항상 돈에 쪼들렸어요. 근데 TV로 성공하고 나서는 쪼들릴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TV 제작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작비 다 대줬고 내가 들어간 돈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회자도 나고.
1: 그렇네요. 그쵸?
0: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뭐 모형도 사지만 실제 모형 크기의 기차 그걸 사가지고 하고 심지어 자기 집에다가 모형 기차를 진짜 다니게끔 설치를 하게 됩니다.
1: 아, 그 정도로요?
0: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놀이공원에 대한 자기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그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딸들과의 놀이공원 경험도 알게 되고 그다음에 모형 기차를 이분이 타보면서 혹시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이제 디즈니랜드가 공사에 들어가게 되고 다음 시간부터는 디즈니랜드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진짜 뭐 네. 하나에 꽂히면 엄청나게 파고드는 네. 월트 디즈니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 전략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였습니다.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성시경이 부르는 내게 오는 길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귀했던 시절 무더위를 이기는 최고의 비서법은 동네 개울에서 몇 감기였습니다. 연배가 좀 되신다면 아마도 거의 알몸으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입술이 펄해지도록 놀던 기억 있으시겠지요? 어떤 분의 추억담이 생각납니다. 실컷 놀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바지가 없더랍니다. 짓궂은 친구들이 바지를 슬쩍 가져간 것이었지요. 팬티만 입고 갈 순 없으니 날이 어둑해질 때까지 물속에서 벌벌 떨다가 대충 윗옷만 걸치고 논두렁길을 냅다 뛰어갔는데 그때 논에서 울던 개구리 소리가 마치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요. 네, 과거에는 그렇게 창피했던 일도 지금 생각하면 피식 웃음이 나는 추억이 돼버립니다. 아마 오늘 들어볼 노래들도 그런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소환해 주겠지요? 이명훈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얼굴 빨개졌다네.

네, 오늘은 아동문학가 이호덕 선생의 시 7월을 소개합니다. 앵두나무 밑에 모이던 아이들이 살구나무 그늘로 옮겨가면 누렇던 보리들이 다 걷어지고 모내기도 끝나 다시 젊어지는 산과 들, 진초록 땅 위에 태양은 타오르고 물씬물씬 숨을 쉬며 푸나무는 자란다. 뻐꾸기야, 내 소리에도 실증이 났다. 수다스런 꾀꼬리야, 너도 멀리 가거라. 봇도랑 물소리 따라 우리들 김매기 노래, 구슬프게 또 우렁차게 울려라. 길 솟는 담배밭, 옥수수밭에 땀을 뿌려라. 아, 7월은 버드나무 그늘에서 찐감자를 먹는, 복숭아를 따며 하늘을 쳐다보는, 7월은 다시 목이 타는 가뭄과 싸우고 지루한 장마를 견디고 태풍과 홍수를 이겨내어야 하는, 7월은 우리들 땀과 노래 속에 흘러가라. 7월은 싱싱한 열매와 푸르름 속에 살아가라. 높은 음자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다에 누워.

0: 네, 여름철 식사 시간만 되면 종종 등장하는 즐거운 논쟁이 있습니다. 삼삼한 평양냉면이냐, 알싸한 함흥냉면이냐, 시원한 물냉이냐, 매콤달콤 비빔냉면이냐. 네, 냉면을 고르는 입맛과 취향은 제각각이지만 좋은 옛노래 앞에서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로 모일 겁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송명아 씨는 평양냉면 팝니까? 함흥냉면 팝니까? 이슬 짓고 하세요.
1: 저는 둘 다 아니고요.
0: 네.
1: 치장냉면 팝니다.
0: 아, 그거는 뭐 출처가 없습니까? 뭐 남한식입니까?
1: 좀 독특해요. 시장에서 직접 이제 기계식 면 뽑아가지고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양념장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그 양념 맛을 먹는 냉면이잖아요.
0: 함흥식도 아니고 평양식도 아니고.
1: 그렇죠.
0: 아, 그렇군요.
1: 시장에서만 먹을 수 있는
0: 네.
1: 시장냉면.
0: 그것도 이제 대전에 있는 시장인가 보죠?
1: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직접 면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데들.
0: 이건 좀 쉽죠.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1: 저는 무조건 물입니다.
0: 아, 여름엔 물냉면이죠.
1: 예, 시원하게 그 육수 마시는 그 맛도 있고.
0: 그럼요.
1: 예. 또 비빔냉면 파들은 에이, 냉면은 모르시네. 라고.
0: 아니 비빔냉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여름은 무조건 물냉면입니다.
1: 아, 다른 분들은 또 회냉면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0: 비빔냉면의 상위 호환.
1: 예, 예. 그렇죠.
0: 자, 오늘 선곡 주제가 냉면은 아니겠고요.
1: 네.
0: 뭐죠?
1: 지난 시간에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 몇 곡하고
0: 네.
1: 뒤에는 또 레게 음악들까지 준비했습니다.
0: 진정한 또 여름 음악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러면 앞부분 보사노바 들어볼 텐데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1: 우선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준비했고요.
0: 아, 예, 예.
1: 유지아 씨의 우울한 편지까지 준비했습니다.
0: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오늘 조성모 씨와 조덕배 씨가 함께 부른 걸로 준비하신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0: 원래 조덕배 씨가 원곡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덕배 씨가 1989년에 발표한 노래고요.
0: 네.
1: 이후에 2012년에 결혼하게 되는 아내와 밀당을 하면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발표 당시에도 히트했지만 제 생각에는 가요 보사노바 스타일의 가요 중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아닌가 생각이 돼요.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예, 발표 당시에도 히트했지만 2005년에 조성모 씨가 발표한 리메이크 앨범에서 조덕배 씨와 듀엣 버전을 발표했고요. 또 유하 감독의 2006년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보영 씨와 조인성 씨가 부르는 장면이 담기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어서 유지아 씨 노래 준비하셨는데 우울한 편지도 보사노바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비운의 뮤지션이라고 항상 얘기가 되는 음악인이죠. 기본적으로 보사노바는 없는데 좀 더 재즈 느낌이 강하게 편곡된 그런 곡이에요. 87년에 발표된 유지아 씨의 유일한 음반은 퓨전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시도해서 이후의 국내 음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음반으로 평가받고 있죠.
0: 네.
1: 또 그를 기리는 행사인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멋진 음악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아까운 뮤지션이었죠. 26세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살아있다면 한 65세쯤 됐을 텐데
1: 네.
0: 세월이 참 빠릅니다. 두 곡 들어보시죠. 조성모와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0: 네, 송명아의 옛 노래 이야기, 여름과 잘 어울리는 보사노바풍의 노래들 들어봤습니다. 조성모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그리고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초복이네요. 삼계탕집 꽉 찰 것 같은데, 송명아 씨는 라면 많이 하시니까 혹시 뭐 초계 라면이라도 끓여 드십니까?
1: 그건 아니고요. 네. 포장된 삼계탕이잖아요.
0: 그렇죠. 예. 그거, 반조리 뭐
1: 예, 그거 아니면 복날 삼계탕 스테이크 갔다가 실망을 열어 보내가지고 뭐 포장돼 있는 거 그거 사다 먹거나 마트에서 아니면은 그거 먹습니다. 치킨.
0: 뭐 같은 거니까요. 원료는
1: 예, 어차피 원료가 같잖아요.
0: 그렇죠. 예.
1: 치킨이 더 맛있을 때가 있어요. 예.
0: 치킨 먹으면서 옆에 곰탕 국물 하나 마시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치킨 먹을 때는 저거 치맥이니까 다른 게 있어야죠.
0: 예. 그렇죠. 예. 자, 다음은 어떤 곡들 준비하셨나요?
1: 이번에는 두 곡인데요.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박학기 씨의 향기로운 추억,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밴드 어떤 날의 음악은 뭐 지금 들어도 참 세련된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조동희 씨와 이병우 씨 두 분으로 구성된 듀엣이죠. 어떤 날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네. 오래된 친구는요. 요즘 음악하는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어떤 날에 영향받는 음악인들이 많은데 어떤 날의 독집은 두 장밖에 없어요.
0: 아, 그렇네요.
1: 네, 데뷔 앨범에는 특히 퓨전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음악들이 수록이 됐었는데 조동익 씨가 작곡한 이 오래된 친구는 보사노바 넘버고요. 네. 보사노바의 나른한 리듬 가운데서 뭐 여러 재즈 장르를 섭렵한 음악인들의 영향이 돋보이는 아주 차분한 곡입니다.
0: 네. 이어서 박학기 씨의 노래.
1: 네. 네. 박학기 씨는 들국화의 최성훈 씨가 기획한 옴니버스 앨범 우리 노래 전시회를 통해서 데뷔한 가수인데요. 우리 노래 전시회에는 김현철 씨가 작곡한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가 담겨 있어요. 음반 데뷔 이전에 주로 신촌과 반배동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예. 박학기 씨의 감수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수는 하덕규 씨였다고 그래요.
0: 아, 신과 춘장.
1: 네. 네. 그래서인지 두 가수 모두 굉장히 서정적인 뭐 음악성을 자랑하고 있고 전에 시인과 촌장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네. 게스트로 또 박학기 씨가 나와서 네, 노래 부르는 그런 공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0: 박학기 씨의 음색은 정말 독보적이잖아요.
1: 그렇죠. 예. 미성이라고만 표현하기 좀
0: 그러니까요.
1: 아쉬운 그런 목소리죠.
0: 그렇게 가나다란 송곳 같은데도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고
1: 네, 따뜻하게 오히려 느껴지고요. 예. 예.
0: 향기로운 추억. 앞서 얘기한 어떤 날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1: 네. 이 노래가 바로 어떤 날에 조동익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0: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날에 오래된 친구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내게 나...

0: 네, 노래 두 곡 들어봤습니다. 어떤 날의 오래된 친구, 그리고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어떤 날의 멤버였던 조동익 씨가 뭐 좋은 노래 많이 만드셨지만
1: 네.
0: 가장 잘 만든 곡이 향기로운 추억 같아요.
1: 그리고 되게 매치가 달렸어요.
0: 예.
1: 가수하고 곡하고.
0: 박학기 씨랑.
1: 예. 예.
0: 좋은 가수에게 딱 맞는 곡을 주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름날의 추억하면 주로 저희 세대는 뭐 친구들과 MT 갔던 혹은 여행 갔던 생각 많이 나잖아요.
1: 그렇죠.
0: 송명아 씨는 주로 여름에 어디에 다니셨습니까? 바다입니까?
1: 산으로 갔습니다.
0: 산으로요? 예. 와, 특이하셨네요.
1: 바다는 빡빡한 그런 느낌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0: 언젠가 대학 때 급작스럽게 지리산으로 갔는데
1: 네.
0: 밤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텐트를 치고 잤단 말이죠. 일어나니까 화음사 경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목탁 소리에 깨서
1: 좋은 자리
0: 화들짝 놀라서 좋은 도망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1: 좋은 자리에 텐트 치셨네요.
0: 예. 아, 이번에도 두 곡이죠?
1: 네. 오석준 씨의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밤 그리고 장필순 씨의 어느새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예, 오석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1: 예, 오석준 씨는 김성호와 유재하의 감성이 함께한 음악인 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싱어송라이터죠.
0: 예. 예,
1: 우리 둘이 함께 있는 밤은 데뷔 앨범 수록곡이고요. 전체적으로 앨범이 락발라드, 포크, 보사노바 여러 음악들이 혼재해 있는데 모든 곡의 가사를 김성호 씨가 썼고 곡은 오석준 씨가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0: 네.
1: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은 김현철 씨의 춘천 가는 기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곡으로 알려져 있죠.
0: 네. 이어서 들어볼 노래가 바로 김현철 씨가 작곡한 노래네요. 장필순의 어느새.
1: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 씨의 초기 작품들은 특히 보사노바 음악들이 많은데요.
0: 네.
1: 장필순 씨의 데뷔 앨범 수록곡 어느새에도 김현철 씨가 만든 보사노바 넘버예요. 장필순 씨는 일찌감치 많은 음악인의 앨범에 코러스로 참여를 했었고 데뷔 앨범이 나올 당시에는 가창력보다 음색으로 청자를 사로잡으면서 뭐 자연 리버브가 걸린 신비로운 음색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0: 네.
1: 김현철 씨가 작곡한 어느새 역시도 그런 장필순 씨의 음색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곡입니다.
0: 네, 정말 명품 음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왠지 그 신비로운 섬 제주도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제주에 네. 지금도 살고 계신가요?
1: 지금도 제주도 살고 계시고
0: 네.
1: 올해 여름 페스티벌 중에 하나에 또 장필순 씨가 페스티벌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어느 페스티벌, 어느 페스티벌이죠?
1: 인천에서 하는 페스티벌.
0: 인천에서.
1: 예.
0: 아, 그렇군요. 머리도 출장 나오시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석준의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장필순의 어느새.

0: 어느새 장필순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우리들이 함께 있는 밤 오석준의 노래였습니다. 송명아의 옛노래 이야기 지금까지 보사노바풍 노래들 들어봤고요. 이번엔 레게풍의 노래들 들어봐야죠.
1: 네.
0: 먼저 레게 음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1: 레게 음악은 1960년대 후반에서 후반에 자메이카에서 탄생한 대중음악이라고 하겠는데요.
0: 네.
1: 반말리의 뭐 No Woman No Cry 같은 노래가 대표적이죠.
0: 네. 반말리.
1: 예, 피처토시 같은 뭐 음악인도 있었고
0: 네.
1: 원래 자메이카의 음악은 그 칼립소라는 음악이 있었어요.
0: 칼립소.
1: 예, 칼립소 예. 음악이 이제 관광객들을
0: 아.
1: 위해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
0: 아.
1: 하는 그런 음악.
0: 멕시코의 마리아치처럼.
1: 예, 그런 음악이었었는데 뭐 해리 벨라폰테의 음악 같은 네. 게 대표적이었었는데
0: 아,
1: 거기서 이제 점점 발전해 가면서 좀 더 독특한 형태로 발전이 되어 왔고 뭐 락스테디라는 장르, 스카라는 장르, 또 레게라는 장르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0: 네.
1: 스카는 기타에서 스카 하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스카거든요.
0: 그래요?
1: 그 요 리듬이 바로 레게의 리듬이죠. 으따 아. 으따 으따 들어가는 레게의 리듬이니까.
0: 듣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치카치카로 들릴 수도 있고.
1: 네. 그 스카는 또 펑크하고 결합돼가지고 스카펑크.
0: 스카펑크.
1: 예, 그래서 그런 그룹들이 나오고요. 예.
0: 그럼 레게는 반말리가 창시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 거의 뭐 창시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예.
1: 그리고 뭐 레게 순교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0: 그렇죠.
1: 예.
0: 자, 그럼 어떤 곡들을 들어볼까요, 먼저?
1: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하고 어미로 씨의 첫사랑 이렇게 두 곡 준비했습니다.
0: 장기들이란 밴드 어떤 팀이었습니까?
1: 장기들 제가 이렇게 음반 가지고 들어왔는데
0: 예, 예.
1: 82년도에 음반 두 장을 발표하고 해체한 그런 밴드고요.
0: 여기 익숙한 얼굴이 있네요.
1: 네, 어미로 씨.
0: 어미로 씨가 여기 멤버였군요.
1: 예, 젊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0: 예.
1: 당시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밴드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국내 최초로 블루스와 레게를 연주한 밴드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0: 예. 그럼 이어서 또 이제 어미노 씨 곡을 또 준비하신 건데.
1: 네.
0: 첫사랑 어떤 곡입니까?
1: 첫사랑 역시도 이 원래는 장기들의 앨범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박종률 씨가 작곡한 곡이었었는데, 장기들의 앨범에서는 작곡한 박종률 씨가 불렀어요.
0: 네.
1: 그런데 어미노 씨의 솔로 앨범에서 다시 어미노 씨의 음성으로 재수록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오늘은 어미노 씨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0: 네,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이게 이제 남궁옥본 씨가 원래 불렀던 거.
1: 그렇습니다.
0: 오리지널이죠.
1: 예. 그런데 예. 가수, 그러니까 작곡가가.
0: 장기들의
1: 다시,
0: 멤버.
1: 예, 다시 부른 버전이 되겠죠.
0: 그렇군요. 어미노의 첫사랑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레게풍의 가요들 두 곡 들어봤는데요. 장기들의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그리고 어미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네, 두 곡 다 이제 어찌 보면 어미노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1: 그렇습니다.
0: 장기들에 속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네. 남궁옥분 씨의 노래로 유명한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가 알고 보니까 장기들 멤버에게 원곡 작곡가가 있었다.
1: 그렇습니다. 예. 박정현 씨는 다른 가수들의 앨범에도 작곡으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뒤에도요.
0: 박동률 씨.
1: 예.
0: 네. 자, 이제 레게풍 음악으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
1: 네.
0: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김중기 씨의 사랑은 가도 추억은 준비했습니다. 번님들에서 독립한 김중기 씨의 91년 솔로 앨범에 수록됐던 곡인데요.
0: 예.
1: 번님들에서는 퍼커션 연주를 담당했었어요.
0: 레게랑 퍼커션 잘 어울리네요.
1: 그렇죠. 사랑의 슬픔이 커다란 히트를 기록한 뒤에 번님들은 멤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두 밴드로 나뉘게 되고
0: 네.
1: 이치현 씨는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0: 아.
1: 그러면서 집시 여인을 히트시키게 되는데 김중기 씨를 주축으로 남은 번님들은 한 장의 앨범을 발표했지만 히트곡을 발표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0: 그럼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까? 번님들이랑.
1: 그러니까 이치현 씨의 번님들은 이치현과 번님들이고
0: 예, 예.
1: 다른 멤버들은 그냥 번님들이고요.
0: 아.
1: 이치현과가 붙은 거죠. 그냥 번님들은 히트곡을 발표하지 못해서 김중기 씨가 솔로로 독립을 하게 됐는데
0: 네.
1: 김중기 씨의 음악 스타일이 레게 스타일이었어요.
0: 아.
1: 원래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음악이요. 번님들에서도
0: 네.
1: 이제 퍼쿠션 담당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집어넣었었고
0: 예.
1: 그래서 솔로 앨범에 보면은 정말 추구하는 음악이 레게였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네. 김준기의 사랑은 가도 추억은 오늘 이 곡을 마지막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송명아 씨 오늘도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레슨 3 불편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운함, 불안, 화, 실망감처럼 통제하기 힘든 감정들을 마주합니다. 이런 불편한 감정 때문에 상대를 회피하거나 관계를 끊기도 하며 때로는 감정을 외면한 채 마음 깊이 눌러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압하거나 피하면 일순간 편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몸이라는 통로를 빌려 두통이나 소화불량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몸의 고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의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는 평소 감정을 억제하거나 표현을 삼키는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하지만 막상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혹시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때문에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하면 상대방은 진작 말했으면 이해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관계는 표현하지 못한 만큼 틈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감정 표현을 어려워할까? 불편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아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요. 내 감정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요. 내 감정을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 없는 관계를 원하기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조심스러워집니다. 특히 어릴 때 감정을 표현했다가 수용받지 못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색한 환경에서 자랐다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적절한 말로 표현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우리 마음이 보내는 가장 진솔한 언어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담고 있으며 타인과의 소통을 잇는 중요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를 숨기거나 외면할수록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 점점 서툴러지고 갈등 속에 숨겨진 마음을 살피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한 부부 상담에서 아내는 나한테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저는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요즘 직장 일이 힘들어서 당신과 감정을 나누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솔한 감정은 마음 안에 머물고 겉도는 대화만 오가니 서로의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가 내 마음을 당연히 읽어주리라 기대하기보다 나의 감정을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해야 오해가 줄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말하지 않는 감정은 상대에게 닿을 수 없기에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내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지인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배우자에게 나 지금 불편해 라고 말했다가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왜 그렇게 짜증을 내라며 오히려 화를 내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지금 혼자 밥 먹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지금은 내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 표현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대화법을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라고 합니다. 나 전달법 4단계. 나 전달법은 상대방에게 원인을 넘기는 너, you 메시지 대신 나, I 메시지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사실 중심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단계, 상대방의 행동, 객관적 사실. 갈등의 원인이 된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이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지 않았을 때, 어제 늦게 들어왔을 때. 2단계,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 서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겪는 구체적인 영향이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의 규칙이 깨지는 것 같았어. 나는 늦게까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 3단계, 나의 감정, 솔직한 표현. 그 영향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답답함을 느꼈어. 그래서 나는 불안하고 초조했어. 4단계, 바람이나 요청, 추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다음부터는 설거지를 바로 해주면 좋겠어. 부탁할게. 앞으로는 늦게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어. 나 전달법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어 관계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강도 조절하기. 감정을 참았다가 말하면 격앙된 상태로 표출되기 쉽습니다. 이때는 잠시 시간을 두고 감정을 고른 후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섞인 태도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어 대화가 원만하게 흘러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소 할 말을 잘 못하고 감내하는 편이라면 일순간 감정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전달하고 싶은 말을 차분히 정리한 뒤 대화에 임하도록 합니다. 이제 감정 조절을 돕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기. 감정이 강렬해질 때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만 집중해도 감정의 파도를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2. 물 한 잔 마시기. 차가운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주의를 전환해 보세요. 의도적으로 주의를 잠시 옮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은 대화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힐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3. 장소 바꾸기. 대화 중인 공간을 잠시 벗어나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풍경을 보며 잠시 기분 전환을 하면 감정적 거리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화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 불편했던 마음을 꺼내는 이유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건강하고 발전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대화 내내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와 같이 긍정적인 바람을 먼저 제시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방어를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 터놓기.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시작.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아왔던 이야기를 막상 꺼내놓으면 상대방도 미처 몰랐던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불편했던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심리적 거리를 두거나 관계의 균형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통입니다. 당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해 나갈 때 비로소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두려움의 장벽을 내려놓고 담담하게, 진솔하게. 선택지는 당신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1: 그 녀석이에요. KBS 오디오북!
2: 역시 범인은 그자였어!
0: 레슨 12.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섬세한 상호작용입니다. 하지만 가끔 대화의 역동이 한쪽으로 기울어 일방적인 독백으로 흐르고 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자신의 말만 쏟아내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소통의 즐거움 대신 정신적인 소진을 겪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는 할 틈도 없네라는 생각과 함께 공허함과 소외감을 남깁니다. 일방적인 대화에서 듣는 역할을 맡는 것은 매우 지치고 무기력한 경험입니다. 만나는 시간 동안 또 나만 들어야 하는 자리라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니 대화의 끝에는 이젠 피하고픈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대화를 독점하는 행위는 듣는 이로 하여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얼마 전 한 내담자는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어쩌다 본인 이야기를 꺼내면 친구는 응, 그래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친구인데도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시간이 많다면서 이젠 거리를 두고 싶다고 합니다. 대화의 불균형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쉽게 일어납니다. 제때 살피지 못하면 그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 빗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쪽만 계속 이야기하면 마주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공간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욕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해냈어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며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제 욕구. 대화를 통제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합니다. 낮은 자존감.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실은 내면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모든 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자신의 말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주제도 나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대화 패턴을 지닌 사람들을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라고 합니다. 이는 사회학자 찰스 더버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타인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중심으로 두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그들의 대화법. 대화형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주제 전환.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빌미 삼아 자신의 이야기로 능숙하게 전환합니다. 상대방. 어제 친구들이랑 새로 생긴 카페 가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더라. 나르시시스트. 아, 카페. 나도 요즘 괜찮은 카페 찾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내가 갔던 카페는 진짜 최고였어. 인테리어도 끝내주고 커피 맛도 예술이더라. 상대방의 경험이 아닌 자신의 경험으로 바로 전환.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생기는 문제를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나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 괜히 말했다가 더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속에서 말은 점점 조심해야 할 위험한 도구가 되는데요. 하지만 말의 부자는 이 전제를 뒤집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말의 기술은 타고난 화술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저자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상당수가 말솜씨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쌓이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 첫 만남과 이별, 회사 생활에서의 매너 있는 말, 안부와 인사 같은 일상의 대화까지 말의 부자는 43가지 상황별 사례를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의 흐름과 힘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합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 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말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법,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연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3번째

0: 귀신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1: 에이, 모르시겠지만 때마침 제가 요 맞은편 한의원의 한의사입니다.
0: 응?
1: 서울의 유명 한방병원에서 5년, 응? 아픈 곳을 척척 맞추고 고치는, 응?
0: 그러고 보니 이놈 우리 고 선생님께 막대했다는 그놈 아니야? 그 싸가지 없는 그놈?
2: 뭐?
1: 아유.
3: 그 말에 할머니 귀신이 들고 있는 과자를 집어던졌다.
2: 그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네 놈이 여기 왜 왔어?
3: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승범은 두 손을 들었다. 남자가 소리쳤다.
0: 아이 왜 오긴요? 고 선생님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환자 빼돌리려고 하는 거지. 말 보세요 보세요. 딱 그거잖아요.
3: 승범은 억울했다.
1: 그거 아닙니다. 아까 못 보셨어요? 제가 신발로 자리세 내는 거?
2: 아유 썩 꺼져! 고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돼 이놈아.
0: 이놈 버릇을 내가 고칠이다. 장유유서가 왜 있는지 평소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 모습에 승범은 입술을 삐죽였다.
1: 아니 새치기 하는 그쪽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0: 입은 살아서 몇 대 맞고 죽는지 보자.
3: 남자 귀신이 벌떡 일어나 소매를 걷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해졌다. 따뜻했던 한약방에 한기가 돌고 남자는 금방이라도 승범을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승범이 공실의 옆을 파고들었다.
4: 그만! 내 손님이야. 고 선생도 인정한 손님이기도 하지.
3: 공실이 손을 들어 그 귀신을 막았다.
0: 아, 손님은 무슨! 아, 그놈이 스파이라고!
4: 분란 조장하면 퇴장시킨다!
3: 공실의 말에 남자 귀신은 더는 달려들지 않았다. 못마땅한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귀신이 혀를 찼다.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에 공실은 과자통을 옆에 놓고 일어났다.
4: 다른 게 먹고 싶어졌어.
0: 에?
3: 승범은 그 뒤를 급히 따라 나섰다. 텅 빈 거리를 걸었다. 건물들 뒤로 펼쳐진 논에서 개구리가 울어댔다. 그들을 지나치는 용달차 전조등이 불 꺼진 가게 안을 훑었다. 그림자가 벽으로 물러났다가 이어지는 어둠에 쓸렸다. 가게와 가게를 잇는 골목에서 길고양이가 나왔다. 공실을 보고 따라오다가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자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들은 가로등을 지나 이곳의 유일한 편의점으로 향했다.
4: 봤다시피 나는 뱃속이 헛헛해서 계속 먹어야 해. 나의 고견을 듣고 싶어?
3: 편의점 안으로 들어선 공실은 보이는 과자마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세 개가 넘어가고 네 개째에 승범은 계산대로 가서 비치된 장바구니를 꺼냈다. 공실의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았다.
1: 대체 얼마나 먹는 거야?
3: 승범은 매대를 한 바퀴 돌고 나서 과자로 가득한 장바구니를 계산대에 놓았다. 계산을 끝낸 승범은 밖으로 나와 공실에게 과자 하나를 꺼내 건넸다. 희죽웃으며 과자를 집어먹는 공실이 큰 조언이랍시고 말했다.
4: 그렇게 막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귀신들이 아니지. 진실성을 보여줘봐.
1: 진실성이요?
4: 한의사 양반, 환자한테 비싼 약 팔 때 어떻게 하나?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지 않아?
1: 진실성이라.
3: 팔아본 지 좀 오래되어 감이 떨어졌다지만 얼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도 같았다. 길 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양이가 공실의 뒤를 따르며 바닥에 떨어지는 과자를 입에 물었다. 한약방으로 돌아온 그들은 불만스럽게 쳐다보는 귀신들 사이로 갔다. 승범은 든든한 공실의 옆에서 목을 가다듬고 말했다.
1: 제가 지난날 고 사장님께 그러한 결례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저 완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리세를 받으시고 이곳에 남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그렇게 나쁜 놈 아닙니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대신 제가 여러분들의 한을 싼 값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치료 한 건당 사람 다섯, 어떻습니까?
2: 용서했으면 자리세를 받았을까?
5: 저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거지.
3: 거짓과 진실을 적당히 섞어내놓은 대안이 비웃음으로 전락해버렸다. 파격적인 제안에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도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화가 치밀었다.
1: 아니, 대체 뭐가 필요한데 그렇게들 튕기는 겁니까?
3: 승범의 말에 남자 귀신이 몸을 벌떡 일으켰다. 몸을 앞으로 하며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자세를 취했다. 순식간에 그 주위가 검게 물들었다.
5: 뭐가 필요하냐고? 너의 그 신선한 육체!
3: 승범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내젓는 공실의 뒤로 가서 숨었다. 그를 비웃는 소리가 한약방 벽을 넘었다.
6: 아, 진짜.

0: 8. 귀신의 한. 온화한 밤바람이 불면 도시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고 낮과 같은 밤부터 아침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거리를 활보했다. 그러나 승범이 사는 이곳은 달랐다. 해가 떨어지기 전부터 사람들은 마을을 순환하는 하루에 몇 대 안 되는 버스를 타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았으며 가로등은 최소한으로 불을 밝혔다. 술 취해 휘청거리는 이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시내를 벗어나는 도로는 이미 어둠에 먹혔다. 여기에 온 지 두 달이 다 되어가지만 승범은 이 풍경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무슨 일에선지 한의원에 환자가 오기 시작했다. 사람 환자가. 지난 방앗간 사장과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동네방네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났을 텐데 오히려 늘었다. 정미가 그들에게 공짜로 파스라도 하나 더 붙이고 물리치료도 더해주어서일까? 평소보다 더 기합이 들어간 정미의 모습에 조금 짜증이 났다. 우화로 내려올 때 고생쯤은 각오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해결할 일이었지 정미가 짊어질 책임은 아니었다.
1: 좀만 기다려봐요.
2: 뭘요?
1: 내가 조만간 큰 거 한 방 해내면 우린 곧 부자가 될 거예요.
2: 성실하게 일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1: 그걸로는 한참이나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0: 그러고선 승범은 퇴근하라는 말과 함께 한약방으로 달려갔다. 세상에 만만한 일이란 건 없다. 큰 거 한 방을 위해서 승범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수정의 눈치를 이겨내면서 뻔뻔하게 귀신 치료수를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노력했다. 남들이 뒤에서 자신에게 무어라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저들이 한의원에 와서 뭘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보다 눈앞의 대출이자가 더 무섭기도 했다.

0: 그로부터 며칠 뒤 승범은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한약방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토요일 밤이었고 조금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였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지나는데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그곳에 정미가 있었다. 승범보다 일찍 퇴근했던 그녀는 잡화점에 매대를 정리 중이었다.
1: 어? 뭐 하는 거지?
0: 사장님이랑 친해졌는지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깔깔 웃었다. 가게 문을 닫고 손을 흔들며 나온 정미는 이내 그 맞은편 옷가게로가 주인이 내놨던 옷걸이를 가게 안으로 가지고 가는 걸 도왔다.
2: 안녕히 계세요. 퇴근 잘하시고 허리 아프시면 저희 한의원 오세요. 침 맞으면 금방 나을 거 괜히 귀찮다고 참지 마시고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3: 알았어. 내일 쉰다니까 월요일에 제일 먼저 나 예약해줘.
2: 원래 시작할 땐 예약 안 받는데 사장님이니까 특별히 예약해드릴게요.
3: 고마워.
4: 에이, 저 이간호사, 이거 가져가.
0: 불 꺼진 과일 가게에서 사장님이 나와 정미에게 봉지를 건넸다.
2: 아, 사장님, 뭘 이런 걸 주시고 그래요?
4: 아유, 단골한테 서비스, 서비스.
2: 어머, 자두네? 맛있겠다.
4: 그치?
2: 감사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잘 먹겠습니다.
4: 그래, 그래. 조심히 들어가고.
2: 네.
0: 승범은 냉장고에 잔뜩 들어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떠올렸다. 그제야 정미가 일찍 퇴근하면 뭘 하는지 깨달았다. 매일 그녀가 하는 일 없이 피곤하다고 중얼거릴 때면 가서 전단지라도 돌리라고 타박했던 승범이었다. 자신은 한약방에서 스파이젯 한다고 매일 가서 앉아 공실과 농땡이 피우고 있을 때 정미는 가게를 돌며 그들의 일을 돕고 있었다. 한의원 살리겠다고. 너무도 현실적으로. 뭘 믿으라고.

0: 원장님이 좋아하잖아.
1: 그렇게 얘기하며 앞서갔던 정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깔깔거리며 웃었다.
2: 아, 갑자기 왜 웃어요?
0: 아니 갑자기 옛날 생각나서요. 우리 처음 만나서 회식할 때였나? 기억나요? 2차 때 과일 안주가 나왔잖아요. 청포도 몇 개 집어서 먹었는데 너무 셔서 버리기도 아까워서 옆에 앉은 김쌤 앞접시에 슬쩍 놨는데 그걸 맛있게 드셨었잖아.
2: 그랬나?
1: 승범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정미가 이어 말했다.
0: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1: 가로등의 주황빛 불빛 아래서 해사하게 웃는 정미를 승범은 멍하게 바라봤다. 정미가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다.
3: 아, 배고프다.
1: 승범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
2: 가요. 이쌤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 테니까.
3: 진짜요?
1: 승범이 말하자 앞서던 정미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를 간지렸다. 가슴 안쪽이 따끔거렸다.

0: 얇은 커튼이 쳐진 창이 어스레하게 빛났다. 반쯤 연 창문에 바람이 들어 커튼이 흔들렸다. 그 너머에서 검은 형체가 방 안을 기웃거렸다. 침대 위에 엎드렸던 승범이 몸을 들썩였다. 모로 누워 고개를 들었다. 열린 창문을 봤다. 전날 잠이 들기 전까지는 더웠는데 새벽이 되니 추웠다. 가서 닫자니 귀찮았다.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숨을 고르다가 이불을 걷어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다. 잘 떠지지 않는 눈을 끔뻑였다. 흔들리는 커튼 자락이 눈에 밟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가운 방바닥에 발을 대고 몸서리를 쳤다. 눈을 반쯤 뜬 상태로 이불을 어깨에 걸쳤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걷었다. 몇 안 되는 회백색의 건물 너머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산이 보였다. 축축한 바람에 코를 훌쩍이던 승범은 창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허연 얼굴이 그의 귓가에서 속삭였다.
1: 다시 자려고.
0: 화들짝 놀란 승범이 그 자리에서 펄쩍 뛰다가 이불을 밟고 뒤로 나자빠졌다. 잠이 싹 달아난 눈으로 앞에선 공시를 봤다. 넘어진 승범을 보고 그녀가 키득거렸다.
2: 아이씨, 갑자기 뭐예요?
1: 아이, 지금이 잘 때인가?
0: 공실은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2: 남의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 실례라고요.
0: 이불을 걷어내며 승범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끙 소리가 절로 났다.
1: 아유, 그건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했단 말이야. 갑자기 고선생이 나갈 채비를 하잖아.
2: 아, 오늘 한약방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마실이라도 나가나 보죠.
1: 이렇게 둔해서야? 아니, 남의 기술 훔치려고 하는 것도 눈치가 있어야 해먹는 거지.
2: 에?
1: 고선생이 만나서 수다 떨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
2: 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요?
1: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
0: 승범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셔츠를 걸쳤다. 화장실로 가다가 쫓아 들어오려는 공시를 째려봤다. 대충 세수를 한 승범은 바지와 양말을 신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선 일찍 일어난 정미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 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를 붙잡았다. 그 옆에서 이를

0: 많이 쳐다보고 있던 공실이 물었다.
1: 어머, 이게 무슨 회개한 동작이고?
2: 벌써 일어났어요? 응?
0: 승범의 등장에 정미가 자세를 풀지 않고 물었다.
1: 저게 가능한 몸짓인가?
3: 소설 극장 대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김봄
0: 1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 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사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5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5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5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해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해에서 서풍이 초속 9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를 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를 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를 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오전 남서의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로 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를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8에서 18m를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를 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5m를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를 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9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를 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를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를 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를 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15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를 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서해

해서 북서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5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남서에서 풍이 초속 9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규슈해. 남서에서 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다음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995헥토파스칼, 기온은 22.6도. 평양 남서풍 2m, 995헥토파스칼, 24.5도. 백령도 서풍 3.5m, 996헥토파스칼, 23.4도. 세주 북풍 3m, 996헥토파스칼, 23.4도. 서울 남서풍 5m, 997헥토파스칼, 24.5도. 인천 남서풍 4.5m, 997헥토파스칼, 24.3도. 서산 남서풍 6m, 997헥토파스칼, 24.3도. 서산 남서풍 6m, 999헥토파스칼, 25.7도. 목포 남서풍 5.5m, 1003헥토파스칼, 26도. 여수 남서풍 8.5m, 1003헥토파스칼, 26도. 제주 남서풍 7.5m, 1003헥토파스칼, 28.8도. 서귀포 서풍 2.5m, 1006헥토파스칼, 26.4도. 통영 남서풍 4m, 1002헥토파스칼, 25.5도. 부산 남서풍 8.5m, 1002헥토파스칼, 26.3도. 포항 남서풍 4m, 998헥토파스칼, 29.7도. 울릉도 남서풍 8m, 998헥토파스칼, 24.6도. 울진 남서풍 3m, 996헥토파스칼, 20도. 동해 북풍 1m, 995헥토파스칼, 23.7도. 강릉 북동풍 1.5m, 993헥토파스칼, 26.3도. 속초 남동풍 3m, 992헥토파스칼, 23.4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남풍 5m, 1010헥토파스칼, 28.4도. 나하 남서풍 3.5m, 1011헥토파스칼, 26.5도. 미나미다이토섬 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7.3도. 나세 남풍 1m, 1010헥토파스칼, 26.1도. 가고시마 남서풍 2m, 1900헥토파스칼, 28.2도. 후쿠오카 남풍 5m, 1006헥토파스칼, 30도. 이즈하라 남풍 8m, 1004헥토파스칼, 28도. 사이고 남서풍 5m, 1003헥토파스칼, 27.5도. 마스에 북동풍 1m, 1004헥토파스칼, 27.1도. 시미즈 북서풍 2m, 1006헥토파스칼, 26.8도. 시오노미사키 곶 남서풍 3m, 1006헥토파스칼, 27도. 오사카 남서풍 1m, 1005헥토파스칼, 28.7도. 와섬 남서풍 3m, 1004헥토파스칼, 25.3도. 아오모리 남서풍 5m, 1002헥토파스칼, 27.2도. 사포로 남동풍 4m, 1001헥토파스칼, 23.4도. 왓카나이 남동풍 3.5m, 1001헥토파스칼, 22.5도. 넴부로 남동풍 3.5m, 1004헥토파스칼, 17.1도. 센다이 남동풍 1.5m, 1005헥토파스칼, 24.9도. 도쿄 남풍 3m, 1005헥토파스칼, 26.6도. 하치오섬 남서풍 2m, 1007헥토파스칼, 25.2도. 지치산 북동풍 1.5m, 1006헥토파스칼, 27.2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대치해 남동풍 1m, 997헥토파스칼, 19.5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9m, 994헥토파스칼, 21.4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현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2도, 현재 습도는 97%. 오늘 서울적 해뜨는 시각은 5시 2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0시 40분에 한강 유역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광명시와 시흥시, 구로구에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 95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한 비바람에 나뭇가지 등 외부 물체가 전선 설비와 접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2시간여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양천구 신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폭우로 전력 차단기가 고장나 150여 세대가 50분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 등 건물 93채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많은 비가 예보되자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가운데 관심의 윗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인상된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730원을, 경영계는 1,700원을 제시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 27명 중 노동자 위원한 11표, 사용자 위원한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론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한 의원은 어제 의원총회 이후 KBS에 법사위 의원 쪽에서는 보안수사권 존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으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당론이라고 하기에 당론이 아닌 걸 왜 당론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가 지난 3월 논의에서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의총 논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권 주자 중에는 고민정 의원이 의총에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나흘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이후 두 번째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 동안 업무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첫 업무 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점검하고 취임 2년차 역점 과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광주를 찾아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저녁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열리는 6.3 참정권 박탈 사태 관련 집회를 찾아 특검 도입과 재선거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해당됩니다. 현재는 지점당 월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1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겁니다. 내일까지 실행되는 대출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에는 30에서 80mm, 전남 광주에 20에서 6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의 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경계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노인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예방은 물론 조기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365가 마련한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오늘과 내일 이틀간 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졸중과 두통, 또 치매와 말초신경 질환까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첫날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졸중과 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신경과학연맹이 제정한 세계뇌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우리가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해서는 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 특히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 건강의 중요성 관심이 이제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인류의 뇌 건강 증진 또 뇌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0: 네.
1: 뇌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고요. 우리나라의 뇌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신경과학회에서도
0: 네.
1: 이에 발맞춰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신경계 질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뇌부터 척수, 말초, 신경, 근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뇌, 척수, 말초, 신경, 근육까지 신경계가 참 복잡하네요. 그런
1: 네,
0: 만큼 여러 질환들이 우리 삶의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우리 신경계에는 매우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신경계 질환의 중요성은 뭐 예를 들어 뇌졸중, 치매, 네. 또 흔히 알려진 루게릭병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운동, 감각, 언어, 인지, 기억, 수면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곳이 신경계인데요.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표적인 뇌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게 뇌졸중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뇌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0: 네. 근데 뇌졸중은요, 이름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이 질환에서 증이 아니라 중으로 끝나거든요. 뇌졸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뇌졸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저도 학생 때 한때는
0: 예.
1: 증으로 잘못 알고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풀이를 찾아보시면
0: 네.
1: 가운데라는 말 말고도 맞다, 마치다 예,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0: 네.
1: 명중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쓸 때 그 중이 바로 그런 뜻풀이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맞아서 쓰러지는 병이다. 이런 의미로 뇌졸중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름에 질환의 특성이 있는 거군요. 뇌가 졸지에 중단됐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뇌졸중은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0: 네.
1: 혈관 문제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 장애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병이죠. 네.
0: 그렇게 뇌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뇌가 망가지는 건 혈관의 문제인 건가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뇌졸중은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0: 네.
1: 뇌혈관에 문제가 쌓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거나 또는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0: 뇌세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혈액의 흐름이 잘 가지 않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이 뇌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오로지 포도당만 사용하고 네. 또 이 포도당을 저장할 능력과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혈액이 차단돼서 포도당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그 즉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예, 정확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네. 예, 경기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있듯이 네. 뇌졸중도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걱정하는 건 후유증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쓰러져서 갑자기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뇌졸중 증상은 뭐 아주 다양하지만 네. 가장 대표적 증상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세포는 아직 의료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0: 네.
1: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굳이 따지자면 뇌경색과 뇌출혈 어느 쪽이 더 많고 더 위험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1: 아,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0: 네.
1: 다만 3, 40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50% 이상 더 많았거든요. 네. 지금은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7대 3 내지 8대 2 비율로 네. 뇌경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뇌경색은요, 일상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태, 뇌출혈은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 여기거든요. 맞습니까?
1: 예, 뭐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네. 뭐 이것도 물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혈관 관리를 잘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서 즉 네. 예방을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또 사망 위험이나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뇌출혈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1: 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증상이 더 심하고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 빈도는 뇌경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그중에서 뇌출혈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자체적으로 지혈작용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안 되나 봐요.
1: 우리 몸 곳곳에 어느 정도의 자체 지혈 기능, 지혈작용이 있는 건 맞죠. 근데 뇌출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출혈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이 뇌가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일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갈수록 그런 걱정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1: 예, 특히 대부분 물어보면 가족력 때문에 또는 뭐 만성적인 두통,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통이나 가족력은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후천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뇌졸중은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쓰러지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1: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0: 네.
1: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이거든요.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일과성 뇌허혈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막히면 안 풀릴 위험도 높거든요. 즉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멀쩡하다 해도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0: 또 막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조증상이 발생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뇌졸중이 온다는 말은 맞는 얘기네요.
1: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강조했듯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응급으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0: 그런데요, 전조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1: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또 증상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세포는 뭐 강조했듯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손상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가도 검사하면 진단이 가능한가요? 증상이 있을 때 오라고 할까 봐 망설여진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1: 증상이 또 생겨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늦은 경우이죠.
0: 그렇군요.
1: 네. 지금 증상이 없어도 이제 지금 아까 있었던 좀 전에 있었던 증상이 뇌졸중으로 의심된다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시행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0: 그런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네. 참 뇌세포에 피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뇌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면서요?
1: 네, 제가 보통 설명할 때 뇌 혈관은 일종의 나뭇가지 혹은 도로망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따라서 특정 가지 혹은 특정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뇌손상만 생기게 되죠.
0: 그래서 검사를 하면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요즘은 영상 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은 거의 99% 이상 정확한 진단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1: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네. 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흔히들 마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입 주변이 저리거나 말을 버벅거리거나 또 한쪽 눈만 안 보인다. 심지어는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 이런 뇌졸중 증상도 있습니다.
0: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한쪽만 마비되고 말을 못한다거나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결국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되냐 또 우리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혹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부분 어느 부위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국소적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시죠?
1: 당연하죠. 뭐 환자한테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은 각성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가 여기 장소나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또 그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등이 있는지를 진찰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힘들면 보호자, 목격자 이런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0: 또 보호자나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들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랄까요? 검사 전에도 꼭 확인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1번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고요. 그래서 쓰러질 때 또는 쓰러진 걸 발견한 시간이 몇 시냐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0: 네.
1: 적절한 치료 선택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앓고 계셨던 질병 또는 먹고 계셨던 약물에 대한 것도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0: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CT를 찍나요?
1: 뭐 대부분 CT를 찍지만 사실 CT냐 MRI냐 중요한 건 아니고요.
0: 네.
1: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 많은 병원이 CT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경색이냐 출혈이냐 그것부터 구분하는 것이 진단 과정의 시작입니다.
0: 시술적 치료가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1: 예, 아까 환자분한테 정보를 얻을 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0: 네.
1: 우리 뇌경색의 경우에는 그 발병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 이내면은 약물로 뚫는 약제를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약할 수도 있고요. 시술로 뚫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12시간 이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통 시행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12시간을 넘어서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세인데
0: 네.
1: 다만 이 시술 자체가 아주 어렵고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네. 그 시간 내에 오셨다고 다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시술을 받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신기하던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물론이죠. 뭐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술로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오셔서 치료 결과만 좋다면은 혼수 상태 완전 반신마비로 오셨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되도록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1: 예.
0: 뇌졸중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만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서서히 문제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1: 이게 바로 제가 뇌졸중 걱정하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병인데요.
0: 네.
1: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문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0: 네.
1: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따라서 뇌졸중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건강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라.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뭐 앞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고혈압 때문인지 뇌졸중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 네.
1: 계절에 따른 뇌졸중 위험의 차이는 논란이 좀 있어요.
0: 네.
1: 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0: 네.
1: 그러면 혈압이 평소보다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뇌출혈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또 혈관의 문제가 뇌졸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도 그렇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네.
1: 우리가 이제 가족력 걱정을 하시는데 가족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20%도 채 안 되고요.
0: 네.
1: 후천적 요인, 특히 고혈압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당뇨, 콜레스테롤, 네. 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각기 한 15%, 30%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0: 그럼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그만큼 뇌졸중 위험도 낮아지는 건가요?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1: 물론이죠.
0: 네.
1: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관리를 잘한 경우와 제대로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0: 네.
1: 그거는 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 듯이
0: 네.
1: 관리만 잘하시면 뇌졸중 위험과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0: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뇌졸중에 대한 말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1: 뭐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강조를 하자면
0: 네.
1: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나쁜 생활습관, 허술한 건강관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뇌졸중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자꾸 병원 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0: 예.
1: 본인의 생활습관, 건강관리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뇌졸중 증상을 잘 기억하셔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진료를 꼭 받으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0: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전조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0: 네.
1: 하나는 갑자기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좌우로 돼 있잖아요.
0: 네.
1: 거기에서 비대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팔다리만 못 쓴다.
0: 네.
1: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안면마비로 입이 비뚤어진다. 한쪽 눈만 안 보인다.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0: 네.
1: 그 외에도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에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0: 네.
1: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주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죠. 두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이제 뇌졸중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두통으로 함께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으로 지적되는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은 만성 질환일까요? 편두통을 얘기할 때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알듯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편두통.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두통과 편두통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구분해야죠.
0: 네.
1: 구분할 좀 다른 병이고요. 아주 이제 특별치, 그러니까 표적치료제가 있어서.

0: 편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 그런데요,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만이 편두통인 건 아니라면서요?
0: 네네. 그게 이제 조금 그 한자를 쓰시는 저기 나라에서는 조금 헷갈리, 막 해가지고 혼돈이 늦고 진단을 쓰게 되는데요.
1: 네.
0: 원래 이제 편통이란 게 한쪽 머리 아픈 두통으로 시작은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헤미크레니온이라고 한쪽 머리의 아픔 뭐 그렇게 됐는데 이 점점 지나고 가면서 반복적인 심한 두통으로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떨어져가지고 영어로 이제 뭐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돼서 이제 헤미크레니온에서 마이그레인이 돼가지고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동의보감에서도 편통을 봤더니 진짜 한쪽 머리만 아픈 걸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겠냐. 당연히 있고 귀골두통이나 담골두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에서도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오해가 늦게 진단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겠어요.
0: 네네.
1: 증상이 좀 복합적이고 다양하네요.
0: 네. 다양하죠. 제일 중요한 증상은 이제 편통은 머리만 아픈 건 아니고요. 대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쪼기 미식거리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체했다, 울렁거린다, 메스꺼린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멀미했을 때 머리 아프다 그런 증세가 있으면 그게 편통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이라도 이제 뭐 어떤 때는 띵하게 아프고 어떤 때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다 편두통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편통에 준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1: 편두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0: 네.
1: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0: 아주 강력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편통 가족력이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나 형제간.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편통 있고 우리 딸도 편통 있고 가장 강력한 유전력이 강력한 병 중에 하나죠.
1: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0: 네.
1: 편두통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도 맞나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편통이란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6에서 10%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힘들어서 생기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서구화 안 돼 있는 뭐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파라이남의 원주민도 똑같이 아픈 그런 것들이 인간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아프게 되어 있는 병인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조절해야 잘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세상이 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완치라고 할 수 없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거네요.
0: 네네네.
1: 참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요.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인데요.
0: 네.
1: 어쨌든 편두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참 고약한 질환인가 봐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편통이 되게 한번 아프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일을 못하고 저기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편통이 한 남성보다 4배가 많고 특히 이제 생리 때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리 때 고생을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편통에 의한 거고 또 편통은 또 꼭 생리뿐만 아니라 다른 때 머리 아픈 게 한 2, 3일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일할 것 중에 2, 3일을 일을 못하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구의 전체 인구 10%가 되니까.
1: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신경학적으로 또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발작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주기적인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증상은 대표적인 게 쏙 미식거린 것뿐만 아니라 두통 있을 때 통증, 그다음에 빛과 소리에 민감함, 그리고 때때로는 어지러움,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자율신경계 증상으로서는 식은땀 난다든지, 그 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0: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편두통을 알고 나면 증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를 네. 때는 증상이 있어도 편두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 저도 편통이 있는데 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편통을 알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 그러셨군요.
1: 처음에 변성을 하고 네. 이제 버스 타고 외갓집을 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산이 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어지럽고 막 다 토하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양쪽이 아프니까 편통이라 생각을 못했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편통이라고 알게 된 거는 대학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늦게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0: 심한 두통은 기본이고 빛, 소리, 냄새에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환경이나 냄새가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1: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하나는 두통이 있을 때 빛과 소리에 과민하고 평소에도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통의 유발인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감각 과민인데 평소에도 감각 과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발이 되고 두통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그런 거 되는 거죠. 빛과 소리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무대에다가 빛을 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발이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 어릴 때도 옛날 포목점에 지나가면 그 이상한 화학약품 냄새나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향수를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도 생기고 일을 늦게 자도 생기고 과식을 해도 생기고 야식을 해도 생기고 어떤 특정 음식 예를 들면 튀김 음식 먹고 생기는 사람들 뭐 향미가 너무 향신료 강한 음식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민한 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코가 과민하다 뭐 그래서 그 냄새가 과민하다 그래서 뭐 개처럼 코를 안 만다 개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놀리고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0: 참 교수님도 편두통을 경험하시니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 네네.
0: 환자들이 위로가 좀 되겠어요.
1: 네네.
0: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 건데 일상은 물론 정신건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인간관계나 업무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빛과 소리, 냄새에 의한 거 그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은 두통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가만히 있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특히 소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소녀들이 이제 막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많이 아픈데 막 꾀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싫은데 사실은 꾀병이면 일정하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0: 그렇죠.
1: 네. 일정하게 아프는 것도 사실은 많은 노력이 되는데 사실 꾀병이 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업무관계에서 힘들게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편통이 있는 사람들이 잠을 깊이 못 자고 약간 긴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0: 증상에서 빛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햇빛이 네네. 편두통을 유발하는 건가요?
1: 빛에 대해서 예민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 햇빛이 편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큰 챙이 긴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들으시면 이해를 안 되시면 놀라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분이 검은 바지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신발을 신고 다리를 까딱거리면 편통이 유발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느 섬에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보도 블록이 쫙 깔려 있는데 체크 무늬가 있었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이제 예민한데요.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하여튼 변성에서 그만

0: 만큼 편성인 사람들은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1: 네. 그렇게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한 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0: 뇌가 과민한 뇌를 가지고 돼 있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과민한 뇌를 이제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는 한 남성은 3%, 여성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자극을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그럼 계절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0: 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갑자기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더워지는 것, 그다음에 요즘처럼 비가 오게 되면 두통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과민하게 네네.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0: 네네.
1: 스스로 언제 편두통이 심해지는지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늦게 잔다든지. 그다음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전체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3배나 많은데
1: 네.
0: 생리 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편두통으로 네네. 고생하는 분들은 다른 여러 증상들도 힘들지만 수면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네.
1: 잠이 부족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악순환이지 않을까요?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면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고 사실 제가 저도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도 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일종의 인지 행동 치료라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누우면 앉아도 된다는 것들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일종의 인지를 하게 되는 인지 행동 치료도 중요한 불면증 치료가 되는 거죠.
1: 우리 뇌가 좀 과민해서 나타나는 게 두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1: 확실한 원인이 없다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0: 예.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MRI 찍었더니 정상이더라. 의사들은 정상이다. 근데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리라든지 뭐 기능적 MRI를 찍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진료에는 널리 쓰이진 않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민한 뇌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없진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1: 편두통이 개인차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네.
0: 가끔 아픈 걸 타파 편두통, 그러니까 간헐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예방약만 먹고 있으면 되고 아플 때 먹는 약만 만성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절반 이상 아픈 분들이 계세요.
1: 네.
0: 만성 편두통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편두통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때 두통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1: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생활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 외에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다양한가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편두통 특이 약물들이 있습니다. 트립탄이라고 있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아플 때 먹는 것들. 이제 그분은 한 달에 한 4, 5번 아픈 경우에는 그 약만 드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약 먹고 월등히 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한 하루를 일 못하고 고통을 시달리는데 한 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마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만성 편두통 경우에서 매일 약을 먹어서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편통 특이 물질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알게 돼가지고 그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월등하게 두통이 기존의 예방약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1: 편두통에 처방되는 약물은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면 약의 용량을 늘리나요? 보톡스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고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네. 용량을 늘리고 조절을 해야죠.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기 아플 때 먹는 약은 목표는 2시간 내에 완전 소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치료라 그래가지고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혹은 보톡스를 치료를 해서 한 달에 4번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1: 보톡스는 머리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0: 예, 맞습니다. 보톡스를 머리 안에 하면 이제 흔히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팽팽하게 시키지 않나 미용이냐고 하게 되는데요. 보톡스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한증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에도 쓰이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가.
1: 아하.
0: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맞게 되는데 두피에 맞으면 한 3개월간 두통이 현저히 좋아지게 되고 있고요. 근육 마비가 이제 얼굴에 안면도 일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뭐 부작용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1: 그런데요. 편두통을 어릴 때부터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0: 네.
1: 치료로 약을 먹어도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네. 다른가요? 꾀병으로 그렇죠. 오해받는 그렇죠.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대굴대굴 예. 구르기도 하고 편차가 크던데요.
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픈 것도 있고 집사람이 이제 소아과이던데
1: 네.
0: 제가 결혼하고 나서 편통 앓고 떼굴떼굴 구른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항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적치료제가 CGRP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편통 특이 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1: 네.
0: 뭐 기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0: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이 편두통에 대해서는 참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심한 네네.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변의 네네. 이해도 필요하겠어요.
0: 예, 그렇죠.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일정하게 아픈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아프고 특히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거는 거의 편통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약 안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데요. 약 안 먹고 버티게 되면 통증은 앓으면 앓을수록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줘야 더 통증을 그러니까 고생을 줄이게 되고 우리의 신경계도 통증에 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야만 통증을 덜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1: 편두통의 지속 시간은 긴가요?
0: 지속 시간은 이제 동양인이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4에서 7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런 분들은 4시간 이하인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동양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개연 편통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은 편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1: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편두통의 네네. 증상이 지나고 나면 환자들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맞습니다. 축 처지기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식욕이 좀 오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단 거 짠 거를 좀 찾게 되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오히려.
1: 참 오늘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편두통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아 예. 편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미식거리고 가끔은 속이 미치는 편통이다. 그다음에 앓지 말고 빨리 치료받는 게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 그다음에 운동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이제 더 세지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올리셔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월등히 좋아지는. 저는 이제 네. 항체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1: 아,
0: 간헐적으로 예. 맞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두통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1: 네.
0: 그래서 새로운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모두 난 아니고 뭐 저희 환자도 안 듣는 환자가 있지만
1: 네.
0: 뭐 이러한 치료를 저기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 네. 편두통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편두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한 말씀 주세요.
0: 편두통은 주위에 이제 인식 개선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고
1: 네.
0: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주 두통으로 있는 분들 대부분 편두통인 경우가 많은데
1: 네.
0: 좀 예민하신 또 다른 우리의 인류 집단 중에 하나인 부분이시거든요.
1: 그러니까 네.
0: 그래서 예민하고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화력 깊은 분들이시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당당한 우리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1: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편두통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치매와 말초 신경 질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15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에 5에서 20mm, 전북에 5에서 40mm, 대구와 경북에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도에 5에서 1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아침 출근길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충남 내륙, 경남권 해안,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간판과 비닐하우스 등 실외 시설물을 점검하고 낙하물과 쓰러지는 나무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해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전국이 27도에서 36도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상권 일부,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경북권은 35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충북, 경상권,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겠으나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충청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북과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는 30에서 80mm, 대전, 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대구, 경북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과역 좋음수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에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9도, 인천 28도, 수원 28도, 파주 30도. 강원 영서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8도, 춘천 28도, 원주 27도, 대관령 25도. 강원 영동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3도, 강릉 34도, 동해 33도.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청주 30도, 충주 28도, 대전 30도, 세종 29도, 전원 29도, 보령 28도.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0도, 군산 29도, 광주 32도, 목포 30도, 여수 31도, 순천 31도.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5도, 포항 36도, 안동 34도, 부산 31도, 울산 34도, 진주 33도입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낮 기온 33도.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 30도입니다. 서해오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입니다. 북한 지역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28도, 신의주 31도, 개성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보에 담당한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4도, 현재 습도는 98%. 오늘 서울 지역에 뜨는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큰 폭우로 수도권 곳곳에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줄기는 약해졌지만 전국적으로 강풍은 계속 불겠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고 투자 협정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나흘째 이어졌습니다.
0: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오른 액수입니다.
1: 월드컵 4강전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2-0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전 승자와 맞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대가 밤새 중부와 호남에 거센 비를 뿌렸습니다. 현재 호우특보는 해제됐지만 방심하기엔 이릅니다.
1: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 풍랑도 거센 상황인데요. 박수현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지금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비바람 상황 어떻습니까?
2: 네, 이 시각 강릉 모습을 보면 비는 잦아들었지만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에는 최대 1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인천 강화에는 시간당 56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과 경북에 5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강풍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과 경기 서해안, 동해안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포항은 36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호남과 제주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밤에는 충청과 경남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 간밤에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전기시설이 피해를 입어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크고 작은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3: 완전히 암흑으로 뒤덮인 동네. 길가의 가로등과 신호등도 불이 꺼졌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10분쯤. 습한 날씨 속에 950여 세대가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4: 일단은 가장 불편한 게 더위고 에어컨이 동작 안 하니까. 저희 밑에 집 거주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뭐 불 켤 것도 없어서 초 하나 켜고 있습니다.
3: 한국전력은 강한 비바람에 나뭇가지 등 외부 물체가 전선 설비와 접촉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도 폭우로 쓰러진 나무가 고압 전선을 덮치면서 970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세대는 복구 조치가 됐지만 170여 세대는 아직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구청의 벌목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복구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신정동과 개포동에서도 정전이 잇따르는 등 밤새 수도권 곳곳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대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청계천과 도림천 등 29개 하천은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발령됐던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 홍수주의보는 오늘 새벽 1시 반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화물선에 20% 통행료를 받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 말을 또 바꿨습니다.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의 대미 투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해협을 지키는 주체는 미국일 테지만 대가는 필요하다며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5: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받겠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중동 국가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그러자 통행료 대신 중동 국가들과 투자 협정을 맺겠다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중동 동맹국 지도자들이 해결해달라는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6: 그들은 기록적인 금액으로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수용할 만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행료가 없습니다. 저는 통행료라는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5: 것은 불공평하다며 또 다른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둘러싼 불안정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6: 누구를 위해 보호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5: 완화한 걸 후회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자신은 이란에 기회를 주고 싶었다 했습니다. 또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며 먼저 공격했다. 큰 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양측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것을 이란 책임으로 돌리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측엔 시리아, 레바논 등에서 군을 철수하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물밑에서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긴장감은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조금 전인 우리 시각 오전 5시를 기해서 이란을 겨냥한 미군의 해상 봉쇄 조치가 시작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이란의 해안 도시들도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반격했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7: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현지 시각 14일 부쉐르와 반다르 아바스, 게슘선 등 주요 해안 도시들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역 가문인 반다르 아바스에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현지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반다르 아바스 인근 민가가 피격돼 일가족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상 봉쇄를 앞두고 이란의 항구와 해안 군사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미군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 이란 혁명수비대는 나스르 이 작전 2차 공격에서 바레인 내 무기 지원 창고와 위성통신센터, 미국 숙소 건물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7: 쿠웨이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으로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며 민간시설까지 공격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레인은 다수의 이란발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각 오늘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를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선적과 관계없이 이란 항구와 원유 터미널을 이용하면 봉쇄 대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어제 하루 선박 세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는 등 민간 선박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0: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는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으로 국제유가가 그나마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반도체주 상승

0: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1: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달에 비해 0.4% 내렸습니다.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가 하락한 건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국제 유가가 급락한 덕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달 대비 5.7% 하락했고 휘발유 가격은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인 3월엔 전달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9%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아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 대비 0%, 전년 대비 2.6%를 기록하며 5월 수치보다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던 최근의 추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당장 이달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금리 선물 시장의 전망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 등 시장 금리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 재개로 국제 유가가 전날 10% 가까이 오른 데 이어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회 증언에 나선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2: 우리 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은 지속적인 높은 물가 상승률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1: 10% 넘게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협상에도 합의에는 실패했고 결국 투표로 결정됐는데요. 사실상 동결 수준이다. 또 부담이 더 커졌다며 노사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노사의 줄다리기 끝에 결정된 2027년도 최저임금은 1,700원입니다. 올해 1,320원보다 3.7% 오른 액수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했고 30원까지 격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고 결국 투표로 결정됐습니다. 직전보다 인상폭이 커졌지만 고물가 속 최저임금 수준으론 기본적 생계조차 쉽지 않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박기영 씨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5만원가량 높은 22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2인 가족 생계를 꾸리기 빠듯합니다. 박 씨의 가계부, 자녀 학원비, 대출이자, 보험료, 관리비 등 고정지출로 140만원이 빠집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탓에 식비를 더하면 수입을 넘어서기 일쑤입니다.
5: 남는 건 없고 거의 마이너스거나 그래서 중고로 이제 물건 같은 걸 팔거나.
4: 인건비 부담이 큰 자영업자들 생각은 다릅니다. 24년 횟집을 운영한 김경식 씨는 지난해 직원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본인이 회를 뜨고 아내는 서빙, 아들은 주방일을 맡았습니다. 재료비와 임대료 상승까지 더해져 최근 가게를 내놓은 상황. 최저임금 인상엔 비판적입니다.
6: 12,000원? 또 많게는 15,000원을 줘야지 진짜 시간당. 12,000원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상황이 올라가겠죠.
4: 한편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 임금은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는데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은 이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3: 부동산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제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실시간 방송을 통해 국민 의견도 물었는데요. 회의 도중 의견을 개진하려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7: 부동산 국민 토론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쟁점들이 차례로 보고됐습니다.
8: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어란 말이냐.
9: 이런 식의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잡겠다고 세금 매기려는 게 아니라며 목표는 조세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10: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7: 초고가 1주택 규제를 두고는 실시간 방송 댓글 투표에도 나섰습니다.
10: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

0: 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1: 대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2: 초고가에 대한 기준도 의견을 물었는데
1: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3: 임기근 부부조정실장입니다.
0: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4: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0: 20억도 많아요?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2: 6.3 선거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하려다 두 번 제지당했습니다.
5: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6: 내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5: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0: 재개발 재건축이 왜 그렇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지 뭐 그 이유나 아니면 대책이나 이런 네. 것도.
2: 시청으로 돌아온 오 시장은 유감을 표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공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분당 아파트 매도가 며칠 내로 완료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어제 퇴근길부터 오늘 새벽까지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9호 태풍 바비가 소멸함에 남긴 수증기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면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전국 곳곳엔 강풍특보까지 함께 내려지고요. 강풍으로 인한 정전사고 등이 나타난 곳도 있습니다. 영남 지역은 오히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폭우와 폭염이 한꺼번에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오늘 오전까지 비가 더 내리고요. 그 뒤로 폭염이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와 건강관리 계속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 맞이한 오늘이 바로 초복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이맘때부터 본격적으로 몸을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 무렵에 오랜 풍습으로 삼계탕이나 육개장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속을 다스렸는데요. 다만 올해 초복은 조금 다르게 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폭우와 폭염을 번갈아 겪으면서 몸이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을 텐데요. 그러니 굳이 유명 삼계탕집 앞에 줄 서는 것보다 무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보양일 수 있겠다 싶네요. 침수나 산사태 흔적이 남은 지역에 계시다면 무엇보다 안전부터 살피시고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오늘 초복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7월 1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184번 쓰는 분 비롯해서 청취자분들 밤새 안녕하셨는지 서로 이렇게 안부 물으시는 모습 보이는데요. 참 따뜻한 마음 나눠주셔서 저도 시작부터 따뜻해지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 원료도 과연 우리 농산물인지 살펴보고요. 이 시안에 읽는 사람 시간에는 실리콘밸리의 영생 프로젝트를 추적한 책 불멸의 설계자들이란 책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우리 농산물 K푸드 수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할 만큼 해외에서 한국 농식품이 사랑

0: 받고 있는데요. K푸드 수출량이 늘어나도 정작 원재료가 되는 국내 농업 소비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K푸드 수출의 빛나는 실적 뒤에 우리가 짚어봐야 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0: 예, 기자님, 먼저 K푸드 수출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1: 네, K푸드가 한국을 의미하는 코리아의 K와 음식을 뜻하는 푸드를 합한 단어라는 건 뭐 다 아실 겁니다.
0: 예.
1: 최근 K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수출액, 수출량 모두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인 2025년 기준 K푸드 수출액이 104억 달러라고 발표했거든요. 이건 직전 연도인 2024년에 농식품 수출액이 99억 8천만 달러였는데 지난해 드디어 수출액이 100억 달러 돌파한 것입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 농식품 수출액이 61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수출액이 두 배가량 성장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0: 네.
1: 수출하는 국가도 확산한 추세인데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중동과 유럽, 중남미까지 이 K푸드 인기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K푸드 수출액이 계속 늘고 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중에 농식품 수출 상위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네, 2025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액의 1위는 라면입니다. 지난해 14억 달러 수출됐고요. 라면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수출액 순서대로는 2위가 음료수 종류고 3위가 과자류, 4위가 소주류입니다. 음료수와 과자류는 라면 수출액의 절반인 각각 7억 달러 규모고요. 소스류는 4억 달러가량 수출됐습니다.
0: 예.
1: 그 다음에 수출후자 K푸드는 김치입니다. 지난해는 특히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즉석밥, 떡, 쌀과자 같은 쌀 가공식품, 인삼류 등도 수출 상위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공식품류가 농식품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라면, 소스, 음료수, 김치 순으로 수출액이 증가했다. 그런데 K푸드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도 농민들은 정작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많던데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1: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K푸드 수출과 국내 농업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푸드가 전 세계 소비자를 사로잡을수록 우리 농산물 소비도 함께 늘어나는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K푸드 수출액 대부분을 라면이나 과자류 등의 가공식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가공식품의 원료가 국내산보다는 주로 수입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라면이나 과자 수출액이 늘어도 주 원료인 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라면 수프에 들어가는 양념 채소류 역시 수입산 일색입니다. 기업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값싼 수입 원료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국 K푸드 수출이 역대 최대로 늘어도 이 국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진 효과는 현재로선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0: K푸드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료들이 다 수입산이다. 이 얘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김치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지난해 김치 수출이 가장 많아졌는데도 배추, 양념 채소류 재배 농가들의 소득과는 별개라는 얘기겠죠.
1: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김치 종주국이고 우리 음식에서 김치 빼놓을 수 없는데요.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올 정도로 정부도 이 김치 수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치 수출의 이면 살펴보면 고민거리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지만 김치의 수입량 역시 역대 최고로 많았습니다. 물량으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김치 수출량이 4만 7천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치 수입량은 33만 6천 톤으로 7배 이상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커졌고요. 정부가 이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김치 수출이 최고를 기록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김치 종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김치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 역설적인 구조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와 K푸드 산업계도 이 원재료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문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0: 김치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김치 종주국의

0: 현실 참 좀 뭐랄까 씁쓸하네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내 소비시장에서 수입김치 비중이 계속 커지는 것에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주로 중국산 김치가 수입되고 있는데 김치 종주국이라는 이 상징적 의미가 훼손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김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배추, 무 등의 주요 채소류, 고춧가루, 파, 마늘, 새우젓 이런 김치 소의 생산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합니다.
0: 그런데 정부에서는 K푸드 수출이 늘면 결국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가공식품 수입보다는 적지만 딸기라든가 배, 포도처럼 신선 농산물 수출도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품목의 수출이 늘어나는 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공식품이 K푸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는 바로 효과라든가 이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따라서 정부가 이 K푸드의 수익 증가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국산 원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국내 농가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좀 함께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이름만 K푸드가 아니라 그 K푸드가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그 내용도 국내산이어야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 성과를 자랑하고 있는 K푸드가 단순히 뭐 수출액 증가에만 가치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 자국산 원료를 식품 전반에 사용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과 농업을 하나로 엮어서 함께 육성하는 건데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K푸드를 육성해야 하고 또 구체적인 수단도 마련돼야 됩니다. 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이 높은 기업의 다양한 혜택, 예를 들면 뭐 세제라든가 물류비의 지원을 확대한다거나 프리미엄 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또 수출 지원 사업 평가에서 국산 원료 사용률을 반영하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김치라든가 장류 등 이 전통식품의 경우 더더욱 국산 원료 인증제 같은 제도를 강화해야 됩니다.
0: 말씀하신 이 원료 인증제 관련해서 정부가 K브랜드 인증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던데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짧게 설명해 주실까요?
1: 네, 2024년 7월에 이 OECD가 발간한 불법 무역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라든가 K화장품 같은 K브랜드의 위주 상품 유통 규모가 약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1년 기준인데
0: 네.
1: 기업 매출이 한 7조 원 정도 감소하고 일자리도 1만 4천 개가 감소하고 정부 세수도 약 1조 8천억 원 정도 피해를 볼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수출 상품에 국가가 인증하는 K브랜드 인증 마크를 찍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0: 예.
1: 하지만 몇 가지 좀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수입쌀로 만든 햇반이라든가 현지에서 수입 원료로 만든 우리 제품을 K푸드로 인정하거나 K브랜드 인증을 줄 것인가 하는 이 K브랜드의 정체성 논란은 이 바로 잡고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K푸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의 수출 증가가 진정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K브랜드 인증 제도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한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죠? 이시한 교수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3: 아닙니다. 어저께 네. 저녁 때 여기 근처에 뭐가 있어가지고 왔다가 가는 게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0: 네.
3: 비가 엄청 쏟아졌잖아요.
0: 아,
3: 여기서 몇 시간만 더 있으면 방송인데 여의도에서 계속 있을까 하다가 너무 비가 쏟아져서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여기서 주무셨다고 하시는 줄 알고 그랬는데 집에 다녀오신 거였군요.
3: 네, 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해보죠. 요즘 저속 노화니 안티에이징이니 늙지 않으려는 게 모두의 관심사잖아요.
3: 네.
0: 그런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죽지 않겠다, 안 죽겠다는 사람들 얘기라고요?
3: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렌트콩 먹고 이렇게 당 줄이면서 천천히 늘자. 그 저속노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혈당 스파이크 안 오게 하고.
3: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천천히 늘자가 아니라 아예 늘지 말자예요. 그러니까 저속노화가 아니라 정지노화.
0: 정지노화.
3: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아예 노화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지 말자라고도 합니다.
0: 뭐 이거 진시황이 쓴 책입니까?
3: 그 후에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이게 근데 이제 괴짜 몇 명, 진시황 같은 사람 몇 명이 쓴 게 아니라 지금 예. 실리콘밸리에서 수조원이 움직이는 산업이 바로 이겁니다. 저자가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의 종교는 영생이다라고 정리를 해요. 그 종교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닌 게요. 이 사람들은 정말 믿거든요. 10년 전에 우리가 챗GPT 같은 걸 상상을 못했잖아요.
0: 그렇죠.
3: 그 10년 후에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속노화가 그냥 생활의 지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신앙 고백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알렉스 크로토스키의 불멸의 설계자들이라는 책입니다.
0: 불멸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불멸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시황의 불로초가 바로 떠오르긴 하는데 네. 이건 동양이 무대가 아니고 실리콘밸리가 무대라고요.
3: 네. 그 진시황과 지금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같고 다른 게 있어요. 일단 같은 점은 네. 돈이 많죠. 권력을 가졌고요. 그런 돈 많고 권력 가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다음 단계를 꿈꿉니다. 돈도 많고 그런데 불로장생인 거죠.
0: 죽고 나서 두고 가는 게 너무 아쉽다. 네, 평생 살고 싶다. 네,
3: 평생 살고 싶은데 늙긴 싫고 하니까 불로장생을 꿈꾸거든요.
0: 예.
3: 그러니까 진시황도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남은 적이 이제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로초 찾아서 아시아 곳곳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 흔적이 한국에도 남아있는 거 아세요?
0: 그래요?
3: 진시황의 명을 받은 사람 중에 서복이라는 네. 사람이 있거든요.
0: 네.
3: 그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를 끌고서 이 한국 쪽으로 그리고 일본 쪽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수천 명을 잃고 제주도에 왔다가 그 한라산 근처에 불로초가 있다 이런 얘기 듣고 왔다가 그냥 그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정방폭포 암벽에 서불과지, 서불이 이곳을 지나갔다라고 쓰고 글자를 새기고 중국으로 돌아간 폭우가 있거든요.
0: 네.
3: 그래서 서불이 돌아간 폭우라고 해서 서귀포라고 하는 겁니다.
0: 아, 불로초를 찾아서 우리 제주까지 네, 다녀갔군요. 네, 우와. 네.
3: 그리고 지금도 정방폭포 옆에 서복 전시관이 있거든요.
0: 예.
3: 사람들이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런데 서귀포 이름의 유래라고 많이 썰이 그래요.
0: 예. 다음에 한번 정방폭포에 갈 일이 네. 있으면 한번 들러야겠어요.
3: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같은 점이라면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잖아요.
0: 예.
3: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는 불로초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서 자기들이 특허내고 소유하고 팔 수 있는 형태까지 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불로초는요. 만들어지는 순간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의 질문은 영생이 가능한가 이게 아니라 영생이 상품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더 가까워요.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게 과연 말이 되냐, 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적당히 잘 살고 잘 죽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뭔가 저도 듣다 보니 음모론이라든가 사이비 종교의 느낌도 살짝 네. 나는 것 같고 네. 뭐 내 눈을 바라봐 넌 영생할 거고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그러면 이 책을 쓴 사람 알렉스 크로토스키라고 하셨어요.
3: 네, 네.
0: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3: 이분이요. 음모론과 다른 결정적 이유가 이 저자 때문이에요. 알렉스 크로토스키는 심리학 박사인데요.
0: 예?
3: BBC에서 오랫동안 기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방송인입니다. 에미상까지 받은 사람이고요. 20년 넘게 실리콘밸리를 취재해온 이 동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밖에서요. 저 부자들 좀 수상한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직접 만나고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인터뷰해서 만든 기록이 이거거든요. 이 책의 미덕이 그래서 저자가 결론을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과 의심하는 사람 양쪽 얘기를 다 들려줘요. 판단은 독자에게 넘깁니다. 영국에서는 텔레그래프가 올해의 책으로 뽑았을 정도로 공신력을 인정받은 책이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음모론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음모론처럼 보이는 현실을 검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이 상품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독자들도 네. 함께 생각해보자 이런 네. 느낌의 책일 것 같은데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쓴 뭐 공신력이 뒷받침된 책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죠. 책 제목이 불멸의 설계자들인데요. 이 설계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굴지가 궁금해요. 일단 저자 본인은 아닌 것이 드러났고 네. 우리가 좀 아는 알만한 사람들, 아는 이름들도 좀 나오나요?
3: 거의 다 아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요? 그게 이 책의 충격 포인트인데요. 일단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0: 예.
3: 그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연구소에 수조 원을 이미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페이팔의 피터 틸.
0: 예.
3: 그 미국의 설계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챗GPT의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0: 재밌어집니다.
1: 네.
0: 이외에도 이 책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이 또 있는데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업가라고요. 이분은 조금 처음 듣는 이름이긴 한데 어떤 인물입니까?
1: 근데 사실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이름은 낯설 수 있는데 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21세기의 흡혈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0: 흡혈귀?
1: 영생하면 떠오르는 아이콘 같은 사람인데
0: 예.
1: 오래 살고 싶어서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는 사람 기사 본 적 있으시죠?
0: 네. 네. 이런 국제기사들에서 자주 네. 보이는 네. 분인데.
1: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회사 팔아서 번 돈 수십억 원을 들여서 프로젝트 블루프린트라는 자기 몸 실험을 하는데요. 매일 35가지 운동을 하고요. 약이랑 보충제를 하루에 수십 알에서 100알 정도까지 먹는데요.
0: 아, 100알이요?
1: 네. 거기다 전문가 30명이 팀으로 붙어가지고 이 사람 몸을 초단위로 모니터링하고 MRI를 또 정기적으로 찍습니다. 그 식단은 또 도저히 이게 음식처럼 안 보이는 그런 걸 먹는다고 해요.
0: 아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건강히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겠어요.
1: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야 이거 참 웃기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우리 몸, 우리가 하는 것의 극단적인 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재고
0: 혈당 체크하고 네,
1: 수면 점수 확인하고 영양제 챙겨 먹고 근데 그거를 존슨은 인생 전체를 걸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뭐 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 그 돈과 시간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0: 그렇군요. 브라이언 존슨 정말 최고난도의 웰빙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활동들 중에서도 가장 놀랍던 건 17살 아들의 피를 수혈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진으로 이렇게 봤어요. 같이 아들과 앉아서 네네. 피를 옮기는 과정을 네. 이렇게 찍은 것 같던데 진짜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책에는 또 언론이 놓치는 반전이 하나 더 있다고 들었는데요.
1: 네, 일단 17살 아들의 피를 수혈받는 건 사실입니다. 17살 아들의 혈장은 자기가 수혈받고요.
0: 예.
1: 자기 혈장은 아버지한테 또 수혈을 해요.
0: 아, 아버지도 아직 네. 계시군요. 살아 계시군요.
1: 3대가 피를 나누는 건데 그게 이제 저런 것 때문이에요. 젊은 피가 노화를 되돌릴 수 있다라는 가설 때문에
0: 예.
1: 실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버지가 더 늙으셨으니까 자기 피도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도 좀 더 젊어지실 거다.
0: 네.
1: 이런 거 실험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전 세계 세상에 이럴 수가 이런 뉴스에 나올 만하잖아요. 아들 피 빨아먹는 억만장자 뭐 이렇게 타이틀도 좋고
0: 네.
1: 근데 여기 반전이 그 말씀하신 반전이 뭐냐면 전 세계 언론이요 이게 너무 자극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이 그 뒷이야기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 시술 그러니까 피를 옮기는 시술 있죠. 그게 실패로 판정이 난 겁니다. 이미 젊어지는 효과가 없다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건 충격적인 시도. 이거는 기억하는데 결과는 사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기록하지 않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생산업 전체 축소판인 것 같거든요. 시도는 요란하게 보도가 되는데 실패는 조용히 묻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0: 그렇군요.
1: 이 책의 가치가 바로 그 묻힌 뒷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0: 그러니까요. 괴짜 사업가의 그 아들의 네. 피까지 옮겨가며 젊어지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 이슈가 많이 됐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네요. 네.
1: 게다가 여기에 또 반전이 하나 생겼어요. 이 책이 나온 후에 생긴 반전이라 이 책에도 없거든요.
0: 예.
1: 그 지난주에 바로 그 브라이언 존슨이요.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사람이 불치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병인데요.
0: 네.
1: 루푸스라고도 하죠.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이 지구상에서 자기 몸을 가장 많이 측정하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수십 명의 의료진이 네. 붙어서.
1: 근데 이 병이 20년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정복했겠다는 사람이 자기 몸 하나도 다 못 읽었다라는 얘기죠.
0: 야, 1년에 우리는 뭐 한 번 하는 건강검진을 이분은 네. 적어도 1년에 수십 번은 할 텐데 네. 이런 질환을 몰랐다. 네. 이게 참 인간의 한계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그쵸, 네.
0: 지금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시안 교수 모시고 불멸의 설계자들이란 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부자들이 젊어지려고 쓰는 피. 그러니까
1: 네.
0: 혈장이 어디서 오는 건지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또 이 대목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요.
1: 그렇죠. 이 책에서 제일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 혈장이 어디서 오냐면 미국의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 혈장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0: 네.
1: 등급별로 분류가 돼서 일부는 의료용으로 가는데 일부는 이런 영노화 상품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는 이번 달 월세를 내려고 피를 뽑고

0: 누군가는 그 피로 젊음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책의 진짜 주제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불평등 이야기구나. 지금도 부자가 더 오래 사는 건 통계적으로 사실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도 보면 저소득 국가의 평균 기대 수명이 62세인데요. 고소득 국가는 81세라고 하죠.
1: 네.
0: 거의 20세 20년. 차이, 20년 네. 차이가 나잖아요. 더욱 재밌는 게 같은 국가 안에서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뉴욕의 부촌 같은 경우에는 85세까지 살고요. 반면 뉴욕에서 좀 덜 부유한 곳 있죠. 뉴욕 아니라고 하더라도.
1: 네, 네.
0: 거기는 또 74세 정도라고 하죠. 진짜 재밌는 게 런던에서 웨스트민스터 역이 그 굉장히 좀 중심가 역이거든요. 이 역에서 지하철로 동쪽으로 두 정거장씩 갈 때마다 1년씩 수명이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 10년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수명 연장이 기술 상품이 되는 순간 그 격차가 이렇게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어쩌면 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젊음이 사고 파는 물건이 될 때 파는 쪽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책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교수님 혹시 그 SF 영화인데 네. 인타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0: 아 봤어요. 네. 아, 시간 거기, 네. 거래하고 그런 거. 네,
1: 시간이
0: 네.
1: 화폐가 된 네, 네. 그런 상황을 그린 영화잖아요. 네. 거기서도 부자들은 영생을 하는데
0: 수백만 년 수명이 있으니까.
1: 그러니까 네. 하층민들은 네.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고 죽는 사람도 많고.
0: 거기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네. 그 어머니 그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딱 계산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1: 그러니까요.
0: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갑자기 버스 요금이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그 시간 한 20초 차이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게 생겨버리잖아요.
1: 맞아요. 네. 아, 그 영화 이야기가 네. 갑자기 떠오르네요.
0: 네.
1: 근데 참 흥미로운 게 불로불사 이렇게 진시황을 꿈꾸는 영생산업에 돈 되는 사람들이 죄다 AI 쪽 거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네.
1: 왜 AI 이 전문가들이 하필 죽음에 꽂힌 걸지가 궁금하네요.
0: 네. 그러니까 샘 얼트먼,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뭐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AI와 영생은 같은 프로젝트의 두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일종의 컴퓨터거든요. 몸이 하드웨어고 마음은 소프트웨어. 그러면 AI는 인간이라는 코드를 마침내 해독해 줄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코드를 해독하면 버그를 잡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들에게 그래서 노화는 버그고 죽음은 시스템 다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로 인간을 다 풀어내면 죽음도 고칠 수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인 거예요.
1: 야.
0: 제가 AI 리터러시 강의 같은 것들 하면서 강조하는 게
1: 예.
0: AI 시대에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책이 딱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쓰는 AI를 만든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풀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우리가 흔히 인간적이어서 내리는 판단들이라고 네.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비합리적인 것들도 네네. 사실 AI가 활성화되면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1: 이야, 조금은 무섭네요. 책에서 이들의 사고방식을 인간을 고쳤을 가전제품처럼 본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몸이 기계라면 이제 죽음은 말씀하신 것처럼 버그,
0: 네.
1: 고장이고 고장이면 수리하면 된다. 뭐 이 논리에 교수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0: 일단 솔깃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 관점 덕분에 의학이 발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가전제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냉장고는 부품을 갈아도 같은 냉장고인데 인간은 계량이 안 되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그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관계나 기억이나 의미 같은 것들.
1: 예.
0: 근데 불멸주의자들의 생각의 밑바닥에는 인간이란 계산과 화학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변수들의 묶음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 순간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행 가서 계획대로 탁탁탁탁 하는 여행보다 계획이 안 맞아가지고 갑자기 비가 와서 취소가 되고 그런 여행이 더 기억에 남고요.
1: 예.
0: 우연히 만난 사람들, 친절을 베푼 사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행이 더 기억에 남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프라 밤거리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2시간 동안 뛰어다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비효율적이고 계획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였던 그런 순간들이 여행에서는 훨씬 기억에 남듯이요. 인간을 스펙으로 환원하려고 하지만 정작 인간다운 건 다 스펙 바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논리에 좀 구멍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이진희님, 과학적으로 불멸을 풀어내는 책인 줄 알았더니 불평등과 관련한 이야기군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 네. 백진웅님께서도 인타임이란 영화 보셨다고 네. 맞아요. 버스 타려고 하다가 죽고 말지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불멸의 설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심지어 이 AI 과학자들이 여러 과학 기술들에 네네. 대한 뭐 실험이나 연구들을 하면서 규제를 피하려고 아예 뭐 치외법권 도시까지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0: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책 읽다가 와 이건 SF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두라스에 프루스페라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1: 네.
0: 미국 델라웨어 법인이 세운 사설 도시입니다. 사설 도시예요.
1: 사설 도시. 네. 개념 자체도 좀 처음 들어요. 사설
0: 그러니까
1: 도시.
0: 주민이 한 2천 명 정도 되고요. 네. 여기서는 규제가 대폭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특히 미국이죠. 미국 같은 데서 허가가 안 나는 실험적 시술을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의료 특구로 만든 건데 사실 의료 특구라기보단 이렇게 보면 규제 회피 특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국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법인이 만든.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드느냐 하면 이 사람들 생각에 법과 규제는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멸주의자들은 어떤 나라의 법보다 위에 있는 기술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건강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규칙을 정하는가는 권력의 문제까지 가는 거거든요. 돈이 충분하면 법 바깥에 자기만의 세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발상 자체가 영생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 야. 사설 도시의 개념 진짜 무섭네요. 결국 돈 얘기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수명 연장 기술이 나온다. 불멸의 기술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는지 책에서는 네. 좀 얼핏 언급을 하나요?
0: 그렇죠. 저자의 담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급진적 수명 연장은요. 돈줄을 쥔 사람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배포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신약이 어떻게 퍼지는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엔 초고가로 나와서 부유층부터 쓰고요. 대중화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수명 연장은 차원이 다른 게 이게 스마트폰은 좀 늦게 사도 따라잡을 수 있잖아요.
1: 예.
0: 시간은 못 따라잡거든요. 그 인타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시간 자체를 화폐로 하는 게 사실 그런 은유기도 하고요. 부자가 20년 더 사는 동안 그 20년으로 부를 더 늘리고 그 부로 또 수명을 사고 격차가 복리로 그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짚는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수명을 좌우하는 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주거나 노동, 의료 접근성 같은 사회적 조건이거든요.
1: 예, 지금은 그렇죠.
0: 그런데 자원이요. 억만장자의 영생연구로 쏠리잖아요. 그럼 리소스는 한정적이니까 정작 지금 사람들 수명을 늘릴 수 있는 평범한 해법들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불멸에 투자하느라고 현재의 생명을 놓치는 역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 사실 그렇게 되면 절 인류의 평균 연령은 평균 네. 연령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0: 그럴 수 있죠. 네.
1: 근데 진짜로 솔직히 궁금한 거는 기술적으로 현실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다던가요?
0: 네. 책을 읽고 나서 제 결론을 보면 네. 그 책을 전체적으로 읽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불멸주의자들도 네. 다 답이 제각각이에요. 누구는 120살이 한계라고 하고 누구는 1000살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훨씬 멀었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게 과학이라고 하기엔 편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책에 또 재미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수명 연장 옹호자, 그 불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요. 아까 얘기했던 브라이언 존슨 있잖아요.
1: 예, 아들의 피를 바꿔서.
0: 브라이언 존슨에 대한 내 가장 큰 두려움은 그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웃기면서 슬픈 우픈 얘기인데
1: 이분은 완전 좌절했겠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다고
0: 그렇죠.
1: 해서.
0: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근데 안 죽는다는 거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계속 안 죽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살아야지 아 이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데 이 운동 전체가 그 아슬아슬한 희망 위에 서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1: 그렇군요. 이 책에 뭐랄까 반전을 주는 네. 대목인 것 같습니다. 3253번 쓰는 분은 시간 가고 세월 흐르면 늙어 죽는 것이 당연한데 자연을 거스르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후유증이 오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살다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또 의견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실리콘밸리를 냉정하게 취재하던 저자가 마지막에는 본인의 아버지 그리고 새어머님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낸다고 하던데 저자는 이 책을 왜 그렇게 끝냈을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이 이 책의 진짜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백 페이지를 따라가면서 억만장자들의 영생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와 새어머니를 떠나보낸 이야기를 담담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취재하면서 발견한 게 있거든요.
1: 예.
0: 이 거대한 산업의 출발점이 기술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런 슬픔, 예. 내가 사라진다는 두려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아는 감정이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 감정을 안고 사는 법을 배우는데요. 방금 우리 청취자님께서 주셨듯이요.
1: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근데 이 사람들, 이 불멸주의자들은 수조 원을 들여서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에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겪어내야 할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불멸주의자들이 그렇게 피하려는 죽음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어떤 그 우리 모두에게 어떤 그 느낌. 그러니까 이게 유한하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냉정한 탐사 보도가 마지막에 애도에 기록이 되는데 이 낙차가 이 책을 좀 재밌다. 마지막에 좀 명작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요.
1: 그렇군요. 하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라든지 네. 뭐 나나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 또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은하철도 999라는 그 만화가 있었거든요.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거기
1: 네.
0: 보면
1: 메텔.
0: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알고 있네요.
1: 아, 저도.
0: 거기 기계 인간들이 만년 10만 년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사람을 줄이거든요.
1: 예.
0: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으면 과연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더라고요.
1: 여러 죽음에 대한 철학 들을 네. 생각해보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이 책을 읽고 나면 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0: 아, 달라집니다. 저는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이다라는 거예요.
1: 예.
0: 그 평생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억만장자가 됐다는 건 시장도 이겼고 경쟁자도 이겼고 그런데 죽음만은 돈으로도 코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또 소중한 이유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이유가 또 우리 끝이 있어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여행이 설레는 건 돌아올 날이 있어서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덮고 나면 질문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잘 살까? 이렇게 좀 바뀝니다. 아이러니하죠. 불멸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필멸의 가치를 배우게 되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인생을 방금 여행에 비유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참 네. 인생이 아름다웠다고 돌이켜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함께 네. 듭니다. 네. 영생은 못 얻어도 이건 얻어간다. 뭐 이 책에서 얻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책에 관심이 생기신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네요.
0: 네.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죽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얻어가시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 하나는 안목입니다.
1: 안목?
0: 네. 네. 앞으로 뉴스에서 AI가 노화를 정복한다. 역노화 기술 뭐 투자 열풍 이런 기사 보시면 그 뒤에 누구의 돈과 어떤 세계관이 움직이는지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이다. 이게 요즘 시대의 어떤 리터러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1: 예.
0: 두 번째 얻어가는 게 이게 사실 좀 통쾌하기도 하면서 재밌는 건데 위로입니다. 위로. 우리가 늘는 게 불안한 건 이게 억만장자나 우리나라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수십조 원을 쓰는 억만장자들도 그 불안 앞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쩔쩔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구나.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나면 평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예.
0: 뭐 공기가 다 똑같다라고 하지만 또 돈을 들여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만큼은 다 평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약간의 위로를 줍니다. 그러니까 영생 이런 거는 당분간 접어두시고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푹 주무시는 게 최고의 안티에이징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1: 그렇군요. 고윤경 쓰는 분께서도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이 아닐까 모든 것들이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불멸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뭐 여러 연구의 실패 과정에서 또 그들이 느끼는 불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네. 또 역설이
0: 아이러니하죠. 네. 걔네들도 못해.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1: 정말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성공을 해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게 죽음인데 필멸의 가치를 깨우치게 된다는 말씀에 여운이 남습니다.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에 누구에게나 삶은 공평하다는 명제가 더 마음에 와닿는 책이었네요. 불멸의 설계자라는 책으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시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수연님께서 오늘 초복에 오리 맛있게 드시겠다고 남겼는데요. 부럽네요. 저도 오늘 복다림 잘 해보겠습니다. 또 4298번 쓰는 분께서는 이렇게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청취율 조사에 답했다고 야 오래오래 청취하겠다고 또 문자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더니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아침부터 늦잠을 자서 늦게 됐으니 모든 일이 다 틀렸다고 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식혜는 흰밥을 고들고들하게 해서 엿기름 가루를 우려낸 물을 부어 따뜻하게 두면서 삭힌 우리의 전통 음료지요. 식혜에서 두 번째 음절의 혜는 히읗의 모음 여의 예를 쓰는 것으로 초희자를 씁니다. 이것은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에 매콤한 양념을 첨가해서 만드는 식혜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이때는 젓갈해, 아이, 애를 씁니다. 참고로 빚어담근 술이나 식혜 따위가 익을 때 부글부글 괴면서 방울이 속으로 삭는 일을 가리켜 석임이라고 하는데요. 석임은 서 밑에 기역받침을 쓰고 뒤에 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방금 말씀드린 석임이 합해진 눈석임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눈석임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쓰러짐이란 뜻이고 눈석인 물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봄이면 초가집 지붕에서 눈석인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0mm 내외의 비를 쏟았던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위시해 곳곳에 비는 내리고 있지만 다행히도 빗줄기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서 감속운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는 전국 곳곳에 오후까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부터 모레 사이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리게 될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20mm고 전북 지역으로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 충청도에는 20에서 60, 남부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 최대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 파도 또한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등 동쪽 지역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최고체감 33도 안팎, 실제 기온 35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덥겠고요. 전국 곳곳에 무더위, 열대야는 당분간 지속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 너울이 높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해안 쪽 폭풍 해일특보 내려질 가능성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어젯밤 10시 40분에 한강 유역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광명시와 시흥시, 구로구에서 하천수위 상승과 범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 시흥시 거모동과 군자동, 장곡동 일대 950여 세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한 비바람에 나뭇가지 등 외부 물체가 전선 설비와 접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고 2시간여 만에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폭우로 전력 차단기가 고장이나 150여 세대가 50분간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 단지 등 건물 93채에서도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수도권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많은 비가 예보되자 어제 오후 3시를 기해서 경기도와 강원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가운데 관심의 윗단계인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이 인상된 1,9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730원을, 경영계는 1,700원을 제시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 27명 중에 노동자 위원한 11표, 사용자 위원한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위원 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지점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일부터 영업점별 주택 관련 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지점당 월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를 10억 원으로 축소하기로 한 겁니다. 내일까지 실행되는 대출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됩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물가 상승 대순화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02%가 오른 52,508.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포스 S&P 500 지수는 0.38%가,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90%가 상승했습니다. 미군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앞두고 추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미국 동부 현지 시각 14일 오후 3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에 활용되는 이란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는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5시부터 발효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자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미국과 체결할 무역 및 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을 미군이 보장하는 대가로 선박이 선적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이를 하루 만에 번복한 겁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수도권에 최대 120mm 이상, 강원도에 많게는 100mm 이상, 충청권과 전북에는 30에서 80, 전남, 광주에 20에서 60, 영남권과 제주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바람도 태풍급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도 오전부터 호남과 제주에, 밤부터 충청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이승기입니다. 소현정 앵커의 휴가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호투표제는 적용하는 반면에 청년 목사 선출직 최고위원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는데 오늘 정격 인터뷰에서는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당당 토론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는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여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논란 등 정치권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정격시사 3부에서는 사실상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 정격시사 잘 듣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KBS 콩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7월 15일 수요일 정격시사 출발하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자, 어젯밤에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보다 3.7% 올랐네요.
1: 예, 이제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는데요. 일단 노동계가 최종으로 제시한 1,73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1,700원을 이제 표결에 붙였는데
0: 예.
1: 이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서 통과됐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222만 6,300원으로 올해보다 7만 9,420원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영계에서는 내수 침체와 인건비 부담 누적으로 버틸 여력이 없다면서 최소 인상을 주장했고 이 노동계는 실질 생계비를 반영해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그동안 맞서 왔습니다.
0: 예.
1: 일단 어제 논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했던 이 산업별 구분 적용 부결됐고요. 이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니까 이 최저임금 신의가 계속 지연되거든요. 이 공익위원들이라고 있는데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적용 대상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종 심의안을 제출받아 다음 달 5일까지 2027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0: 예, 중동전쟁 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설득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네요.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SNS에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면서 이 화물 가액의 20%로 부과하려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역 투자 계약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만에 통행료 부과 입장을 번복한 건데요.
0: 예.
1: 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투자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걸프 국가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에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공장 설비, 장비들이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0: 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다시 한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의지를 밝혔죠.
1: 예,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이 부동산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이 주무부처의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을 콕 집어서 거론했는데요. 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각종 공제로 제도가 많이 변형돼 조세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가 오히려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세제 개편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이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유발 부작용을 완화하는 건 부수적인 것이라면서 1차 목표는 조세 제도의 정상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자, 그런데 어제 좀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요. 국무회의 도중에 유튜브 생중계 댓글 기능을 활용해서 여론을 듣기도 했죠.
1: 네,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는데
0: 예.
1: 특히 이제 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여론에 이제 이걸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0: 실거주일 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뭐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댓글의 90%가량이 초고가 주택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는 보고에 이 대통령은 시가 기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이라고 보는지 좀 댓글 한번 봐달라 뭐 이렇게 좀 묻기도 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30억 원을 써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 30억 원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시가 30억이면 공시가 기준으로는 10몇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재차 꺼낸 만큼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의 핵심 쟁점도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어제 국민회의에서는 야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을 했는데 발언권을 얹지는 못했습니다.
0: 예, 국무회의 배석자로 이제 오 시장이 참석을 했는데
1: 예.
0: 이 부동산 정책 토론을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아,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한 총리가 이 건에 대해서는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겠다고 말해서 좀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자 이 대통령이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고요.
1: 예.
0: 이제 그러자 이제 오 시장이 별도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해서 많이 상당히 섭섭하다고 했는데 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1: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 보안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 이걸 발의했죠?
0: 예.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된 지 닷새 만인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선 검사의 보안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1: 예.
0: 이 검사의 직접 수사 이른바 수사개시는 금지하면서 송치 사건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에 한해 보안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보안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안수사가 가능하고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원칙적 폐지, 제한적 허용인 셈인데 홍기원 의원을 비롯해서 공동 발의자로 나선 의원들은 고민정, 곽상원,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1: 예.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도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잇따라 제기됐죠?
0: 예. 지금 2시간 정도 한 의총 진행됐는데 15명 정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법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뿐 아니라 박균택, 이소영 의원 등 10명이 이제 부작용을 고려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동아, 이상식 의원은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이 초기부터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검찰의 사실관계 확인 권한을 주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러자 당권 주장인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정말 심각하다.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우울하다고 적었습니다.
1: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룰이 결국 선호투표제로 결정이 됐네요.
0: 예, 민주당 최고위는 어제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당대표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중 하나를 정해 실시한다는 내용의 당규 66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선호투표제라는 거는 유권자가 후보자 전원에 대해 선호순위를 매겨서 이 투표한 다음에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이 최하위 지지자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배분해 합산하는 방식인데요.
1: 예.
0: 이 당대표 선거가 이른바 친명 대 친청,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이런 구도가 되면서 김민석 전 총리를 지지하는 당원은 2순위로 송영길 의원을, 송영길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은 2순위로 김 전 총리를 꼽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이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계속 일제히 반대를 해왔는데 결국 이제 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계속 결정을 미룰 수 없어서 선호투표제를 수용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1: 예. 함께 논의가 되던 청년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0: 예. 최고위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최고위원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이 역시 이제 친청계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반대를 해왔는데 그 좀 내밀 안에 좀 들여다 보면은 그러니까 예. 최고위원을 준비하는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청년으로도 분류되는 인사들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친청보다는 뭐 친명에 가깝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때문에 친청계 입장에서는 일단 선호 투표를 내주면서 이 최고위원 선출 룰을 좀 관철시킨 셈입니다. 친명 당대표 후보들은 일제히 친청계를 향해 날을 세웠는데요. 김인석 전 총리는 당의 미래라는 대의보다 작은 사익을 앞세운 집단적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고 송영길 의원도 말로는 청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행동은 반대로 가는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1: 예. 정치권 얘기는 2부 당당 토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쿠팡의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한 공정위 결정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0: 예,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쿠팡 측은 그동안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연 이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장사인 쿠팡이 한국법상 의무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공개하게 될 경우 투자자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적법한 변경 지정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1: 예.
0: 일단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쿠팡의 총수를 김 의장으로 바꾼 공정위 처분의 효력은 별도 본안 소송 판단 30일 뒤까지 정지됩니다.
1: 예.
0: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쿠팡 측이 일단 시간을 좀 번 셈인데 이 문제는 정격지사 3부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정격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29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인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동산 1터널 안에 사고 나서 차량들 전면 통제 중입니다. 현재 터널 회차로로 우회하고 있는데요. 미리 춘천분기점에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입니다. 비룡분기점에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일대 혼잡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는데요. 금천 나들목에 있는 사고 여파입니다. 반대 목포 방향 매성휴게소부터 비봉까지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남한산 나들목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답답합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홍제문 터널 진입하기 어려운데요. 터널 안에 사고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자, 정적시사 지금 듣고 계신 시각 7시 18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증시 따라잡기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3: 네,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뭐 출발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미국과 이란 이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좀 결과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것 시장의 영향이 좀 제한이 됐었고요.
1: 예.
3: 장 후반에는 SK하이닉스 ADR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강세가 좀 이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경기 방어주들의 순환매가 좀 있으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진행되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미국과 이란의 좀 군사 충돌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SK 하이닉스 급등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3: 네, 바클레어스라는 이제 글로벌 IB가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1: 예.
3: 비중 확대 등급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330달러를 제시하면서 큰 폭으로 SK하이닉스 ADR이 좀 상승했습니다. 27%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 예.
3: 여기에 또 레버리지 ETF가 좀 상장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된 부분들 결국 이제 수급에 대한 개선이 좀 진행이 되었고요. 특히 이번 주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1: 예.
3: 여기에 더해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이 같은 이제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키방크가 HBM AI 메모리 수요에 대한 부분을 이유로 들어서 목표가를 1,7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1: 예.
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결국 두 종목 모두 리포트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 증시도 오늘 반도체 업체들의 상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좀 여쭤보고요. 자, 미국 증시가 은행주를 시작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3: 네. 뭐 유명한 은행주들이 좀 많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여기에 뭐 웨스페코 같은 많은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결국은 주식 관련 수익이라고
1: 예.
3: 보시면 될 것 같은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 수익이 86%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엄청나네요.
3: 네.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주식 관련 수익이 70% 이상 좀 기록했다는 점. 이 두 회사는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1: 예.
3: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주식 관련 매출이 4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 오히려 이런 것이 좀 주가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1: 예.
3: 특히 뭐 웰스파그랜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부분의 어떤 활성화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특히 골드만삭스는 9% 이상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1: 예. 사실 어제 최대 관심은 6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 증시 상승에 한 원인도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3: 네, 시장 예상치를 마이너스 0.1% 정도 하회하면서 전월 대비 0.42%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좀 우려했던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좀 하락을 했던 모습.
1: 아, 예. 네,
3: 가솔린 가격이 9.7% 하락하면서 에너지 부분이 5.7% 정도 하락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호텔 같은 일부 특정 서비스 항목도 조정이 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1: 예.
3: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는 이 AI로 인해서 물가 압력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되면서 약간의 좀 차별화가 일어났는데
1: 예.
3: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격은 전월 대비 2% 정도 상승을 했고 반도체 비용 영향에 따라서 비디오 장비가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에너지는 하락했습니다만 이 AI와 관련된 물가 상승은 좀 있었다는 부분들
1: 예.
3: 약간의 좀 수치였던 제부터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한 결과가 좀 나오면서 7월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좀 확 떨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금리, 국채 금리라든지 달러가 약세되면서 주식시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1: 예, 듣던 중 엄청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이번 주에는 사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도 관심을 모았는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3: 대체로 지난 FOMC 내용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예.
3: 특히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물가 안정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뭐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이제 정책을 좀 어느 정도 결정할 것이다.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금리 정책에 대한 어떤 언급은 좀 피했고요. 오히려 AI 도입에 따라서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통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는 계획도 좀 제시했습니다.
1: 예. 자, 미국이 이란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국제 유가는 좀 어떻습니까?
3: 네, 국제 유가는 좀 상승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WTI는 79달러 마감했고 장중한 때 80달러가 좀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 예.
3: 브렌트 유 같은 경우도 84달러를 기록하면서 지금 전일 대비 1% 이상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권 통제권과 관련돼서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좀 지속되고 있고 결국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재봉쇄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에 따라서 원유 수송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지금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변동성이 엄청 컸죠?
3: 네, 좀 이 장 초반, 그다음에 점심, 장 마감 때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이어졌습니다.

0: 졌는데 예. 일단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좀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이 아무래도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73% 정도 이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장중한 때 한 6,400선까지 밀리면서 변동폭을 크게 가져갔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6,800선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4조 이상 좀 매도를 하면서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결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논리가 다시 한번 좀 작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예.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대 이상 좀 상승 마감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와는 달리 연중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하면서 약세를 좀 이어갔는데 한 8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못하고 780선에서 거래를 좀 마쳤습니다.
1: 예. 최근 국내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자, 개미들 계좌를 열어보기 겁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0: 네.
1: 뭐 시가총액이 많이 증발했죠?
0: 네, 일단은 변동성이 최근에 너무 많은 상황. 그러다 예.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금 7월 이달 들어서 거의 19% 가까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 예.
0: 지금 코스피가 한 5,600조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이 400조 정도가 되는데 이게 시가총액을 두 개 합치면 한 6,057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난달 30일 시가총액이 7,400조가 됐기 때문에 이 합치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한 1,300조 정도가 되는데
1: 예.
0: 이게 약 한 18%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증발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투톱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의 940조 정도 지금 감소한 점이 이렇게 좀 큰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1: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큰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때문이다 이런 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도 지금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투자협회가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죠?
0: 네, 일단 증권사 측면에서 ETF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출시 이후에 예상보다 좀 투자 수요가 너무 빠른 상황에서 지렛대 효과라든지 음해 복리 효과라는 어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손실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보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 예탁금 상향이라든지 맞춤형 위험 경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1: 예.
0: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부도 추가적인 대책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1: 자, 제일 관심 있는 거 오늘 우리 증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요?
0: 네. 일단 반도체 대형주가 단기 바닥을 잡는 것이 오늘도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1: 예.
0: 특히 코스피 코스닥 내에서 지수 순환매 한번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자, 스튜디오에 이설아 기상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어젯밤 밤 10시쯤 퇴근했는데 비가 정말 장태처럼 퍼부었습니다.
3: 네, 그렇습니다.
1: 많은 비가 내렸죠?
3: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1: 예.
3: 빗줄기가 약해지면서 지금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지금은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 예.
3: 오늘은 오후까지 전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북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4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내일부터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 근데 비뿐만이 아닙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진 곳이 있죠.
3: 네, 서쪽 지역에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산지와 경북 북동산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강풍특보 지역에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풍을 타고 너울이 140m 바탕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방파제를 없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비가 내리면 좀 선선해질 것 같은데 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3: 네. 비가 적게 온 지역은 그대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전히 강원 동해안과 전라도 일부, 경상도와 제주 북부에는 열대야주의보와 함께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동해안과 충북, 전남과 경상도 일부 지역은 이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이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 청주, 대전이 30, 광주가 32, 강릉 34, 대구 35, 포항은 36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지만 습도가 매우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린 뒤에도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돼 열대야와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자, 잠시 뒤에 정경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정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과 함께 전당대회 룰과 당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사무국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어제 결정된 전당대회 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선호투표제는 도입이 됐는데 청년 최고위원 신선은 좀 무산이 됐습니다. 청년 정치를 강조해 오셨는데 아쉬움도 클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네. 솔직히 이번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요 청년 몫의 최고위원을 만들게 되면 한 자리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결정하시게 된 게 솔직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0: 예.
1: 저 개인은 사실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마 자체도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논의되기 이전에 이미 선언을 했었고
0: 예.
1: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배들과 당당하게 비전으로 경쟁해서 미래에 한 표를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 될 텐데 아쉬운 점은
0: 예.
1: 사실 이 청년 최고위원 제도라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렸지 않습니까? 도입을 할 거라고.
0: 예.
1: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를 집어넣느냐 마느냐 청년 최고위원회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안 하는 쪽으로 뒤집어버리게 되는 것들을 모두 보시게 됐다는 것이죠.
0: 예.
1: 이게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하느니만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 당이 과연 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저는 오히려 더 의구심을 증폭시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자,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비판적인 청년 정치인의 지도부 진입을 부담스러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당내에 그런 기류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 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당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 후보들은 뭐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는 하였습니다만.
0: 아, 그렇군요. 예.
1: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저는 이제 당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젊은 사람들을 당이 부담스러워하게 되면 당 지도부가 과연 당의 어떤 변화나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0: 네.
1: 이런 목소리들이 최고위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넣자는 취지도 있었던 것인데
0: 예.
1: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아예 도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주일이 넘게 당에서 이렇게 내홍을 겪을 일인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문제적으로 바라보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0: 예. 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정치권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어제 정청래 전 대표님이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로 가자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0: 네.

0: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정 전 대표가 뭐 당의 결정을 쿨하게 수용한다 이렇게 했지만 앞서 이 결정 전에는 전당대회의 원인 무효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에 무게를 둔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이제 당원당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원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규상에 하는 일이 당원당규의 재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다가 제안하는 것이 이제 원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당규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개정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원래 전준이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예. 지금 과정을 이제 밟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당원당규와 이제 개정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게 소송까지 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얘기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죠. 지금 개정을 하는 절차들이 그리고 밟겠다는 건 아닙니까?
0: 예.
1: 그렇다면은 사실 선호투표제도 있고 나중에 원인무효 소송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좀 과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결과를 쿨하게 수용한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갈등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불만은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십니까?
1: 저는 룰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뭐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곧 후보 등록 아닙니까?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0: 예?
1: 당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정청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임하시겠다고 하신 상황 아닙니까?
0: 예?
1: 그렇다면 연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행하고자 하시는 어떤 역할과 미션이 무엇인지를 검증받고 시민들과 다른 후보들과 이제 비전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자, 우리 사무국장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서울시장 경선에도 도전하셨죠?
1: 예.
0: 자, 이번에 왜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1: 예. 저는 이제 민주당의 지금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고 특히나 2030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시 기대되는 당 정당이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이제 지난 10년 동안 군인권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최상병 사건이나 박정훈 대령 사건과 같은 이제 굵직한 사건들과 그다음에 여러 군 인권침해 피해 사건들의 유가족과 당사자들을 지원하면서 또 많은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을 뵙고 했었는데요.
0: 예.
1: 사실 2030 장병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만나고 또 지원하면서 이 민주당이 젊은 세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이제 실제 체감을 하면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저는 2030으로부터 당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당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이 세대가 살아갈 세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당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에 대한 보다 선명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된다면은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당대회에서 미래 아젠다를 중심으로 얘기 드리고자 출마했습니다.
0: 예. 자, 최고위원은 5명을 선출하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예.
0: 자, 우리 국장님이 가장 경계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혹시?
1: 지금 다 선배 후보님들과 지금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원외에서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선명한 비전과 아젠다로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을 제시하고 경쟁하는 데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저도 준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한번 선배들과 경쟁해보고자 합니다.
0: 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원외 인사고 지금 30대 후반이신데 2030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계신 거죠?
1: 예, 맞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당을 향해서 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집권 여당으로서 미래 의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는 정당이지? 불분명하다. 이대로 가면 총선과 대선도 어렵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자, 우리 국장님이 보시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1: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제가 이제 또 뛰면서 경선 후보로도 뛰었고 이제 본선에서도 선대위원장으로 뛰면서 느꼈던 것은 유권자들께 민주당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0: 앞으로의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하는가를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아젠다들을 주도하고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있어서 분명한 제시와 그다음에 논쟁이 필요하다면 저는 토론도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예.
0: 너무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다 비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0: 가령 5월 12일 날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처음 얘기하셨던 것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는 어떤 식으로 미래를 위해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시 토론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1: 예.
0: 이런 문제들은 학자들이 먼저 얘기하고 당이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서 논의를 사실상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지금 7월이 돼서야 다시 이제 청와대가 주도해가지고 이 논의들을 이끌고 가고 있죠.
1: 네.
0: 그렇다면 집권 여당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과연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리고 청와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개혁 과제들을 사회 경제적인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들 그다음에 아젠다를 가지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역할들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1: 예.
0: 제가 지금 이제 개혁 과제가 대통령에게서 시작되어서 지도부 앞에서 멈추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들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1: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젠다 설정을 못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정청래 지도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0: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지금 여당으로 바뀐 지가 1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다면 이제 지도부에서 사실 여당에 맞게 당을 이끌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을 하겠다고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앞서 1년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전 1년간의 이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했는가에 대해서는 과거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평가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결에서 다시 시작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1: 예.
0: 당이 지금 사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특히 젊은 세대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평가를 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당이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개혁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굉장히 난맥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1: 예.
0: 이런 점들은 사실 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이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되찾아가고 기대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정청래 지도부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맞습니다.
1: 예. 자, 서울시장 경선을 치르면서 민심을 직접 접하셨을 텐데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확인한 가장 큰 과제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0: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는 분명하게 우리 사회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좀 분명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예.
0: 특히나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대전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 문제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에 전월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경선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1: 예.
0: 이게 이제 2030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민주당이 대변하고자 하는 서민과 중산층과 굉장히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1: 예.
0: 지금 이제 전월세가 안정화되지 않게 됐을 때에는 다수의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아이디어들도 경선 때 제시를 드리고 했었습니다.
1: 예.
0: 저는 이런 이제 전월세 문제와 그다음에 AI 대전환기에 이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부터 여당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면서 아젠다들을 제시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어려움 속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당이 이 부분 잘 뒷받침해 가야 되는 역할들을 지금 다음 2년 지도부의 역할로서 분명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자, 이번 지방선거를 조금 분석해보면 2030 세대, 특히 남성의 민주당을 좀 외면했다 이런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대를 걸지 않은 가장

0: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봅니까?
1: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2030 세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수는 지금 투표장에 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결국에는 자기 삶과 크게 관련 있는 주제들을 정치 영역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2030 문제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지금 뭐 남성과 여성 이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 2030이 살아가게 될 세상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사실은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은 한꺼풀을 벗겨보면 결국은 불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0: 예.
1: 앞으로의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말씀드렸듯 우리 시대에는 과연 그러면 앞으로의 노동시장이나 일자리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일할 기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 정치가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안들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는데 자, 당선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 두 개 드리겠습니다. 자, 차기 지도부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달라져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최고위원인으로서 그 변화의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1: 네. 우선 이제 제가 지금 최고위원으로서 30대 최고위원으로서 들어가게 된다면
0: 예.
1: 저 혼자서 사실 지금 당의 체질을 바꿔내고 2030들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다 마련하겠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결국에는 우리 당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당에서 이제 활동하신 많은 분들이 다 이 현장에 뛰어들 수 있게끔 저는 앞에서 길잡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 예.
1: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이제 청년 전담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제 TF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0: 예.
1: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2030이라는 것이 한 묶음의 집단이 아니고 되게 다층적인 유권자 집단 아니겠습니까? 이 유권자 집단을 잘 파악을 해서 그 각자의 의원님들께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청년 문제들에 있어서 또 분야별로의 해결책들을 활발하게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제가 당에 계속 제안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0: 예.
1: 이 부분에서의 저는 촉진자 역할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결국에는 지금 다음 28년도 30년도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립해 나가는 과정들, 다시 한번 정돈하는 과정들이 저는 지금 실패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0: 예.
1: 그 측면에서 2030의 젊은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를 어디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한 언어로 저는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다시 현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문제가 집중 논의가 됐는데 국장님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자, 그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1: 지금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논의가 거의 1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전부가 보안수사권 폐지만으로 설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안수사권은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0: 예.
1: 검찰 권력에 대한 통제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0: 예.
1: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나 경찰 권력에 대한 감시 체계라는 것도 같이 개혁이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미진합니다.
0: 예.
1: 제가 이제 군권센터에서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실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을 하고 수사 과정들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든요.
0: 예.
1: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사법수사 시스템을 얼마나 잘 활용하시고 피해자는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많은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에만 1년을 붙들려가지고 그리고 마치 이걸 폐지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장기 예.

0: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1: 예.
0: 참 이 우려의 목소리들을 같이 듣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무작정 이걸 일단 폐지하고 그 다음은 뭐 나중에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정부 여당이 아니라 여당이 얘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 예. 한 가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에는 반대하십니까?
0: 저는 보안수사권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한편으로 그렇지만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이런 좀 새로운 개념들을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만들 것인지 그리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같이 준비가 되어서 추진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단 보안수사권을 당장 폐지해놓고 나머지는 다음에 한번 살펴봅시다라는 태도로는 저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점에서 지금 속도 조절이 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속도 조절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 두 개만 더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0: 예. 저는 민주당이 계속 외연을 확장해 가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조국 대표님과 이 조국 혁신당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0: 평택선거 같은 경우에 모든 책임이 지금 민주당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대당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연 혁신당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이야기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러니까
0: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그 조국 대표님이 보여주신 어떤 모습들 모든 것이 민주당 때문에 다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의 통합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지금에선 좀 더 얘기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혁신당에서도 과연 이 조국 대표와 같은 입장인지 이런 부분들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위원 선거 출마하셨습니다. 지금 원외 인사고 인지도 면에서 좀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건 인정하십니까?
0: 예. 제가 이제 아무래도 원외 인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계속 지금 찾아뵈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광화문에서 이제 그 퇴진 집회를 할 때에 이제 사회를 봤던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십니다.
1: 예.
0: 그때 이제 추운 겨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호흡했었던 경험을 이제 같이 기억해주시는 것인데요.
1: 예.
0: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 경선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드렸었던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 밀려나고 있는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2030 세대들의 어떤 그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 최고위원 투표를 하시게 된다면 당원들께서 또 한표는 지지하시는 후보에게 보내주시고 한표는 더 지지할 만한 미래 김영남에게 투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1: 자 짧게 30초 안에 끝내주세요. 왜 김영남이어야 합니까?
0: 예. 2030 세대의 문제를 최전선에서 지난 10년 동안 계속 해결해 오고 그리고 다루어 왔던 사람입니다. 군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전면에서 목소리 내면서 군대라는 가장 바뀌지 않는 공간을 바꿔온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 예.
0: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미래 여러 문제들을 함께 제시하고 당의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역할들 부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자, 잠시 뒤에 정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0: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1: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이들 미연입니다. 오늘 사연은 성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신장장애를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이 부담스러웠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가족들과 대구여행을 다녀왔어요. 대구여행의 목적은 국립대구과학관. 아이와 함께 로봇도 조작해보고 다양한 전시도 체험하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여름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조복인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내리게 될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전북에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 충청 이남으로 많은 비가 더 추가로 내릴 걸로 보여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전국 해안과 산지, 충남 내륙 등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습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등 동쪽 지역은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실제 기온도 이들 지역은 35도에 육박하면서 매우 덥겠고요. 전국 곳곳으로 무더위 또 열대야 당분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4, 대전 전주 30, 대구 35도 등 27도에서 36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의 파도 또한 오늘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주 해안과 남해안의 너울이 높겠고요. 달의 인력이 당분간 강하겠습니다.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자,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임위 보이콧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상임위 18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면서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요. 한병도 민주당

0: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최악의 민생 태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먼저 박충근 의원님. 예. 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이 어떤 조치를 해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이제 지금 국회를 보게 되면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협치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국회가 지금 현재의 국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려면 결국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주거나 예. 최선 많이 양보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지 않겠다.
0: 예.
1: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시효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답을 한 이후에야 정상화될 수 있다. 그때는 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더라도
0: 예.
1: 그 확답만 해준다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0: 자, 지금 국회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1: 예.
0: 자, 당내에서 이제 보이콧 끝내야 한다 이런 의견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1: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테렌스 씨 골프 의혹
0: 예.
1: 그러니까 우리 해군 장병이 이제 실종돼서 사망한
0: 예. 예.
1: 순직한 사건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는 의혹과 그리고 또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병 의혹
0: 예.
1: 그리고 뭐 주시장이 파행난 것, 뭐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많은 상임위에 들어가서 해결해야 할 투쟁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0: 예.
1: 보니까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 예.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 보안수사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시효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되니 지금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1: 예.
0: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1: 예.
0: 국민의힘의 지금 입장인데 이 의원님 자 민주당은 거꾸로 국민의힘이 어떤 결단을 해야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지금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상황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2: 법을 만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과 정당에서 법 자체를 위반합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의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국회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어요.
0: 예.
2: 어떻게 이런 정당에서 다른 여타의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0: 예.
2: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상임위 구성에 빨리 응하고
0: 예.
2: 그에 따라서 산적한 과제를 처리해야 되는데요.
0: 예.
2: 지금 박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짧게 말씀드려보면
0: 예.
2: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공소취소하지 않겠다. 이걸 전제로 거는 것은
0: 예.
2: 국회 운영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왜?
0: 예.
2: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 과정에서 논의 결정할 사안들이지 일방에 대해서 이런 거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인 것이죠.
0: 예.
2: 그러면 그 자체가 협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0: 예.
2: 테이블에 와서 충분한 논거들을 가지고 논의 결정하면 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속하게 상임위 구성에 응하고 상임위 속에서 법사위나 여타의 상임위 속에서 논의하면 될 문제다.
0: 예.
2: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들어와서 논의하자 이
2: 네.
0: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들어오게 하려면
2: 네.
0: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당근은 없습니까?
2: 당근은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면 상임위가 이제 그 18개 상임위가 있는데
0: 예.
2: 현재 저희가 본회의에서 11개를
0: 예.
2: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0: 예.
2: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0: 7개를 남겨놨다.
2: 예.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몫이라고 볼 수 있는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한 측면인 거거든요. 만약에
0: 예.
2: 국민적 여론은 이런 방식이면 상임위원장 다 선출해서 빠르게 국회 가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런데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 거둬차고 있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 박 의원님 반박해 보시죠.
1: 저도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 8월 17일 전까지
0: 예.
1: 나올 수 있는 당근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0: 예.
1: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 소수 야당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전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상임위를 독식하는 것은
0: 예.
1: 결국 보안수사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공소시효 특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수밖에 없고
0: 예.
1: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 예.
1: 사실상 국회를 지금 국회의장 장악하고 법사위원장을 장악해서 국회가 의회가 아니라 입법부가 아니라 통법부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논의를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에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숫자로 밀어붙일 것이다. 결국에는.
0: 예.
1: 예, 이런 상황이죠.
0: 알겠습니다.
1: 예.
0: 이건 여기서 정리하시죠. 예, 끝이 없을

0: 것 같으니까요.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로 우리 이 의원님한테 여쭤보고요. 박충권 의원님에게는 정치적으로 좀 평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결국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뭐 진통 끝에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 보십니까?
1: 정치적 판단은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위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호투표제 가능하다. 현 당헌 당규상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0: 예.
1: 그다음에 작년에 일단 그 마찬가지의 전당대회 관련해서 선호투표로 결정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선례가.
0: 예.
1: 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현행 당헌 당규로도 가능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으로 보여지고요.
0: 예.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조차도 일소하기 위해서 좋다. 그러면 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 이슈를 클리어시키자. 라고 하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런 당규 개정을 통해서 말끔하게 이슈를 정리했고
0: 예.
1: 룰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 측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0: 예.
1: 저는 룰이 이미 논란을 거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0: 예.
1: 이제 선수들은 그 룰 위에서 열심히 뛰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 의원님은 선호투표제 찬성하는 입장이신가요?
1: 저는 선호투표제든 소위 말하는 결선투표제 그 좀 구분된다라고 하는
0: 예.
1: 그런 방식이든 크게 저는 뭐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0: 예.
1: 왜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0: 예.
1: 다만 어쨌든 전준이 최고위 당무위까지 걸치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확정됐으면
0: 예.
1: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0: 예.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1: 네.
0: 자, 지도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규 개정으로 절차 논란은 해소됐다. 그런데 친청계는 당헌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사실은 당헌 개정상, 당규 개정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0: 예.
1: 현행 당헌 당규로 가능하다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고 실제 전준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습니다.
0: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규의 개정사항이 좀 이슈를 클리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0: 예.
1: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당의 당헌 당규를 오히려 흔드는 꼴이고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지도부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를 흔드는 꼴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그런 문제 가지고 알갈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 아, 내부 혼란만 있을 수 있다.
1: 네.
0: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박충권 의원님 예. 뭐 국민의힘이니까 다른 정당이지만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2: 예.
0: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룰 변경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저도 뭐 사실 남의 당 전당대회

0: 한 말씀 드린다면은 결국에는 룰을 양쪽 진영에서
1: 예.
0: 룰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힘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힘싸움이 원래는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 진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 최고위 구성이 친정청래 위원 숫자가 좀 더 많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룰은 친명 쪽 진영에 유리하도록 이제 바뀌었단 말이죠.
1: 예.
0: 그런 측면에서 친청 진영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 예.
0: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선호투표제가 도입이 되다 보면 결국에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 간에 이 순위 그 투표를 노골적으로 담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1: 예.
0: 그러다 보면 정청래 후보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1: 예.
0: 결국에 지금 전당대회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지금 친명 그러니까 명심이 지배하는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예.
0: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자, 이 의원님
2: 네.
1: 지금 우리 박충근 의원님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 네.
1: 동의하십니까?
2: 유불리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1: 예.
2: 선호투표제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는 그와 다른 1, 2차 결선투표 방식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1: 예.
2: 전준위에서 이견 없이 정리된 부분을 이후 절차에서 외부에서 이 부분들을 흔들어 가지고 혼선을 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1: 예.
2: 그런 부분들이 정리됐다라고 하면 양측에서는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하는 정 의원님 측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어떤 공세라든지 이견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1: 그런데 예.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쿨하게 수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친명계에서는
2: 예.
1: 동정표를 얻으려는 고도의 계산이다.
2: 예.
1: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너무나 당연한 그 워딩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당의
1: 예.
2: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1: 예.
2: 수용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수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1: 예.
2: 생각인데 그런 견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1: 예.
2: 그런 것들을 정치적 계산 하에서 동정론을 유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1: 예.
2: 오히려 그것이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했습니다. 자,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선호투표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까요? 아니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말씀하신 대로 링 위에서 주자들이 정면 승부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이제 이 이슈 자체는 다 정리가 된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더 문제 삼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부분들이 더 공격과 비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예. 박 의원님.
0: 예.
1: 자, 이게 단순하게 전당대회 룰 논란으로
0: 예.
1: 보십니까? 아니면 본격적으로 내부 권력 구조가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0: 네, 그 내부 권력 구조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1: 예.
0: 그리고 그 충돌 과정 중에서 지금 친명 측에서 1승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1: 예.
0: 이 과정을 불리한 룰로 바뀐 과정을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뒤집는가 말씀하신 대로 동정표를 어떻게 끌어내서 정말 유리한 표를 유리 득표에서 유리한 구도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치열한 표 계산과 수싸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1: 예.
0: 지금 보면은 친명 쪽으로 다수 결집된 그 세력에 의해서 정청래 친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이 2대1의 구조 그리고 마치나 지금 바라보기에는 지난 24년 총선 때에 있었던 비명행사 시즌2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이 드는데요.
1: 예.
0: 정청래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1: 예.
0: 무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 예. 이 의원님.
2: 네.
1: 정청래 전 대표에서 저 측에서 그러면 이 전당대회를 어떻게 승리하려고 전략을 세울까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참모시라면 어떤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2: 제가 어떤 분의 참모로서 얘기를 하는
1: 가정입니다.
2: 예, 그러니까 뭐
1: 예.
2: 어떤 측이든
1: 예.
2: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굉장히 좀

0: 초선 입장에서 경험도 부족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건 말을 아끼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저라면은 예. 그 친청 진영에서 예. 최고위원들을 대거 출마시켜서 예. 치열하게 그 표 계산을 해갖고 예. 최고위 구성에서 친청 측 의원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노릴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참모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겠죠. 예. 지금요. 어떻게 할지.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청년 최고위원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호 투표제는 친명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는 친청계의 요구를 반영한 주고받기 절충안이다. 그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0: 전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요. 예. 사실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선수들 측에서는 룰을 세팅하는 과정에 가타부타 물론 의견은 낼 수는 있죠.
1: 예.
0: 그러나 의견을 낸 것과 별개로 어쨌든 결정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수용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1: 예.
0: 전준위에서 이 부분도 이견 없이 정리됐던 부분들이거든요.
1: 예.
0: 두 가지 사항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선호투표와 청년 최고위원 도입해야 된다.
1: 예.
0: 두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못을 박았던 부분들인데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하나는 선택되고 하나는 선택이 안 됐어요.
1: 부결됐습니다.
0: 저는 그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최고위원제가 가지는 우리 당에 주는 의미,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주는 의미가 막중하거든요.
1: 예.
0: 어떻게 보면 선호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은 룰 세팅에 관한 문제지만
1: 예.
0: 청년 최고위원제는 하나의 제도예요.
1: 예.
0: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그게 더 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취하지 않는 이 선택 기준이 무엇인지 또는 청년 최고위원제가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왜 이걸 취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예.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아. 지금 김민석 전 총리, 성윤결 의원은 청년 최고위원회 무산을 놓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입장이 같으시니까요.
0: 청년 최고위원제가 수용되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청년층의 표심이 정청래 대표에게 돌아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0: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안들을 정치적 정무적 관점에서만 볼 것은 아니고요.
1: 예.
0: 특히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실제로 우리 당의 당원 구조를 보면
1: 예.
0: 소위 2030 내지는 1020 당원 구조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1: 예.
0: 만약에 표만 보고 접근했다라고 하면
1: 예.
0: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정무적 관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가지는 의미와 원칙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예. 매우 뼈아프다라는 생각입니다.
1: 예. 그렇군요. 국민의힘도 예. 청년 최고위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2: 예, 국민의힘은 있죠.
1: 예.
2: 진행해 오고 있고 청년 최고위원 그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1: 예.
2: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번에 결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잃었던 청년 표심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했던 민주당의 그 어떤 의지가 의원들의 최고위 자리를 놓고 노리는 의석수 싸움이 그 어떤 의원 원내 의원들이 사익 앞에서 이제 뒷전으로 밀렸다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1: 예.
2: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인가요? 그분이 최고위가 민주당의 미래를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1: 예.
2: 그 말에서도 보여지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이 양쪽 계파 간의 치열한 그 이익 싸움에서 결국에는 청년이 뒤로 밀려난 것이 되겠고요.
1: 예.
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이 어쩌면은 괜찮았을지도 모르겠는 게 청년 최고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던 분인 것 같아요. 청년 최고위원.
1: 예.
2: 근데 이분이 그 출마 선언에서부터 어떤 것을 자랑 삼았냐면 최근에 올공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이제 그 시위를 하고 계시던 청년분들의 그 시위 현장을
1: 예.
2: 희화하고 악마화하는 문화전쟁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기가 싸웠다. 그래서 이 시위를 약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 삼았던 분입니다.
1: 예.
2: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원했던 그것을 반대쪽에서 가지고 진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졌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1: 예.
2: 청년의 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일부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1: 예, 그러니까 그 반론하실.
0: 일단 청년 최고위원제도가 수용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 드렸고요.
1: 예.
0: 저는 청년 최고위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청년들 특히 2030, 1020 청년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누구 최고위원 한 명 달라라는 목소리보다는
1: 예.
0: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예를 들면 김민석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1: 예,
0: 그리고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청년위원장, 청년 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과
1: 예.
0: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모경종 의원을 항상 참석시켜가지고 이 부분들을 여야가 공이 같이 챙겨나갔어요. 저는 청년,
1: 예.
0: 청년 이슈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접점을 찾아야 되고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그 모델을 당에도 이식을 해서 상시적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원들을 김민석 전 총리 계속 연일 얘기하고 있거든요.
1: 예.
0: 저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1: 예.
0: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후보들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자,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을 조금 여쭤보면서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 계속 말이 예. 나오고 있는데 정정식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부의 거취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체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일까요?
2: 예, 아마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조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1: 예.
2: 또한 이제 아직 합의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 예.
2: 당내 의원들 사이에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것 같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에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측면이 있죠. 이제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계시고
1: 예.
2: 정진식 대표님은 이제 국민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에 약간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만은
1: 예.
2: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이게 다른 목소리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하나 된 목소리가 맞다. 역할 분담이다라고 보여지기 위해서는 빨리 이 결론을 내갖고
1: 예.
2: 지도부가 합심해서 단일 대우로 좀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정점식 대표께서 한 달 정도 지금 의원님들을 선수별로 만나고 계신데
1: 예.
2: 거의 이제 좀 많이들 만나신 것 같습니다만은 결론을 내리기 힘드신 걸로 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6.3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입니다.
2: 예.
1: 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권파, 비당권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2: 예.
1: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정치권 일각입니다만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장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예. 지적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2: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1: 예.
2: 장동혁 대표가 사퇴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죠.
1: 예.
2: 그리고 사퇴를 원하는 추구하는 쪽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1: 예.
2: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당내에서 내부 싸움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아마
1: 예.
2: 저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내부 싸움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1: 예.
2: 이게 국민들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징계 국면 내서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 그리고 당대표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마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1: 이 의원님
0: 네.
1: 뭐 이 말씀을 제가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0: 네.
1: 국민의힘 지도체제 혼란도 있고요. 혹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좀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일단 그 원내대표 정정식 원내대표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내 의견에 따라서 거취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데
1: 예.
0: 결정은 늦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당대표는 직접 선출을 당원들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선출을 하는 자리고요. 최고
1: 예.
0: 지도부입니다.
1: 예.
0: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 중심으로 선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1: 이례적인가요?
0: 예, 이례적.

0: 뿐만 아니고 굉장히 기형적이죠.
1: 기형적이다.
0: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부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1: 예.
0: 당 내부 사정은 당 내부 사정인데 이것이 당 밖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조 저희가 목소리를 안 낼 수 없는 게
1: 예.
0: 결국 이런 과정들 때문에 여야 협치라든지 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런 것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 내부 사정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 국민의 어떤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 문제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는 문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빠르게 좀 당내부 사정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민주당의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이후에 떨어졌다가 지금 상승세입니다.
0: 네.
1: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TK에서도 좀 약간 여론이 더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힘의 혼란 때문에 네. 반사적으로 얻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보십니까?
0: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여러 가지 입장들을 좀 밝히고 또 의지를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소구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1: 예.
0: 이재명 결국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와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0: 이런 부분들이 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한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1: 예.
0: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냐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박 의원님,
2: 예.
1: 당 대표가 조만간에 당 운영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 했습니다. 메시지를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2: 예.
1: 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의 어떤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과
1: 징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1: 예.
2: 왜냐하면 지난 계엄 이후 탄핵 국면으로부터 시작됐던 우리 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최소한의 기강도 잡혀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예.
2: 그동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1: 예.
2: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오지 못했던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국면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1: 예. 예.
2: 좀 이제 그 조직 강화 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동을 해서 뭐 당협위원장들 이런 부분들 좀 이제 좀 새롭게 좀 하고 이렇게 한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예. 추려봤는데 첫 번째가 당의 운영 방법에 대한 당내의 공감대. 두
2: 네.
1: 번째가 지지율이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는지. 세 번째가 한동훈계와의 갈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 세 가지가 변수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2: 예.
1: 어떻게 예. 보십니까?
2: 아주 정확하게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당내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을 하는가 하는데 이제 가장 큰 중심이 있겠죠. 이 부분이
1: 예.
2: 이제 총선 앞으로 28년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 얘기는 조금 앞서갈 수도 있는데 제가 우리 이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근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을 둘러싼 이른바 창당론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님.
0: 네.
1: 신당을 과연 창당한다면
0: 네.
1: 뭐 창당한다는 가정입니다. 민주당에는 어떤 정치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0: 일단 그 제가 이제 지방선거 전에 지방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분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저는 이제 계속 진단을 했었는데 지방선거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1: 예.
0: 저는 한동훈 그 의원이 이런 신당 창당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어떤 분당을 통한 새로운 어떤 제3지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 예.
0: 설령 그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민주당의 영향 이것은 우리가 지금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예.
0: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예. 자, 박 의원님 대답은 잠시 뒤에 다시 당당 토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장당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창당론 얘기하다가 끊겼는데, 예. 자, 박 의원님, 예.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0: 크지는 않다? 예. 그럼 좀 있다는 얘기네요?
1: 물론 이제 이 갈등 국면이 어떻게 그 해결돼 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0: 예.
1: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그 우려스럽게 봤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예. 기사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때 부산 북구갑의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0: 예.
1: 이제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이런 네.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0: 아, 치킨만 먹은 게 아니군요.
1: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뭐 예를 들면 뭐 공약 발굴부터 시작해서 뭐 현지 뭐 어떤 단체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세부적인 것, 내용들이 나왔더라고요.
0: 예.
1: 근데 하필이면 왜 이런 징계 국면에서 원내 의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도운 그런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비하인드 스토리가 언론에 나왔을까?
0: 예.
1: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자가 아니면 모를 이야기가 나온 건데 그 어떤 특정 계파 그룹의 일부는 갈등 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0: 갈등을 조장한다.
1: 예. 그래서 이렇게 파국으로 치달아서 예를 들어서 당이 뭐 쪼개져 가지고 뭐 한동훈 의원이 뭐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한동훈 의원께서도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 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친환계 의원들은 창당의 치읓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펄쩍 뛰고 있습니다.
1: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창당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창당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0: 예.
1: 예. 지금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너무 훌륭합니다만은 개혁신당 또한 그 갇혀 있는 지지율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0: 예.
1: 이런 상황을 또다시 한동훈 대표가 반복하려고 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 또한 그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예.
1: 예.
0: 자, 당 상황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지금부터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2시간 넘게 토론을 벌였고 15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토론의 핵심 주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이것보다 약간 변화, 예외를 어디에 둘지

0: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총회 참석하셨죠?
1: 네.
0: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습니까?
1: 저는 원래 이제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한 의원 중에 한 명이어서 기자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가 안 옵니다.
0: 오늘 하셔야겠네요.
1: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버려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는 당내 TF가 있지 않습니까?
0: 예.
1: 형소법 관련한 TF에서 정리 발의한 내용들을 브리핑을 했고요.
0: 예.
1: 그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해서 그 완전 폐지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효적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대책들까지 함께 담아서 이제 발의를 했고
0: 예.
1: 그 발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개진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 또는 이 발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런 기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홍기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0: 예.
1: 그 형소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존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0: 예.
1: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만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온전하게
0: 예.
1: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일부 보안수사권 존치, 예외적 존치를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했고요. 발의한 내용에 그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같이 공동 발의한 분도 계시고
0: 예.
1: 그런 분들이 어제 의총에서 또 의견들도 개진하셨고요.
0: 예.
1: 상당히 논의가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 예.
1: 그런 논의와 관련해서 저는

0: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보안수사권의 존치 여부는 저는 하나의 의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마치 이게 검찰 개혁 또는 여러 가지 법 제도 정비에 있어서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논의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면 논의 자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1: 논의의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다.
0: 예, 저는 핵심은 예.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예.
0: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핵심 뭐라고 보냐면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이제 이원화되거든요.
1: 예.
0: 이원화됐을 때 완전히 따로 국밥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은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1: 예.
0: 그러면 따로 가지 않는 게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1: 예.
0: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1: 예.
0: 이 협력 체계 수사 공소기관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축할 것인지에 많은 논의들이 집중돼야 되는데.
1: 예.
0: 그중에 한 방편에 불과한 보안수사권 논의로 너무
1: 예.
0: 집중되고 있다.
1: 아, 예.
0: 그래서 저는 이 문제의 해법은 수사기관 공소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해법이 있다고 보고요. 그 협력체계 구축에 많은 논의들과 법안 내용의 반영과 이게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 의원님도 어제의 의원총회의 내용이 결코 잘 가는 방향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자 정청래 전 대표도 우울하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계는 반대 의견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민주당이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0: 일단 어제 의총 내용이라든지 지금의 국면에서 이제 얘기들이 오고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1: 예.
0: 보안수사권에만 한정해서 논의를 흘러가는 것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
1: 예.
0: 종합적인 체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논의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이고
1: 예.
0: 보안수사권으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의총 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들이 구체적 의견들이 개진되었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의미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1: 예.
0: 예. 그러면 지금까지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들은 그리고 지금 전대 후보로 나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입장들은 보안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우려라든지 또는 현실적인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향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런데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라도 보안수사권을 남기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구체적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1: 예.
0: 저는 그 의견이 무조건 잘못됐고 들을 얘기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1: 예.
0: 다만 그런 것들이 원칙이라고 얘기되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는 그 원칙을 오히려 크게 훼손하거나 흔들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또는 더 나아가서 보안수사권의 일부 존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원칙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1: 예.
0: 이런 것들까지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1: 예.
0: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그것만으로 해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라고 보지는 않고요.
1: 예.
0: 보안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게 일단은 전면 폐지하는 게 맞겠다.
1: 예.
0: 그리고 제기되고 있는 저는 진보 진영이든 여성계든 제기되는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부합하게 다른 방식으로
1: 예.
0: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예. 하나 더 여쭤보고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맞습니까?
0: 보안수사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가지는 의총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1: 예.
0: 당론은 이미 기결정된 상황이라면 의총을 다시 열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들이.
1: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된 적은 없지만 원칙은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0: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외부 전문가
2: 예.
1: 토론회 열었습니다.
2: 예.
1: 장동혁 대표는 자, 경찰 수사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
2: 예.
1: 자,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뭡니까?
2: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 검찰에 권한을 주느냐, 뭐 경찰에 권한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0: 예.
1: 사실상 범죄 피해자를 살해한 피해자를 보호하자라는 국민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폐지가 되게 되면 웃을 사람은 권력자들 뿐이고
0: 예.
1: 그리고 그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사람들은 결국은 선량한 피해자들과 일반 국민들이다라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기현 민주당 의원님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걸 뭐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사실 사법 앞에서 일반 국민들은 웬만하면 다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0: 예.
1: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자들 말고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경찰 간부 아빠를 두고 있는
0: 예.
1: 장윤기는 사건을 축소하도록 수사가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0: 예.
1: 이게 검찰의 보안수사를 통해서 일반 살인사건이 아니라 성폭행 살인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0: 예.
1: 그리고 부산 돌려차기 그 사건의 피해자분이 어제 토론회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 또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었던 것이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검찰 보안수사를 통해서 이게 성폭행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이었다. 이렇게 이제 밝혀진 거죠. 이런
0: 예.
1: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용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보안수사권까지 폐지를 하게 되면 모든 그 수사에 관한 권한이 다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괴물경찰, 괴물수사기관이 탄생을
0: 예.
1: 하게 되는 거죠.
0: 예.
1: 말씀하신 대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도 뭡니까? 권력 분립과 그리고 견제. 균형 이런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넘어가게 되면 권력 분립도 안 되고 견제도 안 되는 괴물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0: 예. 예. 자, 그러면 뭐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검찰 개혁보다 경찰 개혁이 먼저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찰 개혁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0: 예.
1: 거죠.
0: 예.
2: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요. 예. 일단 국민의힘한테 명확하게 확인할 게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될 부분이고요.
0: 예.
2: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권력 기관이거든요. 권력 기관에 대한 통제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0: 예.
2: 특히 이번에 수사 기소 분리가 되면 경찰의 권한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그런 구축 내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0: 예. 자, 검찰 개혁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1: 저는 결국에는 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0: 예.
1: 나라의 수사 기관들은 다 견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지금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뜨린 그 과거에 힘이 좀 강했던 검찰이라는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그 개혁한다라는 명분으로 아예 없애버려 갖고
0: 예.
1: 그 거기에 있던 많은 권한들을 다른 기관에 이전한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도 경찰과 그리고 검찰이 균형이라 그 견제라도 좀 됐었는데
0: 예.
1: 이제는 경찰을 견제할 기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인 거죠.
0: 자,
1: 이게
0: 마지막으로
1: 균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0: 예.
1: 가야 됩니다.
0: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 예.
0: 자,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보안 수사권을 전면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면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보안 수사권을 웬만하면은 예. 다 그 정권 송치로 남겨두자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고요.
0: 예.
1: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송치권에 한해서만 보안 수사권을 남겨두자 이렇게 하고
0: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1: 예.
0: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1: 예.
0: 자, 시간 많지 않아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토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날씨 듣고 오시겠습니다.
3: 날씨정보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쏟았던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약하게 비가 오후까지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비의 양은 총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 전북지역으로는 최대 4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저기압 뒷자리로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점차 비는 그치는 곳이 생겨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그침 뒤 더욱더 무더워지겠고요. 오늘 낮 기온이 서울이 29도, 대전, 전주 30도인 데 비해서 강릉은 34도, 대구 35도 등 동쪽 지역은 폭염특보 속에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안과 산지 위주로 전국에 오늘까지는 바람이 강하겠고요. 대부분 해상의 파도도 높겠습니다. 또 당분간 다리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남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 나타난 곳 많았습니다.

0: 무더위 열대야 당분간 지속되고요. 내일 서울 32도의 낮 기온 예보되어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입니다. 날씨정보의 강혜종이었습니다.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2: 정격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3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가 운영자금 부족으로 전국 매장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급작스러운 휴업 결정으로 직원과 입점업체, 소비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향후 운명과 파장,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예.
2: 자, 홈플러스 현재 상황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3: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원에서 이미 회생 불가. 그러니까 지난 3일이죠.
2: 예.
3: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폐지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2: 예.
3: 그리고 그때 조건 하나 걸었는데
2: 예.
3: 20일까지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확보를 하면
2: 2천억.
3: 예, 제출할 예. 경우에는 회생 절차 연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2: 예.
3: 법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2: 예.
3: 이 2천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MBK, 그러니까 대주주죠.
2: 예.
3: MBK와 메리츠 정권에서
2: 채권단에서
3: 지금 서로 탓을 돌리면서 지금
2: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3: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13일 날 예. 전격적으로 운영자금이 계속 나가니까
2: 예.
3: 지금 폐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 자, 법원은 뭐 1년 넘게 지금 홈플러스가 회생을 시도했습니다.
3: 네.
2: 근데 법원이 결국 회생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잖아요.
3: 네.
2: 그 판단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3: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2: 예.
3: 일단 현재 이 회생을 하려면 대주주인 MBK의 회생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2: 예.
3: 그리고 돈을 빌려준 62개 점포를 담보로 1조 약 2천억 정도를 빌려준
2: 예.
3: 메리츠 금융 이제 메리츠 정권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2: 예.
3: 따지고 보면 양쪽에 다 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 예. 예.
3: MBK는 2015년도에 이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2: 예.
3: 당시 인수 자금이 7조 2천억이었습니다.
2: 예.
3: 그런데 MBK에서 자기 돈을 댄 것은 약 2조 원 정도를 자기 돈을 댔고
2: 5조 정도는 지금
3: 다 LBO 방식. 그러니까 국민연금 좀 돈을 대고 나머지 다 빌려서 돈을
2: 예.
3: 댔는데 문제는
2: 예.
3: 뭐냐 하면 2015년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 2019년 20년까지 장사가 꽤 잘 됐습니다.
2: 예.
3: 그러니까 이 기간에 MBK는 자기 본진을 다 챙겼습니다. 어떤 식으로냐 하면은 우선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2: 예.
3: 첫 번째는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알짜 점포들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으로 우선 급한 돈을 다 갚아요.
2: 예.
3: 이자 비용 나가니까.
2: 예.
3: 그다음은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이 홈플러스는 대형 부동산이잖아요.
2: 예.
3: 그 부동산을 셀앤리즈 그러니까 다 판 다음에 임대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그 판 돈을 가지고 리츠를 만들어서 돈을 다 챙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2: 예.
3: 이자 비용을 계속 갚아줄 수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2천억이 부족하잖아요.
2: 예.
3: 그런 방식으로 이자 비용만 홈플러스 저 MBK가 2조 6천억을 댔습니다. 10년간. 그러니까 이게 경영을 굉장히 잘못한 거죠.
2: 예.
3: 반대 이제 메리츠 정권 입장을 한번 봅시다. 메리츠 정권은 지금 62개 점포를 담보로
2: 예. 1조 2천억을
3: 빌려줬습니다.
2: 그런데 예.
3: 담보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 담보대출 빌려보지만 보통 담보 비율을
2: 130%,
3: 120%가 낮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산 가치도 돈을 안 갚아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가는 게
2: 예.
3: 메리츠 정권에서 유리합니다.
2: 왜냐하면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3: 1조 예. 2천억에 대해서 이미 이자 비용을 다 받았어요.
2: 예.
3: 그리고 1조 2천억을 만약에 안 가져가도 이게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예.
3: 이게 부도가 나면 62개 점포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의 점포라는 게
2: 예.
3: 도심의 가장 알짜 자리에 있습니다. 이걸 디벨로프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2: 돈을 더 벌 수 있네.
3: 더 벌 수
2: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네요.
3: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양쪽에다 돈을 댈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2: 자, 그럼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3: 네.
2: 첫 번째는 2천억 규모를 과연 그러면 긴급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3: 네.
2: 두 번째는 2천억만 있으면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습니까?
3: 전 둘 다 아니다라는
2: 아니다.
3: 네. 그러니까 의지가 없기 때문에 확보는 할 수 있지만 될 의지가 없다.
2: 예.
3: 그리고 두 번째는 2천억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멈춘 상태에서 홈플러스 운영은 불가하다.
2: 불가하다.
3: 예.
2: 그러면 법원은 일단 2천억이라도 좀 내봐라. 그러면 다시 판단해 보겠다고 네. 조건을 그냥 걸었을 뿐이네요.
3: 형식적으로 봅니다.
2: 그렇죠. 네. 자, 그럼 언론에서는 이르면 내일쯤 홈플러스 파산 신청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도 파산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거죠?
3: 높습니다. 아. 네.
2: 그럼 파산 신청은 누가 합니까? 홈플러스가 합니까? MBK가 합니까? 메리츠금융이 합니까?
3: 이게 일반 파산인 경우에는 예. 원래 홈플러스 MBK가 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걸 결연 파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 결연 파산.
3: 예, 이게 아. 뭐냐면 예. 이 절차를 받는 이유는 홈플러스가 하게 되면 미룰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을 신청을 해야 뭐를 보호할 수 있냐 하면은 거기 있는 근로자. 예. 그리고 임직원의 퇴직금 이런 것들 우선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연 파산 절차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파산을 지키겠다. 예. 그래야 홈플러스나 MBK를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좀 결연 파산 절차를 가지 않겠느냐.
2: 결연 파산을 하면 일단은 협력업체 뭐 임직원 임금 이런 것을 상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3: 여기서 이제 협력업체는 좀 불리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공익채권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홈플러스 공익채권이 1조 원 규모거든요. 예. 회생 절차를 보면 일단 납품대금, 임직원 체불임금, 퇴직금 등인데 임직원 체불임금과 퇴직금 우선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2: 우선권.
3: 네.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예.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가 4,6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2: 납품대금이 많을 거 아닙니까?
3: 맞습니다. 평균 7억 정도 됩니다.
2: 7억.
3: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트의 생태계가 보통 협력업체를 등록할 때 자기들하고만 거래하도록 등록을 많이 합니다.
2: 아, 다른 데는 거래를 그렇죠. 못하는
3: 상황이 있군요. 그래서 4,600곳 중에서 50% 이상이 홈플러스에 물리는 곳이 절반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배상 방법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자,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매장은 그러면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인데 그냥 파산 절차가 신청되면 영원히 중단인가요?
3: 영원히 중단이죠. 일단 전면 폐쇄되고요. 예. 그다음에 점포와 물류시설 설비가를 일단 처분하겠죠. 예. 처분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순서대로 돈을 갚는 걸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리츠 증권은 62개 점포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증권은 되게 안전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돼서
2: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는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 우리가 2년 전에 UMF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태하고 지금 거의 복사판이 됐습니다. 아. UMF 사태 때도 결국엔 마지막까지 손해본 사람은 누구냐. 거의 지금 그때 손해본 사람이 지금도 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은
2: 협력업체.
3: 예. 지금 홈플러스도 같은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2: 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경영 책임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궁금한 게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 법적인 네. 재정적 책임 또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3: 제가 알기로는 현재 법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방법은 금융당국이나 정부 측에서 예. 이 사모펀드의 폐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예. 지금 22대 2차 이제 정무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
2: 시간이 없어서 쿠팡으로 한번 넘어가 네. 버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지난 4월에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을 했는데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네.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3: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아. 왜냐하면 동일인 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동일인이 선정이 되야만이 그러니까 사람의 동일인이 선정이 되야만이 동일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거래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그러니까 주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예. 현재 법원에서 동일인 지정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버리면 예. 지금 당장 아마 공정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예. 특히 미국 정부하고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데 이 동일인 지정까지 이렇게 해프해버리면 정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예.
2: 자, 이번은 법원이 집행정지만 인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본안소송이 남아있는데요. 네. 자, 본안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3: 동생이죠. 예. 그러니까 김범석 의장의
2: 김유석.
3: 예, 김유석 예. 동생이 과연 임원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예. 임원으로 근무를 했으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예. 쿠팡 쪽에서는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입니다.
2: 자,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다른 외국계 기업 집단에 동일인 지정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거죠?
3: 네. 굉장히 높습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자, 7월 15일 수요일 정격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는 정격시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승기였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4도로 기록됐는데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무더위 열대야 지속되니까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특히 오늘 동쪽 지역의 최고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이르겠고 실제 낮 기온도 35도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도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에 돌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초복인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 전북 지역으로 최대 40mm 가까이 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강릉 34, 전주 30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주 해안 과 전남 해안, 경남권 해안에 너울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기상조와 만조 시간대가 겹쳐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대부분 또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는 어젯밤 10시 40분에 한강 유역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홍수 통제소는 광명시와 시흥시 구로구에서 하천 수위 범람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에게 하천변에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곳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6만 3천 명으로 전달 큰 폭으로 하락했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915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5월 취업자 수가 4만 명 줄어 17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한 이후 다시 증가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인상된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730원을, 경영계는 1,700원을 제시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 27명 가운데 노동자 위원안 11표, 사용자 위원안 15표, 무효 1표